0: 유명한 기가 빌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3: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소자 샤키.
1: 스타코어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봐.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뼈잖아. 저기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1: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2: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0: 좋아.
2: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어? 여기 왠지 오싹하다.
3: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1: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3: 후기! 뭐 보이는 거 없어?
2: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3: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0: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2: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3: 근데 무슨 일이야? 거기!
2: 이쪽으로 온다! 상어잖아!
4: 잠깐만! 난 상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3: 다이노윙스라고?
0: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4: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2: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3: 그리고 난 아리!
2: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3: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4: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2: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0: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4: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2: 고마워, 샤키.
4: 내 뒤만 잘 따라와. 우와, 저 빛 좀 봐.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2: 맞아, 스타코어야.
0: 우리가 찾았어.
4: 잠깐, 기다려.
2: 샤키, 왜 그래?
4: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2: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0: 거기!
2: 말도 안 돼! 살아났잖아!
3: 공룡뼈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2: 얘들아, 흩어져!
0: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2: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4: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좋아! 샤키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액션!

0: 뭐야? 너무 어두워. 앞이 안 보여.
1: 잘 들어. 셋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맞출게. 너희 나머지 둘을 유인해.
2: 알겠어.
3: 우린 왼쪽으로 갈게.
0: 기노는 오른쪽.

0: 다 잡아봐라.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뭐지?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1: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0: 너무 어지러워.
2: 진호, 친구들 구한다. 당장.
1: 디노!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왔어!
2: 다이노 윙스!
3: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4: 리코! 초강력 물 액션!
3: 소용돌이 회전 액션! 세고! 등판 방패 액션! 그라키! 다이노 로프 액션!
2: 준비됐지? 가자!
1: 좋았다!
2: 좋아! 끌어올려!
5: 내가 날고 있잖아.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호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저런 말이야. 공룡 세계를 지켜라.

알지? 나도 이제 날 수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더보.

0: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1: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2: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어!
0: 얘들아, 조심해!
1: 티노!
2: 난 이제 호기보다 훨씬 더 빨라!
1: 티노!
0: 안 돼!
3: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해! 티노, 도와줘라!
4: 내 손을 잡아, 티노!
3: 고마워, 샤키!
4: 티노,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3: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5: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4: 어? 얘들아, 본부가 왔어.
2: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어 포기 안 해.
1: 멈춰, 공주야. 구조용 로프, 액션!
2: 아니, 이래봤자 소용없어!
1: 공주야, 제발 멈춰!
2: 아니, 꽉 잡아!
6: 공주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4: 티노, 좀 괜찮아졌어?
3: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5: 잠깐! 꽁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3: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5: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0: 꽁지야! 멈춰!
1: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하게 될 거야!
2: 내가 속을 줄 알고!
1: 우리 말을 안 들어!
7: 공주야, 우릴 믿어줘!
3: 무슨 일이지?
5: 안 돼! 꽁지가 부순 운석 조각들이 다이노월드로 떨어지고 있어!
0: 뭐?
6: 기다려! 금방 갈게!
5: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3: 어서 가자,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8: 좋았어!
5: 뜨거워! 이거 진짜 위험한데?
9: 나와라! 세고 등판 방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3: 티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4: 서핑보드! 방패 때리기! 하이야! 안 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1: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부술 거야. 레티 부스터 액션! 야!
4: 어, 제법인데?
1: 이거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7: 얘들아!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볼 확대 액션! 자, 하! 오, 뜨거워, 뜨거워! 다행이다. 불엔 문제 없어.
1: 셀리 집게발잡기 액션! 너무 뜨거워. 구중 루프 망치 액션! 으얏!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당겨!

0: 진호가 막았다. 간지러워.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진호가 막아내고 말 거야.
1: 노아, 다이노 본부를 변신시키자. 당장!
2: 다이노 본부! 다이노 봇으로 변신!

0: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거대 운석 처리 완료.

0: 다이노봇이 도와줄 줄 알았어.
1: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2: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
0: 근데 노아, 꽁지는 어디에 있어?
3: 나도 모르겠어. 운석과 충돌한 후에 신호를 추적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사라졌어.
1: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꽁지가 너무 걱정돼.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퍼버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퍼버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퍼버,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퍼버,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이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퍼버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1: 뭐야? 이게 왜 이러지?
2: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3: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2: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4: 우와, 루루가 이겼다!
2: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2: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0: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가 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네이브 변신 완료!

0: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1: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0: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2: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부.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에,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우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2: 자석의 미느님과 장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3: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2: 가족관이 방금!
0: 뭐야, 시세. 날아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3: 정말 신날 거야.
4: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짓기 수업을 해볼까?
4: 나의 천재적인
1: 포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4: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 빌더, 돌 준비 됐어?
5: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 빌더 출동!
3: 땅판은 내가 또 전문이지!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 빌더 출동!

0: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나비더님.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반려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3: 도서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5: 안 돼, 대칭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대칭 로보티카가 누구야?
1: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6: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6: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몰아!
2: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2: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2권은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3: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0: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비가 출동!
0: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3: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0: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가비가 이모 완수!
1: 책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 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보와 드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다.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어?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 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 보시다 설 차례야! 기가 밀더 변신!
8: 코키봇, 변신 완료!
9: 마이치봇, 변신 완료!
10: 레이봇, 변신 완료!
11: 스케봇, 변신 완료!
7: 다 같이 사서 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서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7: 사서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차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7: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7: 어디 있어, 사서 로봇아! 그만!

0: 비난을 피우는 건 너거든. 제거하라.
1: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2: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응? 이러다가 잡히겠어!
1: 버킹!

0: 야! 좋았어!
1: 오케이,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선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희 작가.

0: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은
0: 것 같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8: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길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

0: It's a map! A treasure hunt will be the perfect yellow party game!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놀이터에서 놀아요.
3: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2: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3: 멋있겠는데?
2: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3: 거기서!
2: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3: 안 돼, 토끼야!
2: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뭐?
0: 그래, 석궁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불편한 친구.
4: 아, 평화롭다. 조용하고.
5: 야! 뭐해?
4: 그냥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5: 야야야, 아니 들어봐. 아까 우리 반에 김영호가 떠돌다가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용히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4: 걔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5: 아니, 나도 걔가 혼난 게 속상하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았을 거다 얘기한 거지. 아이, 설마 그렇게 펑펑 울 줄 알았겠냐?
4: 시끄럽다. 옛날에는 얘랑 노는 게 좋았는데.
5: 나 높이 높이.
4: 기분 좋다.
5: 너네 내 친구 괴롭히지 마.
4: 나를 많이 챙겨줬었는데.
5: 야야야, 너 내 말 듣고 있냐?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4: 그럼.

0: 아무튼 내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로 마저 얘기하자.
1: 하,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참 안 맞는다. 불편한 친구도 친구냐고.
2: 불편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3: 그러게.
2: 그냥 놀아주기 알바?
3: 인정.
4: 인정, 인정, 인정.
3: 저렇게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왜 억지 웃음을 다들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면 되지 않아?
2: 나는 얘기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막 불편해지거든? 풀지 않으면은 더 엉키는 법이야.
5: 그러니까 매듭 같은 거지. 이걸 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풀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2: 그리고 더 꼬는 사람이지.
6: 나는 약간 너무 너희처럼 티내지는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면서 멀어지면 좋을 것 같아.
5: 근데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2: 그래.
5: 병을 계속 참으면
2: 잘라야 해.
5: 병을 계속 참으면 병이 더 커지는 것처럼 불편한 친구도 계속 참으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괴롭힘으로 변할 수도 있어. 아, 너무 웃겨.
4: 그러면은 내가 단점이 그 하나밖에 없거든?
2: 뭐? 근데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다른 친구가 느낄 땐 네 단점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 100가지 수백가지 겹쳐서 절반이라도 35개.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네 단점이 하나일지 몰라도 다른 친구에게는 네 단점이 수천 개일 수도 있어. 그 단점 하나가 뭔데?
5: 일단 말해봐.
4: 내가 좋아하는 걸 집착을 많이 하거든?
2: 엄청난 단점이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엔 네 활발한 게 좋았는데 이제 네 활발한 게 싫어. 그러면은
4: 내가 활발한 게 원래
2: 좋았다가
4: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자체가 활발한 거야.
2: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시끄럽다는 말도 많이 듣기로 하고 내가 걔랑 절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도 나중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6: 나도 안경심의 의견과 비슷한 게 뭐 친구를 바꾼다고 뭐 내 단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 단점이 고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
5: 그럼 그 친구도 나의 진심을 보고 알아주지 않을까? 아, 얘는 진심으로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는 이 애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좀 더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7: 나는 여태까지 니네 셋이 말한 거랑 다 달라.
2: 그래.
7: 왜냐면 친구는 내 장점이랑 단점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게 친구라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 친구가 단점만 계속 지적하고 너는 계속 그거에 대해 바꾸려 하면 그게 진짜 과연 진짜 친구일까?
2: 나도
7: 그러면 다 바꾸면 진짜 너는 사라질 거고 친구가 좋아하는 너만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친구를 바꾸는 게 낫다 생각해.
6: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잖아. 친구면 그 모든 걸 이해해줄 수 있어야 돼.
2: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내 단점을 지적해서 계속 친구를 바꾸고 하다 보면 내 단점은 그냥 내 단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친구를 바꾸면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알고 내가 시끄럽다는 걸 다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랑 친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5: 네가 방금 친구를 계속 바꾸면 언젠간 나랑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라고 했잖아. 근데 왜 꼭 내가 바뀌어야 돼? 친구들이 좀 바뀌어주면 안 돼?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맘도 있잖아.
6: 만약에 친구가 한 서너 명이 있어. 근데 그게 내 너무 단점이래. 이런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 친한 친구 한 명 때문에 내 단점을 통째로 바꾸는 거는 조금 아까운 거.
2: 그럼 만약에 친구를 바꿨는데 그 친구가 멀어지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의 기준이 모두 똑같을까?
6: 다르겠지. 사람의
5: 관점이 다르니까.
6: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컬러 렌즈를 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얀 티를 입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네가 카키색 렌즈를 끼고 있어. 그럼 너 카키색 옷 입었네? 핑크색 렌즈를 끼고 있어? 핑크색 옷을 입었네? 이렇게 봤듯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5: 나는 단점의 기준이 약간

0: 비슷하다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싫은 점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게 네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나는.
1: 없어. 맞는 사람이 없어. 왜인지 알아? 사람은 각자 다 성향이랑 MBTI가 똑같아도 생년월일은 안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MBTI는 안 같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2: 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80억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없다는 건 살짝 말이 안 되는 얘기기도 하고.
3: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확히 딱 맞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이끌림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바꾸면 그 친구도 조금 더 바꿀 거잖아. 그럼 서로 맞춰가면은 그 퍼즐이 딱 맞으면은 맞는 친구가 되는 거 아닐까?
1: 잠깐만.
2: 한두 가지 빼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랑 완벽하게 맞는 친구 아니잖아. 완벽하게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건데.
0: 그러니까 맞춰갈 수 있어. 맞춰갈 수 있어.
4: 이걸 하기에는 완벽한 친구가 무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친구란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친구야. 대처해주고.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른 건 모든 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2: 너네들 혹시 삼국지라고 알아? 삼국지라 진짜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진짜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눠야 친구라고 나와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잘 맞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3: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방금 말했듯이 진실된 친구는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한두 명?
5: 난 열 명.
6: 나는 진짜 한 60명 정도 바래.
7: 그렇지.
3: 나는 근데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안 내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고 책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러더라고.
2: 예전에 나랑 아주 잘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엄청나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바로 나한테도 옮겨버리기 전에 바로 관계를 잘라버렸지.
0: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때 편안했어?
2: 애가 막 자꾸 막 날 괴롭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약간 변비 걸렸는데 쾌변을 싼 것 같은 느낌이.
4: 속이 시원해.
2: 응, 속이 시원해졌어.
4: 나는 이렇게 절규라고 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내가 너랑 절규야라고 하진 않았어.
3: 저의 요구르트 한 개 주세요.
8: 이분은 왜 있잖아요.
9: 야, 너 뭐 전화를 안 받아?
2: 무서.
10: 야. 하나 내려놔.
6: 알았어.
10: 아까 경험담 못한 친구 여기랑
4: 그 친구랑 관계를 끊었어. 그냥 좀 편하더라고. 근데 반면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편하지가 않아.
2: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6: 난 물어볼 거 있어.
10: 뭐?
6: 진짜 나 몰라서 그런데
10: 응?
6: 그 절교가 어떤 건지 알거든? 근데 친구가 유학을 간 것도 절교야?
10: 아니야.
1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건가 혹시? 어, 안 돼, 안 돼. 또 내 거 달라고 하려고 했지?
1: 누나, 나 딱 한 입만 진짜 더 달라고 안 할게. 진짜 딱 한 입만.

0: 네 한 입을 깜빡하고 있었네. 하마의 한 입은 얘기가 다르지. 안 돼.
1: 반드시 얻어먹고 만다.
2: 주문 안 되거든요. 호떡은 한 입도 안 주면 너무너무 똑장네.
0: 나 비위가 약해.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2: 호떡이가 이렇게 저 앙하고 조금만 앙하고 먹을 건데 한 입만 주세요.

0: 숨겨둔 게 있는데.
1: 아니, 숨겨둔 것 말고 호떡이가 먹고 싶은 건 여기 있는 걸.
0: 아니, 호떡이한테 꼭 주고 싶었던 건데. 찾았다, 깨륵.
2: 그만하라고 했지.
3: 누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소자 물러가겠습니다.
4: 자, 빌붙기의 행복. 오늘의 도전자는요, 저 호떡입니다. 저 호떡이가 빌붙을 상대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호빵 누나입니다. 자, 골라보세요.
0: 이거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4: 빌붙기 찬스를 뽑으셨습니다.
0: 어? 이게 뭔데요?
4: 아, 네, 제가 한 접시를 빌붙어서 먹는 찬스인데요. 이건 규칙이라서요. 아, 자, 한 접시를.
2: 동작 그만.
0: 제비뽑기라면 꽝도 있겠지.
2: 그럼요.
0: 장난쳐놨으면 재미없을 줄 알고. 한 입만 빌붙기 찬스.

댄스. 나머진 뭐가 적혀 있을까?

0: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물 마실 거 줄까?
1: 아니, 저거 한 입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0: 여기.
1: 한입 얻어먹기 성공.
2: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박자에 맞춰 손뼉 쳐볼까요? 박자에 맞춰 옆에 홀라후프로 건너가요. 짝꿍을 바꿔서 박수 쳐보아요.

다들 잘했어요. 이번엔 앉아서 손뼉치기 놀이. 이번에도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0: 수아와 아담 정말 잘했어요.
1: 한 번도 안 들렸어요.
2: 안녕 자기들. 오늘도 자기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켰어. 빵이 어디 있냐고? 카페 들렸다 온다니까 금방 올까?
1: 어머. 호하, 호빵이 하이라는 뜻. 안녕, 늦어서 미안해. 늦어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었지 뭐야.
2: 늦었 카페에 갔다 와서 늦었다고?
1: 응.
2: 빨리 시작하자.
1: 아, 그래. 오늘도 기다린 친구들이 많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 전에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오, 오늘 고민은 재밌는 게 꽤 많아 보이네. 이게 좋겠다. 비속어 유행어는 쓰면 안 되고 바르고 고운 말만 써야 할까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써요. 어머, 안 되긴. 왜 안 돼? 욕설은 절대 안 되지. 하지만 인기인이라면 유행을 만들고 추구하는 법.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유행이랑 어느 정도의 줄임말 사용은 필요하다는 말씀. 그치, 호미야? 누구세요?
4: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
1: 예?
4: 나는 나의 훌륭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깨우친 임금 세종이오. 훌륭한 백성이라면 비속어든 욕설이든 유행어든 줄임말이든 당연히 바른 말 고운 말을 써야

0: 하는 법. 나의 백성들은 언제나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요.
1: 호민은 어디 가고 웬 훈장님?
0: 어허! 어허! 부하마다, 어? 훈장 따위가 아니라 임금이거늘.
1: 세종대왕님, 지금은 21세기거든요. 언제적 말투예요? 완전 느안조시네.
0: 느안조... 그 오랑캐 같은 말투는 무엇인가, 응?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을 칠 것이야.
1: 네? 경이가 누군데 경이를 쳐요? 경이 치지 마세요! 그런데요, 요새는 줄임말이나 유행어 안 쓰면 친구랑 대화도 안 된단 말이에요.
0: 어허, 참 이런 알아듣지 못할 말투를 쓰지 않으면 벗도 사귈 수가 없단 말인가.
1: 그럼요, 그러지 말고 제가 요즘 말 좀 알려드릴까요? 세종대왕님도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런 유행어를 쓰면 신하들이 헐, 대박, 전하 완전 제 취금이 라고 할걸요.
0: 어허, 침은 이미 지존이거늘.
1: 응? 지존.
0: 그래도 일단 한나라의 왕으로서 타국의 문물은 익혀두어야 하는 법. 어디 한번 알려줘 보거라.
1: 좋아요. 자기들 보고 있지? 세종대왕님까지 솔깃해하는 호빵의 유행어 교시.
0: 그런데 지금 어딜 보고 말하는 것이냐?
1: 라방중이거든요. 지금 엄청 많은 인친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0: 라방, 인친.
1: 라방은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뜻이고요. 생중계, 인친은 인터넷 친구들이. 아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 거야, 진짜. 오늘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네. 완전 위쑤시개로 제대로 쓰셔줘야겠다. 아우.
0: 어허! 어허! 경박한 지구!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1: 제 말은요, 너무 답답해서 오늘 위를 자극시킬 만한 화끈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0: 어허, 무험하다.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지금 입을 가벼이 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지금 답답하다는 것이냐?
1: 목청이 크시네. 오늘 위치다거리 하느라 힘들다, 힘들어.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0: 잠깐. 짐이 한번 맞춰보겠느니라.
1: 오, 정말요?
0: 그 위치다거리라 하면 그 치다거리라 하면 그 윗사람의 뒤치다거리를 말하는 것이냐.
1: 오, 정답! 오, 정답!
0: 그 참 재밌구나.
1: 우와, 역시 세종대왕님 똑똑하셔서 이해가 빠르시네요.
0: 더 알려줘 보거라, 더.
1: 좋습니다. 느좋은 느낌 좋다라는 뜻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느좋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느안좋은 반대 뜻이겠죠. 손재미는 손절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고요. 세종대왕님 완전 손절 대박 이런 식으로.
0: 재밌어.
1: 그쵸. 이것봐 자기들 유행어는 써도 된다니까.
0: 여봐라, 얼른 이 무험한 자를 끌고 가 옥에 가두거라.
1: 예? 아니면 그렇게까지. 잠깐만, 옥이면은 감옥이야.
0: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감히 본자 앞에서 경망스러운 태도를 근제 어미 다스릴 것이야.
1: 그게 아니고요, 세종대왕님. 저는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잠시만요. 세종대왕님, 죄송해요. 자지만 앞으로 고운 말, 바른 말 쓸게요. 세종대왕님, 느안좋은.
0: 어서 끌어내라. 백성들이여, 짐도 이만 물러나 보겠다. 라방이랬나? 라방은 여기까지. 세바. 세종바이란 뜻이다. 세바.
1: 세종대왕님 노잼.
0: 노잼은 무슨 말인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세바.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보자.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 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무게 감지 센서로 자동 동작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목욕 후 상쾌하게

0: 안녕하세요. 저 사호 안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여기는 클로이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1: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I live in Ethiopia with my dad, with my mom, and my Ethiopian harmony.
2: 안녕하세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3: 엄마 에이덴이라고 합니다.
4: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tko.
5: 코트라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6: 일단 에이든 솔로몬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그것도 다 큰 거고.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안젤리나가 3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많이 컸더만 사진 보니까.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1: 기대돼요 할머님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할머니.
0: 아이고, 아이고미.
1: 할머니.
0: 아이고, 아이고미. 안젤리나. 아이고미. 안젤리나.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할머니보다 큰 것 같은데? 아이고.
2: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요, 할머니.
1: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0: 갑시다요. 궁금해. 어, 이 나라 저래 생각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어놓고. 아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 무서워서 여기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아, 물이 틀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아, 안젤리나.
3: 아, 나 잘못해. 맛있는데.
4: 그니까.
0: 클로이, 내가 누구야? 어? 나는 누구야?
5: 할머니.
0: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오, 아까 가르쳤어. 사라지. 어.
2: 할머니라는 거야, 지금?
5: 응.
0: 치즈.

알바.

0: 이거 완전 살머니한테 줄 거예요. 컵 놔줄게. 저러지 말래.
1: 아, 컵 놔두는 거?
0: 카이론 있나? 아이.
2: 여기 칼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칼은 어디 간 게요? 아, 저기 있다. 아, 봤어.
0: 엄마.
2: 아유, 저 당근 쓰는 거 어떻게 쓰라야 될까요, 엄마?
3: 차 안 왔어? 차 올 때 했잖아.
0: 지금 보기.
3: 살라산데?
0: 살라산?
3: 어. 안젤리나!
4: 네!
3: 어딨어?
4: 왜?
3: 차 아직 안 왔지? 37인 것 같은데?
2: 요상한 택시 와?
0: 히울로.
3: 아니, 이런 차 와.
2: 이런 차가 와, 이제? 한 달에 얼마씩이나 줘? 그 동비는?
3: 얼마였지? 한 4만 원인 것 같은데? 너랑 같이 몇 명이가?
4: 7명.
3: 아니, 의자, 그럼 차 안에 7명이 탄다고?
4: It's not that big, but it's enough. One person stunt, other six.
2: 애들을 7명씩 태운다고? 차에?
3: 이런 차에 7명.
4: 됐다.
2: 아, 태우네. 아, 그래야 돈이 되겠지.
3: 잘라.
4: One person stunt, other six.
2: 가서 열심히 하고.
4: 네.
2: 이따 봐.
3: 차. 일단 차. 안녕.
2: 아이, 잘 가. 고생하세요.
3: 알아들었어, 혹시?
2: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맘만 하는 거지. 시간 몇 시?
3: 7시 48분.
2: 아휴.
3: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야 돼.
2: 장비들이 좋아서 안전히 학교를 갔었는데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갔지. 자, 이제부터 또 바쁘다 바쁘네. 바빠. 근데 이거 당연히 애들이 좋아할까나 모르겠네나. 뭐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기를 뭐를래. 아, 이 나라 사람들이 매콤한 걸 좋아한대서 떡볶이 재료를 사왔는데 관리 서울로 쉬었어요, 떡볶이가. 그래서 갑자기 잡채로 바뀐 거지. 이게 밀떡이에요?
5: 네, 밀떡.
2: 이게 한 봉지 얼마나 될까?
5: 1500원.
2: 아니, 몇 명이 먹어? 40명 먹을 거야. 40명. 아우. 참말로, 아유.
6: 어머니, 이거 안젤리나랑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2: 안젤리나 친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아니, 이거 뭐 매울 게 하면 무슨 소스로 해야 돼? 너 가든 뭐 매운 소스 있잖아.
3: 비빔면 소스가 있겠네. 달콤하고 새콤달콤한 거.
2: 불닭 소스인가 있었잖아.
3: 불닭은 너무 매워. 뭔데? 조금만 들어도 힘들어. 그 비빔면 소스가 낫지 않을까?

0: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넣는 거야. 고마워. 페라올 씨도 잡채에 비빔면 소스. 빨간 잡채네. 아유, 빨간 잡채. 정말 친구들이 좋아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매운 걸 좋아한다니. 그래서 하는데. 갓. 그러면 어떡할까나. 갓. 맛있어. 들어온 거 비하면 맛있어. 꼼짝 못하고 받아먹네.
1: 제 입맛에 맞는데.
0: 입맛에 맞아? 응. 됐어 그럼.
2: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맛있지? 색깔도 이쁘고 됐네. 어이. 순서가
3: 못 찾아 엄마.
0: 자 이제 담자 통.

0: مسرت
1: 완전히 애들,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맛있어야지.
0: 그러게, 에티오피아 애들 식성
1: 맛없어야지. 할 수 없고 이제
0: 하려면 되는 게 없고.

0: 안정인 학교를 처음이야, 처음. 하이. 내가 하나 적혀줘봐.
1: 괜찮지, 원래. 그 안정인 학교는 처음이지?
0: 응, 처음이지. 언제 와봤까니?
1: 계단에 좀 올라가야 돼.
0: 어, 알았어.
1: 꼭대기층에 있어.
0: 꼭대기층?
1: 오랜만이야?
0: 올라가.
1: 한층 더.

0: 아, 할머니 의자?
1: 어, 아유, 고마워. 아, 그래, 앉아. 아, 할머니 앉으세요.
2: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1: She say nice to meet you.
2: 만나서 반가워요.
1: She say nice to meet you.
2: 아, 또 울컥해.
0: 나 울라고 얘기해야지. 아, 울라 그래 또.
2: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 나도 그때. 눈물이 많이 났어. 진짜 그냥 엉엉 울고 싶었어, 그때. 걔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사회생활인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 애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는 것도 울컥했고, 배우는 교실 보고도 울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할머니 앉으세요.
2: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1: She say nice to meet you.
3: 사랑해.
2: 나는 한국에서 왔어.
1: 그 코리안 예뻤다.
2: 안젤리나 할머니야.
3: 이 안젤리나 아줌마.
2: 우리 안젤리나 예뻐해줘.
0: 안젤리나를 예뻐해 달라고.
1: 아, treat me very, very, 알았죠?
0: 안젤리나를 예뻐해 달라고.
1: 아, treat me very, very, 알았죠?
0: 그리고 오늘 뭐 했는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뭐
0: 갖고 온 걸 설명해 주지 뭐.
2: 아, 주먹밥하고 잡채.
0: 너 주먹밥 뭔지 알잖아.
2: 아.
0: 한번 설명해 봐.
1: Seaweed and rice in 텐타에서 타브로.
2: 코리아.
0: This is the Korean rice, not from the Ethiopia rice. It's Korean rice. And also she prepared the noodle. The noodle made by Skartnich. And with some little bit sweet and spicy sauce. Not very much, so I think you're gonna like it. So let's try the Korean food. Then let's have the line in here. Yeah, just to stand.
2: Ah, 또 어떻게 싹 그 책상에 앞으로 왔어. 일사 불란하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0: 10명이네.
2: 응? 10명이야.

0: 저 친구가.
1: 고마워.
2: 응. You like it? Yes. You like it? Mm. It has a spicy taste and a sweet taste.
1: 약간 매콤해서 잘 먹는 것 같아요.
0: 네, 저 매콤함이 아마 에티오피아 친구들한테 익숙할 거야.
1: 이리 와, 더 줄게.
0: 더 먹고 싶은 친구들 와.
2: 친구가 더 먹고 싶어.
1: 그래, 어이. 더 줘?
2: 응, 그래.
1: 아이고, 고마워.
0: 안재이는 너무 간다.
1: 참말로 맛이 괜찮은지 난 모르겠다.
0: 괜찮네, 괜찮네, 진짜 맛있네. 살짝 매콤한 게.
1: 매콤한 새들이 잘 먹나 봐, 하얀 거보다. 응. 그래.
2: I really like Korean food. Your grandma cooks very well. Oh. What is the sauce? Chocolate. What is the ingredients?
3: 어떻게 만들었어? She wanna know the ingredients.
0: 그거 저거 잡채를 만드는 거?
3: 응, 배워.
0: 만드는 방법?
3: 어떻게?
0: 그거 오라고. 와.
3: The taste was like literally my childhood. I really just always want to eat her from home handmade food. It was so good. I want to eat it again. Oh, so I want some. 꼬이 타라고 좀. 아 타라고 먹고 나이났어. 나 그렇게 나 그렇게. So 이니 무슨 말이? 그래서 안 좋아하니? 그래서 아브라춤.
2: Okay, you can start. Good luck.
3: Good luck. I'm telling you. Huh?
2: No, not now.
3: Please see her.
0: 뭐 찾아?
2: Lyrics.
3: 할머니 준비한 거 있어요. 보여줄게요.
1: 어, 그래?
3: 네.
1: 보여줘봐.

0: 잘해.
1: 박수.
0: 이만큼 와봐. 너무 잘했어. 이 학교는 춤만 가르치나 봐. 진짜 다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이고.
2: 왜
0: 이렇게 잘하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 아, 그 댄스가 잘하더만. 아니,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특히 뭐 춤출 땐 더 반짝반짝 빛나던데요. 그 내가, 아니, 이 학교는 춤만 가르쳐? 그랬구만요.
3: One, two, three.

클로이, 클로이,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어? 초콜릿 줄까? 별로 적도 안 해, 그냥. 아고, 아고. 네. 별로 적도 안 해, 그냥. 아고. 땡큐.

0: 와봐. 아이고,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가자야, 까까야, 까까. 이리 와. 알지? 어? 빨리 오세요. 아, 이따라 가. 아, 아, 아, 아. 알아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클로이. 서 클로이. 또 있는데? 이리 와.
1: 안 좋아. 서 클로이야.
0: 그렇지. 빨리 와. 싫어? 응. 여기 있어. 어. 참. 아이고. 나는 이제 애 키우라고 못 키웠어요. 아이고.
1: 뭐라더니?
2: a different character, but she is different.
3: It's okay?
4: 아, 정전이에요?
3: 정전이에요.
4: 가끔 이런 경우가 많아요?
3: 자주 있어요. 아침에도 정전이었었어요.
4: 아,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하세요?
3: 정전이 그럴 때까지 해야 된다.
5: 정전아 왔네?

0: 안젤리 너 뭐해?
1: 숙제하고 있어.
0: 숙제하고 있어? 난 자는 줄 알았지, 안 그래.
1: 아,
0: 해,
1: 왜
0: 숙제
1: 자요?
0: 계속해. 할랑 끝날랑 멀었어?
1: 응?
0: 숙제 끝날랑 멀었냐고.
1: 이것만.
0: 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
1: 에이.
0: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지나면 못 해. 진짜 네가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꿈이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2: 머릿속에 들은 게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만이 살 길이야. 아이돌 안 하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
3: 먹고 할래 주나 맞아 할래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왔다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목욕 시키나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정말로 카이, 클로이.
3: 틈시 꺼내면 어떡하지?
0: 이거만 된다고?
3: 이플란나?
0: 이거 꺼?
3: 꺼, 이플란나? 또 이태깎아내봤던 은너스 이따오보탈.
0: 그치, 맞지. 그냥 냅둬봐요.
3: 으쌰, 이거 먹고 가나?
0: 아, 이거.
3: 으쌰, 이거.
0: 카이, 클로이.
3: 근데 알렌디, 갈아봐, 쇼지, 우여, 알렌디, 얘다 알려줬어.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3: 뭐고 알려줘.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저께 따끈따끈해 가더만.
3: 너 그거 다 해왔어. 무슨 이슬아? 너 또 떠노. 너 또 떠온다지. 너 또 떠노. 다 이슬아서. 너도 가운데 오네. 너 올라가고 너 봐. 워시 워시.
0: 하던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봐요.
4: 아, 과탱 인데 나 안다. 대마사세
3: 어메노스나지
4: 과탱냐 인데지.
3: 그래서. 수는 무슨가?
0: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 따뜻해. 뭐 따뜻해.
3: 아이가 봐. 옷도 아이가 봐.
0: 하돈 여기다 얘를 여기다 어? 봐봐 응? 아이 예. 여기다 대놓고 닦여
3: 레몬 ልጆቹ ገላቸው ሊታጠቡ ነው ብላ አይ አይ ብላ ማለት ነው እኛ የምናጥብበት ፕሮግራም አለ በምን እየትንትን እየተባለ አረፋ ሆኖ በደንብ ሆኖ የሚታጠቡት ሳምንት ሁለቴ ነው ሮብና እሁድ ዛሬ ሌላ ቀን ዝም ብሎ ተጠራርጎ ነው የሚቀመጡት
0: 아이 여기다 들여놓고 닦여
1: 가까이
0: 하돈 여기다 얘를 여기다 어? 봐봐 아이
3: 예.
0: 여기다 담궈
3: 아
0: 어 자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딱 사이즈가 딱이네
3: 될까? 이거 있죠.
5: 원래 그렇게 물에 빠져서 하는 거는 수요일, 일요일만 한대요.
0: 아, 그런 거래? 아.
5: 하는 날이 아닌데.
0: 아, 하는 날 내가 집으로 왔다 그랬구만. 그렇구나. 문화 차이네. 그건 짜증날만 했네. 알지 못하는 게 내가 덧수 갖다 집어넣었으니. 에이.
3: 래서 아마르냐 እንደማይገባት እኛ ደግሞ ኮሪያኛ እንደማይገባን ማጣቀሙን ሆና ነው ነው ምንም የለም ግን በያት ግን በቃ
0: never gonna leave your life 쭈쭈기 나자 자 쭈쭈기 할머니 하시는 거 쭈쭈기 쭈쭈기
1: Sit. 엄청나. 이번에 후에 따봉. 랄트와 엄청 왈다. 뭐가 맨날 따뜻따뜻. Oops.
6: Bubble.
1: Hold on.
6: Hold
1: on.
0: 에이든.
1: 네.
0: 애 세 보는 거 힘들지 않나?
1: 힘들죠.
0: 그러지.
1: 네.
0: 애쓴다, 애써. 엄마 되는 거. 와, 머리도 빨리 땄네. 아이고. 진짜 빨라. 나는 못 해. 안 해봐서.
1: 안 해봐서.
0: 못 한다고, 머리 같은 거.
1: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하니까 좀.
0: 진짜 빨려네.
1: This is night style.
0: Chloe?
1: Chloe?
0: 할머니랑 잘까? 코 잘까? 할머니랑 잘까? 코 잘까?
1: You wanna sleep? With 할머니? 응?
0: 그런 척 따라잖아. 하던, 가위 져주세요.
1: 엔튼, 자가, 엔튼, 르타즈로 펠가노.
0: 자, 가봐. 들어가 봐.
1: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야.
0: 알았어. 코 자.

0: 엄마, 여보, 렛츠고.
1: 우리 어디 가요?
0: 아, 좋은 데 가, 좋은 데.
1: 좋은 데 가?
0: We go some nice place. 클로이랑 안젤리나는 아빠 차, 할머니도 아빠 차.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장모님하고 와이프는 저 다른 차나 불렀어.
2: 멋있게.
3: Yeah, let's go. 가자.
4: 우리 간다. 가자, 클로이.
0: 날씨 좋다.
1: 아이고, 이쁘네. 아니, 솜사탕 뿌려놓은 것 같은데, 하늘이. 뭉탕이, 솜사탕이야.
4: 날씨 좋네.
1: 당나귀. 아이고, 참. 안젤리나 봤냐? 아니, 행남부도 있고, 왜 행남부도 안 건너고. 당나귀가 길을 막아. 아이고, 아이고.
0: 다 왔어요, 클로이. 원 미닛.
4: 다 왔다. 예!
0: 그냥 휴양지처럼 에티오피아 분들 일로 많이 와서 저기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 해.
1: 고맙구만. 이런 데까지 데려와주고.
0: 그 애기 보느라 엄마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뭐 약속하지 뭐. 뭐.
1: 여기 또 ATM까지 다 있네. 돈 쓰라고. 아, 그리 가는 거야? 가자, 가.
0: 살람네, 씨. 냈네, 씨. I think, do you have a package? 분할하네. 쓴문. 아, 씨, 리즈노? 아, 씨. 어디 있어?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일로 왔거든, 지금?
1: 꼭 해야 돼?
0: 어.
3: 아, 조심하세요.
1: 저걸 탄다구나.
0: 그치?
1: 아니, 진짜 에티오피아에서 별걸 다 하네. 아이고, 별걸 다 해. 아이고, 정말. 가만히 있어봐.
0: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냥 코 앉으세요. 코 앉으세요, 셀프덕.
3: 무서워.
0: 올라가.
3: 아, 손.
0: 무섭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앞에 와 있어.
1: 오케이.
0: 자, 해봐, 안젤리나. 천천히.
1: 안 해도 가네.
0: 자, 그만하고 가만히 놔둬, 이제 앞으로 가게.
3: 저 무서워요.
1: 괜찮아요, 무섭고 없어. 안젤리나.
3: 예?
1: 빠져도 괜찮아. 왜, 이거 입었잖아. 그냥 도끼. 절대로 안 빠져.
0: Right. Okay, good.
4: 오, 재밌다.
1: 나도 재밌어. 오른쪽. 치. 근데 풍경이 너무 좋지 않냐, 안젤리나?
3: 어, 좋아.
1: 이쁘다. 뷰티풀이야. 와. 진짜 와우네. 와우. 별거 다 해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4: 재밌었어요, 너무. 같이 할머니랑 같이 하니까.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여기 덮여 올 때.
1: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 계단 일로 들어가셔야 돼, 식당.
1: 아, 그래, 알았어. 이게 뭐야, 향 태우는데?
4: 이거 냄새가 뭐 이런 거.
1: 아이고, 전망 좋네. 아우, 이쁘다, 이뻐. 예뻐. 아이고. 우리 밥은 어떻게 먹어?
0: 여기 뷔페식이어가지고 가서 또.

0: 예, 좀 오네. 이따가.
1: 미안하지만 냄새 나 가봐야겠어. 얘는 뭘까?
2: 이거는 드니치 그리고 감자 여기 당근 같이 이거 맛봐요. 맛있어요. 이거는 고기 비프 소고기.
1: 너 뭐가 다 잡았어? 다 담은 거야?
2: 네.
1: 왜? 무염이고요? 괜찮은데? 땡큐, 땡큐.
3: 지금 알아주고,
2: 알아주고 그러기.
1: 여기 음식을 갖고 오면서 내가 에스코트 받았거든. VIP가 된 기분이네, 완전. 감사해, 아들한테.
4: 고맙긴 해. 약속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
1: 아니요, 약속 안 해, 하나도.
5: 약속 안 해, 진짜.
1: 닭다리 잡았어?
4: 야미?
1: 잘 먹어서 예뻐.
4: 치얼스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 치얼스 한번 해.
4: 건강을 위해서.
1: 건배. 응.
4: 고생 많으셨어요.
1: 우리 집을 안 가고 어디 가?
4: 호수가 다음으로 또 내가 준비한 두 번째가 있어.
1: 아이고, 미.
4: 온 김에 겸사겸사 좋은 데 좀 많이 보라고.
1: 헐.
4: 엄마, 이거 아디스아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또또 산이라는 곳이야. 근데 고도가 높아요. 여기가 이미 한 3,000m쯤 될 거야, 지금.
1: 올라오다 지금 꼴깍했어요.
4: 잘했어. 비가 오목하지? 여기 봐봐, 도시.
0: This way.
6: Okay.
1: 아디스아바부터 굉장히 크네. 다 보이네. 대도시야. 뷰티풀. 야, 건조.
7: 건조.
1: 아, 건조. 하던 저 구름. 아이고.
7: 아이고.
1: 예뻐요.
7: 테나비찰레미니.
2: 이거.
7: 테나비찰레미니.
2: 건강.
1: 잘 건강 잘 생기라고? 네. 뭐 이제 갈릴 뿐이 없어. 차 위에. 하던도 건강하셔요?
2: 안심받 때이나 거기.
1: 진짜 고마워요.
2: 배담하면 사근할로.
1: 하고 하고 하고. 아이고 잘 계셔요, 잘 계셔.
0: 하이파이브.
1: 하고 하고. 글라이 잘 있어? 봐봐, 사돈.
6: 네.
1: 아, 한국인이래, 하트가.
2: 알라딘데 지노.
0: 하나, 둘, 셋.
2: 천천히 할머니. 다리 아파, 아프게.
1: 동생들이랑 지내는 건 어때? 힘들지?
2: 네.
1: 얼마나 힘들간?
2: 괜찮아.
1: 안젤리나. 특히 짠하고. 진짜 어른스러운 게 너무 짠해. 눈이 아른아른할 것 같고. 그러네. 안젤리나 참말로 기특해. 기특해. 그래도 저 정도면 뭐 괜찮다 싶기도 해. 사이좋게 잘 지내대요. 다행스럽게도. 새끼 마음이 놓였지.

0: 샤워볼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0: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할머니, 제가 만든 거 있었는데.
3: 뭐?
2: 안 나오네. 제가 냄비 받침 맞췄어요. 그런지 잘 안 나와서. 아까
4: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우리 손녀딸이 가서 고기 우리 잘 쓸게. 네. 알았어.
2: I just gave it to me a memory of me. I just told her to remember about me whenever she see that.
4: 또 눈물 나오래 진짜.
2: 생물 유지 마세요.
4: 마음이 아파.
2: At court, just try to remember me, and I will always love you. Maybe next time come to Ethiopia and spend time with me. And stay healthy. Don't hurt yourself a lot. Just stay healthy.

안젤리나, 진짜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행복해야 돼.

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예요. 맛있어요. 피아 다 먹었네. 엄마, 아빠, 우리 레브리 패밀리야. 아니, 내 있어. 나는 나고 울어. 이건 엄청 귀여워.
1: 드디어 간다.
2: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애들 온다는데 어디 갔지?
3: 공항에 못 가고 집에 있어요.
4: 남자만 해.
2: 돌발 상황.
4: 어떻게 하지?
5: 엄마랑 와이프랑 팀 먹고, 나랑 안젤이랑 팀 먹고, 밥 사주기 하자, 밥 사주기. 도개 두 번, 오케이.
2: 너도 높이 던져. 사람 잡아.
5: 한 번 더 해봐, 엄마.
6: 오케이.
5: 와, 이거 뭐야?
6: 가게.
2: 이것만 안 잡히는데, 이제.
6: 오케이.
2: 걸 자리 나와야 되는데. 걸. 야, 우리가 이겼다.
6: 하이파이.
5: 안재인아, 너 용돈에서 밥 사자.
7: 순더머니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1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8: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올해 10살인 동생 준범이와 5살 터울의 형 준영인데요.
1: 다른 기술도 써. 막 이렇게 온다든지.
2: 저희 동생은 엄청 까불인데 농구 잘, 운동 잘하고 소중한 제 동생입니다.
3: 아, 제 형은 체육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기 때문에 제일 멋있는 형아예요.
4: 멋있는 형이에요?
3: 네! 너 박스네. 좋아.
2: 야, 공 안에다가도. 그럼 가져가자.
3: 됐어! 됐죠?
0: 한참을 뛰어놀던 형제가 갑자기 길가에 놓인 폐지를 챙기는데요.
2: 오케이, 가자.
3: 합체!
2: 가자, 가자.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
3: 아, 이거 가족,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2: 다녀왔습니다.
5: 뭐 하러 가져와?
2: 아, 아닙니다.
5: 가져오지 마. 아,
2: 네.
6: 아유, 우리 애기들한테는 고마운 게 말 잘 듣고. 어디 나가서 일을 저지지 안 하고. 그냥 착하고 하니까는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고맙고요.
5: 아, 준서 저는 고맙고 할아버지가 이래 갔다 올지게 와서 소란들어 주는 게 그게 제일 좋아 나는.
0: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의 따뜻한 온기로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어린 시절은 마음껏 뛰어놀고 또 꿈을 키워가야 하는 시간인데요. 하지만 오늘 만나볼 형제는 또래보다 조금 일찍 현실의 무게를 느낀 친구들입니다. 준영이와 준범이는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오가는 길마다 폐지를 주워오는 착한 손주들인데요. 이 가족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공공근로를 위해 동네 청소에 나선 할머니. 이른의 나이가 되면서 허리와 다리, 성한 곳이 없지만 손주들에게 간식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6: 여기는 관광지라서요. 쓰레기가 엄청나요.
4: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6: 한 달에 월급이 29만 원이요. 먹고 살자 하니까 해야죠. 안 먹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0원 한 장이라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이 육체적으로 이게 몸이 다 안 좋잖아요. 뼈가 아프고 신경통이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좀 힘이 든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4: 할머님 이제 뭐 하세요?
6: 예, 이제 갔다 왔으니까 잠시 쉬고 이제 물도 먹고 그래가지고 또 박수 주스러 가야죠.
4: 아, 박수 또 주스러 가세요?
6: 그럼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 하도 울어갖고요. 저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0: 바다에서 험한 뱃일을 해온 할아버지. 평생 남편을 걱정해온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추락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6: 언제 제말 우리 애기 아빠 사고 날 적에가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죠.
5: 나한테 와서 고생만 하고 그렇게 마음이 제일 아픈 거야. 딴 거는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픈 거야. 지금 남은 사람들 와서 고생했던 게 그게 내 제일 억울한 거야. 내가 돈 벌 적에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돈 없고 이러니까 정말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야. 하다가 또 어디 가려고 그랬지.
0: 하지만

0: 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준범이도 할아버지 옆에서 불평 하나 없이 폐지 정리하는 걸 돕는데요.
1: 준범이 아닌데라?
2: 와, 와, 잿박스다.
1: 준범이 할아버지 도와드리니까 어때요, 기분이?
2: 기분 좋아요.
1: 좋아요? 준범이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린다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3: 좋죠, 거기. 말동무도 되고.
0: 시장 상인들이 내놓은 폐지를 주울 수 있어 늘 고맙다는 할아버지. 그 마음을 보답하고자 주변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문제인데요.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2: 어디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3: 그래.
2: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병원에 갔대. 댕겼다래. 그전에. 그 병원비가 뭐 왔다 갔다 차비하고 뭐 지름대 값 떼고 뭐 하면 하루에 5만 원씩. 약값이 2만 5천 원, 뭐, 안 먹어도 5만 원이에요.
0: 고단한 삶의 무게는 오늘도 할아버지 어깨 위에 쌓여갑니다.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할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는 첫째 준영이. 요리 솜씨도 수준급이랍니다.
4: 지금 김치 볶음밥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1: 아, 김치 볶음밥 잘해요?
4: 네.
5: 어머나, 세상에. 또 이래저래 하시나?
4: 아니요.
5: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할머니가 얼마든지 해줄 건데. 암만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도 이런 거나 다 해서 준다. 해놓을까 맛있겠지만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4: 아니에요. 가서 수전아.
1: 준범이 수저 잘 넣었네?
2: 아, 예, 이거 제 당당이에요, 수저 당당.
1: 아, 수저 당당이야?
2: 네!
4: 아, 비켜. 됐다. 다 만들었다.
2: 준비해주세요. 할머니
5: 그래.
2: 가자. 할머니가 밥다 했어요.
5: 아이고, 착해라.
2: 수저는 제가 다 했어요.
5: 아이고, 수저도 넣었어요?
2: 네.
4: 할머니도 드세요.
5: 아이고, 고맙네.
2: 이거 진짜 맛있다. 정말 잘 만들었다.
6: 먼저보다 더 맛있네.
5: 아이고, 이뻐서 할머니가 뽀뽀 좀 해준다.
0: 겉으론 밝아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문득 느껴지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엄마 완빗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오가며 방문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 보니 형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7: 아버지가 헤어져가지고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나만큼 못하니까 부모가 있어야지 그래도 할아버지 그늘 밑에서는 안 돼.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은.
8: 우주만 거기 전달하면 돼.
2: 그럼 나 올라갈래.
8: 올라간다고?
2: 응.
8: 여기 걸고, 그 나머지 공간 없으면 뒤에다 걸면 돼.
2: 아, 형아, 천천히 걸어.
0: 부모의 빈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 다행히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8: 야, 너 신발 없어?
2: 아,
8: 맨발로 오면 어떡해? 다 쳐.
2: 아,
8: 다음부터 신발 신고 와.
2: 아, 신발 신고 올게, 다음부터.

0: 되겠어? 됐네.
1: 됐죠? 이거?
0: 마지막.
1: 마지막 끝.
0: 됐다.
2: 그런데 형제의 일상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열악한 주거 환경인데요.
3: 김범아.
1: 네?
3: 저기 어디예요?
1: 화장실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샤워실도 밖에 있어요.
3: 그래?
1: 네. 샤워실, 화장실, 화장실.
3: 그렇구나.
2: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진 월세집.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집안까지 파고들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게다가 난방도 안 되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린 형제가 지내기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 이 샌드위치 집이래 이러니까 겨울 살아보니까 감당을 못해 추워가지고. 그리 난로 큰 거 그걸 해니까 또 전기세가 감당을 못하는 거. 그리 이 장판 이 자는 잔데마다 전기 장판을 다 깔아야 돼.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3: 보일러가 없어요?
4: 보일러 없어요.
5: 냉장고는 없이 김치 냉장고만 하나 가지고 있어. 이제는 그 김치 냉장고도 고장이 나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요.
4: 무릎 밑에 열로. 열로 열에 바르면 돼. 양쪽 무릎에.
2: 춥고 더운 집에서 지내다 보니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준영이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늘 걱정인데요.
6: 됐습니다.
4: 고마워.
6: 네. 할아버지 보면은 좀 아픈 게 좀 안타깝고 건강하셨으면은 좀 더 괜찮으셨을 텐데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 어느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준영이. 동생 준범이도 매일 살뜰히 챙기는데요.
6: 동생이 깔끔해야 학교 갈 때도 기분 좋을 거고 친구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3: 아, 그래서 동생께 챙겨주는 거예요?
6: 네. 너. 그래. 팔도 놓고, 그래. 됐어.
1: 수, 체력, 수학, 응. 과학. 다이너마이트!
6: 과학?
1: 응.
6: 오케이, 알았어.
1: 과학, 다이너마이트. 수학이 막 수.
6: 자, 다 챙겼다.
1: 다녀오겠습니다!
4: 네, 또 오세요.
1: 네!
4: 잘하고 와.
7: 찾길 조심하고!
1: 네!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제는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최근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요. 할아버지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1: 아침에 주무시고 나서 처음 발을 뗄 때도 아프시네요.
2: 곧 사도로 넘어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3: 저 무릎에 수술 안 할 정도는 안 됩니까?
2: 안 할 때까지 최대한 버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수술적인 방법밖에 치료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해야... 네, 결국에는 해야죠.
3: 해야 되네요.
2: 이게 이분이 이제 관절염이 진행 중이시고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제 일하시는 건 물론이고 거동하기도 많이 불편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동하기가 힘드셔서 그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물론 이제 뭐 일상생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다 어려움이 있죠.
0: 오랜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수술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가족의 형...

0: 편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인데요.
1: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폐지도 이제 못 죽고 이래 되니까 걱정이네 지금 이게. 그럼 그거라도 몇 번 일을 못하는 게좀 좋은데 수술비가 제일 걱정이죠. 뭐, 딴게뭐 있어요.
2: 할아버지 좀만 더 버텨주시면은 수술비 제가 돈을 벌어서 좀더 보태고 싶어요.
3: 어른 되면?
2: 네.
0: 아직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이. 할아버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준영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3: 어디 가는 길이에요?
2: 할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지역아동센터 가고 있어요.
3: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2: 악기 하러 가고 있습니다.
3: 악기?
2: 네.
3: 무슨 악기요?
2: 저 트럼펫 하고 있어요.
0: 가족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를 꿈꾸는 준영이. 주변의 도움 덕분에 음악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준영이에게 음악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2: 이제 중간중간에 높은 음이 나오는데 그걸 소리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제가 못 가본 음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아, 이거를 해냈다 하는 기쁨이 있어요.
0: 하지만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많았다는데요. 그럴 땐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다는 준영이. 그 긍정적인 마음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준영이는 악기를 잘하고 성실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요.
5: 악기 연습도 맨날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6: 한동안에는 레슨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레슨을 받지 못하고 혼자 독학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0: 언젠가 멋진 음악가가 되어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는 준영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입니다.
3: 근데 왜 집에서는 연습 안 하고 여기서만 해요?
2: 집이 조립식 건물이어가지고 불면은 그 조립식 건물 벽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신고가 들어올 것
3: 아, 이웃집에 다 들려서요?
2: 같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0: 하루의 마무리는
7: 이거?
0: 동생 준범이의 숙제를
2: 아,
0: 봐주는 일.
2: 여기서. 여기 보고, 여기 비슷하게 한번 적어봐. 여기 보고 적는 거야. 여기랑 똑같거든. 교재 문제집은 필요해요. 집안 사정이 좀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살 돈이 별로 없어요. 공책이나 이런 거를 가끔씩 못살 때도 있어요.
0: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지만 참아야 한다는 걸 일찍 배운 아이들. 어린 형제의 고민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형제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두 아이가 바라보는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라는데요.
2: 제 꿈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트럼펫 악기도 제가 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8: 저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일찍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는 매일 볼수 있잖아요.
0: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는 준영이와 준범이. 형제가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0: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첫째 준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특한 마음과 함께 어린 나이에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추락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할아버지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물리치료에만 의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족이 지내는 낡은 집은 난방이 안 되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엄마가 타 지역을 돌며 화장품 판매 일을 하고 할머니는 청소일,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마련한 수입만으로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따뜻한 형편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에서는 희소병 레녹스 가스토지무근을 앓고 있는 아들 서준이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엄마 레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서준이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서준이는 꼬리뼈 수술을 무사히 받고 여전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엄마 레영 씨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 후원해 주신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서준이랑 진짜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 진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후회 없이 잘 살아야겠다, 서준이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0: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준영이와 준범이가 바라는 소원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 엄마가 조금 더 자주 집에 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요. 어른들에게도 버거운 현실을 견디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준영이가 음악가의 꿈을 이어가고 또 막내 준범이의 환한 웃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준영아, 할아버지가 좋아할 적에는 학교 갔다 올 적에 네가 인사하고 이러는 게 제일 좋더라. 거기 할아버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고맙고 준범아, 너는 할아버지가 저 갔다 올 적에 뛰어와서 할아버지 손잡아 주는 게 제일 좋더라.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고마워. 사랑해.
1: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비실비실한 마누라 의지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무게 감지 센서로 자동 동작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무게 감지 센서로 자동 동작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원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아 더워
8: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0: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2: 오늘 보고 선수 입장.
3: 멘탈 퇴장.
4: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팟캉.
2: 가지고 한번 해보자.
4: 지금 나를 재생 팟캉.
5: 한식 대가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레시피만 있으면 우리 집이 한식 맛집. 월요일 아침부터 영양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한 그릇 덮밥 요리. 달달한 애호박과 부드러운 달걀의 완벽한 조합. 애호박 달걀 덮밥부터 한술 뜨면 식욕이 급상승하는 감칠맛 가득한 국요리. 새우젓으로 간해 담백하고 개운하고 시원한 감자 젓국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6: 네, 선생님.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 반찬으로만 먹던 애호박을 오늘은 한 그릇 덮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들어가는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7: 네. 아, 여기 따뜻한 밥하고 네. 나중에 이제 뿌릴 깨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애호박을 볶을 때는 이제 요런 양념이 이제 소금, 참기름, 네. 후춧가루, 이렇게 새우가루거든요.
6: 새우가루.
7: 여기 양파를 볶을 때는 네. 좀 오래 볶아야 되니까 간장과 굴소스와 오. 마늘을 넣고요.
6: 네,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달걀 있고 마요네즈도 있는 것 같아요.
7: 네, 오늘 이제 그 흰자 노른자를 이렇게 풀어서 네. 스크램블 에그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흰자 노른자 네. 그리고 여기 마요네즈, 소금, 네. 물 들어가 있어요.
6: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애호박의 부드러운 달큰한 맛이 담긴 덮밥은 누구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애호박 달걀 덮밥 재료부터 한번 손질해 볼게요.
7: 네.
6: 애호박을 손질해야겠죠?
7: 네, 애호박은 깨끗이 씻었어요.
6: 네.
7: 근데 이렇게 어리고 이런 야들야들한 좋은 애호박이 요즘 철에 나오네요.
6: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애호박 시장 가면 굉장히 또 경제적인 가격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7: 네, 제철이니까 네. 좀 가격도 좀 저렴하고
6: 든든하고요, 또 그렇죠?
7: 네, 맛있고. 영양도 요때가 제일로 좋다고 해요.
6: 요맘때가.
7: 네.
6: 오늘은 좀 두께를 있게 썰어주시나요?
7: 네. 가늘게 썰면 아무도 물러지니까 네. 약간 예, 두께가 있게 이렇게 이제 채 썰으려고 해요.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야 우리가 이제 덮밥으로 먹을 거잖아요.
6: 맞아요.
7: 그랬을 때 이렇게 딱 제 모양을 내고 예. 모양을 내주세요.
6: 이 애호박은 아삭한 식감도 있지만 이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서 많이 먹거든요, 저는.
7: 맞아요. 이건 이제 제철에 네. 나오는 이제 호박이니까 네.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이때 좀 이거 많이 드시면 약이 될 것 같아요.
6: 오, 약이. 일단 이렇게 한번 썰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네. 채를 썰어주시는 거죠.
7: 네. 약간 도톰하게 먼저 썰고
6: 네.
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그냥 썰어주시면 되는데
6: 그러게요.
7: 너무 가늘게 썰지 말라는 게 오늘의 팁이에요.
6: 너무 가늘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조리할 때 뭉개지거나 그쵸?
7: 그렇죠. 그렇죠. 으끄러지죠.
6: 맞아요. 맞아요.
7: 그래서 조금 오늘은 네. 조금 두께가 있게 채를 썬다는 거.
6: 네. 네. 맞아요. 물러질 수 있으니.
7: 네.
6: 근데 칼질하기도 굉장히 또 쉬운 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7: 맞아요,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6: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 애호박을 사가면 엄마가 장바온 거 보고 이렇게 웃으세요. 네가 언제 이렇게 애호박을 사왔냐며.
7: 아, 네, 그러세요.
6: 다 채우비 덕분인데.
7: 맞아요, 오래 전부터 또 전에도 해줬잖아요, 채우비를.
6: 예.
7: 그죠?
6: 또 오랜만에 또 선생님 뵈니까 또 되게 반가워요.
7: 좋아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6: 예. 자, 애호박도 이렇게
7: 네?
6: 크기가 좀 있게끔 저희가 네. 채를 썰어봤습니다.
7: 가늘지 않게.
6: 예.
7: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양파를 채를 썰어야 되는데 양파를 우리가 고르실 때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게 맛있어요.
6: 아, 중간 크기가.
7: 그리고 이제 끝이 좀 너무 뾰족하다 싶으면 끝은 네. 조금 잘라내고 이렇게 썰으시면 되죠.
6: 네.
7: 같은 크기로 이제 오늘 채 썰려고 해요.
6: 애호박과 비슷한 크기로.
7: 네.
6: 썰어주시면 됩니다.

0: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단계 정도만 들어가도 네. 또 제 역할을 해주니까.
1: 예. 자, 그래서 애호박하고 네. 양파를 채 썰었어요.
0: 채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선생님, 이제 채소 손질이 다 됐는데요. 네. 이번에 뭐 하면 될까요?
1: 아, 네. 그럼 미리 네. 달걀 노른자를 좀 풀어서 간을 좀 해놓읍시다.
0: 달걀 노른자를 풀어서. 네.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이 달걀 노른자랑 흰자를 좀 분리하셨어요.
1: 네.
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색깔도 하얀 색깔.
0: 예.
1: 흰자.
0: 예.
1: 예, 또 노란 색깔은 또 노랗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흰자에 비해서 노른자는 조금 이게 되직하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제가 요 물 두 큰술을 여기다 좀 섞으려고 해요.
0: 아, 너무 되직하니까 물을 넣어서. 네.
1: 그러면 네, 농도가 아주 비슷해지고.
0: 예. 네. 수월해지죠.
1: 스크램블 에그가 잘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네. 여기다 소금을 양쪽에다가 조금씩 넣으려고 그래요. 노른자, 흰자.
0: 간을 해주네요, 밑간에, 그렇죠?
1: 네, 그리고 제가 마요네즈를 네. 한 큰술씩 넣으려고 해요.
0: 아, 근데요, 선생님. 네. 미리 이렇게 조리하기 전에 여기 달걀물에다가 마요네즈를 네. 넣으면 좋은가요, 선생님?
1: 좋은 점이 있어요.
0: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아, 더 부드럽고 촉촉해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고소함도 더해질 것 같고요. 네.
1: 그래서 오늘?
0: 예.
1: 우리가 조금 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0: 예.
1: 자, 흰자에도 한 네. 큰술, 노른자에도 한 큰술.
0: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달걀 요리인데 왜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맞아요. 두 가지 좋은 점.
0: 예.
1: 하나는 색깔이 예, 노란, 또 하나는
0: 예.
1: 예, 하양 맞아요. 그렇잖아요.
0: 황색 지단이라고 하죠, 선생님.
1: 네. 대략 뚝뚝 꼬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좀 여차하면
0: 예.
1: 아, 흰자 노른자를 또 같이 섞어서 해도 되고요.
0: 너무 바쁘시면
1: 더 여차하면 예. 그냥 달걀 후라이를 해서 위에다 올려놔도 좋아요.
0: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분위기 있게 한번 먹어보고자
1: 네.
0: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0: 네.
1: 채소 볶고 할게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리
0: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네. 한번 조리하러 가볼까요?
1: 네, 그럽시다.
0: 어떤 것부터 조리할까요, 선생님?
1: 양파부터 하겠어요.
0: 됐어요. 자,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팬을 달궈서
0: 네.
1: 불을 켜고 팬이 좀 달궈진 다음에
0: 네.
1: 식용유를 두르고 네.
0: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1: 팬이 좀 이제 달궈지면
0: 네. 근데 선생님, 저도 사실 양파를 볶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어니언숲을 먹었을 때 양파를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볶아서 그 맛을 우려내잖아요.
1: 네.
0: 근데 달큰한 맛도 나고 볶았을 때 양파의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1: 맞아요. 오늘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0: 아, 진짜로요?
1: 네, 왜냐면

0: 우리 어니언 숲대처럼 조금 오랫동안 나른하게 좀 볶아주는 거죠.
1: 근데 오늘 요리할 때는 양파를 한 얼마 정도, 시간을 얼마 정도만 볶아주면 될까요?
0: 시간도 뭐 중요하지만 우선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양파가 빳빳하게 살아있잖아요.
1: 아직까지는요.
0: 근데 이게 이제 오래 볶아주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나른해지죠?
1: 우리가 덮밥에서 먹기 좋은 그 식감 정도가 됐을
0: 네네,
1: 때.
0: 네네. 지금 보세요. 한 우리가 한 2, 3분 볶았을걸?
1: 예.
0: 예, 이제 아주 좋아요.
1: 부들부들해졌어요. 네. 흐물흐물하진 않고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채 썰어 놓은 거 있죠?
1: 예.
0: 애호박을 좀 넣어주세요.
1: 아, 여기에요.
0: 아유, 잘 옆에서 도와주셔서 오늘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1: 네. 이거 하라고 불러놨으니까 저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0: 자, 여기다가 이제 맛있는 거 들어가야 되겠죠?
1: 예. 아까 준비하셨던.
0: 네. 자, 우선 소금을 좀 더 넣어주시고요.
1: 소금으로 간 해주시고요.
0: 오늘 이제 이거 볶으면은 아무래도 수분이 나오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까 저희가 우리 새우가루를 넣었잖아요. 그래도 그런지 차분하지가 않아요.
1: 네. 예. 아주 아주 잘 익으면서 예. 색깔은 좀 푸르고
0: 씻는 시간은 조금 있게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양파도 예. 아까 나른하게 볶아서 양파도 서로 잘 어울렸네요.
0: 선생님 그냥 이째로 반찬으로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린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달걀은 저희가 또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달걀에 지금 뭐가 이렇게 떠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어떤 걸 넣으셨죠?
1: 맞아요. 아주 질문 잘 쳐주셨어요. 우리가 마요네즈를 넣고는 네. 그냥 대략 이렇게 뚝뚝뚝뚝 꺼만 주세요. 쉽지 네. 않아요. 왜냐면 네. 자연이 자기가 스스로 녹아요.
0: 네, 이 마요네즈가 들어간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럽게 촉촉하게 맞아요.
1: 이따 드셔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맛이 어떻게 이렇게 촉촉한가? 오.
0: 좀 덮밥처럼 좀 촉촉하게 먹고 싶은데 네. 늘 먹던 덮밥은 심심하니까
1: 네.
0: 오늘 이 덮밥이 굉장히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휘휘 저어서 우리 왜 집에서 예. 가볍게 스크램블 에그 해서 드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지금 보세요. 마요네즈가 잘 녹으면서
0: 자연스럽게 열에 녹네요.
1: 네, 한 절반쯤 익었어요.
0: 네.
1: 요럴 때 제가 불을 좀 끄겠어요. 왜냐하면
0: 오, 예?
1: 예, 여 열에 예, 이게 촉촉하게 돼요.
0: 아, 맞아요. 불을 끄지 않으면 생긴 있잖아요. 타버리더라고요. 약간 노랗게 약간 색깔이 변하면서.
1: 맞아요. 그리고 좀 단단해지니까 예. 요런 부드러운 촉감은 없잖아요.
0: 뭔가가 네. 생크림 이렇게 뭉쳐진 것 같기도 하고
1: 촉촉하고 예, 예. 부드럽고
0: 와 이게 또 마요네즈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선생님
1: 첫째는 마요네즈가 들어갔고 예. 둘째는 중간에 불을 꺼서 예 나중에 여열에 익히니까 부드러워진 거지.
0: 예.
1: 네, 다 담아 놓을까요? 이제 우리가 덮밥에다 할 거니까.
0: 다 이유가 있으셨네. 네.
1: 자, 프라이팬 또 다른 거 하나.
0: 예, 잘 드릴게요.
1: 네. 제가 기름을 이렇게 둘러볼게요.
0: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한 후에 불을 꺼서 여열로.
1: 예.
0: 그쵸?
1: 예, 중간쯤.
0: 예. 네.
1: 아유, 너무 잘.
0: 네. 잘 외웠나요, 선생님?
1: 네.
0: 근데 선생님 확실히 네. 물론 그냥 달걀을 이렇게 하나로 풀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흰자 노른자 나눠서 하니까 더욱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1: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할 때야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0: 급할 때야.
1: 네, 시간이 있을 때는 네. 조금 이렇게 좀 네. 그래서 조금 익은 다음에 휘저으시면 네. 덩어리가 좀 크게 나오고.
0: 오.
1: 네. 이 정도 좋네요.
0: 네.
1: 이렇게 반 정도 지금 익었어요.
0: 반 정도 그죠? 익었을 때.
1: 네. 그럼 이제 불을 끄고.
0: 네.
1: 다시 남은 열에 네, 조금 아주 익힐게요.
0: 예. 불을 끄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탈까 봐서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불을 또 조절하겠다고 혼자서.
1: 네. 자, 그럼 이제
0: 스크램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1: 네. 이제 담는 일만 남았네요.
0: 네. 준비할게요.
1: 네. 애호박 볶은 거 넣으면 예. 이쁠 것 같아요.
0: 아니 덮밥은 많이 먹어봤지만 이 네. 애호박 덮밥은 저는 또 처음이라
1: 네.
0: 맨날 저 이 애호박은 졸여서 먹는다고 했나 매콤하게 간장 양념해서 고춧가루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덮밥으로 먹으니까 네. 몸에 좋은 애호박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1: 네. 그리고 특히 새우가루 넣는 게 아주 그 향이나 예. 맛이나 그게 좋아요. 노른자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놔주시고
0: 네. 정말 촉촉하게 됐네요, 선생님.
1: 네. 자, 그래서 흰자, 노른자 또는 파란 애호박 만들기도 쉽고
0: 네.
1: 우리 이제 워킹맘들이 또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막 서둘러서 또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랬을 때 그냥 쉽게 애호박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썰어서
0: 애호박 하나 양파 하나 달걀밖에 없는데
1: 네, 맞아.
0: 이렇게 또 분위기 있는
1: 네,
0: 네.
1: 자, 그래서 위에다가 까만 통깨를 가운데만 이렇게 뿌려서
0: 세상에
1: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0: 너무 분위기 있네요.
1: 네.
0: 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해놓으니 눈으로 먹고 네. 또 맛으로도 먹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달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 달걀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 양파를 두툼하게 채 썰어줍니다. 달걀 흰자를 풀고 달걀 노른자에 물을 넣어 푼 뒤 각각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에 마요네즈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달걀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 진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을 넣어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애호박을 넣어 볶다가 소금, 새우가루, 참기름을 넣어 볶아줍니다.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마요네즈 섞은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를 각각 볶아주세요. 이때 달걀이 다 익기 전에 불을 끄고 여열에 볶아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밥 위에 애호박 볶음, 볶은 달걀 흰자, 달걀 노른자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깨를 뿌리면 애호박 달걀 덮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아침엔 유난히 담백하고 맑은 국을 찾게 되는데요. 이 무슨 국을 끓여야 하나 망설여질 때 이 요리가 정답 같아요. 네. 자, 감자 젓국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감칠맛 하면은 최고인 새우젓이 준비되어 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오늘 예, 핵감자. 네. 요즘 나오죠? 핵감자하고 두부하고 네. 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네. 이 맑은 국은 따로 밑국물을 낼 필요가 없나요?
1: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 새우젓이 맛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왜 감자하고 두부가 좀 맛이 밋밋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개운하고 시원하고 예. 여름에 이보다 더 좋은 예,
0: 재료가 없죠.
1: 없어요.
0: 자, 개운한 국물과 고소한 감자까지 더 입맛이 당기는데요. 자, 오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자, 그럼 감자부터 한번 손질해 볼까요?
1: 네.
0: 자, 선생님, 요즘은 핵감자가 나올 때인가요?
1: 요즘 하지 감자가 제일 좋다고 그러고요. 아~ 하지를 지나서 바로 나오는 감자도 예. 아주 좋아요.
0: 아, 바로 나오네요, 감자. 네.
1: 자, 2분의 1 했고 네. 다시 2분의 1 해서 썰면 예, 은행잎처럼 이렇게 모양이 아, 이렇게 나오죠?
0: 은행잎 썰기.
1: 네, 은행잎 썰기. 아시죠?
0: 예예. 예. 맞아요, 엄마가 이 감자국 끓일 때는 항상 이런 크기로 썰어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드시기 편하게 숟가락에 딱 올라갈 수 있도록.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도돔도돔하게 썰었어요.
0: 부서지면 안 되니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국이.
1: 그런데 이 새우젓은 우리가 이제 6월에 담은 육젓이 네. 아주 맛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육젓으로 오늘 하죠.
0: 저 두부도 네. 제가 썰어 넣어볼게요.
1: 네. 그거 골패 모양으로 그냥 드시기 편하게 예. 이렇게 갸름갸름 썰었습니다.
0: 누구는 이 국이나 찌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 같아요. 그렇죠?
1: 살짝 올리면.
0: 예. 자, 오늘 대파 흰 부분 쓰고 계신데요.
1: 네.
0: 저는 대파 흰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많이 넣었는데 그 많이 넣으면 또 생각보다 맛이 좀.
1: 그래서 이제 대파를 넣게 되면 예.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해요.
0: 예.
1: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0: 너무 달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그래서 오늘
0: 적당량만.
1: 예. 그 흰 쪽에 네. 그 대파를 제가 사용했어요.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저는 뭘 하면 될까요?
1: 네, 이제 같이 예. 제가 이제 예, 이거를 양념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0: 예.
1: 우선은 이것을 감자를 볶고요.
0: 아, 자, 그럼 감자를 한번 볶으러 가볼까요?
1: 네, 참기름을 넣고
0: 네.
1: 그리고 참기름에다가 이제 우선 마늘을 좀 볶으려고 해요.
0: 마늘 좀 볶고
1: 마늘 다진 거
0: 예.
1: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 이렇게 볶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뭘 넣으려고 그러냐면
0: 예.
1: 지금 새우젓을 국물하고 건지를 이렇게 분리했어요.
0: 예, 예, 예.
1: 건지를 먼저 넣고
0: 마지막에 이제 그 소금 간 맞출 때 국물에 넣지 않나요 원래는?
1: 네, 그런데 오늘은 예. 이렇게 새우젓을 살짝 볶으면
0: 네?
1: 비린내가 나질 않아요.
0: 아~
1: 너무 신기해요.
0: 그 새우도 특유의 그 쿰쿰한 향이 있잖아요.

0: 아까 건즙 넣어서 볶았잖아요.
1: 네.
0: 이제는 국물을 넣어서.
1: 새우젓 국물. 근데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 이 새우젓은 이 보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관 잘못하면은 그 이상한 냄새도 나고.
0: 맞아요.
1: 어떻게 보관하면 돼요, 선생님?
0: 아, 새우젓은 냉동 보관하시면 좋아요.
1: 냉동 보관.
0: 새우젓은 냉동 보관하도 얼지 않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래서 새우젓 예. 사용하고 남으신 거는 냉동고에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냉동 보관하시고. 네.
0: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끓어오르면 후춧가루를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한 조금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선생님, 지금 굉장히 또 이 새우젓에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0: 네, 잘 끓었어요.
1: 감자 향도 뽀글뽀글하게 나고요, 선생님.
0: 이제 감자가 조금 익어야 되니까 예. 조금 이제 지금 끓어서 감자가 지금 익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지금 이제 감자가 익었어요.
1: 예.
0: 그럼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두부.
1: 두부. 두부는 들어가서 잠깐만 익히면 되니까.
0: 그렇죠. 또 파 썰어놓은 거.
1: 네.
0: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우젓이 들어갔으니까.
1: 네. 예.
0: 맞아요. 후춧가루.
1: 예.
0: 하얀 거 있으면 하얀 거 넣으셔도 좋고.
1: 네.
0: 아예 없으면 뭐 그냥 집에서 쓰는 검은 후춧가루도 괜찮아요.
1: 물론 얼큰한 찌개나 국도 좋지만 이렇게 속이 부대낄 때는 이렇게 깔끔한 맑은 국물이 정말 좋아요.
0: 아, 그리고 새우젓이 소화를 도와주죠.
1: 맞아요.
0: 여름에
1: 네.
0: 최고예요.
1: 그게 항상 냉동실 보면 새우젓 꼭 있는데 네. 한번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됐네요.
1: 이제 옮겨볼까요?
0: 네.
1: 금세 또 이렇게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0: 뚝딱
1: 감자젓국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됐네요. 자, 그래서 샤.
1: 보기만 해도 속이 편해지는 기분이네요.
0: 맞아요. 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젓국이니까
1: 네.
0: 국이 아니라 조금 찌개에 가까운 그런 음식이에요.
1: 그런 것 같아요. 국보다는 조금 더 국물이 좀 덜한.
0: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 네.
0: 건더기도 넣으시지만
1: 네.
0: 국물도 이렇게 좋아요. 요 정도면 아주 좋아요.
1: 이 새우젓으로 가늘해서 감칠맛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젓국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젓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4등분한 뒤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대파는 엿을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 다진 마늘, 새우젓 건더기를 넣어 볶다가 감자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새우젓을 먼저 볶아주면 새우젓 특유의 비린내가 제거돼요. 그런 다음 새우젓 국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으면 두부, 대파, 후춧가루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감자젓국이 완성됩니다. 밥 세 공기 뚝딱!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든든하고 배부른 한식 한상! 이제 오이를 무치고 볶지만 말고 끓여보자! 오이의 색다른 매력 발산! 칼칼한 고추장 맛에 오이의 청량함을 더한 오이찌개부터 생글 쫀득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으로 더욱 막강해진 꿀조합 반찬. 곤약과 꽈리고추를

0: 채 간장 양념에 조린 곤약 꽈리고추 조림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해피바이러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오이찌개는 여름에 즐겨 먹는 별미찌개라고 들었는데요. 이 오이의 상큼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아, 여기 어린 오이가 와서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양파가 있고 파가 네. 있고 청양고추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2: 그리고 오늘 네. 육수로 고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여기 소고기가 있고.
1: 어디 부위일까요? 이게?
2: 네, 이거 우둔육이에요.
1: 우둔육.
2: 네. 예. 오늘은 우둔육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파마늘 다진 거,
1: 네.
2: 양념할 간장,
1: 네.
2: 참기름, 후춧가루.
1: 자, 근데 선생님, 이 고추장 찌개의 포인트는
2: 네.
1: 이 국물 재료.
2: 맞아요.
1: 이게 이 국물이 생명인데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2: 네, 고추장, 된장, 마늘 다진 거, 후춧가루. 네. 소금도 조금 필요하면 나중에 넣고요.
1: 네.
2: 네, 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자,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1: 여름 오이에 고기를 넣고 진하게 끓여 더 맛이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2: 네.
1: 오늘 오이찌개니까.
2: 네.
1: 자, 먼저 오이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2: 네.
1: 오이. 오늘은 어떤 오이를 준비하신 거예요?
2: 아, 이게 이제 청오이인데
1: 예.
2: 좀 여린 게 좋아요.
1: 여린 게.
2: 이제 소금을 손에다 쥐고 굵은
1: 예.
2: 소금을 이렇게 비벼서
1: 예.
2: 닦으니까 깨끗이 닦아도 지지만 오이가시가 다 없어졌어요.
1: 맞아요. 오이가시가 있더라고요.
2: 예. 그래서 깨끗이 씻은 것을 제가 한번
1: 예.
2: 준비를 하는데
1: 네?
2: 오늘은 제가 이제 빚어 썰기라고도 하고
1: 네.
2: 또 어르신들이 또 마구 썰기라고도 하세요.
1: 예?
2: 연필 깎듯이.
1: 아, 맞아요. 이렇게 써는 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또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빚어 썰기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그리고 또 마구 썰기라고도 하시고
1: 예.
2: 어머니들이 빚어 썰기라고 하세요.
1: 이렇게 돌려가면서 연필 깎듯이
2: 네. 너무 크지 않게
1: 한 입 크기로 딱 되게.
2: 그렇죠.
1: 그리고 지금 오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2: 아, 그래서
1: 예.
2: 오이로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찌개를 하는 거잖아요.
1: 예.
2: 근데 옛날 궁중에서도
1: 네.
2: 오이 간정이라고 그래서 아, 임금님께
1: 예?
2: 고추장 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1: 오? 아니 사실 어제부터 선생님께서 이
2: 네.
1: 음식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이게 임금님도 드셨던
2: 네.
1: 오이 감정이라는
2: 네.
1: 처음 알아요 오늘. 네.
2: 여름철에
1: 여름철에 좋은
2: 아주 향기가 아주 탁 나는
1: 예.
2: 네, 그런 거죠.
1: 자, 그래서 양파까지 썰었고요.
2: 네. 자, 파는
1: 네.
2: 흰 부분을 위로 해서 어스 썰기.
1: 흰 부분을 위로 해서.
2: 네. 자, 그래서.
1: 네.
2: 근데 너무 길게 어스 썰지 마시고요.
1: 네.
2: 한 2cm 정도.
1: 2cm 정도.
2: 네. 너무 길면 좀 드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항상 요리할 때는 조금 드시는 분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1: 네.
2: 그 조금 배려하는 게
1: 그럼요. 한 입 크기가 짱이에요.
2: 네.
1: 예. 한 입 크기가 정말 좋은데요.
2: 네.
1: 자, 오늘 청홍고추도 이렇게 또 색감 맞춰서 한번 넣어볼게요.
2: 네. 네. 어서 썰어서.
1: 예.
2: 네. 한번 오늘. 이제 또 맵게 하려면 이제 청양고추.
1: 아, 맞아요.
2: 네. 오늘은 좀 매운 그 오이 찌개니까.
1: 예.
2: 청양고추도 아주 좋습니다.
1: 청양고추로 한번 넣어볼게요.
2: 네.
1: 자,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파하고.
1: 예.
2: 청양고추 나중에 넣을 거니까.
1: 네.
2: 한쪽으로.
1: 예. 네.
2: 뭐 씨는 그냥 빼는 둥 마는 둥 여기 씨는 조금 뺄 수 있으면 이렇게 빼주시고
1: 네. 털리는 것만 좀
2: 네.
1: 빼버리고
2: 네.
1: 자 채소를 준비해봤습니다.
2: 네, 요건 이제 제가 양념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우선 여기 이제 간장, 참기름,
1: 네,
2: 네. 다진 파마늘
1: 네.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넣지 마시고
1: 네.
2: 네. 한 데다가 다
1: 양념이 뭐 대단하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
2: 고기 양념이죠.
1: 예.
2: 그리고 오늘 고기 양념인데 여기 하나 안 들어간 게 하나 있잖아요.
1: 어?
2: 뭐가 안 들어간 거?
1: 하나 안 들어간 거? 맛술 이런 거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기름 들어가면 다 보통 때는 깨소금 들어갔잖아요.
1: 맞아요. 짝으로 오긴 하는데.
2: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들어갔냐면
1: 예?
2: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기 찌개 국물에다가 이게 동동 뜨면은
1: 그쵸, 그쵸.
2: 깨소금이 지저분하잖아요.
1: 그러게 좀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죠?
2: 네, 네. 그래서 오늘 깨소금만 안 들어가고는
1: 예.
2: 고기 양념이 다 들어갔어요.
1: 뭐니 뭐니 해도 이 고기는 미리 이렇게 양념을 살짝 재워.

0: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자, 이렇게 양념에 재워둔 고기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재워두면 좋을까요?
1: 네, 뭐 시간 있으면 뭐 한 5분, 10분?
0: 예.
1: 근데 시간이 없으면 바로 하셔도 돼요.
0: 바로 하도 되고?
1: 조금이니까.
0: 예. 재료 손질하는 동안 잠깐 재워두셔도 되고요.
1: 네, 지금 잠깐 이렇게, 재워서 두고.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네. 양념할 국물 이렇게 예. 놔둘까요?
0: 이제
1: 제가 요리하러 이제 우리 같이 가야 되니까요.
0: 벌써 가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럼 맛있는 이제 찌개를 끓이러 한번 가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0: 예.
1: 네, 활용하셔서
0: 예.
1: 하시면 좋겠어요.
0: 이 고기 볶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1: 이런 소리가 날 때 고기를 넣으면 좋죠.
0: 예. 이렇게 해서 고기가 들어간 후에
1: 네?
0: 어느 정도 익히면 되나요?
1: 네, 이제 고기가 빨간 색깔이 없어지도록 볶아야 돼요.
0: 아, 빨간

0: 국물 재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찌개니까.
2: 네.
1: 오이찌개.
0: 사실 선생님 저 이제 고추장 찌개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오이가 들어가서 또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하고 선생님만의 고추장 찌개 국물 비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 맞아요. 네.
0: 어떤 비법인지 궁금해요.
1: 네, 물부터 넣을까요? 네. 자, 색깔이 완전히 고기색이 네. 갈색이 됐네요.
0: 거의 빨간색이 없을 정도죠.
1: 이때 네, 물을 분량의 물을 네. 넣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양념을 네.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볶고 물 분 다음에
2: 네.
1: 네, 오늘은 매콤한 오이 찌개거든요.
2: 예.
1: 그러니까는 고추장이 지금 한 두 큰술 반 들어갔고
0: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초반에 요리를 못할 때는 요리를 많이 안 해봤을 때는 고추장 찌개에는 고추장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1: 그랬죠.
0: 근데 오늘은 이렇게 된장하고 이렇게 비율을 해서 넣으시네요.
1: 아, 여기다가 된장을 조금 섞어주니까
2: 예.
1: 그 너무 그 역한 매운맛도 나지 않으면서 약간 그 좀 완화시킨다 할까요?
2: 예.
1: 매콤하면서도 예? 깊은 맛.
0: 맞아요. 고추장만 들어가면 텁텁한 맛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지금 된장을 한 작은술 넣었거든요.
2: 예.
1: 비율이 딱 좋아요.
0: 조금의 구수한 맛을 좀 더 내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 조금 된장을 넣었는데 그 이 고추장찌개를 조금 예. 깊은 맛을 더 준다 그럴까요?
0: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는 고추장만 넣어서 끓였는데 네. 맛은 있었어요, 물론.
1: 네.
0: 약간 텁텁한 맛이 돌더라고요.
1: 네. 거기다 된장을 쫙 넣으면
2: 예?
1: 된장이 이렇게 완화시키고 순화시키고 근데 매운맛은 더 나게 해주고 그래요.
0: 오, 오히려? 네. 선생님, 얼마 정도 끓이면 될까요?
1: 네,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고 10분이면
2: 네.
1: 고기에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요.
0: 10분 정도 끓여볼게요.
1: 네.
0: 선생님,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1: 네.
0: 와, 선생님. 이 국물이 아까랑 향이 달라요.
1: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 네.
1: 빚어 썰기 한 거 있잖아요.
0: 네, 오이를 여름 오이를 저희가 썰어봤죠. 네.
1: 아, 향기가 대단해요.
0: 그러게요.
1: 그 오죽하면 옛날에 임금님도 궁에서
2: 예.
1: 오이찌개를 해서 드셨을까요?
0: 아, 진짜요?
1: 네.
0: 궁중요리네요, 궁중요리.
1: 궁중요리 우리
2: 예.
1: 네, 즐겨보는 거죠.
0: 아, 근데 선생님, 저도 물론 고추장찌개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어봤는데 오늘은 그 평소에 먹던 고추장찌개보다 건더기 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느낌인가요, 선생님?
1: 네. 그래서 좀 바트타게.
2: 아.
1: 네. 제가 지금 마늘 다진 거 넣고 있어요.
2: 예.
1: 바트타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른 찌개보다는 건더기가 많은 오이찌개.
0: 예. 그럼 오이 넣고 나 몇 분 정도 끓이면 되는 거예요?
1: 네. 이제 합쳐서 한 4, 5분?
0: 4, 5분?
1: 네. 왜냐면 오이를 푹 익히면 맛이 없어요.
0: 그러게요.
1: 물컹물컹한 게 아니라
2: 예?
1: 아삭아삭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식감이 아삭아삭한 맛이 약간 오독오독한 맛도 나나요, 선생님?
1: 아니, 아삭아삭.
0: 아삭아삭이요? 왜냐면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일지.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네.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오이가 들어가 수분이 많잖아요.
1: 네.
0: 이 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에요.
1: 맞아요. 채소 중에 제일 수분이 많은 게 오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오이 간이 이제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이제 익게 되면 수분이 나오니까
2: 네.
1: 이때 마지막
0: 마지막에
1: 네.
0: 간을 보고 봐가면서
1: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소금을 제가 간을 한 것은
2: 예.
1: 이때 간장을 넣게 되면 텁텁해요. 왜냐하면 고추장 된장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간은
0: 또 간장을
1: 소금으로
0: 넣는다면?
1: 하는 게 더 예. 좋고.

0: 고추장찌개는 그냥 뭐 겨울에 먹어도 좋고 근데 좀 추울 때 먹으면 맛있는데 오늘 여름이잖아요 지금은. 확실히 오이가 들어가서 네. 조금 더 가벼우면서 또 매콤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오이 향이
0: 예.
1: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지만 향기가
0: 맞아요.
1: 예, 밥맛이 없을 때 딱 밥맛을 살려주는
0: 예?
1: 예, 그런 거고요.
0: 오늘 이 오이찌개는 칼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이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를 빚어 썰고 양파는 채 썬 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진간장, 참기름,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고기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냄비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냄비에 물, 고추장, 된장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고추장과 된장을 함께 사용하면 고추장의 텁텁함은 사라지고 깊은 맛이 나요. 여기에 오이,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찌개가 완성됩니다.
0: 자, 부담스러운 식사보다 가벼운 식사를 원할 때 해먹기 딱 좋은 반찬 같아요. 네.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곤약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네. 것을 오늘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꽈리고추, 맵지 않은 걸로.
0: 네, 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
1: 통마늘하고 다시마가 준비되어 있고요.
0: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곤약은 간장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조림할 때 여기 건고추하고 여기 생강이 있고
0: 네.
1: 그리고 여기 이제 진간장
0: 예.
1: 그리고 청주
0: 네.
1: 예, 그리고 같이 이제 어울릴 네. 그런
0: 재료들이
1: 네, 있습니다.
0: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참기름하고 통깨로 마무리 해주나 봐요.
1: 네, 그래서 이거 다 조리고 나면 이제 꺼내기 직전에
0: 네.
1: 여기 그 참기름 깨소금이 준비가 돼 있어요. 통깨가.
0: 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1: 네.
0: 자,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이 곤약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곤약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그래서 곤약을
0: 네.
1: 제가 해봤더니 얇게 썰어가지고
0: 네.
1: 그래서 그 조림할 때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그 밋밋한 맛이
0: 네.
1: 짭짜로운 맛이 있었어요.
0: 이렇게 조림으로.
1: 네. 오늘은 예. 제가 몇 개만 선보일게요.
0: 예.
1: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칼끔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0: 예.
1: 칼끔을 넣어주세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뒤집을게. 우리 광희 씨도 같이 뒤집어볼까요? 예.
0: 자, 저도 하나 해볼게요.
1: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집어넣는
0: 예,
1: 거예요.
0: 이렇게.
1: 이렇게. 예. 그냥 요 모양보다는 훨 이쁘잖아요.
0: 예.
1: 훨씬.
0: 예. 자, 진짜로
1: 네.
0: 뭔가 꽈배기가 쉽게 되는데 정말 간단하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저기 미리 준비했죠?
0: 선생님, 이렇게 꽈배기를 만들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1: 모양이 우선 식감이 나고.
0: 예, 약간 파스타 면 같기도 하고 그래요.
1: 네. 그리고 먹을 때도 네, 좋아요.
0: 양념도 잘 될 것 같은데요?
1: 네. 왜냐면 금을 가운데를 넣었으니까 양념도 예. 쫙 배어 들어가고요.
0: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자, 이번에는 그러면 꽈리고추로 또 한번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 꽈리고추는 조금 맵지 않은 거를 식구들이 좋아하세요.
0: 예.
1: 그래서 꼬지로, 대꼬지로, 네. 네. 쿡 찍어요.
0: 자, 이것도?
1: 포크도 좋고요. 대꼬지 예. 없으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찝으면
0: 예.
1: 간이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배이고
0: 예.
1: 잘 익고
0: 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꽈리고추도 한번 손질을 해봤고요.
1: 네.
0: 이제 뭐 하면 될까요?
1: 네,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0: 예. 자, 물이 끓는다는 건 뭘 데친다는 이야기인데 데칠 게 이 곤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잘 알아맞혔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끓는 물에
0: 예.
1: 예, 곤약 예쁘게 모양 낸 거를 예, 데쳐서.
0: 예.
1: 근데 오래 데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왈칵?
0: 왈칵. 예. 근데 선생님, 저도 항상 이제 고민이었던 게, 이제 곤약은, 이제 곤약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1: 그 조금 좋지 않은 향이 있어요.
0: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식단 관리하면서 이제 먹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먹기가 조금 싫은데, 일부러

0: 향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네. 일부러 그 비린내를 찾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데쳐내면 그런 향들이 날아가나요?
1: 그럼요. 없어져요.
0: 오.
1: 자, 그래서 예, 빠글빠글 지금 끌래요?
0: 예.
1: 예, 그러면 이제 예, 건져서
0: 예.
1: 잠시 소독도 되고 예.
0: 그 혹시나 모를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향들을 날리고
1: 좋지 않은 향도 예. 날리고
0: 그 특유의 냄새 있죠.
1: 그래서 찬물에다가 잠깐 해서 건질게요.
0: 예. 아주 잠깐이었어요. 저희가 네. 그냥 한번 후루룩 끓고
1: 끓는 데 넣어서
0: 예 저희가 뺐는데 네. 그래서 색깔도 하얗게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잠깐 물기를 빼고
0: 예
1: 네, 바로 조림장 끓일게요. 우선
0: 조림장
1: 네네 불량의 간장을 넣고
0: 네
1: 그리고 세 가지예요. 청주 그리고 설탕
0: 자, 근데 선생님 진짜로 이런 조림에 있어서 조림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조금 약간 칼칼하게 먹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1: 그래서
0: 아 그래서 오늘
1: 그래서 칼칼하게
0: 예
1: 건고추하고
0: 생강이
1: 네 생강이 들어가고
0: 예
1: 그 요것만 하면 또 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물을 한 2큰술
0: 2큰술 조림장이 대단하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1: 네. 그런데 요게 예. 이제 매콤한 것도 살려주고 생강이 또
0: 예?
1: 네,
0: 상긋하게 예, 예.
1: 이제 음약을 먼저 넣고 한 1분 정도
0: 오, 오래 안 하시네요?
1: 네.
0: 자. 네.
1: 왜냐면 또 곤약을 너무 오래 조리면
0: 예.
1: 또 좀 짜니까 한 1분만 아. 조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자.
1: 그리고
0: 예.
1: 이제 매운맛도 좀 나라고 이게 지금
0: 통마늘도
1: 넣고
0: 예.
1: 다시마도
0: 예.
1: 아, 여기다가 조리를 할 때 다시마 넣으니까 이 조림장이 너무 맛있었어요.
0: 아, 밑국물에다 내신 게 아니라?
1: 네. 그래서 이거 같이 넣어서
0: 예?
1: 네, 건고추의 매콤한 맛, 다시마의 그런 아주 좋은 고기 맛,
0: 예?
1: 네, 마늘의
0: 다시마의 또 그 감칠맛도 나면 너무 좋겠어요.
1: 네.
0: 그럼 선생님, 다시마는 언제 건져요?
1: 이건 오늘은 안 건지고요.
0: 그냥 먹어요?
1: 나중에 이제 이 세 가지만 담을 때
0: 예.
1: 건고추하고 다시마는 상에 올리지 않아요.
0: 아, 요거는
1: 맛만 내라고.
0: 맛만 내는. 아니 이렇게 곤약이 정성이 들어가니까
1: 네.
0: 조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근데 음식 같아요.
1: 네.
0: 예.
1: 네. 진짜 무슨 별식 같잖아요.
0: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마지못해 먹었던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곤약이 너무 미안해지네요 곤약한테.
1: 곤약의 대변신.
0: 아, 그렇죠.
1: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곤약이 양념장에 짜글짜글 지금 이제 졸여졌죠.
0: 그리고 색이 점점 배우고 있어요.
1: 네. 그럼 여기다가
0: 예?
1: 한 1분 정도 지났다 싶으면
0: 예.
1: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손질해 놓은 거 있잖아요.
0: 가리고추.
1: 네, 넣어서
0: 예.
1: 한 3분 더 졸여주는 3분 거예요.
0: 근데 선생님 이렇게 꽈리고추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꽈리고추 양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살짝 숨이 주나요?
1: 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양념장을 이제는 아래 위로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0: 예.
1: 졸여주면 예.
0: 아니 향이 꽈리고추 들어가니까 향이 더 좋아졌어요 선생님. 이 특유의 꽈리고추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향 있잖아요. 그 향이 더해지면서
1: 밥맛이 나.
0: 예예예. 예.
1: 이렇게 해서 예, 조금 졸이겠습니다.
0: 한 3분 정도 한번 졸여볼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아니 이제 국물도 어느 정도 이제 졸아들었고 네. 이제 이 곤약이 색이 예쁘게 뵀어요. 먹음직스럽게.
1: 네. 네, 까무스러움하죠?
0: 예.
1: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0: 네?
1: 참기름 둘레에다 둘러시고
0: 예.
1: 네. 이제 통깨도 좀 넣으시는데 이따가 좀 할 걸 조금 남기시고
0: 예?
1: 조금 예 남겨서 위에다가 담을 때 하자고요.
0: 제가 이렇게 곤약을 보면서 군침을 흘린 적이 언젠가 생각이 나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지금
1: 맞아. 자 요 정도에서
0: 예?
1: 네, 불을 끄겠습니다.
0: 옮겨볼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곤약의 대변신이네요. 곤약의 대변신. 세상에.
1: 세상에. 자 우선
0: 예.
1: 곤약부터 좀 놔볼까요? 그래서 건고추는 넣지 마시고
0: 예.
1: 곤약부터 좀 살짝 뭐 섞어서 놔도 되지만 우선 조금 예쁘게 좀 담을래니까
0: 야.
1: 곤약.
0: 아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아니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알았던 곤약이 맞나 싶어요, 선생님. 세상에.
1: 곤약 좀 담고.
0: 예.
1: 또 파란 고추. 네, 파란 고추는 제가 젓가락으로 담으면 예. 더 좋겠네.
0: 이 곤약은 굉장히 또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데
1: 네.
0: 이 꽈리고추는 아삭아삭하고 그쵸?
1: 네.
0: 향도 좋고
1: 맛도 있고
0: 예. 이 조화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통으로 들어간 그 마늘도 정말 밤처럼 포근포근할 것 같기도 하고
1: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 조림할 때 저희가 지금 다시마를 넣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다시마가 여기 조림장을 조금 맛나게 해줄 것 같아요.
0: 감칠맛 아주 올려줬을 것 같은데요.
1: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쪽은 물론 섞어서 담으셔도 되지만 이제 네. 저 생각은 조금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담아봤어요.
0: 네. 너무 정갈해요.
1: 마지막에
0: 네. 오늘 우리 칼칼하게 만들어줬던 건고추를 넣어봤어요.
1: 아까 우리가 조금 통깨.
0: 네, 통깨까지. 이야,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곤약의 대변신입니다. 저녁 반찬에 이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곤약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곤약 꽈리고추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곤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칼집 내어 꽈배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꼬치로 꽈리고추에 구멍을 내주세요. 꽈리고추에 구멍을 내주면 간이 잘 배고 더 빨리 익어요. 끓는 물에 곤약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냄비에 진간장, 청주, 설탕, 건고추, 반으로 썬 생강,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조림장에 곤약, 통마늘, 다시마를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꽈리고추를 넣어 3분 정도 졸여주세요.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뒤 남은 통깨를 뿌리면 곤약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됩니다. 살구의 달달함에 푹 빠졌다.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한식 전통 디저트. 한입 먹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입소문 내고 싶은 비주얼과 맛. 쫀득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향긋한 살구떡부터 맛보기 전 달달한 살구와 계피향이 침샘을 자극하는 한식 전통 음료. 살구의 과육이 만들어낸 청량감이 입안을 시원하게. 살구 수정과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0: 네. 선생님. 저는 살구떡을 방금 화면으로 처음 봤는데요. 색깔도 진짜 곱고 그 어떤 케이크보다 맛있어 보였어요.
1: 네.
0: 빨리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자, 오늘 이제 떡 속에 들어가는
0: 네.
1: 이제 소예요.
0: 네, 콩이 그래서, 콩이죠. 콩, 네. 그렇죠.
1: 네, 검은 콩을 푹 불리면 네. 껍질을 벗기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0: 네.
1: 이건 맛있게 익은 살구예요. 네.
0: 얼마나 달콤할까요, 선생님?
1: 당치말? 네, 설탕, 소금이 있고요.
0: 네.
1: 이제 떡을 또 쪄야 되니까 쌀가루가 필요하죠.
0: 그렇죠.
1: 그래서 맵쌀가루 준비가 됐고 오늘 이제 믹서에다 갈려고 해요. 즙이 필요해요.
0: 예.
1: 설탕, 소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0: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원래 이 떡은 쫀득한 맛을 먹지만 오늘은 향으로 또 먹게 될 것 같아요. 살구 맛이 향긋하게 느껴질 것 같은 살구떡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살구떡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고 향긋해지는 기분인데. 자, 이거 살구로 또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1: 네. 살구는 이제 깨끗이 씻어서.
0: 네.
1: 예, 오늘 이제, 한 개 반은 잘게 썰려고 그러고.
0: 네.
1: 반 개는 반달 모양으로 썰려고 해요.
0: 네. 자, 어떻게 좀 다르게 쓰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예쁘게 그거 고명으로 쓸 거는 이렇게 반 자르고.
0: 예.
1: 나머지는 잘잘하게 썰어야 되니까 그냥 뭐 어떤 형태 없이 조금 잘게. 자,
0: 살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게, 왜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왜 이게 복숭아인지 자두인지 항상 헷갈렸었는데, 요게 또 살구라는 거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자두만큼도 달고 복숭아만큼도 달고 굉장히 맛있잖아요.
1: 맛있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1: 네, 잘게 썰어서 예.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당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떡 위에다가 예쁘게 좀 고명을 넣으려고 그래요.
0: 아까 그림으로 봤어요.
1: 예, 반달, 예, 반달 나왔네. 예. 네, 이렇게. 반달 썰기로. 예. 해서 같이 당침을 조금 하겠습니다.
0: 살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요즘 음료 중에서도 네. 살구 에이드도 있고, 네. 이 살구를 활용한 음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도 살구를 이용해서 맛있게 또 네. 살구떡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손질을 해봤는데 네. 이 다음은 뭘 하면 돼요?
1: 자, 이제 이거를 예. 당침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예. 이거는 검은 서리태 콩인데 예? 한 대여섯 시간 불리면 네. 껍질이 아주 잘 벗겨져요. 껍질을 벗기니까 오, 이렇게
0: 색이
1: 파란색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없으면 뭐 완두콩도 좋고요. 네? 이제 가을엔 또 풋콩도 좋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잘잘하게 썰었잖아요. 예. 네, 요거를 같이 넣어서 네. 요것도 고명으로 할 거니까 제가 네. 제가 10원 보인 거를 조금만 넣을게요.
0: 예. 이거 남겨 둘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침을 한다 할 때는
0: 당침?
1: 네. 예. 설탕에다가 이렇게 조금 재워 놓는 건데 네. 우리가 설탕만 넣으면 단맛이 덜해요. 그런데 먼저 소금으로 간을 하고
0: 근데 이미 이 살구는 네. 이미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1: 달콤하지 않아요. 새콤해요.
0: 아, 그래요? 네. 네. 아, 제가 또 익었을 때 먹었었나?
1: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달콤하지가 않아요.
0: 아, 요 맛있다. 항상 솔직히 살구만 음료만 먹었어.
1: 맞아요.
0: 달콤하게 먹었네.
1: 이렇게 해서 네. 3분.
0: 3분 네. 정도?
1: 네, 두겠습니다.
0: 이렇게 하면은 이 살구의 신맛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1: 네. 뭐 신맛은 있지만 예? 단맛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떡 그 가운데 켜에다 넣으려고 해요.
0: 네. 자, 이렇게 당침하고요. 네. 자, 그럼 선생님 뭐 하면 될까요? 다음은?
1: 이제 떡 가루를 반죽을 해야 돼요.
0: 아, 떡 가루를? 자, 그러면 큰 볼 들게요.
1: 네.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떡을 할 때는 항상 물이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 물 대신에 살구 즙을 넣을 거예요.
0: 아, 물 대신에?
1: 네, 믹서에다가 이걸 예. 갈으려고 그래요.
0: 갈아볼까요, 그럼?
1: 네, 눌러. 됐습니다. 아유, 잘 가르시네요.
0: 갈아볼게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주스 아닌가요? 그쵸, 선생님?
1: 여기다 물 좀 더 타면 주스예요.
0: 살구 주스, 100%, 그쵸?
1: 자, 맵쌀 가루에다가 네. 먼저 항상 떡을 할 때는 간을 먼저 해야 돼요.
0: 아, 떡 할 때? 저는 떡 하는 것도 처음 봐요, 옆에서.
1: 네.
0: 떡은 맵쌀 가루 쓰는 거예요?
1: 맵쌀 가루도 쓰고 찹쌀 가루도 썼는데 오늘은 예. 살구 떡이니까 예. 예, 맵쌀 가루 준비했어요.
0: 맵쌀 가루.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넣었고요. 네. 제가 한 세 큰술 넣으니까 딱 맞았어요. 하나. 둘, 셋. 예. 네. 우리가 이제 원래는 떡을 하실 때 물을 넣어서 해요. 예. 그런데 오늘은 물 대신에 예. 살구즙이 들어간 거예요.
0: 그러게요. 네. 살구즙이 들어가서 더 향도 좋을 것 같고 네. 색감도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1: 살짝 있죠.
0: 예예. 예.
1: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예. 떡을 하실 때 이제 물을 넣어서 물 내린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행병이라고. 살구 행자가 들어간 행병이라고 예?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해서 드신 떡이에요.
0: 아, 이게요? 또 오늘 이 살구떡의 또 역사를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1: 제가
0: 예. 네. 다 있었던 음식이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많이 드셨던.
1: 네. 근데 그대로 해보니까 예. 너무 좋고 이제 제철이 아닐 땐 또 해서 냉동고에 두고 뒀다가 예? 겨울에도 싶다. 해서 드실 수 있잖아요.
0: 예.
1: 자,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제가 네. 체에다 한번 내려줄 거예요.
0: 체에 한번.
1: 네. 근데 이제 물의 정도는 네. 이렇게 폭신하게 찔려면 꽉 주어가지고 네, 이렇게 뭉쳐지면은 네. 예, 수분은 딱 된 거예요.
0: 아, 이제 쪄야 되니까 우리가. 아, 내가 그걸 생각 못 했네요, 선생님.
1: 네, 채에다 내리면. 네.

0: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1: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0: 하나는 네, 잘 고루 섞이잖아요.
1: 체에 내리면서 한 번 더 섞이고
0: 또 하나는 네, 수분이 고루고루 가요. 색깔도 고루 나고
1: 예? 네. 이렇게 뭉쳐있던 이 살구즙들이 이렇게 체에 내리면서 이제 퍼지면서 수분도 고루고루 가고
0: 네. 아유, 너무 잘 아시네요.
1: 네. 이렇게 살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떡을 만든다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워낙에 떡을 좋아하긴 하는데 맨날 먹던 떡만 먹거든요.
0: 네. 자, 잘 내려졌네요.
1: 네.
0: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남는 거는 어떡하냐면
1: 예.
0: 여기 아까 내린 거
1: 예.
0: 조금 이렇게 올려서
1: 맞아.
0: 예, 덩어리 있는 건 한 번만 더 내려주세요.
1: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곱게 내려졌네요.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아까보다도 살짝 이게 살구색이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한번 보세요. 살구색 나죠?
1: 예. 네. 이렇게 예쁘게 색이 들었어요.
0: 네.
1: 자.
0: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넣어야 되나?
1: 설탕을 또 넣을까요?
0: 근데 처음부터 설탕을 넣어서 비비잖아요.
1: 예.
0: 설탕을 넣어서 비비면 끈적끈적되니까 맨 마지막에
1: 뭐 가볍게 전에.
0: 이렇게 가볍게 설탕을 이렇게.
1: 이야.
0: 이렇게 해주세요.
1: 예. 기대돼요. 어떻게 쪄질지.
0: 네. 그러면 당침을 한.
1: 예.
0: 혹시 물기가 있을까 해서.
1: 네.
0: 당침한 네, 소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두고.
1: 예.
0: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1: 네.
0: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대나무 찜기예요.
1: 네.
0: 5컵 들어가요.
1: 아, 여기에요?
0: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행주가 아니라 면포예요.
1: 예, 예.
0: 깨끗한. 그걸로 젖은 면포로 안을 조금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예, 그
1: 살짝 묻겠죠?
0: 네, 살짝 묻어서
1: 예.
0: 좋아요, 촉촉하고.
1: 예.
0: 자, 이제 담아볼까요?
1: 이 상태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0: 네, 가볍게 손으로 가볍게. 예.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
1: 예, 2분의 1 정도만.
0: 네, 2분의 1 정도 먼저.
1: 이거 올릴 때도 선생님 약간 팁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그 꽉 움켜쥐지 마시고요.
1: 예?
0: 살짝.
1: 살짝.
0: 그리고 살살살살 예, 2분의 1로 수평으로
1: 살살. 이런 식으로 하면 백설기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0: 그렇죠. 원리는 똑같아요.
1: 네. 근데 백설기도 이렇게 꽉 누르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좀 포슬포슬하게.
0: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 안치신 다음에
1: 네.
0: 아까 당침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래서 당침해 놓은 거를 둘레에다가 이렇게 좀 놓으니까.
1: 예.
0: 네. 먼저, 요거 드릴까요? 한번 놔보세요.
1: 제가요?
0: 재미로.
1: 예. 네. 한번 놔볼게요.
0: 네.
1: 뭔가 그 예전에 이제 케이크는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0: 네.
1: 왜 이렇게 떡은 못 만들어 봤나 싶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0: 네. 그래서 떡도
1: 예.
0: 케이크처럼 만들기가 예. 떡이 사실은 조금 더 쉬워요.
1: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딱히 오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0: 네.
1: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간이 이제 색깔 있는
1: 예.
0: 살구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켜가 아주 그 파랑 또 살구 색깔.
1: 네. 아주 주홍빛이 예쁜데요.
0: 퍼져서
1: 예.
0: 예뻐요. 그러니까 둘레를 조금 신경 쓰기를 바라요.
1: 예. 아, 둘레 쪽으로 해서.
0: 먼저 둘레를.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1: 예.
0: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죠.
1: 이렇게 해서.
0: 가볍게. 네. 뭐 많이 넣지 않아도
1: 예.
0: 좋아요.
1: 이 당침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이 콩도 그렇고 살구도 그렇고 이 달큰한 맛이 좀 더해졌을 것 같아요.
0: 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1: 네.
0: 2분의 1을 또 채워야 되죠.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1: 2분의 1만 올린 다음에
0: 말고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1: 살살살살
0: 꽉꽉 누르실까봐 제가
1: 네,
0: 자꾸 아까부터
1: 어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꽉꽉 누를 뻔했는데
0: 네.
1: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떡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자, 그래서 수평으로
1: 예. 네. 마지막에
0: 그래서, 네, 조금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가 수북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죠.
1: 예.
0: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떡이 가루가 좀 남았잖아요.
1: 예.
0: 이거는 이제 집에 왜 일회용 컵도 있고
1: 예.
0: 머핀 컵 요즘 일회용 많이 팔잖아요.
1: 예.
0: 그걸로 거기다 담아서 요 찜기 찔 때 옆에다 놓으면은 아, 또 일회용 그 컵 위에다가 예쁜 또 작은 떡이
1: 예, 컵떡처럼 그렇죠? 예예
0: 컵케이크 떡
1: 컵케이크 떡처럼 예 저희가 이제 열을 올려.

0: 찜기에다가
1: 네.
0: 넣고 한번 쪄볼게요. 네,
1: 불은 센 불이라 해요.
0: 센 불로요?
1: 가장 센 불.
0: 예.
1: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면포로 덮어가지고.
0: 예, 예. 네. 요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찜이 돼요?
1: 네, 이제 김이 이제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0: 네.
1: 20분쯤.
0: 20분 정도. 이 사실은 이 떡은 이 쫀득쫀득하게 쪄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포슬포슬하면서. 20분 정도 찌면 맛있게 된다는 거죠?
1: 맛있게 돼요.
0: 자, 그럼 한 20분 정도 저희가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자, 이렇게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1: 보이시죠? 예. 김이?
0: 이 떡에 포근포근한 향이 나긴 하는데 어떤 모양일지 너무 궁금해요.
1: 하나, 둘, 셋.
0: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선생님.
1: 네.
0: 뭔가 카스테라 같은 그런.
1: 맞아요.
0: 예. 떡 케이크 같기도 하고, 선생님.
1: 받침 주시면 제가 놓을까요?
0: 예.
1: 으쌰.
0: 이야. 우와.
1: 제가 이거 이제 뒤집어서
0: 예, 예.
1: 예쁘게 이제 고명으로 해야 돼서요.
0: 근데 선생님, 저희는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 번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저희가 이제 건져냈는데
1: 네.
0: 만약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좋은 질문이에요.
0: 예.
1: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0: 예?
1: 찔러서
0: 예.
1: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어 나오면 익은 거고 여기에 덜 익으면 쌀 가루가 붙어. 네.
0: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1: 자, 그래서.
0: 네.
1: 하나, 둘, 셋.
0: 네, 아, 이렇게 해서 접시 두 개를 활용해서.
1: 네. 네. 자, 오, 너무 떡이 잘 나왔네요.
0: 네. 이야. 어, 여기 층 보이세요, 옆에?
1: 네.
0: 저희가 옆에 이렇게 했잖아요, 콩이랑. 네.
1: 한번 다시 덮을까요?
0: 예. 이제 앞면을 덮어야죠.
1: 하나, 둘, 셋. 네. 앞면이 나오고
0: 이야.
1: 아 너무 좋으네요.
0: 떡 케이크 같아요. 떡 케이크 선생님.
1: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당침해 놓은 거 있죠.
0: 예.
1: 그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까 반달처럼 썰은 거 보셨죠.
0: 예.
1: 그래서 한 다섯 개 올릴까요? 세 개 올려도 좋고요. 아니 다섯 개 올리니까 조금 더 예뻤어요.
0: 그러게요. 선생님 네. 물론 생일 때 물론 케이크도 좋지만 이렇게 떡 케이크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1: 그럼 만들기도 쉽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떡 가루를 요즘 쌀 가루를 팔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빵도 드시고 그렇지만
0: 부담도 없고 그렇죠.
1: 네, 특별할 때 여기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 예쁘게.
0: 예. 오.
1: 네. 그래서
0: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1: 완성되었습니다.
0: 예. 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살구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살구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살구를 잘게 썰고 남은 살구는 반달 썰어줍니다. 불린 커피 서리태 콩에 잘게 썬 살구, 반달 썬 살구를 넣고 소금, 설탕을 섞어 3분 정도 절여주세요. 그런 다음 잘게 썬 살구를 믹서로 곱게 갈아줍니다. 맵쌀 가루에 소금, 살구즙을 넣어 손으로 비비며 섞어주세요. 섞은 가루를 체에 받쳐 곱게 내린 뒤 설탕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은 가루를 체에 내려주면 잘 섞이고 수분이 골고루 흡수돼요. 절인 살구와 서리태 콩은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젖은 면포로 찜기를 닦은 후 찜기에 반죽을 절반 넣은 뒤 절인 서리태 콩과 살구를 가장자리에 올려줍니다. 여기에 남은 반죽을 올린 뒤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김이 오른 찜기에 반죽 넣은 찜기를 얹고 면포 씌운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쪄줍니다. 그릇에 살구떡을 담은 뒤 남은 절인 살구, 절인 서리태 콩을 올리면 살구떡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저도 이 계피향이 솔솔 나는 이 수정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수정과에 곶감이 아닌 살구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재료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1: 네. 지금 이제 여기는
0: 네.
1: 건살구를 4분의 1로 이렇게 조금 잘라놨어요.
0: 오, 건살구요?
1: 그리고 여기는 생강이고 통계피.
0: 네.
1: 여기는 이제 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0: 네.
1: 설탕하고 잣이 준비되어 있고
0: 네.

0: 나중에 같이 섞을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야, 이 수성아는 개운한 맛이 있는데요. 시원하게 먹는 여름 음료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사이드 수정과 바로 만들어 볼까요?
0: 네.
1: 자.
0: 자, 우선. 네. 요걸 먼저 불리고.
1: 네.
0: 네.
1: 이거는 건살구예요.
0: 네, 곶감처럼. 우리가 수정과 할 때는 곶감 쓰잖아요.
1: 예, 예, 예.
0: 이것도 살구 수정과니까 건살구를 써야 돼요.
1: 아~
0: 근데 너무, 너무 좋은 게 이 예. 건살구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언제든지 예.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선생님,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한 30분.
1: 30분?
0: 네.
1: 저희가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0: 네,
1: 자, 건살구를 좀 불려놓은 게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제가 바꿀게요.
1: 예.
0: 맛있는 살구 맛이 조금 나왔어요.
1: 아, 예.
0: 요거 좀 건져 놓을까요?
1: 예.
0: 자, 아까 30분 불리니까 이렇게.
1: 어, 탱글탱글해졌어요, 선생님.
0: 네, 불었어요.
1: 예.
0: 그리고 요 맛있는 맛이 국물로 쫙 갔어요.
1: 그러게요. 어, 과육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0: 네, 자,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1: 네.
0: 우리 향기 나는 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수정과의 맛을 내주는
1: 네.
0: 생강이나 계피는 좀 이렇게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1: 어, 맞아요.
0: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계피 같은 경우는
1: 예.
0: 이제 따뜻한 성질이 들어 있는 데다가 특별히 또 폐나
1: 예.
0: 그런 위장에 좋아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름에 배탈 나기 쉬운데
1: 어, 맞아요.
0: 예. 탈 배탈을 없애주고요. 요것도 아시다시피 여름 감기를 막아주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여름에 수정과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1: 그러게요. 또 영양차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됐는데 이제는 한번 끓여봐야겠죠.
0: 그렇죠. 자, 먼저
1: 예.
0: 이건 한 30분 끓여야 되니까
1: 네.
0: 먼저 물에다가 물을 붓고
1: 네.
0: 지금 오늘 한 7컵 들어갔어요.
1: 7컵 정도.
0: 네, 그리고 오늘 분량에
1: 네.
0: 통계피 넣고 그리고 지금 편으로 썰었잖아요.
1: 네. 이거 먼저 넣고. 근데 이거를 네. 끓일 때 넣지 않고 찬물부터 넣어서 시작하는
0: 네.
1: 거예요?
0: 잘 우러나오라고요.
1: 아, 찬물부터 해서 잘 우러나오는 거예요?
0: 네, 네. 자, 그래서
1: 예.
0: 한 30분 끓이겠습니다.
1: 30분 정도 끓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또 궁금했던 게 이 수정과는 어떤 의미에서 수정과가 된 건지 또 궁금해요. 뭐 과일이 들어가서 수정과, 아 과일은 안 들어가는데.
0: 네, 그리고 이것은
1: 예.
0: 어, 맛있는 국물에 들어간 과자, 과일,
1: 예?
0: 과자라고도 하고.
1: 아, 그래서 수정과예요?
0: 네, 맑은 수정 같은
1: 예.
0: 그 국물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과자가 들어갔다, 뭐 오늘은 이제 건과가
1: 예?
0: 들어갔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이 들어있어요.
1: 아, 그런 의미였구나. 또 이렇게 또 수정과가 어떤 뜻인지 또 오늘 알고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이야기하는 동안 선생님, 저희가 30분 정도 끓였잖아요.
0: 그랬어요.
1: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정과의 향이 싹, 이 계피 향과 함께 이 스튜디오에 가득한데
0: 네.
1: 색도 잘 우러났어요.
0: 네, 아주 그냥 갈색으로 잘 우러났죠?
1: 예.
0: 제가 건질게요. 아... 건져서
1: 예.
0: 아니, 물론 뭐 이제 집에서 면포로 건지셔도 되지만
1: 네.
0: 오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1: 예.
0: 요거 한 3컵 정도 남도록 끓였어요. 한 30분 끓이면
1: 예.
0: 한 3컵이 예, 남아요.
1: 3컵 정도.
0: 여기다가 요거 불린 것도 3컵이거든요.
1: 어, 불린 물.
0: 응? 그래서 보세요. 살구 색깔이 나지 않나요?
1: 맞아요. 또 살구 과육 향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맛과 함께. 그렇죠?
0: 우러 나왔지만
1: 네.
0: 같이
1: 와우.
0: 맛이 있겠지만
1: 예?
0: 네, 우리가 설탕을 조금 넣어서
1: 분량의 설탕을 좀 들어가야 돼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뚜껑을 덮고 처음엔 센 불이지만 끓으면 중간 불로 낮춰서
1: 예.
0: 10분만 끓여.
1: 10분만 있으면 맛있는 살구 수정을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1: 10분 동안 끓여보겠습니다. 선생님,
0: 네.
1: 스튜디오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 수정과 향이 확 퍼지고 있는데요.
0: 어, 10분 지났어요.
1: 예. 야, 정말 그 살구가 들어서 향긋한 수정과 향이 나요, 선생님.
0: 맞아요. 어, 너무 좋죠.
1: 예.
0: 네. 자, 그럼 요거는?
1: 예.
0: 이제 뜨거우니까 좀 식으라고 두고.
1: 예. 요건 저희가 뜨끈하게 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이 수정과고요.
0: 지금 더우니까.
1: 예.
0: 더운 여름철이 이제 됐으니까.
1: 좀 차게 해주셨어요?
0: 잠깐 그. 냉동을 좀 시켰어요.
1: 예.
0: 그래서 녹였더니 아, 이렇게 얼음이 동동 뜨잖아요.
1: 그러게요. 네. 이 더운 여름에는 또 이렇게 또 따뜻한 것도 좋지만 또 차게 해서 드셔도 또 좋을 것 같아요.
0: 냉동고에 두셔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얼음 띄워가지고
0: 이렇게 시원하게 띄우고 여기다가 아 우리가 이거 끓여서 식힌 데 요 살구 과육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다 위에다 올리시고 우리가 그 수정과 일반 수정과 할 때 이렇게 말린 곶감을 넣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1: 이야 보기만 해도 향긋하고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살구 수정과가 완성됐습니다.
2: 살구 수정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건살구를 30분 정도 불린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물, 통계피, 생강을 넣어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찬물에서 천천히 끓여줘야 계피와 생강의 맛이 잘 우러나요. 건더기를 건진 뒤 살구 불린 물, 불린 살구, 설탕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식힌 살구 수정과 얼음을 담은 뒤 불린 살구, 잣을 띄우면 살구 수정과가 완성됩니다. 한식의 명물 허전,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진수성찬. 자극적이지 않아 한없이 들어가는 깊고 시원한 국요리. 달달한 양배추에 달걀의 고소함까지 더한 양배추 달걀국부터 유부 안에 가진 채소를 쏙쏙 넣어 한 입에 쏙! 색감과 비주얼을 다 잡은 화려한 일품 요리, 머위 유부 보쌈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 찰떡 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선생님, 보통 배추를 이용해서 국을 끓여 드시는데 양배추로도 이 국물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자, 양배추 달걀국 재료를 먼저 볼까요?
0: 네. 여기 지금 이제 멸치를 이용해서 국 멸치 육수를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배추, 그다음에 이제 새우, 달걀 푸른 것, 그리고 파하고 다운 고추 썰은 것.
1: 아, 재료가 워낙 간단한데요. 이 워낙 양배추 자체가 달고 맛있어서 국물 요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양배추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0: 양배추는 너무 속을 쓰는 것보다는 그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 거가 좋아요.
1: 오늘은 좀 부들부들한.
0: 오늘은 이제 국을 끓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넓은 거는 이렇게 좀 잘라서 여기 직경이 한 4, 5cm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양배추가 여기 조금
1: 가운데 심인데는
0: 심이 있잖아요. 여기 섬유질이 좀 두꺼우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저면서 쓰시면 드시는 분들이
1: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죠.
0: 그렇죠. 이렇게 배려죠. 이렇게 해서.
1: 아 근데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양배추 달걀국 하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 양배추를 국에 넣어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0: 맞아요. 앞으로 이거 오늘 배우시고 이거 끓여 드시면 좋겠어요.
1: 아, 왜냐면 양배추 이렇게 한통 사거나 반통 사면 항상 이렇게 남아요.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먹어? 내가 이거 쪄 먹어도 양이 줄지도 않고 샐러드 해 먹어도 줄지도 않고 갈아 먹어도 남고 그렇죠.
0: 그럴 때. 이렇게
1: 달걀국을 만들어서 양배추 달걀국.
0: 그래서 한 1cm 폭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드시기 편하시도록.
1: 또 한 입 크기로. 이 양배추는 달큰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양배추가 좋대잖아요. 아, 이
1: 간에 좋다 그래요. 위에 좋다
0: 위에 그랬어요. 좋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썰고 다운 고추는 이렇게 어서 썰었어요. 그리고 요것은 오늘 어서 썰어도 좋지만 오늘 좀 드시기 좋게 송송 썰어볼까요?
1: 송송 썰어서 이렇게 음식의 맛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네. 이 대파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자, 흰쪽을 준비했죠, 오늘은.
0: 네. 약간 파란 거 섞인 것도 괜찮아서요.
1: 네. 네.
0: 흰 것도 넣고
1: 네.
0: 약간 파란 것도 넣었어요. 그리고 달걀은 좀 풀어놨고요.
1: 네.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바로 이제 국을 한번 끓여볼까요?
0: 네. 그런데 이제 예. 요거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 요 멸치국물은 이제 미리 끓이고 있어요.
1: 아, 미리요?
0: 요건 간을 자. 하려고 소금하고 후추는 가져왔고요.
1: 네. 이 밑국물은 어떻게 준비하셨던 거라고요?
0: 아, 이거는 멸치를 비린내가 나지 않게 예. 좀 달달 볶다가
1: 예.
0: 물을 붓고 표고버섯하고
1: 예.
0: 그걸 넣어서 한 10분 끓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끄고 5분 뒀어요. 그거 걸른 거예요.
1: 자, 이렇게 걸러놓은 그 밑국물이고요. 밑국물 네. 지금 또 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0: 그러면 이제 먼저
1: 네.
0: 끓는 멸치 국물에
1: 요거 이제 알새우
0: 네, 깨끗이 씻어서 먼저 넣고
1: 집에 있는 칵테일 새우 넣어도 돼요?
0: 아, 좋아요.
1: 네.
0: 그리고 그러니까 얌전히 썰어놓은 양배추
1: 예.
0: 썰은 거 드시기 편하도록 우리가
1: 예.
0: 잘잘하게 썰었죠? 너무 하얀 쪽보다 너무 예. 속보다는 파라스름한 중간 정도
1: 예.
0: 겉도 좋아요.
1: 네.
0: 자, 이렇게 됐죠?
1: 자, 이 양배추 들어가고 나서는
0: 네.
1: 어느 정도 익혀지나요? 몇 분 정도?
0: 네, 한번 왈칵 끓으면 저희가 이제
1: 네?
0: 달걀을 이렇게 잘 풀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거를 이제 둘레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1: 둘레에? 이 달걀도 양배추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양배추는 달큰한 맛도 있는데 이제 이 달걀은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급할 때 이 달걀국을 끓이잖아요.
1: 어, 맞아요.
0: 파놓고.
1: 예, 예.
0: 근데 이때 양배추가 혹시 냉장고에 좀 남아 있다면
1: 예?
0: 그걸 좀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는
1: 그러게요.
0: 양배추 달걀국이 되죠.
1: 몸에도 좋은데 왜 우리가 이제야 이거를 국에 넣나 싶기도 해요, 양배추를.
0: 맞아요.
1: 선생님 덕분에 양배추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0: 네, 이제 끓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금방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요.
1: 맞아요.
0: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선 제가
1: 예?
0: 참채부터 넣을게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주라를 또 치고 그럴게요.
1: 예.
0: 제가 이제 둘레에다가
1: 예. 달걀 물을
0: 붓게요.
1: 네.
0: 자, 요것도
1: 이렇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국이나 찌개를 꼭 먹는 편이에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뭐 아침 식사라든가 저녁 식사에 이제 국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하기가 힘들잖아요, 국을. 그럴 때 이제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한 소금 끓었네요.
1: 예.
0: 그럼 이제 간을 해야 되죠. 소금.
1: 간 소금으로.
0: 이제 새우가 들어갔으니까.
1: 예.
0: 그래서 후춧가루.
1: 후추. 혹시나 모를 비린내를 또 잡아줄 수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만약에 새우가 안 들어갔으면 후춧가루는 넣을 필요는 없어요.
1: 그리고 선생님, 달걀 요리할 때도 후추가 들어갔던 것 같기도
0: 네,
1: 해요.
0: 네,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둘레에다가 이제 부어주는 왈칵 붓지 마시고
1: 예.
0: 저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둘레에다가
1: 아 뭉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이때 불을 제가 조금 줄였어요.
1: 예.
0: 그냥 너무 펄펄 끓을 때 이걸 부으면 다 흩어져요.
1: 불도 좀 줄이고.
0: 네.
1: 저는 이렇게 그냥 달걀물을 다 부은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휘저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면 예쁘지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익으면
1: 우와.
0: 네. 이대로 떠서 넣으면
1: 예.
0: 아주 맛도 있고 모양새도 요즘은 모양도 봐야잖아요.
1: 그럼요. 눈으로 먹고 또 입으로 네. 또 먹는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끓으면
1: 예.
0: 아까는 줄이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세게 불을 세게 해서 한 소금만 끓이려고 그래요.
1: 예. 달걀을 이렇게 둘러서 부으니까
0: 네.
1: 확실히 이렇게 달걀이 부드럽게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다 됐네요.
1: 자, 먹어볼까요?
0: 네.
1: 진짜 금세.
0: 정말 금방.
1: 예.
0: 네. 근데 맛도 아주 예. 정말
1: 와.
0: 네, 너무 궁금하시죠?
1: 예.
0: 자, 이대로 넣어. 이대로.
1: 야.
0: 이대로. 이대로 떠드리라는 소리예요.
1: 아니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
0: 네.
1: 아, 근데 항상 내 버리기 아까웠고 냉장고에 이 양배추가 남아 있어 그 마지막에는 썩어서 버렸거든요.
0: 맞아요.
1: 세상에.
0: 네.
1: 우와.
0: 자, 완성되었습니다.
1: 예.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배추 달걀국이 완성됐습니다.

0: 요리, 양배추 달걀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심을 제거한 뒤 두툼하게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끓는 멸치 육수에 새우, 양배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대파, 홍고추, 소금, 후춧가루를 넣은 뒤 달걀물을 빙 둘러넣고 끓여줍니다. 이때 달걀이 흐트러지지 않게 불 세기를 줄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양배추 달걀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화면으로 보니까 머위 유부보쌈은 채소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속 부대낌 없을 것 같아요.
2: 네.
1: 이 속이 편한 머위 유부보쌈 재료를 한번 알아볼게요.
2: 네. 여기 지금 머위대가 왔고요.
1: 네.
2: 이거 다 데친 건데, 데추잎이 데쳐서 왔어요.
1: 예, 아주 신선한데요.
2: 네. 그래서 머위 유부보쌈이니까
1: 네.
2: 유부가 왔고, 유부 조림할 때 간장, 맛술, 설탕이
1: 네.
2: 왔어요.
1: 이렇게 준비가 됐고, 네. 너무나 좋아하는 유부도 있었고요.
2: 네, 그 다음에 이제 머위 때만도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1: 예.
2: 오늘 신선한
1: 네.
2: 표고버섯,
1: 네,
2: 생고시 왔고,
1: 예.
2: 여기 당근 썰었고요.
1: 자, 양념이 또 중요한데.
2: 네. 그래서 오늘 요 당근 양념 할 때는 예. 소금을 좀 넣으시면 좋고요.
1: 예.
2: 밤에도 이제 이건 표고버섯이니까 여기
1: 간장,
2: 참기름, 설탕 이제 조금 해서 볶으려고 해요.
1: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요리는 가볍게 먹고 싶을 때나 특별한 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2: 네, 지금, 먼저 여기서 예. 저게 끓고 있으니까.
1: 예?
2: 제가.
1: 유부를?
2: 예, 데치려고 해요.
1: 자, 물이 끓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2: 유부는 좀 이제 시중에서 좀 팔고 있죠.
1: 예.
2: 그래서 오늘, 유부 보쌈이니까.
1: 예.
2: 이것을, 위를 한 1cm, 잘라줘요.
1: 예.
2: 저기 미리 잘라진 게 있어서 저는.
1: 네.
2: 한 몇 개만 해볼게요.
1: 자, 저는 항상 유부초밥에 들어가는 유부도 이렇게 봤는데 삼각형으로 된
2: 네.
1: 요건 이제 뭔가 이제 국을 끓일 때나 할 때 쓰는 이제 사각으로 된 유부죠.
2: 네, 그것을 위에를 1cm를 그 남기고
1: 예.
2: 잘랐어요. 요것도 같이 이제 그래서 데치려고 그래요.
1: 뭔가 이게 뭐 이게 기름의 향과 고소한 그 향이 확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부는.
2: 네, 그래서 조금 제가 기름을 좀 빼려고
1: 네.
2: 펄펄 끓는 물에다가 유부 썰은 거.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잠시 그러지만 만일에 이제 주머니를 만들 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밀대로 조금 밀어갖고 썰어서 넣어도 좋아요.
1: 밀대로 좀 썰어 밀어서
2: 네.
1: 조금 넓게 한 다음에
2: 그러면 자. 이제 기름기만 지금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1: 예, 맞아요.
2: 네, 왜냐면 이거는 튀긴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1: 자, 그럼 뭐 할까요?
2: 조림장을 이제 만들고
1: 네.
2: 조금 머위대하고 유부를 조림하려고 그래요.
1: 예.
2: 제가 해볼게요.
1: 네.
2: 조림 남비에다가
1: 예.
2: 간장과
1: 간장
2: 네. 오늘 맛술이 준비가 됐죠?
1: 네.
2: 그 동량이에요.
1: 자, 동량을 네. 준비해주시고
2: 어렵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짜글짜글 끓일게요.
1: 네.
2: 불에서.
1: 자, 조림, 그 조림.
2: 응?
1: 조림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아니, 채업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식재료가 나와서
2: 맞아.
1: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2: 아이, 그럼요. 자.
1: 네.
2: 데친 머위대를 넣고 한 1분.
1: 1분 정도.
2: 1분 정도.
1: 네. 이 머위대는 식감이 어때요, 선생님?
2: 아삭아삭해요.
1: 아삭아삭하고.
2: 네, 저는 오늘 그, 지금 이 요리도 좋지만
1: 네.
2: 저는 또 여름에 또 피크닉 가실 때
1: 네.
2: 예, 김밥 사실 때도 좋아요.
1: 아, 이 머위대가
2: 네, 맛있게 간이 들면 이제 네, 여기다가
1: 예.
2: 유부 물기 빠진 걸 넣어주세요.
1: 한번 넣어볼게요.
2: 네.
1: 이 맛있는 이 양념, 양념을 이제 유부가 먹어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2: 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도록
1: 예.
2: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좀 편편히 좀 펴서
1: 예.
2: 우리가 이제 보자기를 그 만들 주머니를 만들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것도
1: 네.
2: 이렇게 아래 위로 조금 섞어주면서 국물이 조금 남았을 때
1: 네.
2: 그만 졸일 거예요.

0: 왜냐면 요 국물에다가 네. 안에 들어가는 밥을 비빌 거예요.
1: 오.
0: 따뜻한 밥을.
1: 지금 보면요, 유부도 그렇고 네. 이 안에 들어간 너위도 그렇고 들어가는 밥도 네. 다 똑같은 네. 이 양념으로 지금 졸이고 있어요.
0: 네. 아, 요 정도 좋으네요. 예. 그럼 제가 요거를 좀 건질게요. 머위 때.
1: 예.
0: 조금 식기도 할 겸. 네, 조금. 아삭아삭하게
1: 예. 저희가 좀 졸였는데도 네. 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0: 네. 자, 그리고 이제.
1: 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유부.
0: 너무 꼭 짜지 않고 그냥 물기만 좀 빠지면 예. 좋을 듯 합니다.
1: 저희가 주머니를 만드는 거죠, 이제. 네,
0: 주머니 이제. 저희가 만들 거예요.
1: 지금 이제 양념 조금 남았어요.
0: 네, 여기다 밥을 예. 제가 좀 비빌게요. 네, 요거를 침 넘어가네요.
1: 그러게요.
0: 요 양념 국물에다가.
1: 이게 얼마 없는 양념이지만 네. 요게 또 맛을 내주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무엇보다 지금 좋은 게 이 네. 머위도 그렇고 머위때도 그렇고 유부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한 가지 양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맛이 또 통밀감이 있고 그렇죠.
0: 네.
1: 맛을 좀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비비고 네. 아, 조금 모자른다 싶으면 여기 국물 아까 저기 예? 똑똑 떨어지잖아요. 다 넣지 마시고 반만 줘주시면 자,
1: 반만 넣어볼까요?
0: 네.
1: 자, 반만.
0: 반만 줘보세요. 네. 너무 짠 건 안 좋으니까 꼭 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리볼에다가 담을까요? 비빈 네. 거를?
1: 자, 선생님, 네. 이렇게 양념을 조금 입힌 밥까지 준비가 됐어요. 이거 좀 식혀놨고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0: 아, 이제 표고버섯하고 네. 당근을 볶아야 되겠어요.
1: 그럴까요?
0: 볶아요?
1: 속에 들어갈 재료들 한번 볶아볼게요.
0: 네. 우선 불을 켜고
1: 예.
0: 그럼 이제 당근을 넣은 거 볶아주시죠.
1: 사실 이 당근 도생이 몸에 굉장히 좋지만 이 따로 먹기가 좀 쉽지 않아서
0: 맞아요.
1: 이렇게 요리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네. 좋은 것 같아요.
0: 여기다가 이제 네. 소금간
1: 소금간을
0: 조금 소금간 해주세요.
1: 네.
0: 그래서 식힐 때도 그 움푹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시 같은 데다가 식히는 게 훨씬

0: 없어지면 예. 이제 볶아서 한 옆에 놓고 예. 네.
1: 살짝 식혀줄게요.
0: 네, 살짝 식히면 더 빨개요.
1: 그러게요.
0: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예? 간장, 예? 참기름,
1: 참기름.
0: 그리고 네. 설탕.
1: 설탕.
0: 네. 이렇게 해서 예. 손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섞어서
1: 이러면 확실히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렇죠.
0: 따로 하는 것보다 예. 이게 훨씬
1: 미리 한번 이렇게 좀 묻혀준 네. 다음에 하는 게 네. 수월할 것 같은데요.
0: 네. 자, 팬을 좀 달구어서 예. 제가 식용유를 조금 부를게요.
1: 네. 이 표고버섯의 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근데 오늘 제가 예. 표고버섯을 생굴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생굴 쓰는 이유가 있어요.
1: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0: 혹시? 뭐 해서 먹어보니까 예. 고기 쇠고기 같은 질감이 나요.
1: 맞아요. 이 표고버섯은 쇠고기의 느낌을 좀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0: 네.
1: 또 생표고가 더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해주나 봐요.
0: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양념을 좀 해가지고 네. 네. 잠깐 볶을게요.
1: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요, 선생님.
0: 네.
1: 그래서 오늘 고기 대신 네. 또 담백하게 네. 표고버섯 준비했습니다. 생표고.
0: 네. 향도 좋고.
1: 맞아요. 요거는 네. 얼마 정도만 볶아주면 될까요?
0: 요것도 뭐 숨이 죽을 정도지요.
1: 숨이 죽을 정도.
0: 자. 네, 간이 쫙 배들었어요.
1: 예. 아주 맛있는 네. 양념을 쏙 먹었는데요.
0: 네. 아까 빼짝 마른 형태에서 예. 조금 볶으니까.
1: 촉촉해졌어요.
0: 네.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1: 자, 선생님, 이렇게 표고버섯까지 저희가 볶아봤으니까, 자, 이제 들어갈 속재료들을 다 저희가 이제 손질한 거죠.
0: 준비가 되었네요?
1: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싸볼까요?
0: 우선, 자, 이렇게, 우리가 김밥 싸는 대처럼.
1: 선생님, 이걸 제가 앞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좀 편하게?
0: 네, 그래.
1: 김밥처럼.
0: 진짜로? 좋아요. 예. 아유, 역시.
1: 이렇게 해서.
0: 역시.

0: 싸실 수 있게.
1: 네, 우선 제일 먼저 네. 비빈 밥을 네, 이렇게 조금 놔주면 좋고요. 네. 조금만 끓였을 때 물 조금만 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달라붙잖아요.
0: 아, 맞아.
1: 손에
0: 그렇게 맞아요.
1: 이렇게 네, 뛰어가며
0: 이런 것도 생활의 팁 같아요, 그 선생님.
1: 네. 자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이제 모의 때 우리가 졸였잖아요.
0: 맞아요.
1: 요거 한 세 개 정도 깔을까 봐요. 네. 이렇게
0: 몸에도 좋고 식감에도 좋은.
1: 네. 그래서 모의 때를 깔고 여기에 이제 당근.
0: 네. 네.
1: 당근한 거.
0: 지금부터는 이제 김밥 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1: 네. 예. 김 대신에 배추잎이 네. 여름에 예.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0: 그러게요.
1: 배추가 그렇게 몸에 또 좋다고 해요.
0: 그렇죠. 저희가 늘 이제 김치로도 먹고 하지만 저 오늘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1: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넣으시고.
0: 예.
1: 아 제가 이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0: 유부도가.
1: 1cm로 자투리기 예. 여기 있잖아요.
0: 여기 또 어떻게 사용해야 싶었는데.
1: 간이 예. 딱 맞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김밥 싸듯이.
0: 예. 요건 좀 꼼꼼하게 좀 싸야 될 것 같아요, 요 때는.
1: 예, 꼭꼭 싸시면. 이렇게.
0: 예.
1: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발로.
0: 김발로.
1: 예, 이렇게 조금.
0: 김밥 싸듯이.
1: 꼭꼭. 예, 이렇게 꼭꼭.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선생님, 그냥 이째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쵸?
1: 잘 나야죠.
0: 네. 이렇게 해서 김밥처럼 먹어도 네, 맛있지만.
1: 네,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칼로 네. 제가 잘라볼게요.
0: 네.
1: 자, 끝은 뭐, 우리 왜 김밥 할 때 끝은 이렇게 좀 잘라내잖아요.
0: 맞아요. 그렇죠? 옆에 있다가 또 이제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1: 네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네. 한, 예, 네, 조금 제대로 들어가는 게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0: 손가락 한 마디보다 조금 더 긴 느낌.
1: 네, 저 그쵸? 유부에 쏙 들어가게.
0: 예.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길이를 네네. 이렇게 해서.
1: 네. 한번 넣어볼까요?
0: 예.
1: 위로 좀 올라와도 뭐 나쁘지 않아요.
0: 선생님, 저도 하나,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1: 요거 이렇게 넣으시고. 네. 저는 또 이렇게 넣을게요.
0: 아, 모자 씌우듯이.
1: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접은 거는. 예. 이렇게 넣으라고.
0: 오.
1: 이렇게 넣어 네. 넣으시라고.
0: 오. 그냥 뭐 여기 배추째로 먹어도 네. 맛있지만 확실히 유부를 덮으니까 조금 더 느낌이 있고
1: 보쌈이잖아요.
0: 예, 맞아요.
1: 이렇게. 그래서
0: 자,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한번 네. 만들어 주셨잖아요.
1: 좀 미리 좀 잘랐죠?
0: 예. 네.
1: 자, 이렇게.
0: 예. 자, 선생님. 네. 그럼 한번 완전 옮겨 볼까요?
1: 네.
0: 너무 귀여운데요, 선생님?
1: 네. 그래서 이거 우리 광희 씨가 한 거 하나 놓고 싶어요.
0: 근데 색감이 이 유부 안에 네. 이렇게 또 푸릇푸릇한 배추가 있고
1: 네.
0: 또 머위대도 있고 당근도 있으니까
1: 네.
0: 김밥하고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고
1: 맛도 달라요.
0: 예. 네. 그리고 일단 건강에 좋으니까.
1: 건강에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광희 씨가 만드는 걸 놓고
0: 예.
1: 둘레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넣어볼게요.
0: 이렇게 주말에 이제 저녁에 뭐 출출할 때 네. 야식 대신에 이렇게 건강식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야식하고는 될 게 아니죠.
0: 그렇죠.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1: 자, 요렇게만 담아볼까요?
0: 네.
1: 이렇게 놓을게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머위 유부보쌈이 완성됐습니다.
2: 머위 유부보쌈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사각 유부 윗부분을 1cm 정도 잘라내줍니다. 유부를 끓는 물에 데친 뒤 건져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진간장, 맛술, 설탕을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데친 머위대를 넣어 1분 정도 졸이다가 유부를 넣어 졸여주세요. 머위대, 유부를 건져낸 뒤 남은 조림장에 밥을 넣어 섞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채썬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표고버섯에 진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어 양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생표고버섯을 볶아 넣으면 소고기 같은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

0: 국물이 깊고도 진하다. 먹을수록 빠져드는 면요리. 한국인 입맛에 딱 좋은 구수한 된장칼국수부터 간식, 밥 반찬, 안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여름철 별미.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들깨 채소 전병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에너지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지금 칼국수가 맛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칼국수의 장을 풀어서 구수하게 맛을 내면 고향의 맛이 되잖아요.
2: 네.
1: 구수한 된장 칼국수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우선 여기 이제 맛있는 아욱이 준비가 됐고요.
1: 네.
2: 그다음에 오늘 이제 칼국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칼국수 생면이 준비가 됐고,
1: 네.
2: 요거는 이제 그 국수 국물.
1: 진한 하는, 맛을 살려줄 네. 양념 국물이죠.
2: 고추장.
1: 예.
2: 여기 다진 마늘,
1: 네.
2: 그리고 파하고 홍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예.
2: 여기는 이제 오늘 멸치 국물을 맛있게 끓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국물 중요하죠. 밑국물.
2: 네. 그래서 멸치하고
1: 예.
2: 네, 표고,
1: 네.
2: 다시마,
1: 네.
2: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자, 아니 칼국수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김치도 필요 없이 이거 한 대 잡으면 식사가 든든히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칼국수에서 오늘 아욱이 들어가잖아요. 아욱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2: 네, 아욱을 손질해볼까요?
1: 네.
2: 우선 아욱은 제가 한번 바락바락 주물러 볼게요.
1: 예? 자, 바락바락 주무른다고 했는데.
2: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예. 이렇게 아욱국을 끓이거나 이럴 때는
1: 예.
2: 항상 아욱을 이렇게 물에서 바락바락 이렇게 주물러줬어요.
1: 바락바락.
2: 네, 그러면 이 안에 예. 있는 이런 그 좀 심하게 이렇게 좀 풍미가 나요. 아욱은.
1: 맞아요, 맞아요.
2: 다른 채소에 비해서.
1: 예, 그런 것 같아요.
2: 네, 그게 이제 쑥 다 빠지거든요.
1: 예.
2: 처음에는 이렇게 억세잖아요.
1: 예.
2: 근데 한참 이게 조물조물 되면은
1: 예.
2: 이게 이제 이 안이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겉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화색되면서
1: 예.
2: 안에 진액이 좀 나올 정도로.
1: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2: 네.
1: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아욱을
2: 네.
1: 좀 씻어내면, 바락바락 씻어내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아욱이 나옵니다.
2: 네. 그래서 드실래니까 또 너무 길면 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한 3, 4cm?
1: 네.
2: 네. 이렇게 잘라서.
1: 크기로.
2: 네.
1: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굉장히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2: 네. 자, 준비가 됐네요.
1: 예. 자, 이렇게 아욱을 준비했고요.
2: 그 다음에 이제 아욱 칼국수를 하려니까
1: 예.
2: 된장 칼국수를 하려니까
1: 네.
2: 이제 우선 멸치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2: 요거를 이제 좀 볶으려고 그래요. 살짝 다른 이유는 아니고
1: 네. 네.
2: 팬을 냄비를 좀 달궈 가지고
1: 네.
2: 조금 제가 볶을게요.
1: 네. 뭐 아무것도 뭐 기름도 두르지도 않고
2: 네.
1: 그냥 이제 비릿한 향을 날리는 거죠.
2: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비린내가 좀 날라가잖아요.
1: 예, 이제 거의 그런 향이 안 나요.
2: 네, 빛내가 안 나면
1: 예.
2: 이제 여기다가 네, 불량의 국물 예. 물을 넣고
1: 칼국수는 이 물이 많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2: 아니죠. 한 오늘 한 7컵 정도.
1: 정도?
2: 네, 물을 붓고 바로 표고 건표고를
1: 예,
2: 넣고,
1: 넣고
2: 처음에는 센 불에서
1: 예.
2: 끓이다가
1: 네.
2: 끓으면. 중불에서 은은하게
1: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면 될까요?
2: 멸치를 넣고는 딱 10분이 좋아요.
1: 10분 정도?
2: 네.
1: 딱 10분을
2: 네.
1: 지켜주시고요. 이 다시마는 그 후에 넣나요?
2: 네, 이제 다 끓은 다음에
1: 네.
2: 이 그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끄고
1: 네.
2: 5분 더 둘 거예요.
1: 선생님, 다시마 넣은 후로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2: 네, 지금 5분 지났어요.
1: 예.
2: 자, 이제
1: 예.
2: 끓으면
1: 예.
2: 여기다가 이제
1: 칼국수의 국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2: 네.
1: 오늘 된장 칼국수잖아요.
2: 네. 그래서 한 3대 1의 비율.
1: 이게 또 황금 비율이에요?
2: 네.
1: 3대 1.
2: 그래서
1: 예.
2: 된장이 한 3큰술. 고추장이
1: 예.
2: 1큰술.
1: 1큰술.
2: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풀은 다음에
1: 예.
2: 마늘도 애 넣어서
1: 예.
2: 국물에 맛을 내주면 좋을 듯합니다.
1: 근데 선생님 요즘은 뭐 된장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요.
2: 맞아요.

0: 된장칼국수뿐만 아니라 네. 된장이 들어가는 거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된장과 고추장을 이렇게 섞은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1: 네. 된장만 넣으면 예? 좀 맛이 좀 텁텁하고 좀 된장의 그 냄새가 심한데
0: 콧구멍이 하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1: 여기다가 고추장을 조금 넣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조금 그 된장의 맛이 조금 더 상큼해진다 할까요?
0: 맞아요. 뭔가 좀 깔끔한 맛도 나면서 매콤한 맛도 더해져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맛이 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0: 예.
1: 3cm로 썰었잖아요.
0: 예?
1: 이거를 넣겠어요. 예, 이걸 넣었는데 불을 세게 하면 이제 바로 또 이것이 끓어요.
0: 예.
1: 그러면 우리가 항상 네. 이거 끓은 다음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팔 끓었으니까 예. 아욱을 넣고 저 면이
0: 네.
1: 이렇게 칼국수가 빨리
0: 익지 않아요. 맞아요. 이 칼국수 생면은 네. 생각보다 익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1: 맞아요. 이때
0: 네.
1: 제가 면을 넣을게요.
0: 한 소금 또 끓은 후에
1: 네. 처음부터 넣으셔도 돼요. 하도 네. 이 생면이 빨리 안 익으니까
0: 예.
1: 네.
0: 그러면 선생님, 이 칼국수 면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1: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0: 네.
1: 이게 빨리 안 익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소면은 한 8분이잖아요?
0: 맞아요. 라면도 금세 익고, 그쵸?
1: 네.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시간을 재볼까요?
0: 예.
1: 네.
0: 칼국수 익으면은 색깔이 조금 변했던 것 같기도
1: 그렇죠.
0: 해요.
1: 투명해가지고. 네, 네. 네, 벌써 다르죠. 좀 불어나죠.
0: 맞아요. 좀 생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1: 네, 한 8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그럼 한번 또 맛있게 또 칼국수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이제 잘 끓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0: 예?
1: 향채를 넣을까요?
0: 예. 지금 칼국수면이 잘 익은 것 같거든요.
1: 네, 잘 익었어요.
0: 예.
1: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하고
0: 예. 향채를
1: 향채 네.
0: 넣어볼게요.
1: 홍고추를 넣어서 마무리해볼까요?
0: 네. 자, 향채도 들어간 후에는 살짝 한 소금 끓이고 네. 내면 되는 거죠?
1: 면 좀 보세요. 아까보다 탱탱하게?
0: 예. 네. 그리고 아까보다 약간 투명한 감이 있어요.
1: 이제 한 소금만 끓이고
0: 네.
1: 불을 끄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네. 네, 이걸로 할까요?
0: 예. 또 면은 또 큼지막하게 또 선생님께서.
1: 네. 좋아요.
0: 예.
1: 자, 이렇게 놓고. 우선, 네, 면부터 좀 넣을까요?
0: 예.
1: 이렇게.
0: 또 오랜만에 칼국수면 보니까 그냥 후루룩 먹고 싶네요, 선생님.
1: 맞아요. 그리고 아욱하고 같이 들어가서
0: 식감을 더해줄 것 같아요.
1: 네. 면도 넣고
0: 네.
1: 아욱도 넣고
0: 이렇게 이렇게 완성 접시 담을 때면
1: 네.
0: 군침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요리에
0: 네.
1: 취미가 있으셔서 그래요.
0: 아유, 진짜. 네. 아욱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선생님.
1: 네.
0: 식감이.
1: 네, 그래서
0: 예.
1: 조금 국수하고 아욱을 담은 다음에
0: 네.
1: 그래도 된장볼이 좀 푸짐하게 들어가는 게
0: 그럼요.
1: 네, 든든하고.
0: 있잖아요, 이거 면 다 먹고 나서
1: 네.
0: 배가 덜 찼다. 밥 한 고기 이렇게 넣고 말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든든한 된장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칼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욱을 물에 바락바락 주무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아욱을 바락바락 주무르면 특유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물기 제거한 아욱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국멸치 넣어 살짝 볶다가 물, 건 표고버섯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끈 뒤 5분 정도 우려줍니다. 다시마 건진 미국물에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미국물에 아욱, 칼국수면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어슷선 대파, 어슷선 홍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된장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전병을 여름의 명물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구수한 들깨가루로 만든 들깨채소 전병 재료를 먼저 볼까요?
0: 네. 우선 여기 이제 들깨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들깨.
1: 보기만 해도 고소해요.
0: 네. 밀가루,
1: 네.
0: 전분가루.
1: 네.
0: 그리고 간은 간장으로 특별하게 맞죠.
1: 간장으로요.
0: 네. 물엿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1: 예.
0: 속재료예요. 오늘 참나물 데친 게 있고, 양파하고 당근을
1: 예.
0: 채 썰었어요. 이제
1: 오.
0: 볶을 때 네, 소금 넣으려고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0: 네. 그래서 간장, 참기름, 깨소금.
1: 예.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요즘 만들어 먹으면 딱 좋을 메뉴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까요?
0: 네.
1: 선생님, 어떤 거 먼저 하면 좋을까요?
0: 네. 우선 전병을 한번 붙여볼까요?
1: 그럴까요? 그럼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0: 네.
1: 자, 지금 만드는 들깨채소 전병은 뭔가 이제 간식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또 별미로 이제 먹는 느낌이니까.
0: 여름에 이제 몸도 좀 영양도 좀 갖춰주죠.
1: 예, 맞아요.
0: 채식자들이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1: 예.
0: 이런 들깨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들깨가루,
1: 네.
0: 밀가루.
1: 들깨가루, 밀가루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0: 네, 조금 이제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1: 예.
0: 들깨가루 썼고 전분을 섞어 쓰는 이유가
1: 이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0: 네,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전분을 또
1: 많이 넣으면?
0: 안 되죠. 예, 그 맛이 없어지죠.
1: 그러면 또 전분 특, 아, 그, 이 전병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없어지겠네요. 그쵸?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1: 네.
0: 넣어서.
1: 분량의 물을 넣고.
0: 네. 그래서 좀 섞어볼게요.
1: 네.
0: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간장으로.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가루가 들어간 그런 부침이라든지 뭐
1: 네.
0: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섞을 때
1: 네.
0: 이렇게 잘 풀어서 섞어주지만 많이 휘젓진 않아요.
1: 그러게요.
0: 네.
1: 이렇게 자르듯이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0: 네.
1: 선생님?
0: 그래서 조금 질기지 말고, 네. 맛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1: 예.
0: 간장 넣어주세요.
1: 이제 간장을.
0: 우리가 보통 소금
1: 예,
0: 넣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1: 이
0: 요거는,
1: 반죽에는 소금을 넣었는데.
0: 네,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1: 예.
0: 소금 넣은 것보다 간장 넣을 때가 더 맛있었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1: 사실은 이 전병을 먹을 때, 이 전병을, 뭐, 피라 그래야 되나요, 선생님?
0: 전병,
1: 그
0: 그냥
1: 전병,
0: 부친
1: 그
0: 거.
1: 전병 부침. 거기서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면
0: 네.
1: 너무 심심했거든요.
0: 네.
1: 살짝 이렇게 또 간을 해주고 고소하게 하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1: 예.
0: 붙여볼게요.
1: 네.
0: 그래서
1: 전병
0: 이제
1: 반죽이
0: 이게 하기가 좀
1: 완성됐고요.
0: 힘들다 그러면 채도 한번 내리셔도 돼요.
1: 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채
0: 네.
1: 한번 내리시고, 이제
0: 네.
1: 본격적으로 우리 전병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쓸때 우리가 이제 전병을 부치거나 뭐 달걀 후라이를 하거나 그럴 때
1: 네.
0: 항상 기름은 조금 이제 후라이팬을 충분히 좀 적셔는 줘야 되겠죠.
1: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전병이 잘 붙여지고 막 달걀 후라이가 잘 되는 것도 이 기름에 다 잘려 있는데 너무 많아도 또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충분히는
1: 예?
0: 부르고,
1: 부른 후에?
0: 예, 키친타월로 조금 고루.
1: 이렇게 코팅해 주듯이 이렇게.
0: 네, 그러니까 많이 이게 기름이 너무 많으면
1: 예.
0: 기포가 생겨서
1: 오.
0: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는 두르는데,
1: 예.
0: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1: 네.
0: 이렇게 할까요?
1: 여기서 팬을 코팅해 주듯이 키친타올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0: 네. 자, 팬이 좀 달구어지면
1: 네.
0: 이제 부었을 때
1: 네.
0: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리저리 좀 흐르도록도 하지만 익기 전에 한번 둘레를 이렇게
1: 이런 장면도 봤어요, 선생님.
0: 익기 전에.
1: 예.
0: 익은 다음에 하면 달라붙어요.
1: 오.
0: 여기 뒤에다가.
1: 예.
0: 근데 이제 붓고 바로, 예, 한 번만 둥글게 하면은
1: 예.
0: 동그랗게 되죠.
1: 그러게요. 너무 예쁘게 됐는데,
0: 네.
1: 이게 금세 생각보다 익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중불에서
1: 예.
0: 은은히 익힐까요?
1: 중불에서 은은하게.
0: 지금 이렇게 더울
1: 예.
0: 때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기운도 없고 나른하잖아요.
1: 맞아요.
0: 땀을 많이 흘리니까.
1: 입맛도 없고.
0: 그랬을 때좀 별미를 좀 만들어서
1: 네.
0: 식구들하고 같이 드시면
1: 네.
0: 네, 기운도 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 언제 뒤집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0: 네, 이제 거의 다 익어갈 무렵.
1: 이 겉면, 윗면도 살짝 익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0: 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조금 익어야 되고요.
1: 예.
0: 뒤죽개나 아니면 젓가락 하나로 가운데를 이렇게 톡 해서 해도 되기도 하는데
1: 예.
0: 오늘 이제 어쨌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 예.
0: 네, 그래서 뒤죽개.
1: 야. 자, 선생님 네. 원래 부침개는 왜 바삭바삭하게 해야 좋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전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전병은 좀 부드럽게 되는 게 맞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넣으면 부드럽고
1: 예.
0: 물을 좀 적게 넣으면 좀 조금은
1: 바삭한 느낌이 있는
0: 되직하고
1: 되직한 지금이 굉장히 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전병으로
0: 네.
1: 아.
0: 잘 익은 것 같아요.
1: 예예. 예. 타이밍 아주 잘 맞추셨네요, 네. 선생님.
0: 아까 제가 뒤죽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1: 예.
0: 젓가락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예.
0: 이렇게 이제
1: 오.
0: 이렇게 가도 된다는 소리.
1: 그러니까 확실히 저기 전분을 넣어서 찢어지지 않네요, 선생님.
0: 네. 자, 그 대신에 네. 이제 요거 하기 전에
1: 네.
0: 들어갈 소를 준비해야 되지.
1: 그럴까요?
2: 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0: 자, 우선 볶아 봅시다.
1: 네.
0: 자. 그래서
1: 네. 네.
0: 기름을 좀 두르고
1: 네.
0: 여기다가 색깔이 없는 거부터 볶는 게 좋죠.
1: 네.
0: 왜냐면 단 거를 먼저 볶게 되면 네.
1: 빨간 색이 나와서
0: 빨간 물이 들잖아요.
1: 네. 네. 네.

0: 매운맛만 살짝 가시면 예. 꺼내서 항상 좀 펼치고 네. 당근
1: 네.
0: 소금도 한 꼬집
2: 소금도 한 꼬집
0: 속에 넣으려고 그래요?
2: 네. 예. 채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익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0: 네.
2: 그래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네. 시간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네. 확실히 맛이 달라집니다.
0: 아주 좋아요.
2: 네.
0: 자,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익는 정도가 다르고
2: 네.
0: 색깔이 곱고 나라고요. 자, 나물은 이제 양념에 묻혀야죠.
2: 아.
0: 항상 나물은 간장 양념에 묻히는 게 좋아요.
1: 자, 오늘은 참나물을 이렇게 넣고 있어요.
0: 국간장.
1: 예.
0: 참기름만 넣어도 아주 좋아요.
1: 그쵸.
0: 밑간을 좀 간장으로 했죠?
1: 네.
0: 그리고 오늘 깨소금이나 통깨도 네. 좋고요.
1: 네, 오늘은 참나물로 했는데 집에 시나물이 있으신 분 혹시 시나물 넣어도 돼요?
0: 아, 좋은 질문이에요.
1: 괜찮아요?
0: 산나물은 다 좋아요.
1: 아~
0: 지금 요거 이렇게 조물조물해야지 양념이 배어서
1: 예.
0: 간이 예, 좋아요. 근데 만약에 대략 주물르면은
1: 예?
0: 어디는 간이 짜고
1: 맞아,
0: 어디 싱거워요.
1: 예.
0: 그래서 요 나물을 무칠 때만은
1: 네.
0: 조금 조물조물조물
1: 골고루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저희가 한번 먹기도 하고 네, 양념도 해줬습니다. 자, 선생님 본격적으로 이제 전병을 한번 싸봐야겠죠?
0: 네. 자, 두 장이니까
1: 네.
0: 하나 싸시고
1: 네.
0: 또 제가 하나 싸.
1: 아, 그럴까요?
0: 좀 여기 잘생긴 대로
1: 예.
0: 반질반질한 대로 놓고
1: 반질반질한 게 이제 바깥에
0: 네.
1: 오게끔
0: 네네. 네. 나물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1: 예.
0: 네, 하기가 쉬워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대단하게 많지도 않고
0: 맞아요.
1: 건강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래서 먼저 나물을 밑에다 깔고 요렇게 요 위에다가 이제
1: 예.
0: 네, 빨간 것도 넣으시고
1: 네. 아니 진짜로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0: 네.
1: 이 만들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먹고 내가 건강해지니까
0: 네, 이 들깨하고 메밀하고
1: 네.
0: 산나물이 또 궁합이 딱이더라고요.
1: 네.
0: 궁합이 좋았어요. 맛의 궁합?
1: 맛의 궁합이.
0: 내가 아무거나 넣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전병이 식은 다음에 네, 준비한 것을 이렇게 넣고 또 마는 거예요. 네, 우선 이렇게 들어서
1: 예.
0: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감싸시고
1: 예.
0: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1: 감싸고

0: 꼬꼬. 확실히 이 전분 넣어서 잘 안 찢어지네요, 선생님.
1: 네.
0: 네.
1: 네, 오늘 같이 하고 싶었어요.
0: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1: 네. 네.
0: 네.
1: 아유,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네.
0: 저도 잘 만들어서 엄마 보여줄 거예요.
1: 네.
0: 엄마 보고 있으시죠? 자, 토요일 날 제 방을 또 보세요.
1: 자. 네. 좋아요. 잘 하셨어요.
0: 이렇게 해서 선생님.
1: 네.
0: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1: 네.
0: 자, 이것도 함께 같이 한번 썰어 볼게요.
1: 네. 완성끌어 주실까요?
0: 네.
1: 우리 어머니들이 뭐 하실 때.
0: 네.
1: 이렇게 해서. 자투리기는 우리 아들들 주잖아요.
0: 맞아요.
1: 먼저 먹어보라고.
0: 아이고!
1: 네. 자, 그래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좋겠어요. 그래서.
0: 근데 따로 양념할 필요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전병 있잖아요. 전병이 반죽해서 정말 고소한 향이 나고, 원래는 이 반죽이 아무 맛이 거의 안 나서.
1: 네.
0: 조금 이 전병 반죽만 먹기 좀 그랬거든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요, 선생님.
1: 네, 그래서.
0: 나도 짜지도 않고. 이야, 뭔가 특별한 거 먹고 싶을 때.
1: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선생님, 네. 오늘 이제 또 마지막 날인데 아쉬우시죠?
1: 네, 다음에.
0: 다음 더 해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
1: 네. 또 가을에 만나요?
0: 그러게요, 선생님. 가을에 또 맛있는 또 음식.
1: 네.
0: 선생님을 생각하면 이번 한 주는 이 된장과 고추장을 굉장히 잘 이렇게 조합해서 저희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제가 전에 하고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늘 한복 입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이번 주는 한복을 좀 안 입고 왔는데.
0: 예?
1: 네.
0: 다음번에 가을에 오실 때는 또 선생님 저랑 같이 한복 같이 입으면 어떨까요?
1: 네.
0: 명절주에 오셔가지고.
1: 맞아요. 네. 자, 요렇게 해서.
0: 예.
1: 요런 모양으로, 예. 완성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들깨 채소 전병이 완성됐습니다.
2: 들깨 채소 전병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들깨가루, 밀가루, 전분가루, 물, 국간장을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반죽에 전분가루를 넣으면 전병이 잘 찢어지지 않아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월로 닦은 뒤 반죽을 얇게 올려 붙여주세요. 기름 두른 팬에 양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팬에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데친 참나물에 국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김발에 전병을 올리고 그 위에 참나물, 당근, 양파를 올려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 채소 전병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그릇에 담으면 들깨 채소 전병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갈치 애호박찌개부터 든든한 가지 돼지고기 덮밥까지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고개,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4: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5: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4: 아, 깎아야 잘 살지.
16: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7: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8: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6: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19: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20: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6: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2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22: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20: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0: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16: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5: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5: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16: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5: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16: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21: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0: 신장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6: 전설이에요.
5: 신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옆에 짝꿍 어디 있어요, 연지 씨? 어머.
7: 나는 자연인이 아닌 오늘은 연준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이렇게 또 등장을 하시네.
7: 화려하게 한번 등장을 해봤어요.
5: 네네. 갑자기 학부모 상담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7: 이게 또 네. 제가 이제 뭐 산속에서는 뭐 뱀을 뭐 이렇게 만나도 네. 멧돼지를 만나도 뭐 고라니가 뭐 앞에 쓱 지나가도 웬만한 깜짝 안 하는데.
5: 그렇죠.
7: 성교육이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그때는 다 독학이었거든요.
5: 독학이요?
7: 예. 근데 오늘 진짜 제대로 접해보고자.
8: 근데 어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산 아니고, 아이들 마음속 탐험이거든요.
5: 그렇지.
9: 요즘 애들 세계가 좀 에베레스트보다 조금 더 오르기가 힘들어.
7: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5: 높아요.
10: 네. 네. 그렇죠. 분명 매일 보던 아이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11: 네, 맞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산을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래에서 든든하게 베이스캠프만 지켜줘도 충분합니다.
5: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베이스캠프를 치러 출발해볼까요? 다 함께 고고고!
12: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13: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구에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난 것 같아요.
14: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15: 부모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선.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8: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맞아요. 부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11: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13: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5: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네, 우리가 사춘기 이야기도 했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점점점 그 출입금지 구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 테이블에 아주 수상한 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8: 아니, 이거 약간 실내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절대 열지 마시오. 아, 이거 딱 그 우수수한 느낌인데.
9: 근데 참 묘한 게 사람한테 묘한 게 그럼 또 막 보고 싶어.
11: 이런 게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열고 싶은 그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부모가 마주하는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7: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사실 뭐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뭐 1차원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제가 뭔가 이렇게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약간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나저나 저거 뭐예요?
5: 그렇죠. 계속 결론은 계속 이걸 한다고. 아니, 진짜 궁금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뭐 아이의 사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사생활이 생긴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8: 근데 솔직히 윌리엄도 요즘 보니까 친구들하고 뭉쳐서 이 노는 시간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가끔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온라인 게임하면서 이렇게 방에서 혼자

0: 깔깔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 모습 보면 솔직히 부모로서 좀 낯설기도 하고 소외감도 그 느끼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근데 한편으로 아, 이 녀석들도 이제 자기 우주 이렇게 그러니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2: 맞아요.
3: 근데 이제 말씀들은 이렇게 하셔도 제가 딱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2: 네.
3: 두분 집에 가면 바로 문고리에 귀대가 이놈들 도청 도청.
4: 귀까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서성인 적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아들 방문이 늘 열려 있었어. 안에서 아이가 뭘 하든 간에 항상 열려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닫히게.
0: 그거 참 시원할 것 같은데.
4: 너무 서운해.
0: 미리 그냥 문은 거기 그냥 빼버리고 싶어요.
3: 그 정도
0: 닫지 못하게
3: 많이 쌓였네. 저기 윌리엄 때문에 우리 쌤씨 많이 쌓였어.
0: 아직 거기까지 안 왔지만 아 그냥.
1: 사춘기 아이들이 사생활을 이제 요구하는 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이제 시작됐다는 건강한 신호죠. 그래서 보면 이제는 이제 부모하고 좀 독립돼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단독 인격체로 서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정서적인 탯줄을 끊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3: 진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1: 네.
3: 이제.
1: 싫어.
3: 싫어?
4: 아쉬워.
3: 다시 연결해줘요.
5: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사춘기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더 빨리 시작을
2: 맞아요.
5: 해요.
2: 지금도 저희 때는
5: 예,
2: 그러니까.
5: 맞아요. 그래서 만한 9에서 10세쯤, 그래서 한 3학,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면 애들이 자기 공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예, 좀더 늘어나게 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리개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획득이 돼야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3: 뭔가 자기 공간이 생기고 뭔가 이런 게 생긴다? 저희 둘째 채도가 고집이 벌써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털모나 쓰고 어린이집 갔습니다.
2: 아유, 귀가 안 오는데 그 장화 신고 가요,
3: 그쵸?
2: 저희 딸은.
3: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벌써부터 심란해지고 있어.
0: 은지 씨 상상만으로 눈에서 레이즈 나오는데.
3: 완전 진짜 이것들.
4: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사생활이라고 할게 없었던 게 내가 뭘 하면 동네 친구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3: 엄마들 그냥, 커뮤니티가 그때
4: 네, 그래서
3: 셌죠.
4: 엄마들 손바닥 위에 있는
2: 그쵸,
4: 느낌?
2: 그쵸.
4: 내가 심지어 옆집 친구가 뭐 했는지도 다 알았어요.
2: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4: 다 공유가
2: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 보쌈집을 이제 막 하시니까 매일 나가셔가지고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뭐 바쁘시고 이래서 뭐내 사생활이라는 게뭐 신경 쓰실 게 뭐가 있었나? 그냥 어쩌지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 사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생활.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직접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사생활이 뭐니? 아이들 신났네요. 교실 아닌 것 같아요. 크적하다, 공간이.
6: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의 기쁨이다.
7: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의 자유다.
8: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이 지키고 싶은 공간이다.
9: 나의 사생활이란 솜사탕이다.
10: 어떨 때는 되게 많은데 또 어떨 때는 되게 빨리 없어지는 시간이어서.
3: 오,
6: 나는 이럴 때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3: 아, 진짜.

0: 부모님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게 할 때. 제 옷이니까 제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치매라고 느꼈어요. 부모님이 내 관계를 꼬치꼬치 물을 때.
1: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2: 내
3: 노크업체 들어올 때. 혼자 쉬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니까 좀.
4: 그거 짜증나요. 만약에 샤워하고 나오면은 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5: 부모님이 휴대전화 메시지 앱 사용기로 검사하는. 나랑 친구만 보고 싶은데.
1: 우리는 걱정돼서 본다고 하는데 이게
5: 귀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6: 엄마 아빠 저는 이거 친구들이랑 한 비밀 내용인데 왜 보시는 거예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5: 저희 부모님이 본다는 게 약간 뭔가 떨리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요.
1: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의 내용을 담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좀 내용이 너무 귀엽고 발칙해서 예.

0: 좀 들어오는 게 있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내 사생활은 나 자신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아줘. 현준이가. 아, 근데 현준이 어머니 너무 슬프겠다. 네, 현준이 어머니, 현준이 어머니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우리 현준이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 네. 이거 하나 뽑아볼까봐요.
2: 네. 엄마, 앞으로 내 핸드폰은 많이 검사하지 말아줘요. 주원이.
0: 주원이 어머님. 주원이 위로해드려요, 빨리.
2: 데이터 끊으세요. 네. 와이파이 다 잘라버리세요. 네. 어머님, 내 화이팅.
0: 위로해야 돼. 네.
3: 그거는 제일 요즘 인터넷상도 위험하기도 하고 막 맞아요. 걱정하는 맞아, 맞아. 부분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검사하는 거.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영원한 불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윤 씨.
4: 네.
0: 지금 내 아이의 휴대폰 비밀번호. 네. 알고 계신가요?
4: 저는 몰라요.
0: 몰라요?
4: 가족들이 다 제 비밀번호 알고 있거든요.
0: 네네.
4: 근데 저는 몰라요. 아내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들 비밀번호도 잘 몰라요.
0: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요?
4: 내가 만약에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밤에 뭐 자고 있다거나 내 옆에 아들 휴대폰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알고 있어.
0: 한번 볼까? 한번 볼까?
4: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스스로 차단을 한 거예요.
0: 그럼 승윤 씨 아내분은 알고 계세요?
4: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엄마는 알고 있죠.
4: 엄마는 알고 있죠.
0: 둘 중에 하나는 저도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성년자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의 대화가 괜찮은 건지 혹은 이 아이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동선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제 돈으로 사줬잖아요. 내 거예요. 요금도 내가 냈잖아요. 이제 할 말 없어. 내가 내니까. 내 이거 사줬으니까요.
5: 예. 휴대폰도 마스터키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어도 왜 좀 이렇게 위급할 때나 이런 신호가 있으면 좀 열고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아이들은 비밀번호 너무 잘 바꾸니까.
0: 아, 수시로. 예. 아, 그게 있구나. 아니, 맞아, 하루에 12번.
4: 이번에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비밀번호를, 아들 비밀번호를 몰랐는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연준아. 비밀번호 바꿔도 돼.
0: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이미 바꿨을 거예요. 네. 공유한 순간 30분 이후에 바꿨을 거예요.
2: 맞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애기들이 어리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제 비밀번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 비밀번호 아예 몰라요.
0: 왜요? 왜요?
2: 저는 관심이가 없어요.
0: 진짜 남편한테? 네.
2: 아, 왜냐면은 네. 그냥 진짜 계속 집에 있고요. 맨날 뭐 청소하고요. 빨래하고요. 애기들 돌보고요. 집에 없어요? 보면은 아, 등원하러 갔구나. 아, 또 집에 없어요?
0: 사생활이 없네.
2: 하원하러 갔구나.
0: 이 정도면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아예.
2: 그래서 그냥, 아예 뭐 비밀 자체가 없어가지고, 비밀 번호가 의미가 없는? 네.
0: 사생활, 남편 사생활은 또 믿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너무 궁금하고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내 자식 사생활은,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5: 사실 아이들이 비밀을 만든다는 게 무조건 나쁜 신호만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하진 않았었잖아요.
4: 아, 맞아요, 맞아요.
5: 네.
4: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좋아한다거나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
0: 그치.
4: 난 누구 좋아하는데 어쩌고 그 친구들한테는 뭐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그 부모님한테는 말하기가 싫은
0: 거예요. 몇 학년 때 그러면 조금 어떤 이성의 눈을 뜨셨어요?
4: 초등학교 2학년 때.
0: 2학년 때.
4: 내 이름도 다 기억이 나.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나.
2: 지금까지 보면 지금 눈빛이 제일 빛나죠.
0: 죄송하게 생각해 지금.
3: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지?
4: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반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3학년 때도 있었고 4학년 때도 있었고 그랬던 거
0: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계속 엄마한테 비밀이었어요? 엄마 하나도 몰라요?
4: 엄마한테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거 같아요.
2: 이루어지지 않아서?
0: 그러니까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왜 또 단호하게 그러세요?
2: 궁금해서.
4: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2: 궁금해가지고.
4: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2: 아니지.
4: 그냥 살짝 좋아한 것뿐인데 그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얘기를 하기 싫었던 거 같아요.
0: 그 마음이. 예.
2: 저는 조금 반대로 딸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되게 미추할 구조할 다 얘기했거든요.
0: 맞아, 저도 좀 그랬던
2: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일기장 엄마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비밀이랄 게 없는 게 월요일 오늘은 돈가스가 나왔다 정말 맛있었다
0: 먹는 거 좋아해
2: 화요일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0: 맨날 먹는 거네
2: 수요일 엄마가 제육볶음을 해주셨다 그래서 뭐 이런 때 저는 비밀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깨졌던 게 제가 이제 종태를 만나서 종태 저희 신랑이거든요 남편을 이제 만나서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

0: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 엄마한테 이제 평소 하던 대로.
1: 더 빠른 거 아니야? 한 달?
0: 너무 나 얘랑 결혼 너무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딱 엄마가 바로 놀고 있네. 딱 거기서
2: 엄마 너무 놀랐구나.
0: 뭐 너 돈 얼마나 모았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생활 침해당했다 지금. 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1: 사생활 침해라기보다는 결혼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하면 모든 엄마가 너 괜찮냐고.
3: 아니, 그러니까
1: 엄마가 달...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달은 좀 빠르잖아.
3: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거면 그 상황에서 쿨하신 거 아니에요?
0: 엄마 좀 더 그러니까. 강하게 말렸어야지.
3: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 뭐 친구 만으로 간다, 뭐 누구 집에 간다 이 정도만 얘기했고, 근데 우리 엄마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들어올 거면 전화하라고.
1: 근데 안 들어가도 괜찮았었어요?
3: 그렇죠. 친구 집에서 잘 거면 그냥 어디서 자는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그 얘기만 해달라고.
4: 저는 완전 반대였던 게 저희 사춘기 때 얘긴데 저희 어머니 어디 가니? 언제 오니? 누구랑 통화하니? 누구랑 놀러 가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애인데 애도 아니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러면서 전화를 오히려 안 받아. 안 받고 그래서 지금도 너는 밖에 나오면 진짜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정말 잘 알지만 걱정. 당시에는 진짜 간섭으로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네,
5: 저도 통금 시간 많이 좀 간섭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대학 다닐 때까지 남자한테 전화 온 거 굉장히 좀 엄격하게 통제하셨고.
0: 아, 그때는 집으로 전화 와서 이제
5: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신호 보내고 그랬죠. 두 번 올리고 끊으면
4: 받아라. 아, 그건 다 똑같네. 그건 다 똑같네.
0: 두 번 하고 끊고 다시 그러면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6: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모님 간섭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좀 형편 때문에 저는 제 방을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내 방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제 소중해요.
0: 좋죠. 너무 좋죠.
6: 근데 내 방이 생겼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아니 근데 집이 그때 생각에
0: 방이 몇 개인데
6: 아, 방이
0: 여러 개 있는데
6: 여러 개 있었어. 네. 거실도 있는데 굳이 엄마가 와가지고 근데 엄마는 엄마는 6학년 때까지 항상 나를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다 같이 있다가 내 방에 생기니까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문 열고 들락날락 하느니 차라리 내 방에 있으면 원없이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약간 그게
0: 뭔지 알 것 같아.
6: 뭔지 아시겠죠?
0: 뭔지 알 것 같아요.
6: 명분을 만든 네, 거야. 내 네. 방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냉장고라는 그게 있으니까 명분을 네, 네. 만드신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내 방에 굳이 냉장고가 있었을까.
0: 방도 여러 개인데.
6: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거실에 보통 있죠. 부엌에 있잖아요.
0: 주방에.
6: 주방에 있는데.
0: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이제 물도 마셔야 되고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 소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3: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품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0: 맞아요.
3: 그리고 솔직히 그 엄카추잖아요.
0: 엄카.
3: 그러니까 그럴 거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확인할 관리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4: 여튼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자라서 저도 간섭받기 싫었기 때문에 아이도 간섭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맞아. 하게 돼요. 이게 부모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기, 뭐 춤 이런 것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위기 상황이 놓이거나 감정적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익숙했던 방식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0: 아, 자, 지금도 아이와 부모 사이 어떤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0: 가족이랑 함께 그 밖에 외출하고 할 때 따라가고 최근 들어서는 나 안 가고 안 따라가면 혼자 집에 있어요.
1: 대형마트 가면은 그 카트 있잖아요. 그 안에 타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그 아이가 점점점 아, 나 집에 있고 싶어. 안 나갈래.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2: 도대체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지?
3: 대체적으로 닫혀있는 게 아니고 항상 닫혀있어요.
4: 핸드폰을 이제 뭐 비밀번호를 다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학교 갔다 오면 뭐 친구들하고 오늘 생활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거나
5: 방 안에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0: 비밀이 중요한데
6: 진짜 무서워요.
7: 진심이다 진심.
3: 아빠는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달라.

0: 사실 제가 알려는 줬어요.
1: 비신분. 집가서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애초에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었어.
3: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2: 아, 맞아.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군요.
4: 이게 알고 있었구먼.
5: 아유, 잘 건데 모르겠어요, 아버님.
3: 딱 제가 숨겨둔 것만 안 보면은 다행인 거.
4: 숨겨둔 게 뭐가 있네.
3: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엄마가 집 가서 폰 공사하는데. 아, 말하면 안 되네.
1: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노크! 노크! 노크란 것도 없어. 그냥 발소리를 듣고 제가 알아서 맞춰야 돼요.
3: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금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난 것 같아요.
2: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그런 정도는 제가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선.
6: 근데 핸드폰 갖고 올라가지 마. 책상에 올려놓고 자. 이렇게 얘기해줄 거로. 아직도 키가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10시 반, 11시쯤?
3: 12시.
6: 12시? 키가 안 크는데 이유가 있었군.
7: 키 안 크는 건 아빠야.
4: 아빠 유전이에요?
8: 그 시간 제한을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협박처럼 말을 하죠. 시간을 줄인다고.
1: 협박처럼 아니야, 협박이에요.
9: 올해부터 약간의 그 둘만의 전쟁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거든요. 저는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3: 아니, 저는 다 알아서 이제 할 줄 아는데.
9: 근데 알아서 안 먹거든요.
3: 아직도 저를 약간 좀 애처럼 대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
0: 이성관계는 제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명은 아니에요.
1: 네 명 정도.
0: 어?
1: 엄마가 몰랐던 게 한 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4: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10: 공감이 되네.
4: 그러니까 내가 너 다 걱정돼서 그렇지 뭐 내가 딴 뜻이 있니? 예. 네. 근데 슬픈 문제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5: 맞습니다. 완전 반대로 받아들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반발감, 뭐 제가 쉽게 말하면 반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유나 통제권 이런 게 침해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기고 더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11: 부모님이 이렇게 간섭하면 내 마음이 어땠지를 좀 떠올려 보면 내 아이한테 조금 그래도 좀 덜 집착하게 될 것 같아요.
4: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참 이 한 끗 차이가 이게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생활 신호등.
12: 아, 이름부터 벌써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4: 쫄깃해요. 쫄깃해졌어요. 예. 네. 자, 과연 우리 아이 사생활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요 카드를 저희가 나눠드렸죠. 네. 요 신호등 카드로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은 찬성이고, 노란색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빨간색은 반대. 자, 요거를, 자, 건널까 말까, 다들 이제 신호등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예요. 아예 일기장이나 메모를 몰래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쌤 씨는 빨간색 들은 이유가 뭐예요?
12: 아, 저 일단 네. 그 우리 애들은 일기장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걱정 없지만 그리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비밀 공간이에요. 솔직히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거기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4: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저는 가끔씩 이제 일기를 매일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항상 메모를 좀 끄적끄적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엄마가 소름 끼치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지 도대체? 말했는데 엄마가 일기장을 보는 거구나 라는 걸 캐치를 딱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엄마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 안 봤어 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엄마가 훔쳐본 거 다 알아. 써놨어요? 써놨어.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엄마 그 이후로 계속 보신 건지.
10: 깜짝 놀라셨겠네.
4: 아니, 내가 그때 생각이 나네요. 나도 너무 싫었네. 나도 너무 싫었네.
13: 저도 약간 네. 저는 왜 노란색을 들었냐면은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4: 그치.
13: 결국에는 보고야 말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언니 어머님처럼 아 내가 이거를 티내면 안 될 텐데.
4: 그러니까.
13: 이 고민 때문에 사실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못 보는 게 전 더 힘들 것 같아요.
12: 근데 되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중독성도 있을 것 같아서.
4: 계속 보고.
10: 한번 보면 계속 볼 것 같아요.
4: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그 다음 사건 너무 궁금하잖아.

0: 그런 사회 경험이잖아요. 저는 별로 이건 안 궁금하는데 반전이죠? 예.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랑 놀아도 어차피 아이들이니까.
2: 아니 뭐 어디서 누구랑 노는 건지 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솔직히 이거 그 질문이 그 형사 취초처럼 이렇게 이렇게 팍팍하게 하면 거기서 문제 되는 거죠.
0: 말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죠. 좀 친절하게 말투도 하고.
2: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누구랑 놀아?
0: 편하게 자연스럽게.
2: 아니 누구랑 몇 명 있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1: 디테일하게. 얘는 어떤 아이야? 얘 공부 잘하니?
0: 아, 공부 잘하니? 공부 잘하는 아니야.
1: 그러니까
0: 내 딸은 공부 잘해요? 내 아들은 잘하냐고.
1: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일단 방어벽을 저는 딱 칠 것 같아요.
0: 질문이
1: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3: 노란색.
1: 그래서 노란색.
4: 보통 10대들이 되면 특히 아이들은 친구들이 부모보다 더 중요해요.
0: 맞아요.
4: 그래서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데 왜 부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 잘하니, 뭐 그 부모님은 어떠시니, 뭐 어디에 사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5: 친구를 공격하게 되면 완전 나를 공격한 거랑 완전 똑같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네 집안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 그 수준이구나.
5: 완전 거의 그 수준이에요.
0: 맞았어.
5: 그랬기 때문에 맞았네. 친구에 대해서 야, 걔 좀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같다라 걔랑 놀지 마 이러면
4: 우리 집안인데
5: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걷어내시고 그냥 툭툭 한 번씩 던져주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0: 근데 선생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정확하게
3: 와닿았어.
0: 뭔지 와닿습니다. 자.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아이 방에 노크 없이 훌쩍 열고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6: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7: 이거 안 되겠네.
0: 틀리는 거 알아요. 틀리는 거 아는데 진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 맞습니다.
0: 대외적인 이미지 중요하시면 빨간색으로 뜨시는
6: 거예요. 전혀요.
0: 네. 네. 자, 우리 쌤 씨는 아주 오늘 모범생이에요.
2: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이 당연히 치매죠. 아이가 문 닫는 순간부터 맞아요. 거기에 아이의 영토죠. 거기에 그냥 무조건 녹하고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아이의 그 문은 떼줘야 돼요.
1: 그리고 저는 이제 노크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크를 한 다음에 시간을 좀 줘야죠.
0: 왜요?
1: 한 5초 정도 뭔가
0: 생각할 시간?
1: 수습할 시간을 줘야죠.
0: 수습? 혹시 그때 뭐 했어요?
6: 그 당시 어떤 걸 방에서 뭘 어떻게 뭘 수습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2: 청소. 그때 방 청소했지.
1: 그렇죠. 방 청소하고. 고마워.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0: 방적인 수습도 필요한 거예요.
1: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 아니, 거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그렇게 문 열지 말고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1: 똑똑하고 좀 기다려주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지 아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6: 저는 계속 노란색만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설령 아기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막 진짜 뭐 어디 쿵 부딪히거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일단 노크를 좀 생략하고 일단 드벌떡 들어가서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노란색을 했고 저도 어렸을 때 방문 닫고 이제 막 시위했을 때 쾅 닫으면 엄마가 바로 문 열고 뭐야 그러면 이제 바람이야
0: 내가 한 게 아니야
6: 북서풍이야 막 이렇게 막 남동풍이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변명이
0: 아니라 나 아니야 그때는 진짜 문을 쿵쿵 닫고 그냥 쾅쾅 닫는 게 내 어떤 화를 푸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1: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실제 바람이 닫았어요. 내가 닫은 게 아니라
0: 실제로
1: 바람 때문에 닫혔는데 반항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저 일로 와볼 문을 거 바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6: 거짓말까지 추가했어.
1: 처음 혼난 적 있어요. 진짜 바람이 그런 건데 진짜 너무 억울했어.
0: 하필이면
5: 정말 이 개인적인 저도 방문 쾅 닫고 저도 이제 방문 딱 걸어 잠그고 헤비메탈 그때 좋아해서 메탈 음악 아주 크게 틀어놓고 밖에서 엄마 야!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0: 네.
5: 이 방문을 닫는 건 부모를 밀어내는 반항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공간, 내 시간이기 때문에 경계선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승윤님 말씀이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특히나 사춘기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노크하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자위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못 볼 거를 보게 될 수 있다. 서로 힘들어질 수 있고
0: 네,
5: 서로
0: 이해했어요.
5: 굉장히 민망할 수 있거든요.
1: 그래 맞아요.
5: 네
1: 그런 거예요.
5: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기다려야 돼.
0: 이게 공감을 너무 하시니까
5: 그렇죠.
0: 갑자기 생각이
2: 네. 다들 알고 있었어.
5: 네. 네. 저희가 성교육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0: 이성 부모님은 들어갈 때 더욱더 그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한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2: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 방만 아니라 엄마 아빠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뭐 엄마 아빠도 뭐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것도 벌떡 열면
1: 그렇죠. 말로는 존중해야지 싶지만 막상 이 문 하나가 닫히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3: 네.
1: 자, 그래서 준비한 즉흥 극입니다. 자, 상황은요.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지 지금 30분째 된 거예요.
2: Hey buddy. You okay? 아빠 잠깐 들어가도 돼?
4: 저 톤이면 사춘기 애기도 Yes, daddy! 하고 막 걸어들 것 같은데요?
1: 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3: 톤이
1: 않아.
3: 너무 좋아서?
1: 아, 또 왜 또 난리야. 아, 내 방에 신경 좀 꺼, 아빠. 아, 오지마 진짜 짜증나, 진짜.
2: 야, 샘 힘이 좀 많이 잡았다. 야, 아빠 가서 앞서고. 이번 주에 영 따로 없어!
1: 근데 윌리엄이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해서 이렇게 카드까지 뺏고 이렇게 화가 쌤씨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5: 네.
1: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2: 아니, 네. 아, 마이프가 저... 아,
1: 난
2: 죄송해요. 아, 너무 리얼했어. 아.
1: 자, 은지 씨 한번 해볼까요? 아, 네.
4: 저는 만약에 쿨했어요. 저는 일단
6: 엄마, 5분 뒤에 다시 올게.
7: 엄마, 5분 뒤에 왜 다시 와? 오지 마, 5분 뒤에도 문 안 열 거야.
4: 문 딴다. 야, 문 따.
1: 목소리 나.
4: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3: 본인 목소리 난다.
4: 바로.
1: 초반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 목소리인데 솔직합니다. 이게 솔직한
4: 네,
1: 모습이에요.
4: 솔직합니다. 네. 문 땁니다.
1: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2: 아니, 엄마가 헐크됐냐? 헐크로 변신했어? 아니, 지금
4: 너무 뭐, 진심이야, 근데.
2: 문 부셔졌어요.
1: 아니, 나는 못 참아.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잖아.
3: 너무 궁금해.
1: 저는 약간 문을 잠그면 무슨 일이 생길까 계속 혼내요. 아직은 이제 어려서 또 말을 듣기. 그러면 이제 겨우 열기는 하는데 요즘도 잠그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이거 치우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네. 대화가 좀 들리면서, 예.
4: 속 시원해.
0: 문이 있으니까 진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업 건물이야 모두 다 유리로 벽이 되어 있고 다 오픈되어 있지만, 집이 다 유리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1: 아, 맞네요. 아, 맞네요. 네,
0: 정말 편히 쉬기가 어렵거든요.
8: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부모하고 아이 사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왜 얘가 그 문을 닫고 들어가도 뭐 위험한 건 아니고 얘가 좀 쉬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좀 안심될 것 같아요.
1: 자, 오늘의 어찌 보면 이제 모범 아빠 승윤 씨 실제로 아들과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지 궁금해요.
7: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오늘 뭐 했어? 뭐하고 놀았어? 뭐 재밌었어? 뭐 그렇게도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아이만 데려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도 같이.
3: 오, 진짜요?
7: 그죠? 같이 놀고, 막 가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알게 되잖아요. 누구랑 노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굳이 내가 막 캐묻지 않아도
1: 얘기를
7: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게임도 같이 해요. 컴퓨터 게임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게임도 같이 해가지고 친구가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너네 아빠 어디 있어? 같이 하자고.
1: 어머, 진짜 처음 생각을 하는구나.
7: 그래서 셋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컸잖아요. 이제는 내가 걔네들 게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1: 너무 잘하죠, 애들이.
7: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이제 안 껴져. 이제는 내가 나 이제 같이 할까? 오랜만에 같이 할까? 그러면 아, 아빠 안 돼.
1: 안 껴져요. 안 돼.
7: 네. 우리 무슨 어려운 거 할 거라서 아빠
1: 어려운 거. 아니, 근데 듣기에는 정말 최고의 아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실 확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들이 치질 못하네.
4: 그러니까.
7: 아,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1: 몰래 보는데? 몰래 보는데 안 보는 척하면서.
7: 아, 궁금은 하지. 궁금은 하지. 누구지? 친구? 혹시 여자친구? 아, 궁금하긴 하죠. 아니,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길래 저렇게 재밌어할까. 예, 궁금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뭐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우리 아들을 믿기 때문에. 네, 확인하진 않습니다.

0: 친구.
1: 친구가 좋아, 아빠가 좋아?
0: 아빠가 미치.
1: 그치?
2: 어, 왜 저래? 유치원 지금 진짜 스톱.
1: 아, 그렇게 돼.
3: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네요. 아빠라고
0: 근데 나 20살 되면 친구랑 살아보려고.
1: 하네. 어? 아, 우리 연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0: 야, 너 표정 왜 그래?
1: 아,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0: 친구랑 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4: 어, 독립적이네. 눈물 흘리는 거
1: 그래?
4: 아니에요, 지금?
0: 응. 아빠가 제 얘기를 많이 공감을 해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진 것
1: 어쨌든 집을 나가서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이렇게 좀 잘못했나? 잘못해준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제 많이 컸구나. 그치? 뭐 친구랑 살면 재밌긴 하지. 대신 엄마랑 아빠 가끔 초대해줘야 돼.
0: 당연하지.
1: 아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어? 자.
5: 근데 아주 기술이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부모한테 입을 닫는 이유가 보통 너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이거 하고 약간 취조하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이 벽은 그냥 바로 그냥 세워버리잖아요. 너무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3: 이 정말 제가 이제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 혹은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결국 이제 다시 그 선을 넘지 않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부모하고 아이가 사이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상황마다 뭐좀다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뭐 만약에 지내기가 좀 힘들고 학교 생활 혹은 학교에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좀 SOS죠. 그런 경우에는 SNS 신호로 보고 부모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아이의 안위를 묻고 조금 더 케어를 하고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4: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애들만 사생활이 중요한 건지, 부모도 사실은 사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저도 사실 아이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생활이 있어요.
4: 있어요?
1: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0: 정말.
1: 살 뺀다고 선언을 해요. 아, 나 오늘부터 살 빼고 난 탄산음료도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그게 너 마음처럼 쉽게 됩니까?
4: 그치.
1: 약간 예.
4: 또 자연 갔다 오면 또이 세상 맛이 또 땡기잖아요. 세상 맛 하나씩
1: 이게
4: 먹어줘야 되니까.
1: 늦게 왔어. 자연에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닭발 시켜서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4: 일로 왔는데
1: 먹고 있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혼자
4: 맛있죠.
1: 먹으니까.
4: 원래 혼자 몰래 먹으면 제일 맛있어.
1: 근데 아주 부시럭부시럭 되니까 우리 아들이 나왔어. 아빠 뭐해? 그러는데 이렇게 그걸 먹었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6: 부모도 자신의 사생활을 좀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요구할 권리도 있죠. 그래서 엄마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이책좀 읽게 좀 조용히 해줄래? 라든지. 그래서 아이도 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자기 사생활을 지키는 걸 보면서 아이도 내 사생활을 존중하고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5: 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만 물어보라고 했으면 그만 물어보기. 그게 상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빠 그만 물어봐. 근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정말 질문맨이에요. 영화 보고 있어도 얘는 누구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
1: 뭔지 알것 같아.
5: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냥 봐야지 결과 나올 건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 아빠도 지금은 개인 시간 할 때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규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4: 아,
5: 같아요.
4: 규칙이 중요하군요. 자, 가족 간의 심리적인 경계를 지키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진짜 누구야? 너희들 내 핀셋 만졌지? 어디다 놨어?
7: 우리 안 만졌는데.
4: 아, 니들이 만졌잖아. 니들이 안 만졌으면 오빠가 만졌다는 건데.
7: 몰라. 오빠 건이야.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4: 아니, 그러면 누가 만졌다는 건데? 귀신이 만졌냐?
7: 귀신이 만질 수도 있지.
4: 아, 귀여워. 아, 귀여워.
8: 진짜 몰래 처음 먹는 거야?
4: 눈좀 봐. 가재미 눈.

0: 나무 아빠부터 뽑을게요.
1: 얘들아, 그리고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요즘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을 적어봤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 저번에 프라모델을 조립하려고 니퍼를 찾았는데 없어서 한참 찾았잖아. 알고 보니 너희가 쓰고 안 갖다 놨던 거 기억나? 앞으로 내 물건을 만지려면 꼭 나한테 물어보고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 두 번째로 엄마, 아빠. 나 이상한 거 안 봐요.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방 청소는 꼭 물어보고 해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서랍이나 방 정리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제가 할게요. 예전에 엄마가 내 보물 상자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거 기억나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2: 아, 방 청소 이슈가 조금 그렇죠. 엄마는 매일 치워주려고 하는데.
3: 건강, 사랑.
2: 저렇게 진짜 가족끼리 규칙을 만든다는 게
3: 정말 다 만들어.
2: 전반적으로 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항상 배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맞죠?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이게 규칙 자체가 좀 엉성하거나 부모님이 생각했을 땐 아,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내가 만든 약속이라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규칙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좀 더 잘 지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랑 아이랑 타협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2: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잊었었는데 자, 여러분 요게 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자물쇠가 풀려서 열려 있습니다.
5: 뭔가 네. 약간 오늘 저희가 방송 잘 해가지고 네. 지금 뭔가 선물 좀 네, 미션이 해결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건가요?
2: 아, 저희가 바로 이제 녹화 전에 직접 작성한 타임캡슐입니다.
6: 아,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개인 시간을 주겠다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고 싶지 않지만 좀 다 알고 싶어요.
2: 부모로서 우리가 초심을 찾아줄 특효 같은 그런 카드죠. 이게 이제 우리 쌤씨 건데 네. 쌤씨는 어떤 걸 쓰셨나요?
7: 연애.
8: 연애 네가 알아서 한다.
7: 연애. 아,
8: 네. 네가 알아서.
7: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한다.
8: 솔직히 네. 우리 아이들은 연애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누구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왜 좋아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알 필요 없어요. 굳이 다 알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또 약이라고 생각해요.
5: 아들의 연애사 노터치 언니 가능한가요?
9: 불가능.
5: 저도 연애사는
9: 뭐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5: 네, 저도 연애사는 딥터치 네. 할 거고요. 저는 어떤 내용 썼냐면 약간 유연한 통금 시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페스티벌이나 축제 같은 거 있을 때는 전 진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중간에 나 10시까지 가야 돼서 이거는 진짜 애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2: 근데 언제일지 몰라서 계속 그것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5: 언니 다시 주세요. 다시
9: 그러니까
5: 쓸게요.
9: 정확하게 다시
5: 네. 쓸게요. 이거 계란 부시고 다시 쓸게요.
2: 연준이는 어때요, 승윤 씨?
10: 저는 이제 연준이가 뭐 원하는 뭐 사생활을 언제나 이렇게 100% 존중하고 늘 지켜준다는 약속인데
2: 어쨌든 예 어쨌든 지켜는 준다고 하신 거예요.
10: 예
2: 증거가 네, 남습니다.
10: 그러네요. 예. 예.
5: 예. 거짓말이 다 네. 걸려요. 여기.
10: 이게 부모의 마음은 네.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10: 내가 이걸 지금 오늘 딱 나와 보니까
5: 앞뒤가
10: 내가 이렇게 좀 약간 모순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네.
2: 자 그렇다면 우리 승윤 씨는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승윤 씨에게 주는 또 연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10: 네.
11: 준준이가 아빠한테 부탁하는 말. 첫째, 지금처럼 내 휴대전화 보지 않기.
2: 안 본다면서.
11: 둘째, 누구를 만나던 캐묻지 않기. 셋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기.
10: 저도 이제 대답을 연준이한테 하자면 네. 네. 그래 연준아, 그 아빠가 늘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너의 사생활을 확실하게 그냥 지켜줄게. 약속한다, 내가. 사랑해.
2: 너무 스윗해. 진짜 좋은 아빠예요, 승윤 씨는.
4: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간과 경계를 기다리고 믿고 있다면 아이는 언젠가 문을 열고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 오늘 밤에는 문이 닫혔다고

0: 서운해하지 마시고 문 너머에서 점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의 내일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윌리엄 벤슬리. 아, 야, 너의 방 그거 너만의 세계야. 인정하고 응원할 테니까 아빠 그냥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아빠 초대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할래요.
2: 아, 너무 멋지다. 초대 받으면 들어가겠다. 아, 진짜 슬씨 너무 좋은 말 해주셨네요. 자, 서로의 심리적 경계를 배우고 맞춰가는 그 서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모두 성결하세요.
3: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 속옷을 입지 않는다.
3: 예? 아니, 그러면?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4: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5: 나의 보디가드. 공룡도? 공룡도 뚜껑뚜껑.
1: 얼씨구?
5: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6: 진짜?
5: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1: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7: 왜 울어?
3: 얘기 들으니까. 우리 놀이터판에.
8: 순더블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구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원 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8: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와, 멀리서 봤을 때는 철썩이는 파도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플라스틱이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예쁘죠? 반짝이고 가볍고 유리처럼 보이지만 깨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거대한 조형물 앞에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1: 반갑습니다. 아니, 강희 씨 TV에서 환경에 관심 많은 모습 보고 언젠가 현장에서 만날까 했거든요. 오늘 뵙네요.
2: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여기서 뵙는군요.
2: 아, 그러게요.
0: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주아주 네. 아주 중요하고 무시무시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2: 어떤 거요?
0: 엄청 맑고 깨끗해 보이죠?
1: 네.
0: 하지만 이 투명함 속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 불편한 진실이요?
0: 조금 전 제가 생수병 뚜껑을 따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 수백 개의 이것이 유리잔 속으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풍경,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불편한 기록을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조금 전 드라마에서 부부가 플라스틱 음식을 먹는 장면은 과장된 듯 연출된 거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건 안타깝지만 팩트라면서요.
1: 예, 그러면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는 건지?
0: 저는 먹을 걸 좋아하니까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2: 근데 이것도 뭐 어떤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은근히?
1: 그래서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기존에 나왔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대 일주일에 5g.
0: 5g?
1: 잘 안 하다시죠?
0: 네.
1: 신용카드 한 장이 5g입니다. 아니, 이거를 일주일에 우리는 항상 먹고 있는 거예요.
2: 예. 이거는 거의 플라스틱 과식 수준 아닌가요, 지금?
0: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아내처럼 임신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3: 2021년 태반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4개의 태반에서 12조각이 일단 나온 거죠. 태반은 아기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산모의 어떤 영양과 산소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곳이고 또한 아기는 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만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또 산모에게 전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태반은 단순히 이제 서로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성장인자,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태아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죠. 엄마가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면 결국은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노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태반 쪽에 가게 되고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태반 안에 공간 안에서 엄마의 피가 아기의 그 육모돌기 쪽에 이제 노출이 되면 그 세포층을 거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혈관이 그 안에 있거든요. 더 이상 아기도 미세 플라스틱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산모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2: 아니 나름 또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 결과 좀 충격적이네요.
1: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오염이 돼 있어요.
4: 현대 사회에서 산모들이 다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이 많아서 점점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산모들을 만나면서 과연 이런 요인 외에 환경 역학적인 기여는 없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일상 속에 이제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환경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퍼져 있는데 이런 환경 노출이 과연 임산부와 그리고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혈모의 혈액, 그리고 태반, 그리고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양수, 그리고 태아의 이제 탯줄 혈액, 제대혈에서 이제 미스 플라스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임신 합병증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중요한 대목인데요.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산모나 태아의 어떤 특정 질병이나 합병증과 100% 연관된다 또는 100% 그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확정짓는 인간 대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실험실 연구들과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데요. 모체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시켜서 결국에는 태아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태반의 환경 자체를 악화시킨다는 공통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수 안에, 태반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역할을 하겠냐, 이거를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0: 해바는 조직 형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해서요. 화학적 분해를 통해 점처리 과정을 거쳐서 여과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공급을 가진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터 위에 남아있는 입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맞는지 스펙트럼을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가 저희가 얻은 스펙트럼이고 아래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PP 스펙트럼인데 이제 HQI가 94 정도로 나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즉
1: 보통 저희가 70% 정도 되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94%는 굉장히 정확하게 매칭인 거죠. 폴리프로필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뭐 10개 미만, 많이 나올 때는 10개 이상 막 나오죠.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보면 한 30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 태반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된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만든 환경 오염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자궁 내 환경을 지키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내 아이에게 부모의 내 어떤 외모나 성격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플라스틱 DNA까지 같이 물려준다? 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에요.
4: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생각이 들죠?
5: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과연 성장하면서 괜찮을까?
3: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세계 최초로 알려져요.
5: 세계 최초로요?
3: 세계 최초요. 때는 2022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4년간의 연구를 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5: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 연구 결과가 충격과 공포겠네요.
3: 실제로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연구소로 매일 불같이 전화가 왔대요.
5: 그랬겠네요.
3: 전화 와서 여보세요, 여기 산후조리원인데요. 저희 산후조리원인데 저희 플라스틱 접혔습니다. 이거 써도 괜찮은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페트병 음료수를 맨날 마시는데 이거 끊어야 되나요? 이런 전화가 수시로 울리고요. 뭐 매일만 해도 하루에 수십 통씩 계속 왔다 그래요.
4: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ASD,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원인 불명의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내 아이 뇌 발달에 즉각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충격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6: 미국 CDC 보고에 의하면은 2004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생률에 비해서 2016년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환경 오염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에게 임신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노출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에게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통 주변으로 붙어서 뺑뺑뺑뺑 돌면은 그 원을 중심으로 여기 진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친구와 상호작용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얘와 상관없이 주변부를 더 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우스 사이에 친근함, 상호작용이 더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또 대화가 잘 안 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또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얼마나 많이 파묻냐, 또 그런 비슷한 패턴의 내용인데 구슬을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이 더 많이 파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일단은 플라스틱이 뇌로 침투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뇌기능 분자 영상 평가를 통해서 전두엽의 대사가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가 되게 인지 기능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런 패턴에서 나타나는 장내 미세의 환경의 변화를 저희도 관찰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플라스틱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 입증했던 시간입니다.
1: 그러면요, 박사님,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배출이 아예 안 되나요?
2: 그러니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 중에 이 소화관에서 흡수가 안 되는 큰 것들은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남아있느냐.
3: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어디까지 남느냐, 이게 큰 문제인데, 뇌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어릴 때는 자폐를 부른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뇌에 박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뇌가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가 호두처럼 쪼그라들고 하얗게 변해버리게 되죠.
1: 그러면 그거 치매나 파킨슨병 아닌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25년에 발표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를 볼까요? 치매 환자 뇌 샘플에서 일반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최대 8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1: 그러면 플라스틱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2: 플라스틱은 역설적이게도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이제 거액의 상금이 걸린 한판 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3: 19세기 중반 서구권에서 상류층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스포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때 무슨 스포츠가 뭐 말타기?
3: 말타기도 굉장히 많이 즐겼었죠.
1: 네, 활쏘기.
3: 네네. 말타고 활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스포츠에는 당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구란 스포츠를 즐기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당구를 치려면 당구 공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3: 당구 공을 만드는 소재가 너무 희귀해서 비쌌거든요.
1: 뭘로 만들었는데요?
2: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상아값이 금값처럼 치솟았거든요.
3: 급기야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되죠. 여기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제가 1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와요. 사실 이 1만 달러라는 게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 결국 나타나게 돼요. 인쇄업자였던 존 웨슬리 하얏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룰로이드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성공해요, 이 사람.
2: 하지만 초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주성분이 질산이라 충격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했던 거죠.
1: 아, 충격에.
2: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문 기사까지 났냐면, 당구는 공끼리 부딪혀야 되잖아요. 네. 그 당구공 두 개가 세게 부딪히면서 빵! 불꽃이 튀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총싸움이 난 줄 알고 권총을 꺼내들였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시 하얏트의 발명품이 당구공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1: 네.
3: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발명품이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선물이 된 겁니다. 뭐 영화 필름부터 LP판, 컴퓨터, 비행기, 인류 역사를 플라스틱이 통째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2: 그렇게 플라스틱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70년입니다.
1: 그거밖에 안 돼요?
2: 생각보다 짧죠?
1: 그럼 플라스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소재로 칭송받으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3: 너무 알고 싶다.
4: 플라스틱에 쓰이는 결합들은 단일 결합도 있지만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리고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가면서 고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루는 그 고분자 사슬이 고분자 사슬 안에서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고분자 사슬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가서도 단일 결합처럼 쉽게 끊어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플라스틱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버티는 플라스틱이 뭐냐면 탄소에 불소가 붙어있는 그 결합, 탄소 불소 결합은 정말 끊어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팬에 코팅하는 테플론이라는 그런 고분자가 있는데요. 그런 고분자 덩어리는 만약에 환경에 버려졌다고 한다면 몇천 년이 지나도 전혀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탄소 결합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외선이라든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이러한 플라스틱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를 못한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아주 많은 플라스틱들이 소위 소수성입니다.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부풀고 이런 현상도 있고 녹말도 역시 물이 들어가서 효소가 자를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소수성이다 보니까 물이 끼어들면서 플라스틱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기작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외선과 열에 의해서만 분해되는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멀리서 보면 여느 산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산은 가까이서 보면 사실 쓰레기로 가득한 인도의 가지푸르 산입니다. 이 높이만 해도 65m,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높이랑 맞먹는

0: 산인데요. 사실 근처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1: 왜요?
0: 수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일단 진동하고요. 온갖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1: 가스.
0: 자연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물질, 침출수까지. 인간이 맘 편히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만든 비극 자체인 거죠.
2: 그런가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이고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1: 그 섬 저도 알아요. GPGP 섬 맞죠?
2: 예, 정확히는 이제 북태평양의 동쪽 편에 있는데 대한민국 면적이 한 16배 정도로 큰 해역이거든요. 전문용어로는 쓰레기 수렴 지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과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무려 99%가 플라스틱이에요.
1: 와,
0: 이게 썩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네요. 사실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이라는 거는 조금 막연한 개념의 환경오염 문제였어요.
1: 맞아요.
0: 근데 2015년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 저거 뭐지? 야, 봐봐, 저거 뭐야?
1: 연기한다. 네, 뭔데요?
0: 태평양 연안을 탐사 중이던 해양생물학자 네. 네이선 로빈슨 연구팀의 눈에 무언가 포착됩니다. 올리브 바다 거북. 그런데 거북이의 왼쪽 콧구멍에 뭔가 딱딱한 게 박혀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나, 거기에 꽂혀있는 게 플라스틱 빨대였어요.
1: 아, 너무 싫다.
0: 야, 이대로는 숨쉬기 자체가 어렵겠는데? 그냥 우리가 빼줘야 되겠는데? 빨대를 뽑는데 걸린 시간이 장장 8분.
1: 아,
0: 총 길이가 무려 12cm였습니다.
1: 아, 어떻게 하다가 코에 빨대가 박히게 된 걸까요?
0: 우리가 무심코 편안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해양 생명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 같은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1: 그러면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2: 10년에서 최대 이제 수백 년까지 걸리는데 비닐봉지는 20년, 뭐 플라스틱 용기는 저희가 80년, 폐병은 450년, 이제 낚싯줄은 600년이나 갑니다.
1: 아, 진짜요?
2: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렇게 꽤오래서 1년 반 정도만 되면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죽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3: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생물에 노출이 되어서 축적이 되었을 경우 보통 그 생물체 내에서 농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생물은 그 다음 영양 단계인 생물의 먹이가 됨으로써 영양 전이를 통해서 생물 확장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에게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여과 섭식자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생물은 먹이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주로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의 사이즈인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조류들을 섭식을 하는데요. 이 사이즈와 비슷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물벼룩이 과다하게 많이 섭취가 될 수 있고요.
4: 미세 플라스틱을 몇 개를 섭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장에 전체적으로 얼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물벼룩을 분해시켜서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 있는지 카운팅을 하게 돼요. 지금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이 초록색이. 한 천 개도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입이에요. 입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위 장후를 통해서 중간 그리고 하단 부분까지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배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설하지 않고 이렇게 장 내에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먹이를 먹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장에 손상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2: 그럼 여기서 문제.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결정하는 거는 양이다, 크기다, 모양이다.
1: 양?
0: 이건 당연히 양 아닐까요? 우리 조금 전에 본 영상도 미세 플라스틱 먹고 완전히 이렇게 배에 꽉 찬 물버릇 이런 거 봤잖아요.
1: 당연히 크기죠. 작으면 작을수록 유해하다. 앞에서 배웠는데.
2: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0: 둘 다
2: 하지만 과학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1: 뭐죠?
2: 보세요.
3: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생물질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따라서 독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사이즈일수록 세포막을 쉽게 더 통과할 수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형태에 따른 독성이 발현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뾰족뾰족한 특성 때문에 조직에 자극을 준다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유해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섬유형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체내에 좀 더 오래 잔류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면 때문에 거기에서 화학물질이 좀 더 용이하게 용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 요인에 따라서 독성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된 그런 영향 연구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흉기를 썼냐에 따라서 상처의 모양이나 사인 이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법이 달라진다.
1: 그러네요.
0: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2: 미세 플라스틱이 무서운 진짜 이유 알려드릴까요?
1: 이미 무서운데요.
2: 미세 플라스틱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요. 미세 플라스틱 만들 때 첨가제라는 화학물질을 넣지 않으면 아예 제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화학 독성물질들을 끌어들여 섭착하고 심지어 병원균까지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일종의 독성 셔틀이 되는 거죠.

0: 트로이 목마르 부분입니다.
1: 껍데기는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있는 트로이 목마.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2: 너무 섬뜩한데요.
0: 두 분 사과 좋아하세요?
2: 너무 좋아하죠. 네. 상큼하고 맛있고.
0: 소주 가능하면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습니다.
2: 네.
1: 정말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아침에 꼭 드시는 게 과일이잖아요. 사과.
2: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맞아요. 좋고.
0: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사과하면 비타민 덩어리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이 사과, 뭐 당근, 채소, 다양한 과일에서도 발견됐던 미세플라스틱이.

0: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 사과 속으로 왜 들어갔을까? 결국은 아까 언급했던 토양 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년에서 수십 년 자라는 이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식물체 안에 거액 있는 과일 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계속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1: 뭐예요?
2: 어?
1: 저 받아올게. 뭔지 모르겠는데?
2: 네, 제가 시켰어요.
1: 어머나!
2: 식사 못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배달시켰어요.
1: 역시 센스가...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2: 맞아요. 이야... 짠!
1: 중국 요리 시키신 것 같고요.
2: 네. 와.
1: 어? 잠깐만요.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 용기로 왔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세볼까요, 몇 개인지?
2: 메인 3개, 밥,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여덟 개. 네.
0: 무려 18.
2: 2인분에.
0: 네.
1: 너무 많은데?
0: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음식을 시킨 건지, 플라스틱을 시키고 음식이 서비스로 온 건지.
2: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될 텐데, 아,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저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2: 저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뭐 재활용이 된다 하는 생각으로. 두 분 혹시 우리나라 재활용

미국의 경우에는 재롱률이 20% 30% 수준이고, EU의 경우에는 4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는 태워지고 있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85%는 왜곡된 정의가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재활용률 97%라고 하면서 우린 웨이스트 제로를 추구한다라고 한 기업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재활용 3% 비는 가장 큰 이유가 겨울에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그걸 오히려 역산을 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의 기준에 문제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덜 생산하는 것, 덜 쓰는 것이고 더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사회에서 잘 이어지는 사회로 우리의 관점이 이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그동안 분리수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솔직히 조금 배신감이 드네요.
2: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활용이라는 건 참 달콤한 사탕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2: 우리에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죄책감은 줄게 해주면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을 계속 쓰게 만들거든요.
3: 우리는 이제 방어로 맞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세 단계 방어를 뭐라고 표현해? 리듀스, 줄이기. 당연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리유즈, 재사용하기. 세 번째, 리사이클, 재활용은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더 더해서 리싱킹, 재고하기, 리퓨즈, 거절하기. 이거 안 쓰겠다는 거죠. 리페어, 수리해서 다시 쓰는 거고 리기프트는 우리 옛날에 아나바다처럼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세밀하고 지혜로운 단계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중에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어떤 게 제일 마음이 가세요?
1: 저는 몇 가지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리싱킹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건 사기 전에 고민 많이 하면은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좀 안 사게 될 수도 있고
2: 수리하기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1: 수리해서 쓰는 건가요?
2: 그런 개념 아닐까요?
3: 그렇죠. 수리해서 버리는 사람 없겠죠.
4: 저는 지금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홍윤아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플라스틱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많이 쓰면은 한 두세 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어떻게 비교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2: 아, 숫자로 좀 나누는 거죠. 7일은 플라스틱을 마음껏 누리고 7일은 최대한 사용을 절제해보는 거죠.
1: 극과 극체험.
2: 맞아요. 먼저 마음껏 누리는 7일 볼까요?
5: 1차 아침입니다. 극과 극체험을 하면서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별로 사용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욕실을 가보니까 제가 혼자서 쓰는 플라스틱이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필요해서 산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6: 간식들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들이긴 한데 사실 뭐 음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5: 플라스틱 뚜껑에 이렇게 놓고 숟가락이랑 젓가락 여분으로 좀 더 많이 놨어요.

0: 저는 지금 일이 끝나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플라스틱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봉투도 비닐로 만들어져 있고.
1: 물 한 번만 사야겠습니다.
0: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냥 버리고 하긴 조금 아까워서.
0: 포장 아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0: 세수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거 화장 지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클렌저,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한 번 더
1: 폼 클렌저.
2: 저분이 플라스틱 하루에 두 개 쓰셨다는 그분 맞아요? 요요 온 거 아닌가요?
3: 맞아. 네. 이래서 진짜 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4: 근데 보통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하고 줄이지 못하는 게 대부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2: 그렇게 생각하죠.
4: 근데 저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뭔데요?
3: 뭘까요?
4: 바로 플라스틱 시스템이에요.
2: 플라스틱 시스템.
4: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잖아요, 이 세상이.
2: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5: 세상에 참 귀여운 플라스틱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소품들에 항상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잘 참는 것도 이번 플라스틱 캠페인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카페에 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종이컵에 담아주는 데여서 텀블러에다 담아달라고 했어요.
6: 저는 오늘 포장이 가능한 식당을 한번 찾아서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떡볶이 포장 될까요? 여기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다이용기 많이 가지고 오시나요?
8: 전에는 좀 많이 갖고 왔는데
7: 요즘은 또 안 가지고 와요?
8: 전에는 갖고 오면 더 주거든요. 아무래도 용기를 안 갖고 안 쓰니까.
7: 가져오면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8: 지금 또 많이 챙겨요.
7: 아, 그래요?
8: 원래 두 글자만 주는데 지금 세 글자도 줘.
7: 감사합니다. 네.
6: 플라스틱을 안 쓰는 일주일이니까 물티슈도 잠시 고민하겠습니다. 행주를 가져올게요. 일단 저 일회용품을 쓸 뻔해서 그냥 행주를 가지고 와서 닦아줬고요.
9: 제가 친구한테 이걸 얻어왔어요. 천연 수세미라고 하는데 이게 설거지를 할 때 알게 모르게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품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평소에 플라스틱 수세미로 쓸 때랑 똑같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0: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0: 요 정도만 한번 써보고.
1: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의 네. 옆에 무게랑 어떤 뭐 제품을 담았는지 작성해 오시면은
0: 이걸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가면 되는 거죠, 사장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번에 제로 웨이스트샵 가서 사온 기계를 이용해서 세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세안을 마쳤습니다. 흔들지도 않고 촉촉한 것 같아요. 수세미 받쳐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3: 그래도 디톡스를 아주 제대로 했네요.
4: 특히 유나 씨의 의지가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4: 플라스틱 디톡스라는 거 저도 승부욕이 좀 오르네요.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3: 약간 한번 해보고 싶죠, 도전. 네, 네.
5: 베트남 할까요?
4: 너무 좋아요.
6: 평화롭던 재활용 온탕 마을.
7: 내 눈웃음 한 방이면 다들 쓰러지지.
8: 난 한 번 만나면 500년을 간다.
9: 예쁜 신입이 온대. 뭐야, 걔는 썩는다는데?
10: 플라스틱이 썩는다고? 구경 가야겠다.
1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6개월만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12: 사라질 수 있다고?
7: 내 눈웃음이 이제 안 통해?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며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나와도 좋긴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지.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이 행복은 소울이 안다.
1: 행복해.
0: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무게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그래, 상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행동하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아시나요?
4: AI가 그냥 컴퓨터 안이나 글과 로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주는 거죠. 로봇이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죠, 사람들은.
3: 지능을 가진 기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5: 사람보다 이미 반응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거죠.
6: 로봇을 만들었어. 프로그램만 주입하면 바로 차를 만들 수 있겠구나.
3: 우리는 인간의 지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7: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피지컬 AI가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8: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했죠.
3: 과연 피지컬 AI는 인간을 대신할까요?
9: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사람이 꼭 노동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창립 17주년인 한 중소기업 8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며 이미 공정의 절반을 자동화하였고 최근엔 특별한 인턴도 선발했습니다. 직원들의 관심을 받는 인턴, 그 정체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턴만을 위한 특별한 출근길. 손이 많이 가는 인턴이죠. 키 168cm에 몸무게 80여 킬로그램. 몸값이 비싸다 보니 애지중지 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0: 오늘은 로봇 인턴을 소개하는 첫날.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직원들입니다.
1: 아, 이게 고정이 아니야?
2: 어릴 때 SF에서 보던 게 그대로 나온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신기하고.
1: 로봇 실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3: 귀여워요. 너무 딱딱해.
1: 딱.
3: 아직 얼굴이 없어서 조금 종류처럼 안 느낄 수 있는 건 같아. 아직까지는.
0: 사람들은 낯선 로봇 인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4: 저는 우선 두 개 적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개발해줘. 네, 우리 일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5: 내 밥그릇을 뺏지 말아줘라고 적었습니다.
0: 이 공장에서 로봇 인턴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될까요?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정밀 부품입니다. 자동차 정밀 부품은 미세한 이물질이라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표면의 기름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단된 부품들을 초음파로 세척하는데요. 부품을 담아서 세척할 수 있게 운반해야 합니다. 부품들을 나누어 담아 세척기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바로 세척 공정으로 로봇 인턴이 할 일입니다. 세척이 끝나면 수거하는 것까지 마쳐야죠. 단순한데 품이 많이 드는 공정입니다.
6: 자그마하게 한 지도 안에 6개의 망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계속 사람이 옮겼다 넣었다 뺐다를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무게를 들었다 놨다 관절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0: 대체 부품이 든 박스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제작진이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7: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이거는 한 지금 한 10kg 되는 것 같아요.
6: 15kg 미만으로 담습니다.
7: 아, 그래요?
6: 휴머노이드를 도입하자는 이유가 작업자가 다들 기피를 하니까 그렇게 이걸 검토하게 된 거죠. 그거를 중소기업에 도입해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저는 먼저 도입해서 경험을 해본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대자동차의 아트라스만큼 돈을 한 몇천억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이라도 투입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해봄으로 생기는 문제점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경험하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회사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로봇 인턴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만큼 제 몫을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턴이 제일 먼저 연습한 건 걷기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려면 제대로 걷는 법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8: 이 로봇은 지금 두 다리로 서 있다고 해서 이게 균형 감각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학습시켜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0: 기대와 달리 미숙한 인턴.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인턴은 능력을 인정받아 무사히 입사할 수 있을까요? 강남의 한복판.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출을 합니다. 뉴스로 수없이 봤지만 눈앞에서 움직이는 로봇에 사람들의 시선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9: 너무 사람 같았어요. 그냥 사람 같아서 인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뭔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니까는 조금 로봇이랑 함께하는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0: 지금 로봇은 학습 중입니다. 사람처럼 신발을

0: 신고 보행 훈련 중이죠.
1: 로봇이 걸을 때 다리가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신발도 신겨놓은 상황이고요. 아, 저거.
0: 로봇 곁에서 여유롭게 바라보는 연구진들. 지금 로봇은 앞으로 가라는 한 가지 명령을 따르며 보행 중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1: 한 손으로 그냥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지형 지면을 만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도 모드를 변경하거나 할 필요 없이 사용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기술 갖추어져 있습니다.
0: 언제 어디서든 스타가 되는 로봇.
1: It's closed its eyes now. So even though without vision, it can walk very robustly.
0: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한 뒤 로봇을 걷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것도 보지 못하지만 능숙하게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바닥 상태가 어떻든 문제없이 해냅니다.
2: 사람이 안대를 쓰고도 평지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고 그러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좀 당황은 하겠지만 그래도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안대를 쓰고도 오를 수 있는 그게 이제 블라인드 로코모션이라고 부르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런 시각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시스템이 붕괴되지는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주는 개념인 거거든요.
0: 각양각색의 다양한 지형에서 걷기 훈련을 합니다. 인간이 마주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걷던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했죠.
3: Start your robot.
0: 2015년 미국 국방부가 주최한 로봇 경진대회.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능력을 시험하는 국제대회로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로봇들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 10년 전에 휴보를 걸을 때 기술은 뭐냐면은 약간 룰 베이스예요. 룰 베이스. 발 스텝은 내가 얼마나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한 발 한 걸음 걸을 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코딩하는 것처럼 플래닝을 해줘야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봇이 본인이 학습한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제어를 할지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0: 가장 큰 변화는 학습법에 있었습니다.
2: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성공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넘어지게 된 실패를 하면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좀 체크해서 다른 시도를 해보고 다른 시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로봇이 사용됐던 공간은 굉장히 정형적인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피지컬 AI라는 표현은 조금 더 비정형적인 상황과 환경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좀 비슷한 그런 지능을 로봇한테 바라는 기대가 반영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과거엔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이 일일이 코딩했지만 피지컬 AI는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물론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패할 때마다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데 있죠. 그래서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동작을 시험합니다. 이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2: 시뮬레이션이 실제 환경이랑 동일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환경이랑 시뮬레이션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주 잘 배웠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내가 배운 거랑 다른 거죠.
0: 시뮬레이션은 완벽했어도 현실 세계에선 흔들립니다.

가상세계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는데요. 인간의 공간은 로봇에겐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험장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간극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단서를 찾기 위해 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0: 일명 문어크라 불리는 현란한 발동작을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에 독보적인 기술까지 가졌죠. 최근엔 특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인간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차기지만 로봇에겐 고난도의 도전입니다.
1: 오, 버텼어. 기특하다.
2: 잘했어, 잘했어.
1: 전 버틴 게 더 신기하네요.
0: 인식하고 판단하고 정교한 힘의 제어까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3: 그러면 한번 달고.
0: 카이스트 연구팀은 로봇의 모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4: RGB 카메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5: 모터부터 해가지고 감속기,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로봇의 전체적인 설계,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다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로봇을 위한 강화학습 제어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만든 거고.
0: 이 로봇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행 훈련을 해왔습니다. 가상학습 뒤엔 실제 환경과의 차이를 점검했죠. 보행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서너 달 만에 이룬 놀라운 발전입니다. 어떤 비법이 있던 걸까요?
5: 컴퓨터가 요즘에 워낙 빨라져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몇백 배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동작 하나 익히는데 실제 시간으로는 한 300일이나 400일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컴퓨터로 시간 가속화시키고 여러 대의 로봇이 경험을 한꺼번에 공유를 하면은 한 4시, 한 5, 6시간이면 걷기 시작해요.
0: 문워크까지 마스터한 로봇이 다음으로 정복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로봇은 생각보다 단순한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굳이 학습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동작들이었죠. 몸으로 상자를 민다거나 의자에 앉는 등 사람에겐 쉬운 동작입니다.
5: 이게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동작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동작은 되게 어려운 것도 하고 어떤 동작은 아예 못 하고 이런 거라서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훈련한 동작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쿵푸도 잘하는데 뭐 나사 하나 못 풀겠어? 아니면 문 하나 못 열겠어? 아니면 무거운 짐 뭐 못 열겠어?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면이 있는 거죠.
0: 만약 모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로봇은 인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5: 아 그거는 안 되죠. 예, 그거는 뭐 인간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정의에 부합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구조라든지, 그거를 보고 참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생긴 것만 비슷하고, 그냥 기능만 비슷한 거죠.

0: 로봇이 인간과 다른 원리의 존재라면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로봇은 어디까지 인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로봇 인턴이 일하는 곳입니다. 언제나처럼 활기찬 공장. 우리 인턴은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이 모든 건 로봇 인턴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는데요.
1: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이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식당에서 공모됐던 이름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투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특별하게 이름까지 얻는 만큼 일을 잘 해내야겠죠. 인턴의 직무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손으로 바구니 집기. 교육 담당자가 VR 헤드셋을 쓰고 조정기를 쥔 채 동작을 시작하면 인턴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람이 로봇에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일단 바구니를 제대로 집은 인턴. 아슬아슬한 성공인데요. 로봇은 지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2: 보통 이제 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를 텔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모방 학습,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이제 이식시켜서 반복적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모방 학습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사람 데이터를 로봇 데이터에 맞게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텔레 오퍼레이션이 뭐냐면은 사람이 로봇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사람이 로봇을 조종을 해서 로봇이 원하는 조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작업은 사람이 조종을 했지만 로봇이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바로 로봇에 입힐 수가 있죠, 이거는.
2: 속담 중에도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하나를 알려주면은 하나를 다 이해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제 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게 저희의 롤인 것 같습니다.
0: 다시 반복하는 훈련. 제일 난감한 건 손의 힘과 감각을 정확히 느낄 수 없단 겁니다.
2: 굉장히 좀 이질감이 많이 듭니다. 뭔가 이제 물건을 잡았을 때도 내 손에 들어오는 촉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에 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또 보다 보니까.
0: 어떻게 손을 움직일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손의 미세한 악력과 감각까지 그대로 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손을 쓴다는 게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로봇 손을 탐구하는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생김새에 힘을 느끼는 손을 가진 로봇 알렉스입니다. 먼저 인사를 나눠볼까요?
4: 로봇이랑 악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0: 로봇 손은 어떤 느낌일까요?
5: 잡아보세요. 꼭 잡아보세요. 네, 그러면
4: 생각보다 되게
5: 부드럽죠.
4: 네. 네.
5: 손가락의 힘을 느낍니다. 한 손만 해도 얘는 한 손만 하면 그 위치에 맞춰서 폭신한 정도를 사실 이 로봇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폭신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0: 이 폭신한 손이 기술의 바로미터라는데요.
5: 손 하나하나도 다 외력에 순응할 수 있고 팔이나 몸이나 허리, 목까지 다 외력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로봇은 힘을 빼라 그러면 잘 못 뺍니다. 그거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모터로부터 감속기를 통해서 막 마찰을 이기고 아주 정확하고 힘세게 출력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었죠, 이때까지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힘을 빼고 있으면 밀면은 힘 풀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간과 같은 그런 외력의 순응에서 역으로 구동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한 거고 그게 역구동성입니다.
0: 역구동성, 좀 어렵죠? 바깥 힘에 따라 힘을 조절하는 손이라는 건데요.
5: 지금 아까까지는 되게 딱딱했는데 지금은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역구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요.
0: 힘을 얼마나 느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얇은 과자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힘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자는 부서지고 말겠죠. 단순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험입니다.
5: 기름이 묻어서 점점 미끌미끌해지.
4: 왜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5: 아, 이게 잘 보려고. 아, 근데 왜 찍은 숨이 있나요?
0: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 알렉스, 성공입니다. 손을 완성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5: 영상만 보고 진짜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아무리 보고 따라하려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 감춰져 있는 힘을 어떻게 쓰는지, 그 힘에 반응하는지, 인터랙션 어떻게 되는지, 충격은 어떻게 흡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비디오에서는 안 보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거는 확실히 유망한 방법이고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얻는 데이터의 종류는 좀 더 달라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0: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눈은 세계로 향합니다. 중국은 어떤 변화를 준비 중일까요? 현재 중국은 피지컬 AI의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피지컬 AI 시장에서 중국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실험실을 벗어나 일상의 공간에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세계에서 출하된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산입니다. 압도적인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은 데이터 수집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양에 승부를 걸었죠. 최근엔 훈련센터를 세워 작업 데이터를 축적 중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는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그 첫 무대는 산업 현장일 겁니다. 로봇이 데이터 학습으로 반복적인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왜 이들의 동작은 미숙하게 짝이 없는 걸까요?
6: 작년에 이제 유비테크라고 중국 업체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3위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 업체예요. 거기에서 실제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집어넣어서 실제 숙련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숙련자의 그 노동 스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나를 비교했더니 30에서 50% 정도는 비슷하게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갭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게 80%가 한 3, 4년 후에 80% 정도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롱테일 프라블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80%까지는 뭐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20%를 완성하기까지는 뭐 10년,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0: 그동안 우리의 로봇 인턴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인턴이 일하는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까지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요즘엔

0: 배치될 라인에서 실전 훈련을 합니다. 인턴이 맡을 작업은 부품 세척 공정에서 철제 도구를 밀어서 옮기는 일인데요. 오늘도 작업 동작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근 시간 후 매일 훈련을 해왔지만 동작은 여전히 더딥니다.
1: 낮에는 학습을 시키고 작업자가 퇴근한 근로자가 퇴근한 저녁에는 라인에 투입해서 저거 작업하는 행동들을 모션을 계속 시뮬레이션 학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99.9%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 작업 같긴 한데요. 이 미는 거는.
1: 그 사람은 간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한테는 아주 많은 인구의 고통이 시기를 필요합니다.
0: 선배 직원들은 인턴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볼까요?
3: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많이 가르쳐야 되고 일단 좀 많이 지켜봐야 되고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4: 정말로 실제 사람처럼 움직일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직 내가 먹고 살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죠.
0: 직원들이 로봇 인턴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린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4: 수치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제품을 만져보거나 하면 이렇게 약간 깔깔깔깔 그린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3: 그 업무 환경이 이제 상황마다 다르죠. 매일매일이 다르고요. 어떤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니 가공된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해봤던 감으로는 쉽게 견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로봇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원인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0: 아직은 사람이 더 낫다는 그 판단은 이미 오래전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과감하게 자동화를 추진했던 한 공장에서 경험으로 입증했죠. 미국의 한 전기차 업체. 이곳의 최고 경영자는 인간이 직접 조립하지 않는 공장,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하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당 5천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생산량은 목표치의 겨우 3.7%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생산 지옥에 빠졌다며 자동화 로봇에 너무 큰 기대를 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생산 라인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6년, 자동화 로봇에 기대를 건 또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2028년에 자체 개발한 로봇을 자동화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공정에 투입할까요? 자동차는 대략 4단계 공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철판을 자르는 프레스, 골격을 만드는 차체 공정, 색을 입히는 도장이 이어지죠. 여기까지는 이미 기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정은 단 하나, 의장입니다. 의장은 노동자가 좁은 공간에서 배선을 연결하고 시트를 넣고 조이는 등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공정입니다.
5: 작업 공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각종 우리가 작업 공정에 들어가서 부품을 조립할 때는 다양한 어떤 각도, 작업에 대한 숙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볼트를 쪼을 때는 게다가 어떤 토크도 또 나와야 되고요. 네. 조립 공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숙련된 어떤 손기술,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6: 시트만 해도 이제 어깨를 넣어서 이제 손 감각으로 이게 잘 들어갔는지, 안 되면 살짝 들어 올려 봤다가, 비틀어 봤다가, 그렇게 그 아주 미세한 보정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까지 자동화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한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0: 섬세한 손 기술은 로봇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7: 그렇다고 숙련이 사람이 그 로봇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성역의 것이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 저는 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련이 필요한 이런 매니플레이션도 물론 그런 식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풀릴 수 있지만 안 풀릴 수 있는 건 아니다.
0: 그럼 로봇이 숙련공처럼 일하려면 먼저 어떤 문제가 풀려야 할까요?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할까요?
8: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할 때 임기응변 능력, 기록을 하고 매뉴얼화해서 그걸 체득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임기응변적인 능력도 전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0: 노동하는 로봇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간의 임기응변. 수치화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옮길 수 있을까요? 숙련을 데이터화한 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은퇴자 성치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9: 1977년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현장에서 작업자 생활을 하다가 조장, 반장, 계장을 거쳐 관리직인 과장, 차장, 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0: 퇴사를 앞둔 그에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9: 그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노하우가 퇴직과 동시에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0: 그는 선배들이 가진 숙련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숙련 기술을 글과 영상으로 남겨서 공유했죠. 노동자의 몸에 새겨진 기술을 데이터로 옮겨서 하나의 도서관으로 완성한 겁니다. 기록된 노하우를 기계에게 번역해 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사람의 데이터를 배워서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9: 당연히 돼야 되고 적용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뭘로 하느냐 이거죠. 뭘로 할 거냐 이거죠.
10: 숙련, 지식, 이거의 몇 퍼센트까지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9: 그래야 한 7, 80%. 7, 80%, 나머지 20, 30%는 글로 표현하는 건 요 수준밖에 안 되고 행동하라 그럼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엥이라는 소리가 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잉 이렇게 표현도 있고, 사람마다의 개인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11: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LLM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으로 다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비디오하고 촉각하고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 그걸 가지고 로봇을 학습하는 데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 로보틱스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로보틱스는 아직 데이터가 10만 년 정도의 데이터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 이제 갭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데이터의 격차가 좁혀지면 로봇은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곳에서 힌트를 얻을지 모릅니다. 이 귀여운 로봇에게서요. 바로 축구 로봇 타디입니다. 이 로봇은 축구를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했습니다. 물론 공을 찾는 법도 배웠죠. 오늘은 어린이 축구단과 함께 연습

나섰습니다. 슬슬 몸을 푸는 로봇. 가벼운 패스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0: 로봇 선수가 곧잘 공을 참여 선전 중입니다.
1: 많이 잘했어요. 저 발을 진짜 패스할 때 진짜 세게 쳤어요. 저 공이 말랑말랑한데도 아예 발이 아팠어요.
2: 타비가 혼자 와서 먼저 연습으로 공을 차는 모습을 몇 번 봤을 때 공의 강도라든지 공을 맞추려고 움직이는 행동은 그 부분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0: 로봇은 언제나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로봇이 전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열심히 공을 찹니다. 여기서도 실력을 발휘할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춥니다. 잠시 뒤 이어서 공을 찾는데요. 빨간 카펫 뒤에서 또 멈춥니다. 로봇이 멈췄던 건 공을 찾는 방법 때문입니다. 이 로봇에게 공은 그저 빨간 원형이거든요.
3: 안내선으로 해주신 게 빨간색 카펫처럼 해주셨는데 빨간색 카펫 쪽으로 이제 공이 흘러가게 됐을 때는 아마 빨간색을 좀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으로 아마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0: 로봇의 세계에는 공이 없습니다. 빨간 원형의 목표물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보고 찾는 것도 기계에겐 때론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3: 사람의 수준에서는 되게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이 로봇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0: 이 로봇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능을 가진 기계라지만 어이없는 실수를 하곤 하죠. 사람에겐 간단한 일이 왜 기계에겐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뇌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4: AI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을까 디자인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생명체가 진화한 방식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그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추구해 봅니다. 다양한 종이 생기고 다양한 행동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환경에 잘 맞는 것이 그냥 살아남는 거거든요.
0: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능을 기계에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능력일수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4: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분적이거나 상당히 불완전한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모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완전한 표현인 거죠. 우리가 자연지능이라는 말을 예전에 안 썼던 이유는 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지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이미 인간은 복잡한 계산과 기록, 고도의 추론에서 기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걷는 것, 물건을 짚는 것, 사물을 다루며 보고 느끼는 것,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익숙한 일들 앞에서 기계는 어이없게도 번번이 길을 잃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기계의 지능은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 로봇 공학자가 이미 예견한 것이었죠.

0: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혹은 의미가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고 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서 하고 또 둘이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될것 같거든요.
1: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감정적으로, 사상적으로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개 인공지능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 나는 기계보다, 로봇보다 더 생산성이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2: 로봇에게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불안 속에 인간의 노동을 너무 쉽게 재단한 건 아닐까요? 미국 자동차 공장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완전 자동화에 실패한 뒤 최고 경영자는 로봇 생산성에 다른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는 피지컬 AI 시대는 좀 다릅니다.
3: What we do expect that is that the output per person at Tesla becomes very, very high.
4: Yeah.
3: So we're not planning any like layoffs or reductions in personnel. In fact, we will increase our headcount. But the output per human at Tesla is going to get nutty high.
2: 피지컬 AI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 거대한 기업만의 생각일까요? 한국의 제조 현장에서도 같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 매출을 증가함을 통해서 그러면 고용도 유지 더 증가되고 동일 구조에서 사람을 더 늘리는 구조로 가게 되다 보니 인당 생산성이나 인당 매출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6: 자,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특별한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이름은 윤미원이라는 친구고요. 바우처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7: 6월 1일 입사한 우리 친구 로봇 휴머노이드 유니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2: 마침내 로봇 인턴이 수습을 마치고 당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7: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온은 6개월 동안 피칭을 거쳐서 굉장히 뜨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치는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8: 선생님이 하는 일을 이 친구가 대신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9: 아이고, 뭔가 사람이 할수 있는 일보다 로봇이 할수 있는 일이 좀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반가운 마음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10: 처음 봤을 때좀 설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나갈지 기대감과 동시에 이제 설레임이 좀 들었습니다.
8: 실제로는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현장에서 들어가면.
10: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 여기는 이제 뭐 사투리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야 이렇게 봤습니다.
2: 피지컬 AI는 인간을 닮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닮을수록 인간과의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 다름을 이해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공존이란 이름으로.

0: 싶은 거를 제가 불러주면 막 다 써줬으면 좋겠어요.
1: 가사노동 이런 부분 저는 좀 편리할 거라는 생각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2: 사실 축구를 한다는 것도 이게 소통이거든요. 공 차고 공 주고받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3: 끝없는 도전. 제가 거의 한 1시간 넘게 잡고 있는데 왠지는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대학원생의 어떤 본질이라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0: 후원 문의 080-961-9595.
9: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8: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어?
1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더워.
1: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2: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3: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2: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3: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4: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얼즈.
5: 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다들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초능력이 딱 하나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6: 투명인간? 어? 투명인간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해봐야 돼요.
5: 어떤 의심이요?
6: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5: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을 좋아해요.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은 나를 못 보고 나는 남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요?
6: 저는 순간이동이요.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행기 타면은 힘도 들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5: 텔레포트?
6: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7: 저는 힐러.
5: 힐러?
7: 치유의 능력.
5: 오, 아, 생물학자나 뭔지 좀 어울리네.
7: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딱 손대면. 이렇게.
5: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겠죠?
7: 영생하시고 싶으시죠?
5: 그러니까. 얼마면 돼요? 네. 얼마면 돼?
7: 퍼센트로 이제. 재산의 퍼센트로.
8: 저는 순간이동도 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비행 같은 좀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걸
5: 가고 싶어요. 날아다니는
8: 거.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좋아했던 게 점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5: 뭔가 높은 데서?
8: 네, 뭐 떨어진 느낌도 좋고 재밌었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나는 게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더 있어요. 오. 심지어 그 막 기류 불안정한 데가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네. 그때도 뭔가 내가 탄 이 철로 된 큰 게 이 공간 속에 기체를 어떻게 뚫고 있는 것과 이런 걸 상상하면 오히려 더 즐거워가지고 전 비행하는 걸 되게
5: 비행하는 네,
8: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5: 근데 사실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6: 비행.
5: 네.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터뷸런스 만나면 와 그냥 저절로 손이 모아지면서 제발요 이렇게 되거든요. 무서워서.
8: 그러니까 비행을 사실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데
5: 맞아요.
8: 사실 비행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알면은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5: 야, 비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또 선물해 줄 과학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주시죠.

0: 아, 진짜. 아니, 그냥 느낌이 생텍쥐페리예요.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1: 우와.
0: 예, 네, 어린 왕자.
1: 근데 진짜 찰떡 같네요.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미 기계공학부 교수 조문성입니다.
0: 아, 조 교수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의 생텍쥐페리. 우리 교수님은 비행에 대해서 예.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비행을 연구한다. 좀 생소하긴 한데.
2: 저는 재미있게도 네.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거미요?
0: 거미요?
2: 예.
0: 거미가 비행을 한다고요?
1: 아,
0: 비행이라는 건 난다는 건데 거미가 난단 말이죠?
2: 예.
1: 오. 그 곤충? 그 벌레 거미 말하는?
2: 예, 맞습니다. 네. 절지동물 네. 거미. 예. 이대한 교수님이 참 잘 아시는.
0: 원래 저 나는 거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2: 저는 비행하는 생명체들의 비행 원리를 연구를 하고 예.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항공기 설계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네.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훑어보면서
0: 여러분도 오늘 멋진 시간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비행하면 보통 비행기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과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대체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예. 몇백 톤쯤 되지 않습니까?
2: 예.
0: 거기 또 사람도 수백 명이 또 실려요.
2: 예, 맞습니다. 예.
0: 근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건지
2: 예.
0: 이게 좀 궁금합니다.
2: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본다면 예. 일단은 공기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0: 공기요?
2: 같아요.
0: 공기요?
2: 예. 예.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는 그러한 양력을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키는데요. 일단은 1m 곱하기 1m 네. 곱하기 1m 하면은 저희가 한 1세제곱미터라는 부피를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1m짜리 예. 정육면체요?
2: 예. 예. 그러면 그 안에 공기의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0: 공기의 무게요?
1: 1세제곱미터면은 꽤 큰데 그래도.
0: 그러면은
3: 김상 엄청 가벼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0: 한 30g?
2: 실제로 저희가 예, 예. 측정을 해보면은 예. 1.225kg입니다.
1: 킬로그램이라고요?
2: 예. 예.
0: 1.2kg요?
2: 예.
1: 아니, 지금. 1이래요?
2: 예. 1.2kg이면 사실 진짜 1세제곱미터가 보통 마시는 우유팩. 예. 그거보다도 이제 무거운 그런 무게인데 느끼시지가 않죠.
0: 말도 안 돼. 우유 그 1리터짜리 그거보다 공기가 더 무겁다는 게 말이 안 돼.
1: 근데 생각해보면 머리통에 우유팩을 올려놓으면 느껴지잖아요, 그 무게가. 예.
0: 그럼요.
4: 왜냐면 풍선이 되게 가볍잖아요.
2: 예.
0: 아니, 공기가 그렇게 무겁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기차칸에 있는 공기만 해도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수백 킬로그램을 예.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공기의 무게가요?
2: 저희가 공기라는 무게를 평생 느끼고 그렇게 지내와서 굉장히 가볍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진짜 신기하다.
0: 이야.
2: 이 공기라는 것이 질소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러한 기체들의 혼합물로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체들이 분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0: 야, 그러면 우리는 어쨌건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의 무게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냥 지내는 거지.
2: 예.
0: 실제로 공기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2: 예. 공기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육중한 항공기가 어떻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한 60% 정도는 제가 생각에는 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와 같은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요.
0: 네.
2: 유체는 고체와 달리 흐른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1: 그러니까 유체라는 게 이제 공기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뭔가 흐르기만 하면 전부 유체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2: 예. 이러한 유체역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바다에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
0: 네.
2: 혹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이야.
1: 그러면 비행체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작용이 되나요?
2: 그렇지는 않습니다.
0: 다 다르다?
2: 예. 네.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거슬러서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켜서
0: 그렇죠.
2: 그러한 생명체들이 그렇죠. 이제 공중에 떠서 이동을 하는가 그렇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0: 뜨려면은
2: 각각의 생명체마다 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은 네. 제일 왼쪽부터 예. 거미, 그리고 민들레시아, 예. 그리고 총체벌레, 그리고 곤충, 그리고 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 이렇게 전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근데 거미는 예. 그냥 거미줄을 타고 대롱대롱 건너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미가 비행을 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0: 거미가 비행을 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2: 실제로는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0: 4.5km 상공?
4: 4.5km를 날아다니고
0: 예. 하늘 위에서 비행한다고요? 위에서? 예. 새들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새들보다? 4.5km면?
2: 예, 1930년대 예. 그 미국 농림부에서 5년 동안 계절별로 그리고 고도별로 어떤 곤충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가를 다 채집을 했었어요.
0: 와.
2: 채집을 했는데 4.5km 상공에서 거미가 채집이 됐습니다.
0: 오.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보여주세요. 뭐 증거가 보도록. 있어야죠.
1: 아니, 거미가 진짜 나르는 거예요?
0: 아니, 거미가 날다녀.
2: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이 거미의 종류는 이제 대륙 개거미. 개거미? 종류고요. 이게 제가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예, 예. 지금 연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공기의 흐름을 대략 정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0: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예. 볼 수 있구나.
4: 다리로 바람을 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2: 예, 거미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바람을 체크하고 이제 비행하기에 적당하다 싶으면은 복부를 저렇게 올리고 허공에다가 실을 쏘게 됩니다.
0: 허공에다가 실을 쏴요?
4: 오래 나온다.
0: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네?
1: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날아가는데.
0: 여러분, 거미가 납니다. 거미가 날아요. 아니, 근데 희한한 게 스파이더맨 보면 일단 내가 이거 거미줄을 쏘는데 어디에다 붙여가지고 쏘잖아요.
4: 그렇죠.
0: 그네 예. 타듯이 타는 건데 얘는
4: 공중에다가
0: 공중에다 대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원리예요.
2: 아침에 해가 뜨면은 네. 해가 지면을 달구고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는 빨리 달궈지고 어디는 천천히 달궈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비열의 차이에서요. 그러면 이제 빨리 달궈지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거미 입장에서 거미 실로 공기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0: 잡는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 바람에 예. 몸을 얹었다.
1: 날리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0: 가차 플라이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냥 네. 바람이 부니까 예. 바람 부네. 이 정도면 조금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지 해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 사람도 태풍 불면 날아가듯이 그렇죠. 얘도 바람에 그냥 휩쓸린 거다. 이렇게 보면 예. 안 됩니까?
2: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한 1800년대 다윈 시대부터 있었어요.
1: 아,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2: 예. 다윈의 비구로 항해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거기 거미의 비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윈이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한 네.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구로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거미가, 작은 거미가 비구로 위에 안착했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을 관찰을 하고 비구로 항해기에다가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야.
0: 거미떼들이 나 있는 쪽에 왔다가 다시 또 얘네들이 날아간다?
2: 예.
0: 야, 무슨 특수부대입니까, 얘네들?
4: 스파이더맨이 문제가 아니네요. 얘네들은 벽에다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쏴서 막 날아가.
0: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거미도 날아, 거미는 날아.
2: 왜 그게 가능한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의 크기가 작아져서 이제 마이크로 세계로 가면 이 물체 입장에서는 공기라든지 혹은 액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러한 유체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개미가 있을 때 이 개미에다 그 물방울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이 물방울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네. 느껴져요. 그래서 나오지가 못하는 네. 거죠. 어떠한 물체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액체라든지 혹은 기체의 점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잠깐만. 예. 그 점성이라는 건 공기 안에 점성이 있다는 거예요?
2: 예. 공기나 액체, 물 같은 것들이 점성도 갖고 있고 관성이라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0: 점성도 있고 관성도 있다?
3: 예. 점성은 알겠는데.
2: 우리가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흐른다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한번 흐르면은 계속 흐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고요.
0: 그렇죠.
2: 네. 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본다면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이 얼마나 퍼지는가. 그것은 유체에 혹은 기체의 관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다가
0: 나가는 힘 때문에.
2: 예, 가다가 어느 정도 돼서 멈추는 것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이 거미는 줄을 쐈을 때 얘가 작은 애들이니까 와. 우리가 못 느끼는 공기의 어떤 끈적임을 접착제로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2: 예.
4: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거미가 그 마지막에 날기 직전에 막 거미줄을 막 이렇게
0: 뿜어냈어요.
4: 뿜어냈잖아요, 공중으로. 예, 예. 사냥할 때 쓰는 그 거미줄, 우리가 보는 거미줄이랑 예, 예,
0: 다른가?
4: 똑같은 거미줄이에요? 아니면 좀 다른 거미줄이에요?
2: 아, 다른 거미줄이에요.
4: 아, 진짜요?
0: 그래요?
2: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0: 그때도 이제 생물학자분들이 이제 기술 해놓은 데이터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거미가 비행을 하는데 한 세네 가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 근데 이걸 유체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어야지 얘가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약한 바람에도 비행을 하거든요. 산들바람. 한 우리가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한 2m per sec, 3m per sec일 때 상승 기류에서 그 실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거미가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행실들을 한번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거미실들이 관찰이 잘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거미실이 한 가닥이 한 2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200나노미터라는 크기가 이제 상상이 잘안 가실 것
1: 그렇죠.
0: 같아서 저희 머리카락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1: 10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0: 예.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500분의 1그 정도고요.
1: 네. 아, 진짜요?
2: 아니,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행실이 보였거든요?
0: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눈에 잘안 보입니다. 빛의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잖아요.
1: 700, 네.
0: 그러면은 200나노미터라는 건 그거보다 빛의 파장보다도 작거든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는데 빛의 입사각에 또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는 이 실들이 보입니다.
1: 아, 우리가 특정한 각도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그 실이 잠깐 보인 거네요.
0: 예.
2: 약간 뭐 산란이 돼서 하얗게 그냥 얼핏 보이는.
0: 되게 운이 좋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200나노미터의 두께의 실이 한 50에서 60가닥, 그리고 길이로
1: 60가닥.
0: 치면은 한 3m에서 6m까지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고, 거미실이 200나노미터 정도 작으면은 거미실 입장에서는 이 공기가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러한 유체로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수많은 작은 가닥들 때문에 거미가 굉장히 작은 산들바람에 의해서도 비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1: 이걸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3: 와.
1: 예? 이거 누가 밝혀낸 거예요? 이런 거를.
0: 제가 밝혔죠.
1: 진짜로요?
0: 예.
1: 진짜요?
0: 예.
1: 거미 비행실로 이거 나는 이걸
0: 예.
1: 교수님이?
0: 예.
1: 타인도 몰랐던걸요? 타인도 그냥 왔다가 어디 가니? 이랬던걸요?
0: 예.
3: 와. 거미 아빠?
1: 이분이
3: 거미
1: 진짜로
3: 아빠.
1: 스파이더맨이네.
2: 거미 전문가신데?
0: 사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과학자들 혹은 공학자들이 가보지 못한 그 영역을 이렇게 한번 부딪혀보는 그러한 예고, 이러한 시각으로 각각의 곤충들이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보면은 비행에 대해서 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 그럼 결국 거미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이 공기의 점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유체역학 중에서도 뭐 약간 뭐 표현하자면 미세한 유체역학을 쓰는 거잖아요.
0: 예.
2: 그럼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보단 작아야 공기의 점성을 쓸수 있다거나
0: 예.
2: 이걸 넣으면 어렵다거나 약간
0: 총체벌레 혹시 아시나요?
1: 몰라요. 총체벌레?
0: 날개가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총체처럼 그렇게 필라멘트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총체벌레라고 합니다.
1: 네.
0: 크기가 한 1mm 미만으로 날개라는 그러한 형태도 갖고 있고요. 또 필라멘트, 강모라는 그러한 개념도 갖고 있어요.
1: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1: 예.
0: 총체벌레가 이제 4개고 그 이상부터가 날개라는 그런
1: 관성입니까?
0: 막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 완전히 관성으로 지배당하는
0: 예.
1: 곤충은 어디부터라고 볼수 있어요?
0: 초파리 혹은 그거보다 이제 더큰 그러한 곤충들은 이제 날개를 사용을 하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민들레 홀씨라든지 혹은 거미는 실을 사용을 하죠.
1: 막이
0: 예.
1: 없구나.
0: 그래서 이게 유체역학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1: 그러네요. 차원이 바뀐다?
0: 예. 예를 들어서 점성이 강해지면은 필라멘트 구조가 생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관성이 강해지면은 날개
2: 바뀌는
0: 바깥은 그런
2: 거죠.
0: 막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죠.
1: 야.
0: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체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를 우리는 레이놀즈수라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점성이 강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성이 강해진다라고 보면
0: 예,
2: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공기 중에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 관성과 점성의 영향을 무조건 다 받습니까?
0: 예, 그럼요. 비행체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혹은 속도가 빨라지면 관성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점성의 영향이 작은 그러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1: 네.
2: 초파리부터 지금

0: 관성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향하는 원리가 다 다른 거예요?
1: 예, 초파리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200번 정도의 어떤 날갯짓하는 이러한 진동수를 보입니다.
0: 엄청 빠르죠?
1: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하게 되면 날개 앞전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고요. 보시면은 날개 앞전에서 뭐 볼텍스,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관성의 영향이고요. 이러한 소용돌이는 초파리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아, 그래서 아주 빠르게 날갯짓을 하면 상당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예. 그게 압력을 국소적으로 낮춘 역할을 해서
1: 예.
2: 상대적으로 몸을 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1: 예, 그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날갯짓을 하는 거죠.
3: 비행이라는 건 얘의 가지고 있는 뭐 장비든 뭐든 얘 능력으로만 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기하고 그 뭐 와류라든가 이런 예. 것들 이 뭔가가 적용이 돼야
1: 예.
3: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2: 예. 그 저는 그냥
3: 신기하네.
2: 소파리가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
3: 그러니까 날겠지 뭐.
2: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3: 그렇지.
2: 공기를 계속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3: 맞아.
2: 소용돌이가 중요한 거예요.
3: 그러니까.
1: 예.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이제 비행하는 날갯짓을 보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팔자 모양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3: 예.
1: 그래서 곤충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높고요.
3: 네,
1: 그리고
3: 빠르죠.
1: 곤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3: 맞아요.
1: 여기에 보는 그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한 300Hz 그 정도고.
3: 오.
1: 잠자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한 20Hz 그 사이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작을수록 어떤 비행을 할 때 제자리 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고요.
3: 네.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팔이나 잠자리보다 새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새는 비행하는 원리가 다릅니까?
1: 새의 비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 비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곤충하고 새하고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3: 전진비행.
1: 예.
2: 초파리는 이렇게 막 해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예. 그 소용돌이가 양력으로 날게 한다고 하셨는데
1: 예.
2: 어떤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나요, 새는?
1: 새가 이제 전진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4: 양력. 띄우는 힘.
1: 예. 네. 그리고 진행 방향에 평행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라고
3: 합니다.
4: 항력.
3: 예.
1: 그리고 새가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중력도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3: 그렇죠.
1: 그리고 이 비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그렇죠. 뒤에서 밀어
3: 힘이 일정해야 되고.
1: 예. 네.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추력을 발생시켜서 추력.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게 날려면은 무조건 양력, 추력. 그다음에 뭐 항력, 중력 깔고 가고 이런 게 다 필요하겠네요. 그죠?
1: 예. 그래서 이제 새 같은 경우는 그 전략으로서 날갯짓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3: 예.
1: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들이 각각 다양한
3: 다 날개가 다르네요. 예. 다 새들 날개예요.
1: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날개 같은 경우는 벌새의 날개가 저렇게 생겼어요.
3: 근데 벌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벌새는 날갯짓이 약간 곤충 스타일의 날갯짓이라
1: 예.
3: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1: 예.
5: 벌새 날갯짓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진짜 팔자처럼 하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자연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예. 딱 명확하게 딱 분기가 되는
3: 그러네.
1: 게 아니라 이제 그 맥에 혹은 변하는 지점 그런 천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송골매라든지
3: 예예.
1: 혹은 제비 같은 예.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비행하는 비행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비행 날개가
3: 고속한 날개.
1: 우리 주변에 많은 까치라든지 까박이라든지
3: 예예.
1: 그러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날아가거나 그런 것보다 어떤 도심이라는 환경 혹은 어떤 숲이라는 환경에서
3: 네.
1: 기동성 있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날개보다는 타원형의 저런 날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3: 새들은 다 날개가 비슷한 줄 알았더니 다들 다 들리네요.
2: 한 번도 이렇게 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3: 예.
1: 활공형 날개라고 이렇게
3: 활공.
1: 두 가지가 있는데요.
3: 예.
1: 하나는 수동형, 하나는 능동형인데
3: 네.
1: 이게 말이 어렵지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그러한 새들의 날개를 보면은 저렇게 날개 끝이 이렇게
3: 예.
1: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행기 날개 끝에서 이런 와류가 생성이 되고 항공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깃털이 큰 볼텍스를 작은 볼텍스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1: 공격학적으로 예. 뭔가 있네요, 다.
0: 예. 그러한 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능동활공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알바트로스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날갯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거의 비행기와 같이 고정기처럼 이렇게 딱 락킹을 해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는데 저렇게 날개 길이가 길고 그리고 이렇게 폭이 작은 그러한 날개를 우리는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가 항공기나 혹은 새의 비행 효율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2: 속도, 기동성, 거리에 따라서 그 효율성에 따라서 날개가 다 다르게 진화했다라는 생각도
0: 예,
2: 들고
0: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진하는 비행을 하게 되니까 새의 몸통이라든지 혹은 날개가 이제 유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2: 그럼 이게 생물들은 다 이게 유선형이 앞으로 나가려면 그 유선형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관성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타나는 생명체의 어떤 모양의 특징이 예. 이제 유선형이 됩니다. 난류가 생성이 되면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난류를 최소한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K입장에서는 어떻게 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비행이 되겠는가? 진화적으로 그게 점차 어댑테이션이 됐겠죠.
3: 그렇죠. 예. 날개는 있지만 못 나는 생물들은 저 예.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구조를 갖는.
2: 뭐 펭귄.
4: 네, 물속을 나는 새라고 얘기를
2: 많이 하죠. 걔는 물속을 나는 새로 그렇게 봐야죠.
0: 이제 재밌는 부분이 예. 이제 펭귄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라는 그러한 유체에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새나 혹은 물 안에서 유영하는 그러한 어떤 물고기 그리고 뭐 돌고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서로 다른 종인데. 어떠한 헤엄을 치기 위한 그 구조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공학 쪽에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체에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그것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기술에다 접목시키는 그렇죠. 것을 우리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생체 모방 공학. 아, 뭔가 멋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예. 라는 그런 얘기죠.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새들한테 모티브를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좀 이용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0: 예. 그래서 곤충이나 새들이 이제 비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고
2: 그러니까요.
0: 거기에서 아 그러면 인간도 비행을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4: 아주 오래된 그 생체 모방 공학 바이오 미메틱스의 사례가 이 비행이겠네요.
0: 예.
5: 와.
2: 야, 이 생체 모방 공학이 비행에서 진짜 중요한 거네요. 사실 난 그동안 비행기 하면은 라이트 형제밖에는 몰랐습니다.
0: 그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비행의 시초고요.
2: 네. 아.
0: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2: 예?
0: 있습니다.
2: 오토 릴리엔탈이요?
0: 이제 오토 릴리엔탈은 동력이 아닌 글라이더 비행을 시초를 했는데 그동안은 인간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이제 공학자나 혹은 과학자들이 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2: 네.
0: 매번 실패하고 근데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유인 비행을 성공시킨 거지 릴리엔탈인 거죠.
2: 여기 자, 보시면은 근데 언덕에서 그냥 막 달려가지고 날리려고 그래. 와, 사람도 엄청 경하네.
1: 스키 점프하듯이.
2: 갤러리 엄청 많아요. 네.
0: 예,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이것이 한 15m의 산이에요.
2: 오.
0: 근데 이 15m의 산이 인공산입니다.
2: 만들었다고요?
0: 예.
4: 릴리엔탈을 만들었어요?
1: 직접이요?
2: 날기 위해서 쌓은
0: 예,
2: 거예요?
0: 예. 독일 북부 지방에 산이 없습니다.
2: 그래요?
0: 예. 그래서 릴리엔탈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어디선가 뛰어내려서 비행을 하고 싶은데 비행을 하려면은
2: 대단하다.
0: 비행을 하면 비행기를 기차에다 실든지 혹은 마차에다 실든지 해서 예. 끌고 가서 어느 지역에 무슨 언덕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공을 할 때는 바람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 중요하네.
0: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상관없이 이제 비행 시험을 하고 싶었던
2: 그렇죠,
0: 거예요. 그래서 오토렌테 자기 집 주변에다가 산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0: 15m 되는 그러한 산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점이다.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1: 아,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산이 70%.
0: 그 오토 릴렌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굉장히 연구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보여요, 그것으로 그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네네. 그러한 체계적인 실험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동안 새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정도에 그동안 이 새를 관찰을 하고 또 정량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책입니다.
2: 우와. 이 릴렌탈 이 분이 쓰신 거예요? 예.
3: 되게 원본처럼 오토 릴렌탈. 예.
0: 비행 기술의 기초로서의 새의 비행 그런 의미입니다.
2: 새의 비행을 연구한 책이네.
0: 예.
2: 항공 기술 연구에 어떻게 보면 제일 시초.
0: 예.
2: 아, 역사적인 책이네요.
1: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예. 날 수 없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그 통념에 반하는 실제 자연의 사례가 새들이었으니까 예.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연구하면 예. 우리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 담겨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오토 릴렌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2: 자 이렇게 새 날개를 새를 이렇게
4: 아, 잘 그렸다.
0: 여기 보이는 요 새가 황새입니다.
4: 예. 날개 끝에 갈라져 있네. 수동활공이야.
2: 그렇지. 수동활공이야.
4: 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야.
0: 황새라는 것이 독일 북부 지방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새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글라이더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2: 릴렌탈은 새 날개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 여기에서 정확히 이제 어떤 거를 알게 된 걸까요?
0: 여기 보면은 이제 날개 위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이 화살표의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향해 있고요. 바깥쪽 날개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앞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 날개에서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 날개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역할.
2: 그거를 그걸 다 계산을 한 거네. 야.
0: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한 그 13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정도의 관찰을 해서 그것을 기술을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싶고요. 새의 날개 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예. 저희가 공학적인 용어로는 캠버가 있다라고 캠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캠버가 항공기 날개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 이제 비행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2: 꼬리 날개.
4: 예. 아 기발하다 그건.
0: 이러한 형태가 현대의 비행기의 어떤 형상, 주날개가 있고 이제 꼬리 날개가 있는 네.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오토 릴렌탈이 18대의 비행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5년 동안 2,000회의 시험 비행을 합니다.
2: 2,000회?
0: 예. 그 2,000회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언덕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2: 골절이나 어디 안 부러졌을까? 계속 달리는데 골반 들었을 것 같은데.

0: 이제 그 미국에도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1: 전해지고.
0: 됩니다. 예. 그리고 오토리한테 책도 이제 그 라이트 형제한테 이제 전해지고 아. 라이트 형제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그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형제도 아 오토릴렌탈의 어떤 도움이 컸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그러한 그 기록도 있습니다. 아. 라이트 형제도 이제 처음에는 오토릴렌탈과 같이 이제 글라이더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하지만 글라이더는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강을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동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1: 동력.
0: 그래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와 엔진을 사용을 해서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을 시키는데요.

0: 처음에는 라이트 형제가 36.5m를 한 12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하는.
1: 12초 동안 36m를 달았다. 예. 최초로.
0: 예.
1: 프로펠러랑 엔진을 넣은 것도 라이트 형제가 그럼 최초겠네요.
0: 시도를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1: 있었지만.
0: 시도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0: 성공한
1: 실제로
0: 건.
1: 성공하고 그게 기록으로 남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인 거죠.
2: 그 프로펠러가 비행하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프로펠러.
1: 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이제 추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할까 어떨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추력을 발생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선박에서 이미 선박 프로펠러가 있으니까요.
2: 그렇죠.
1: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지.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추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2: 프로펠러라는 게 그러면
1: 예.
2: 새로 따지면 날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1: 새는 이제 날개에서 추력하고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데 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력을 부족... 발생시키는 부분하고 추력을 네.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예.
3: 그래서 날개에서 양력을 만들어내고 예.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그 비행체에 추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혹은 제트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비행체인 거죠.
2: 새를 바라보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든 건데
1: 예.
2: 거기다가 이제 엔진을 넣고
1: 예.
2: 프로펠러를 넣었다라는 게
1: 예.
2: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창의적으로
1: 예.
2: 새 기술하고는 또 다른 진보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1: 예, 맞습니다.
2: 그럼 최종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제일 길게 난 건 어느 정도예요?
1: 라이트 형제는 그렇게 차차 항공기 성능을 이제 증대하면서 네. 38km까지 비행을 했어요.
2: 38km?
1: 네.
2: 와, 엄청 날랐네.
3: 미터를 킬로로 바꿔 킬로미터로 바꿨네요. 처음
1: 그 가운데 이제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체를 만들어서 1909년에는 육군에다가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그 시기가 거의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기였네요, 시기적으로.
1: 예,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공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온 형태가 이제 복역기 형태입니다. 날개가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2: 저런 스타일 비행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지브리 만화보고.
4: 맞아요, 맞아요.
2: 하늘을 장악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이때 당시 때 좀 되게 뭐 통용했던
4: 그렇죠.
2: 그런 중요한 그 말이었겠어요, 그죠?
1: 네.
3: 예. 1차 대전이 되게 참호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의 존재가 엄청 중요했겠네요.
2: 그래서 당연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행기 연구가 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치열했겠네요, 그죠?
1: 예, 맞습니다.
2: 예.
1: 1920년 그리고 30년대 이때를 거쳐서 비행기 황금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동안은 목재와 어떤 철 트러스 구조물을 사용을 했다면 예. 알루미늄, 듀알루미늄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항공기 구조적인 면에서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항공기가 튼튼해지고 더 커지면서 이제 속력도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러한 영역에 도달을 하고요.
2: 예. 그러면서 이제 고속으로.
1: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이러한 시점까지
2: 보이네요.
1: 오게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는 거잖아요.
4: 맞아요.
1: 1923년에는 항공기의 속도가 400km 퍼 아워의 속력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2: 400km?
1: 예.
2: 라이트 형제가 38km 달린 게 얼마 안 되잖아요.
1: 예.
2: 그럼 한 20년 만에 400km로 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5: 유체역학을 쓰기 시작한 거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1: 예.
5: 적용을 해서.
3: 야.
2: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1: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라고 하면 이제 송골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2: 빨라요?
1: 예. 예. 그 송골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할 때 네. 이제 호버링을 하면서 제절빙에서 이제 사냥감을 하다가 사냥감을 이제 찾으면은 그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2: 그 활강하죠. 그러니까 예. 날개 접고 예.
1: 날개를 쫙 접고
2: 맞아요.
1: 그래서 활강에서 그때의 속도가 한 380, 90 그 정도까지 속도로
2: 정말에
3: KTX보다 더 빠르네요.
2: 엄청나게 빠르네요.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1: 예.
2: 그게
1: 예.
2: 대략 한 380km인데
1: 예.
2: 인간이
1: 예.
2: 자연에서는 정말 예. 수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시킨 그 날개를
1: 예.
2: 그 속도를 꺾어버리고 20년 만에 400km짜리 주행기를 완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2: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5: 근데 인간이 미리 한번 걸어본 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기기관을 한번 해봤고 또 증기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보니까 이 네. 운송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랑 아, 이게 시작이 힘들지 우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0: 지금 로켓도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성공시킨 게 1903년도였잖아요. 그런데 스푸트니크 1호가 나간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는 걸 넘어서서 우주까지 갑니다.
2: 그래서. 미친 거죠.
3: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2: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
3: 거대한 기계를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네. 사실은 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있었던 거잖아요. 동력기, 프로펠러 이런 것들은 배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라이트 형제나 릴리엔탈처럼 이런 선구자적인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길을 뚫어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자원과 노력이 결합되면 인간들이 이렇게 확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예. 극명한 예시 같아요. 예. 그 과학의 또 위대함이기도 하고. 예. 예.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크크크.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비행기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 예. 아닙니까? 예. 그 속도라던가.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또 터지잖아요.
5: 예. 예. 2차 세계대전은 항공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류 최초의 대규모 현대전이 되게 됩니다.
2: 저런 애들이 속도도 장난 아니죠?
5: 예, 속도도 이제 시속 400km에서 네. 이제 500km, 600km. 아하. 700까지도 이제.
2: 700까지 가버리는. 예. 계속 이제 저렇게 단엽기로 발전하는 거죠.
5: 예.
2: 이야.
0: 마지막 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M26 저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처음으로 그 제트 엔진을 써요.
2: 제트 엔진? 네.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0: 네. 저거 이제 그 캐로센 같은 연료 써서 제트 엔진이 사용된 최초의 전투기.
3: 아, 나머지 다 프로펠러 전투기.
2: 그렇죠, 그렇죠. 네.
0: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발전에서 이제 제트 엔진을 쓰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비행기가
2: 3세대 3세대 비행기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정도로 비행기가 대단했으면 지금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5: 예,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인류는 최초로 음속을 이제 돌파하고요.
2: 음속을?
5: 또 1967년에는 X-15라는 항공기로 마하 6.7이라는 속도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3: 말도 안 돼.
2: 60년대예요?
3: 몇 킬로예요? 그러면 거의 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2: 8천,
5: 예, 8천 예, 킬로미터 파워로 환산을 하면 8천 킬로미터 퍼 아우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2: 진짜요?
5: 예, 이 정도 속도면은 서울에서 스위스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야,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만큼이나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국내산만큼 빨라요. 아니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근데 여객기는 왜 빨리 안 가는 걸까요? 저번에 그 스위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열몇 시간 동안
3: 너무 힘들었나 본데요.
2: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국내선만큼 그냥 한 시간 만에 그냥 스위스까지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1: 근데 그거 있었잖아요. 초음속 여객기.
5: 콩코드 항공기 같은 경우는 마하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속도로 이제
2: 그래.
5: 비행을
2: 빨랐다니까요, 콩코드가.
5: 하지만 음속에 가깝다든지 혹은 초음속에서 영역에서 비행을 하면 항공기에서 손실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3: 그
5: 항공기에 발생하는 항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수 1 바로 미만의 속도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요.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마하수 0.75 혹은 0.85, 마하수 바로 직전의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2: 여객기가
5: 합니다.
2: 여객기가 그래서 저 정도 속도구나. 예.
5: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초음속으로 여객을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고요.
2: 교수님은 이런 이론들을 예. 계산하면서 비행기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5: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을 항공기 설계에 접목하면
2: 그렇지,
5: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아. 다양한 항공기들을 한번 볼까요?
3: 이거 뭐예요? 이야,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와.

0: 끝도 없이 나오는.
1: 뭐예요, 이거? 우와.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예, 이 모형들이 예.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예.
2: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예.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예. 연구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고요.
1: 네.
2: 여기에 보이는 이 항공기들은 친환경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항공기들이 되겠습니다.
1: 네.
2: 보통 블렌디드 윙 바디 항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동력입니까? 무동력입니까?
2: 동력이 있습니다.
1: 동력이요. 네.
2: 근데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이제 항공기의 효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3: 탄소 발전 매우 높으니까.
2: 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출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항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교수님은 왜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2: 최근에 우리가 기후온난화인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1: 그렇죠.
2: 항공기도 점차 친환경 항공기로 변화해서 항공 기술이 우리 터전에 더 유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1: 너무 필요한 좋은 꿈이네요, 진짜.

0: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이 설계한 이 친환경 비행기에 많은 또 승객들이 타서
1: 그렇겠네요.
0: 예,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계속해서 멋진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이 꽃 이름이 뭐 같습니까, 이거?
3: 예쁜 꽃?
0: 야, 이 꽃은 뭐지? 좀 특이하네. 내가 알던 꽃이 아닌데 처음 보네? 식물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 과학자들인데 알지 않겠어요?
3: 생물학자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식물 분류학자.
0: 식물 분류학? 국내 식물 분류학계 1인자라고 하셨으니까.
4: 그 산딸나무라고 그래서요. 숲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이라고 그래서.
3: 아, 이름 들어봤는데.
4: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트리가 에이비스 코리아나.
3: 크리스마스 트리가.
4: 우리 고유종이에요.
3: 우리 거예요. 아,
4: 오바마 이름을 따가지고.
0: 우와.
4: 로드덴드란 태현이 아이라고.
0: 태현이. 소녀씨 태현이요?
4: 정태현 교수님 이름을 따가지고. 아. 정태현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식물 분류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아. 불릴 수 있어서.
5: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6: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억은 넘겠죠?
7: 예.
6: 이거 지금 마음가면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거랑
8: 아유 다 먹게 됐네. 밀가루가 될 정도로 이 선이라는 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9: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10: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드린 공에 비해서.
11: 그치.
10: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12: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13: 아따야, 이제 고개 한 마리 잡으니 이제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14: 오, 정말 잘한다.
15: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16: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0: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단 헬로 루키, 솔개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은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4: Shinle 기업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5: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6: 네.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7: 사바나.
4: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8: 하나, 둘, 셋.
4: 그리고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0: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잊어선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계속 막 붉은빛 번쩍번쩍하고 약간 위험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2: 와, 여기 진짜 깜깜한데?
3: 조심하세요, 어두워요.
2: 조심하세요.
4: 이 문이 점 같고 이 계단이 저 계단 같고 그러다가 여기 갇혀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 잘못 들어가서 갇힐 수 있지 않을까?
5: 우와, 바람이 우와!
6: 와, 밀릴 정도야.
7: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5: 뭔가 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2: 그럼 렁이라고 써 있어요.
5: 아, 왼쪽, 그러네.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렁.
3: 와, 폐가 있는 것 같아요.
0: 뭘 찾았나요?
3: 시스템 액세스 터미널.
2: 이게 정부의 정부예요?
0: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비밀번호를 해야 되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흩어져서 단서 좀 찾으러 가는 건데요?
3: 단서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2: 다른 길이 있었대요.
3: 다른 길로 가보시죠.
0: 다녀와요.
5: 갑시다.
2: 찾아오겠습니다.
0: 뭘까? 무슨 비밀번호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8: 일단은 여기 근처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아니, 여기 숫자도 있네. 그러면은.
8: 근데 영문하고 지금 숫자 조합인데 글자 제한 수도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올 때까지 뭐 없으니까 저... 눌러볼까요?
8: 어? 프로세싱? 뭐 안 되는데?
7: 우리가 이 길로 왔고 오른쪽 길로 안 가본 길로 가죠.
2: 아까처럼 어디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갖고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9: 그러니까. 이게 서두르면서도 주변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3: 노어 사바나.
5: 여기는 밝은데?
3: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2: 우선 시원하다.
5: 여기 가볼게요.
2: 한번 가볼게요.
4: 폐랑 숨통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기압의 문제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제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6: 이거 아닐까요? 공기 필터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같은 건.
2: 이건 뭔가 필터들 같은데? 단위가 다 GPM이에요, 다른 장비.
6: GPM 뭐지? 아, 왜 기억 말락말락하지? 그램퍼 마이크론.
2: 네, 아웃 마이크론인가 보다.
6: 그러면은 에어솔 아닐까요, 에어솔?
2: 에어솔의 양.
6: 그러니까 그래야 약간 공기 필터와 관련된 거니까.
3: 저희는 앞쪽으로 계속 탐험 중입니다.

0: 여기 노트가 있는데.
1: 노트예요?
2: 근데 이건 새 거예요.
1: 완전 새 거? 이곳은 정말 신기한 공간이다. 다소 삭막한 풍경에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충구를 발견하게 된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고 또 걷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미래를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3: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1: 어? 어? 오.
4: 여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 증거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은 볼 수 있었을 때 그때 엄청 압도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소름 돋고.
5: 제가 자주 하는 비밀번호는 그냥 2 이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비밀번호 아니에요?
6: 아니에요. 과연 되면은
5: 승호 씨 추천해봐요. 승호 씨 생일이에요?
6: 네. 될 리가 없지.
5: 아니 0817이 생일이에요?
6: 네, 8월 17일.
5: 멋진 사람들이 다 8월 17일 생일인가 보다.
7: 엄청 진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멋있었고.
6: 근데 이게 영문 조합이라. 뭔데 뭐 좀 찾았을라나?
5: 아이.
6: 아 될 수도 있으니까.
5: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6: 아, 될 수도 있으니까.
8: 저희는 계속 앞으로 탐험하고 있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승호 씨, 이 비밀번호 어때요?
6: 네, 더 열심히 찾아주세요.
5: 아니면 비밀번호는 뭐니 뭐니 해도 486 아니에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6: 이게 된다고? 사랑에는 아니었네요. 은지님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재밌었습니다. 돌잡이 전문 MC답게. 네.
5: 안 되겠네요.
6: 이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지금 단서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좀 가볼까요? 저희도?
5: 같이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 봐요.
6: 네.
5: 가시죠.
6: 움직여서 뭐라도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5: 모르겠어요. 찾으러 가봐야죠, 이제.
1: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다시 한번
9: 돌아가는 길 한번 다른 데 찾아보죠.

0: 또 어디 위에 뭐가 놓여있나 좀 잘 보면서 가야겠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0: 아, 여기는
2: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저기 실험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설비실.
1: 오, 워크샵 같죠? 네, 워크샵? 랩 워크샵. 오, 이거는 무슨 탱크지? 물 탱크인가?
2: 오, 이 공간에 도형 모형이 있어요.

0: 도면이. 설마 우리가 선반 작업으로.
1: 이거 펌프 같지 않아요, 이런 거?
2: 이게 이건... 이 공간에 기압을 낮춰줘야 되니까.
0: 핵반응모처럼 생겼는데?
1: 어, 이게.
0: 이게 여기 모습이다. 팬가 봐.
1: 폐가
0: 쪼그라들었어.

0: 일단 도면이 있고 각도계가 있고 얘는 뭐예요? 필름인데 그냥 까만 필름이에요?
1: 네. 저쪽에도 워크플레이스가
0: 저기도 뭐가 있는데?
1: 아 뭔가 저기는 익숙한 모습이 많아서 가기 싫다.
0: 아. PPE 없이 들어와도 되나? 어? 잠시만.
1: 여기 아, 롱이다 롱이다. 여기 중요한 것 같다.
0: 롱이. 팔 안 잡고.
1: 돌아버리겠다. 이게 뭐야?
0: 이 U자 튜브가 있는 것 같은데?
2: 설계도 같은 그런 곳에 그 공기의 흐름을 그려놓은 게 있어서 아 이게 약간 안쪽에서부터 부풀도록 어떤 작용을 해야겠다 느꼈는데 이런 건물이 있고 내부 구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3: 뭘 좀 찾았나요?
4: 뭐 찾았어요?
5: 노트를 찾았어요.

0: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보니 날패를.
1: 공중에 뜬 기둥이 어딨어?
0: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 공중에.
1: 공중에 뜬 기둥이 있었어요?
2: 알파벳이랑 숫자의 조합이던데.
0: 이게 뭔가.
3: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둘이.
0: 맞아요.
3: 근데 우린 여기까지밖에 없었고 이거예요.
0: 네, 그죠.
4: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밑에 있어요.
0: 네.
4: 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0: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막힌 거예요.
4: 네, 여기서 막힌 거예요.

0: 길로 나가면 될 것 같아.
1: 네.
0: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시끄러워. 와, 귀가 멀 뻔했어. 정말.
0: 근데 이게 너무 넓다.
1: 너무 넓어. 너무 미로 같아요.
2: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3: 어떻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
4: 아, 왔다 왔다 왔다.
1: 왔어요.
0: 우리가 돌아서 왔어요.
5: 어떤 쪽지를 찾았나요?
6: 아, 전혀 모르겠네.
0: 이 전체적인 지도예요.
1: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이 남긴 것 같은 일기가 있어요.
3: 그래서 오. 이거랑 연결인 것 같아. BB팀이 찾은. 여러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있는 그 비밀번호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문만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7: 숫자 알파벳이면은 그거 화학식 아니에요?
3: 화학 시간?
7: 화학식.
3: 화학식?
7: 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면은 CO2.
3: CO2 이런 식으로?
7: 어.
5: 아, 나 알 것 같아. 잠깐만, 이것들을 모으면 될 것 같아.
6: 이거 눈에 띄어가지고
5: 요거를 모으면은 알파벳의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블, 커튼, 찰코,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합이
3: 그만 좀 가요.
8: 저를 포함한 팀원 7명의 뇌가 다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석하거나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팀원들 한 명 하면 개성이 강하다.
0: 그리고 우리가 찾은 일지에 나오는 뭐 날짜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3: 아.
9: 우선 이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 오케이, 좋습니다.
9: 이 그림이 네? 로고예요, 지금.
3: 네.
9: 그리고 얘가 쪼그라들어 있는데 지금 뭔가 여기 부분이 요거 같거든요. 관이 이미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
0: 그래.
9: 왜냐면 이걸 개조할 순 없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어떠냐 불어넣어서 얘를 다시 부풀려야.
3: 아, 그래. 여기다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얘를 불어봐야 되나?
10: 근데 이게 구멍이 없어요. 내가 계속 만져보는데.
3: 여기? 어? 이거 그림?
0: 그러니까 저희가 찾은 건데 이게
3: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0: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순환하거든요?
3: 그러니까.
1: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0: 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얘를 얘가 기압이 얘네가 너무 높으면 얘가 들어차야 되는 거잖아.
1: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뭐가 뿅 하고 나올 것 같아.
2: 어떻게 부풀리지?
1: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풀릴까요?
3: 공기를 넣거나.
2: 아! 공기가 따뜻해지면 팽창을 하잖아요.
3: 온도를 높이거나. 우리 계산할 때 온도 높이는 거 계산을 해서 퍼즐 하나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얘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데 되는. 그렇게 부풀 것 같아요.
4: 열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5: 온실 같은 게 보였을 때랑 위에 창은 다 그 삼각형이 연결된 유리였을 때. 그때, 아,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니어처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따뜻하게 해야 공기가 팽창을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조합해보다 딱 든 생각이 옆에 스탠딩 램프가 있었거든요.
4: 그러니까 따뜻하게.
3: 근데 어떻게, 왜냐면 저기.
2: 돋보기로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0: 쏴봐, 쏴봐, 쏴봐.
3: 뜨겁나?
2: 뜨겁지는 않아.
3: 아, 이게 돋보기구나?
4: 네, 돋보기예요.
2: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1: 아, 이렇게?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2: 이렇게? 이렇게?
3: 오, 됐다. 여기다 맞춰봅시다. 딱.
1: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0: 아, 얘가 부푸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부풀어야 되지 않아요?
3: 요게 부풀어야 돼.
0: 그러니까 얘네를 뜨겁게 해야지 얘가 부풀어.
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뜨겁게
2: 해야 돼. 아, 전체적으로?
6: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딱딱한 어떤 그 고체인 공간에 풍선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여기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겠거니.
3: 우선 넘어있는 한번 좀 보죠, 그동안.
7: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우리가 기체를 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3: 빼내는 게 아니라 부풀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 호스가 이미 연결이 밑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끼워넣는 게 아니라.
7: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저 모델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공간 안에 우리가 필요하는 종류의 기체가 필요하고 빼야 될 기체가 있고.
3: 아니,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빼면 안 되고 뭔가 불어넣어야 혹은 팽창시켜야 이게 볼록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7: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장홍재 박사님의 기여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으면 돼.
3: 이거 켰어 나.
8: 어?
3: 이거 선이 다 빠져 있었거든. 여기서 근데 연결하니까 켰어. 이거 온도 높이는 거잖아.
8: 이거 온도 높이는 거요.
3: 이거를 가져가서 저기다가 해볼까요?
8: 그럴까요?
3: 뽑아갈 수가.
1: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열을 낼 수 있어요?
3: 이거
7: 우리가
3: 적에서 온열이 켜는 데 성공했어요.
0: 그렇네. 그러면 이거를 갖고 가야.
1: 근데 저거는 고정이잖아요.
9: 기압 이상 경고. 10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2: 오, 시간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하면은 단서가 나와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0: 오케이 기다려 봅시다. 상황을 좀 봅시다. 보내고
2: 일단 그 단서를 또 찾아야 되고 그쵸? 패스워드.
0: 패스워드의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2: 그럼 결국에 이 모형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문 뒤에 뭔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0: 돈,
2: 어떤 시스템이?
0: 우리 돈 뒤에.
2: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여기서 배웠으니까.
10: 아, 이걸 어떻게든 뜨겁게 만들어야겠다. 솔직히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성냥이랑 램프가 보여서 그냥 불을 질러볼까. 어쨌든 부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7: 장비가 있어서
3: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7: 어디에?
3: 풍선에.
7: 팽창을 시키기 위해서?
3: 네.
7: 해볼까?
3: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게 어쨌든 모일 수가 있고. 아, 이게 그렇게 뜨거워질까?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아니,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됐다. 자, 이거
7: 요 실험 장비가 맞는 것 같아.
3: 우선은 좀 걸릴 테니까 켜놔보고.
1: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더 뭔가 할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거. 부풀어 오르려면 열을 가하래요. 과학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열을 내야 될 거 그럼 열을 내 열을 내보자 열을 내보자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여기서 열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열을 낼 수 그 있는 네모, 무언가
0: 이런 C자 튜브가 뭔가 막 그려져 있었던 거 어? 있었잖아요.
1: 이거 드라이기로 좀 쏙가봐요.
0: 세상에
1: 쏙가봐요 드라이기로.
0: 네, 너무 좋아요. 드라이기 찾았어요. 드라이어를 찾아서
3: 어? 진짜?
0: 네.
1: 오! 어, 많이 부풀어 올랐다. 오! 그죠?
10: 완벽하게 닫혀있는 그 밀폐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눌러보거나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서 속에 있는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면을 밀어내도록 벽에 가하는 압력을 높여준다면 얘가 분명 다시 늘어날 것이다. 뭐 일상에서도 유명한 탁구공 찌그러졌을 때 어떡하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팽팽하게 튀어나온다.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한 방식이었고요.
1: 근데 좀
11: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어, 그러네.
11: 어, 어? 올랐다, 올랐다.
1: 올라가, 올라가.
3: 올랐어요.
1: 올랐다.
3: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야?
1: 뭐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3: 우선 부풀리긴 했고. 그 다음 힌트는 뭐가 없었나요, 우리가? 잠깐만.
1: 어? 글자 있다.
3: 글자가 있어.
1: 바이오스피어 2라고 써 있는데? 네.
11: 잠깐만. 그 글자가 힌트다.
1: 바이오스피어 2. 이게 비밀번호
3: 같은데? 이게 비밀번호 같아.

0: 바이오스피어 2.
1: 이게 비밀번호
2: 같은데? 이게 비밀번호 같아.
1: 가서 신호합시다. 아~ 시도. 빨리 갑시다.
3: 바이오스피어 2.
1: 같이 가봐. 시간이 없어. 갑시다.
4: 무전기 다 챙겼죠?
1: 무전기 챙겼어요.
3: 무전기 하나 제가 챙겼어요.
4: 아, 네.
3: 앞으로.
1: 선생님, 앞으로. 왔어. 승호 씨.
4: 네네.
1: 비밀번호.
5: 바이오?
4: 바이오스피어.
3: 아, 틀리면 영구 폐쇄 이런 건 아니겠죠,
2: 바이오스피어
3: 설마?
2: 바이오스피어 2야.
4: 됐다.
5: I, O, Sphere,
6: S,
5: S,
6: P,
5: P,
6: H,
5: H,
6: E,
5: E,
6: R,
5: R,
6: E,
5: 2,
6: Verify.
4: 돼요?
6: Access granted. 오케이.
1: 성답이 해봐요.
2: 이것도 힘으로 열어야 돼.
6: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턱 있어요.
6: 여기 계단 있어요.
3: 아니 여긴 뭐 가도 터널이 계속 있어 이 건물은.
1: 아니 근데 지구에 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7: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궤도를 따라서 손전등이랑 워키토키에 있는 정말 미약한 불빛에 의존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1: 머리 조심하십시오.
5: 예.
1: 발도 조심하십시오.
5: 예.
1: 우와!
8: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폐에 도달했을 때 진짜 압도당했어요.
9: 원초적인 경우의 감,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줬던 건 그 폐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3: 이게 폐인가 봐. 팽경막처럼.
1: 이게 여기가 조금 이거는 단단한데 얘는 부들부들한 걸로 생겼잖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10: 아, 그래서 얘가 바닥에 내려.
1: 얘가 다리
10: 올라갔다가.
1: 아, 얘가 다리 예, 같은데?
4: 예, 예, 예.
8: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를 고장난 폐를 고치면 좋을까?
1: 어쩌지?
4: 뭐가 없는데? 없어, 아무것도.
1: 이 일기장에 힌트를 찾으려고 봤는데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처음 들었어. 여기 들어왔었나 봐요.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 것 같다.
10: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린다는 게
3: 이거 같은데?
2: 그러니까 이거 같아.
1: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매달려서 무게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여기 공기압을 바꾸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0: 그러면 아무튼 우리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1: 여기 아직 다 보질 못했으니까.
10: 우리가 너무 이 공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9: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위에 있는 기둥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공간이 수축을 가능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으면
2: 저게 만약에 횡경막이라 그러면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고.
9: 그치.
2: 그럼 우린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 돼.
9: 그치,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내려오는 거니까.
2: 근데 제일 쉬운 건 사실 저 문 열어두면 되는데?
7: 근데 저는 수술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는 그냥 여닫는 걸로 음압 장치를 하거든요. 압력을 바꿀 때 문을 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딱 보니까 엑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고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러 갔는데

0: 여기 나가는 문을 찾았어요. 네.
1: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오거나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를 찾는 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저는 뒤쪽에 모든 관이나 구멍 같은 것들도 보고 다녔고, 그리고 나서 눈에 띄었던 거는 South Lung Exit, Emergency Exit. 그걸 보고, 아, 이 문이 열리나?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열어봤고. 오우씨.
0: 우와!
1: 여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힘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을, 기압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혹시 이 공간 안에 기압이 외부와 달랐구나.
0: 왜 내가 문을 혼자 잡게 하고 나가요?
2: 아, 미안해요. 어떻게 닫아?
0: 좀 도와줘요.
2: 어떻게 닫아?
3: 파이팅!
2: 우와! 아, 이거 열어놔야 돼요?
1: 열어놔야지만 저 공간이 내려와요.
0: 우와!
2: 그렇다! 맞네! 근데 많이 내려온 것
1: 내려온
2: 같아요.
1: 내려온 거 있죠?
2: 네.
1: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공간이 이 물질 자체가 우리 폐처럼
3: 이 기둥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온
4: 것 같은데?
5: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생각을 못했지? 약간 부끄러우세요. 아니, 이걸 문을 못 열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6: 왜 이게 기압이 올라갔을까?
3: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6: 기압이 올라

0: 하는 건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1: 지구도 계속 뜨거워졌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0: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설계하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온도 변화, 그러니까 기압 변화를 지금 벗어난 게 아닌가. 더 뜨거워져서 더 기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게 아닌가.
2: 실험기지의 배가 호흡을 시작하여 실내 기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 중입니다. 거대한 시설을 관장하는 배의 경이로운 숨결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 진짜 신기하다. 와.
1: 진짜 폐구나. 와.
4: 정말로 공간 전체가 인간의 폐처럼 작동할 줄 몰랐어요.
5: 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4: 굉장히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6: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그래도 어떻게 끝났네.
1: 미션 해결한 거죠. 기지 도착.
2: 우와 죽겠다. 좀 벗고 있어야지. 우와 와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나 저렇게 거대한 건물이 있었대요?
3: 아, 엄청 크던데 진짜? 깜짝 놀랐어. 와.
4: 어 이거 누가 놓고 왔어요?
2: 뭐야?
0: 뭐예요?
2: 이게 뭐야 이게?
4: 이게 뭐예요?
0: 물? 이거... 물인데?
4: 안에 뭐예요?
5: 근데 이게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6: 네. 들어도 되나?
0: 방법 있어요?
5: 이거 약간 에코스피어 닮았는데?
2: 에코스피어가 뭐예요? 동그란 거 말씀하시는
5: 거예요? 에코스피어가 이 완전히 밀폐된 그런 생태계를 재현해 놓은 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영양분의 순환이 이 안에서 다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는.
2: 나는 이거 테라리움인 줄 알았어요.
5: 약간 그런 거예요.
0: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막걸리 발효하면 이렇게 돼요.
2: 저도 혐오인 줄 알았어요. 네,
0: 이거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7: 근데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왜 어디서 온 거지?
2: 사실 이거 누가 우리 여기 불러들였는지 누가 여기에 지금 물품을 조달을 해주는 건지 그럼 여기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냥 혹시 그러면은 우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혹시 승호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 승호 씨가 혼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 그런 게 조금 다들 의심스럽지 않냐라고 막 말을 했었거든요.
4: 이게 오늘 우리가 한 거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0: 이걸 그냥 두진 않았을 거니까.
4: 네.
8: 근데 이곳을 보면 약간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축소한 것 같지 않아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8: 사막, 사바나, 열대우림, 바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 축소판에 지구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다가. 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열대우림이었잖아요. 근데 열대우림이 왜 그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막 그렇게 있던데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8: 지구과학자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6: 그런 게 기후 위플래시라고 비가 내리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어요.
8: 여기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6: 그래요?
8: 여기 써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극단적 기후 변화.
6: 전체적으로 열을 받으면 대기가 따뜻해지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대기가 팽창을 하면서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건조해지고 오히려 대기로 수증기가 그러니까 1도 올라갈 때 한 7, 8% 물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땅은 더 이게 수증기가 사라지는 거고 대기는 점점 더 물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쏟을 때는 또 그 양이 많아요.

0: 많아지고.
1: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2: 사막과 비슷한 환경도 있었어요. 네, 선인장이 있었고 이게 퍼즐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불을 뿜고 밤에는 얼음을 품는다.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실험장.
3: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4: 저 아까 제가 읽었거든요. 느낌이 너무 다르네. 사람을 약간 속상하게 만드네.
3: 그러니까.
5: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약간 인문학의 언어 같아서.
3: 저희는 열대우림이랑 사막 사이에 사바나라는 곳에 있었어. 사바나? 저 근데 사바나에 대해서 완전 처음 안 게 저는 그냥 사바나 사바나 뭐 하나 뭐 하나 그 뭔지 알아요?
6: 몰라.
3: 그 노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사바나가 그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7: 아 열대우림과 사막 사이에서 그
3: 필요할 때 열었다가 남을 때 그 축적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예 처음 알아.

0: 그 열대우림을 약간 연결해주는 뭐 그런 다리 같은 존재인가 보다, 사바나가.
1: 그러면은 이게 지구의 어떤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는지.
0: 그러게.
1: 그게 좀 궁금해요.
2: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 우리 전에 왔던 사람들이 실험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도 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구를 떠나면 여기 같은 생태계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라는 게 빛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빛 에너지밖에 없었을 때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0: 우리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그걸 한번 해본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지구가 망했을 때 밀폐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주를 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명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명 환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를 다 바꾸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돔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주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닐까.
2: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왜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4: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간 거 아닐까요?
0: 우리가 자느라 누가 코를 골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나?
5: 그럴 순 없어요.
4: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를 골면 오히려 생산을 더 못해요. 그냥 무호흡이 있으니까.
3: 아니, 근데 원래 기지가 비어 있었잖아요.
4: 우리가 들어왔구나.
3: 우리가 대사를 시작을 했잖아.
0: 그래.
2: 그렇네.
3: 우리가 들어옴으로써 대사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그 이퀼리브륨이 깨진 게 아니야.
4: 그러니까 이 인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걸.
2: 생각하지 못했던.
4: 근데 세균이 이렇게 7개나 들어왔다. 등치도 큰데.
6: 인간이 문제네.
4: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결국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2: 지구는 어쩌다 인간의 터전이 되어서.
4: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터전이 된 바람에 폐가 고장난 것 같아.
7: 가이아 가설이라고. 가이아. 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생명체다. 허파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구가 갖고 있는데, 지구를 생명체로 보게 되면은 세균과 인간의 관계처럼.
2: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세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세균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3: 근데 세균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되게 조금 의문심이 드는 게, 우리가 지구의 상황을 지구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게 유리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이제 있지만.
0: 지금 되게 미국 사람 같았어요.
3: 아, 미국 사람 같았어요? 그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0: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비난의 대상이라던가 인간은 무조건 해롭다, 우리가 세균이다라는 프레임보다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을...
1: 근데 제가 세균 얘기한 건 우리가 세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더 큰 시스템 안에서 몸생을 만들어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3: 느낌이야.
2: 귀여운 별명 있잖아. 나는 그 캐릭터 좋아하거든. 나 세균맨 캐릭터 좋아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세균맨 나 호빵이로 불러줘요. 나 호빵이라고 부르고 나는 세균이라고 부르고.
4: 깜짝이야.
5: 여러분이 실험기지에 숨통을 틔운 덕분에 도만의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를 기려 생존을 이어갈 시드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폐를 찾아 숨결을 되살린 장동선님은 지금 시드룸으로 오십시오.
6: 가보겠습니다.

0: 어우, 아주 싱글벙글이신데? 우와.
1: 안녕하세요. 시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2: 좋다.
3: 몇 개예요?
1: 총 13개가 나왔어요.
3: 왜 13개지?
2: 뭐지? 근데 난 그리고 이 뉴스가 어제는 한결 씨한테 먼저 줬고 오늘은 동선 씨한테 먼저 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
4: 아니, 아까 왜 한 명 한 명 한 명
1: 제 생각에는 어제 금고의 문을 연 게 한결님이었어요. 아~
3: 그게 키웠구나. 크게 가장. 아.
1: 그리고 오늘 문을 마지막에 연 게 저였어요. 아~
5: 그 문을 열 수 있는 선택을 딱 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장동선 선생님도 우리가 모두 막혔을 때 뭔가 해결책을 만드는 건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그 육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1: 근데 저 여기에서 있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 먼저 하세요.
1: 시드가 사실 종자잖아요.
6: 어허. 그렇죠.
1: 그 종자는 뭘 위해 필요해요?
2: 다음 생명?
6: 열매.
1: 돈을 붙이면 종잣돈은 뿔리기 위해 있는
2: 거예요. 더 많은.
3: 시드머니?
1: 그러니까 시드도 저는
2: 시드도 더 많은 시드를
1: 더
2: 만들기
1: 많은
2: 위해서.
1: 시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물어봐, 알려주지 물어봐. 않을까?
2: 누수한테 물어봐, 누수한테.
6: 지금 AI 룸이에요.
1: AI 룸.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2: 갔다 와요, 갔다 와요.
6: 한번 물어보세요.

0: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요?
1: 뭘 믿으면
2: 아, 나온다, 나온다. 뭐예요?
3: 어, 뭔 종이를
4: 갖고. 답이 엄청 길게 나왔는데.
5: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나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진의 씨앗을 더 얻기 위해서는 작물을 수확해야 하고 파파야, 무화과, 열매로 재배를 해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마토 씨앗을 말려서 보관해야 하고.
1: 그거 잠깐 진짜 씨앗을 말하는 거 아니야?
3: 진짜 씨를 물어본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동선 씨, 아니 동선 씨 질문을
1: 제가 평상시에 땡 GPT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씨드를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당연히 씨앗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우, 여기가 무슨 묘종 가게도 아니고.
2: 수확한 만큼을
0: 진짜 씨앗을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3: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0: 그러니까 토마토나 고추 이런 진짜 그 씨앗을 말한 것 같은데.
4: 아, 진짜 씨드를 말하는 거였구나 했을 때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답변이. 되게 단순히 웃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고 좀 우리가 다 같이 깔깔거리고 했던 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5: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제안할게요. 혼자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중 누가 받더라도 이걸 일종의 개처럼 넣어서 뚫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같이 살아남으면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6: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 분배를 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된다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금을.
7: 하지만 생존했죠.
8: 막판에 몰빵하고 나누면 돼요.
6: 아니, 왜냐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누군가가 모아서 그거를 받고 나서 나누죠.
5: 저는 그게 처음에 나누건 나중에 나누건 상관없긴 한데 항상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에 많이 생기고 나면은 나누기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종자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다 같이 쓰기 위한 통에 넣고 싶으면 본인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6: 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5: 가져도 아, 돼요.
6: 아니 왜냐면 여기 우리 갇혀 있는데.
7: 아 그리고 다 보고 있잖아요.
6: 어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라는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을까 봐.
5: 자, 두 개씩 나눠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세요.
6: 오케이, 줘봐봐요. 다 나누자.
5: 누가 준대요?
6: 왜 안 줘요? 다시 돌아왔다. 아니 갚을게요. 다시 돌아왔다.
5: 어? 줄게요. 일로 와요. 아니 저는 오늘 받은 걸 다 나누려고

0: 진짜 나 무서워.
1: 아, 빨리. What's wrong with you?
2: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3: 이 뭐야?
4: 아이씨!
1: 7, 9, 8, 7, 6, 5, 4, 3, 2, 1!
3: 엄마!
5: 망했다!
3: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6: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0: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3: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3: 후원문의 080-961-9595.
1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3: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5: 와, 이거 진짜야?
16: 에이, 설마. AI겠지?
15: 오, AI로 만든 거네.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 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 더...
4: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5: 와.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7: 바삭함의 끝판왕.
8: 바삭 60개 치킨. 크크크.
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0: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샤프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가장 놀라운 것까지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것을 세계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롯데.
4: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G. 정전 73년.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방 한계선 NLL을 지척해 둔 연평도 바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5: 현재 중국어 선거리 0.5마일 전.
6: 경고방송 이용하여 정상맥락 실시 중에 있어.
4: NLL 넘어 우리 해역으로 접근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
7: 예, 알려! 중국 어선 저 타실이 개발 완료!
8: 현재 불법 어획물 불러 보이는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4: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이들이 서해 최전선 연평바다를 지킵니다. 북한 황해도와 불과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섬 연평도.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품은 평화로운 풍경 뒤로 늘 긴장이 흐르는 이유죠. 연평도는 꽃게 황금어장으로도 유명한데요. 겨우내 깊은 바다에서 머물던 꽃게들이 따뜻해진 연평바다로 몰려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꽃게 성어기를 맞았는데도 수확량이 신통치 않답니다.
9: 요즘 개가 없어요.
10: 요즘 개가 없어요?
9: 네. 개가 많지 않아요.
4: 텅 빈 그물엔 어민의 한숨만이 걸립니다.
11: 오늘은 뭐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저쪽에서 해수성 꽃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쪽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꽃게들을 쟤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이쪽으로 올 게 못 오고 그럼 우리는 뭐 좀 그렇죠.
4: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NLL 해역을 넘나들며 꽃게가 이동하는 길목을 막고 싹쓸이로 쓸어간다는 중국 어선들. 불법 중국어 어선 단속을 책임진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게도 연평바다는 임무 수행이 까다로운 곳이랍니다.
12: 연평 북방이나 서방 쪽으로 중국어 어선 동향이 거의 동일해. 고속버트 한 척이 계속 있긴 한데 지금 며칠째 계속 이동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13: 서해5도 경비단은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대연평도, 우도까지.
4: 2017년 불법 조업 어선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서해5도 특별경비단.
14: 우리 대원은 여기 특전사 출신 두 분이 있는데 권경사, 임경사, 그리고 저는 UDT 출신 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군 SS 출신

0: 정경사, 육군 정보사 출신 김경사. 여기는 스마트한 김경장.
1: 전속력으로 달려가 도주하는 배에 등선하고 때론 거친 저항에 몸싸움까지 불사해야 하기에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돼 있답니다.
2: 배도 없나?
3: 이게 저희 중국어선들 도주할 때 문을 폐쇄시키고 저희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저희가 강제로 개방하는 장비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위협 전개기라고 강제로 문을 이제 찢어 벌리거나 아니면은 잘라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한 번에 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 중 하나입니다.
4: 이게 한 사람이 드는 장비인 거예요?
3: 네. 방검 부력조끼라고 하는데요.
4: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21킬로, 22킬로네요.
3: 네. 한 22, 23킬로 정도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등선하면서 같이 갖고 타고 있습니다.
1: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5: S3 여기 SS 현재 본국 쪽 남포를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이죠. SM정은 모의선, 불법조업을 하는 그런 선박을 가장해서 하고요. 저희 SS정은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1: 정전 직후 UN군 사령부가 서해 5도를 따라 그은 해상 경계선 NLL.
6: 여기 SS정 장치달력. 현재 중국어 선박이 0.5마일 전 정도, 천야드 전.
1: 남북 어느 쪽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선을 중국 어선들이 넘나드는 겁니다.
7: 경보방송 이용하여 정상명령 실시 중에 있어요.
1: 정지 명령에도 도주하는 불법 어선. 불법 어선 주변을 세 바퀴 선을 하며 다시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 어선에 오릅니다. 도주하는 배를 추격해 달리는 배에서 배로 올라타야 하는 위험천만한 순간.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도주 중인 불법 어선의 철문을 강제로 연 후 조타실을 장악해 무력화시키면 긴박했던 훈련이 끝이 납니다.
6: 지각팀 조타실 진입 완료.
8: 네, 조타실 진입 완료.
6: 완전 장악 완료.
5: 중국 어선을 납포를 했는데 다수의 중국 어선들이 납포한 선박을 추격을 해서 임진왜란 때 이런 느낌이었나 하는 생각으로 봉돌이 막 엄청 날라와요. 화살촉처럼 봉돌을 엄청 많이 그쪽에서 던지고 그래서 그거를 비 맞으면서 피하면서 그걸 탈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1: 실제 단속 현장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
6: 예, 완료! 중간선 조타실 개방 완료!
9: 현재 불법 어획물로 보이는 다수의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5: 지금 저기 보면 중국 어선이 저희가 기동하니까 지금 도주하고 있어요. 지금 검은색 매연을 지금 뚫고 지금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4: 저기 저 배들이 다 중국 어선이에요?
5: 네, 다 중국 어선이에요. 저 땅은 북한 땅이죠.
4: 이렇게 가까워요?
5: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민감해요.
1: 자칫 남북 간 긴장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해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NLL 선상을 오가며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중국 어선들. 팽팽했던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
10: 저희 민박집에서 운영하는 회인네라고 벌써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 일주일씩 3교대 근무를 하는 대원들의 허기진 그리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집밥.
14: 대장님들 분만

0: 사실은
1: 진압대 분들 와서 계시면 든든해요. 우리는 유사시를 생각할 때는 든든해. 저런 분이 와서 유사시 때 와서 이제 우리를 주민들을 뭐 잘 인도를 하고 뭐 저기 할 때 그럴 분들이니까.
2: 자,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1: 무섭지 않아?
3: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된 이웃. 한 식구 챙기듯 정을 나눕니다.
4: 아, 여기 다 셀프군요.
5: 아, 예, 여기 다 저희가 갖다 먹어요.
3: 내 식구 챙기듯 대원들 입맛까지 훤히 꿰고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낸 밥상입니다. 따뜻한 한 끼에 담긴 정성은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줄 테죠.
6: 잘 먹겠습니다.
7: 맛있게 드세요. 네,
5: 맛있게 드세요.
4: 오늘 밥을 넉넉하게 항상 해야 되겠네요.
1: 잡수고 더 잡수면 밥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3: 평온한 일상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답니다.
1: 지금도 사격을 하면 그 전에 놀랬던 게 아직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섭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 슬픈 기억이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아.
3: 몇 차례 걸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은 연평바다를 넘어 연평도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평화롭던 마을은 상처를 입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그 바다에 있었다는 조성국 팀장입니다.
8: 1차 연평해전 때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교전이 끝난 상태에서 꼭 환자 후송하고 막 그때 다쳤던 그 장병들, 전우들 이 친구들이 뭐 수술하고 응급 수술하고 조치하고 했던 그 피가 그
3: 눈앞에 푸른 바다 위로 겹쳐지는 그날의 포성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답니다.
9: 아, 당직은 이제 매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당직자가 상황 생기면 전파하고 출동 있으면 나가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새벽 내내 매일 나가고 하루에 많으면 4번 뭐 이렇게도 나갔습니다.
3: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밤낮 없이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데요.
10: 깜짝 놀랐어. 아이고, 잘하네.
3: 꽃게 철이 되면 중국 어선의 출몰도 더욱 잦아진답니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으로 대원들의 출동도 밤낮이 없답니다.
11: 네, 연평 특신업대 정채영 경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네. 출동이어가지고요.
12: 들려내! 들려내! 지금 출동입니다, 출동!
3: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1: 네, 선배님, 지금 출동이어가지고요.
13: 바로 나오셔야 돼요.
11: 네네네.
3: 진압 장비를 챙기고 일사불란하게 출동 태세를 갖춥니다.
11: 지금 우두 동방에 중국 어선이 남하고 있다고 해서 차단 납포 지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긴급 출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4: 두 척 내려왔답니다.
11: 두 척? 네.
3: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11: 네, 무기탄 다 실었습니다.
3: 숨 가쁜 추격전에 서막이 오릅니다.

0: 한 순간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현장.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동료가 있기에 두려움 없이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대원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개인 화기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드디어 출항.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길.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기 전에 조타실을 확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마침내 철문이 개방됩니다. 한밤중 최전선 바다에서 펼쳐진 사투.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무사히 작전이 마무리된 모양입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자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1: 여보세요? 태우자?
2: 태우자.
1: 방금 우린 상황 생겼어가지고 이제 막 왔어.
2: 상황 또 생겼어?
1: 그래가지고 태우가 너무 보고 싶다.
2: 야, 뭐죠?
1: 살짝. 이제 8개월 돼가지고.
3: 8개월 됐어요?
1: 네.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나오면. 지금 자고 있어요. 잘 자고 있는데.
2: 언제 와?
1: 화요일 날 가지.
2: 토, 일, 월.
1: 이제 별로 안 남았어, 또.
2: 5일이나 남았는데?
1: 빨리 가야지.
2: 다치지 말고
1: 채연이도. 알았어.
2: 작게.
1: 잘 자.
0: 오늘도 최전선 연평 바다를 묵묵히 지킵니다. 빅장 걸린 금단의 땅 DMG. 정전 73년. 여전히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향합니다. 긴장과 경계가 지켜온 바다에 깃든 생명.
4: 어디요? 저 까만 거? 올라왔다, 올라왔다.
5: 나무가 왔어.
4: 우와. 방금 전까지 바다 안에 있던 성게.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0: 북녘 땅을 지척에 둔 섬.
1: 저게 북한 땅인가 보다.
5: 여기서부터 12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어.
0: 최고의 자연과 뜨겁고 활기찬 삶의 숨결로 가득한 백령도로 갑니다.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4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의 끝, 백령도에 닿습니다. 북한까지 거리는 불과 10여 킬로미터. 분단의 최전선에도 평화로운 일상이 흐릅니다.
5: 백령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백령도 온다고 어제 초등학생처럼 설레갖고 잠도 못 잤어. 군사 지역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냥 군사 요충지로서의 어떤 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관광할 만한 것들, 돌아볼 만한 것들이 좀 꽤 많네요.
0: 경계가 지켜온 섬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있습니다. 서해 해금강으로 불리는 백령도의 명승 두무진. 예로부터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불린 곳, 경이로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천연 기념물인 사곳 해변. 고운 모래가 단단하게 다져져 한국전쟁 당시에는 천연 활주로로 쓰였답니다. 북녘 땅을 마주한 채 바닷길을 달려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4: 어디요?
3: 저
4: 까만 거?
0: 백령도는 전박이 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
6: 지금 가는 곳에 가면 한 300마리 정도?
4: 300마리요?
6: 네.
4: 오야.
6: 물이 빠져서 이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이제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저 바위 있죠? 저 앞에 바위. 저게 물범 바위예요.
4: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여기도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어 여기 나와 있다.
0: 동글동글한 머리를 빠꼼히 내민 물범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전박이 물범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백령도 앞바다에서 머물다 초겨울이면 중국으로 이동한답니다.
4: 저렇게 털을 말리나 봐.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윤기나고 바삭바삭 빛나요. 그리고 그 표범 무늬 같은 그 얼룩덜룩한 무늬들이 있고 전박이. 이쁘다.
0: 남북의 경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바다를 오가는 존재. 사람에겐 금단의 바다지만 물범에겐 삶의 터전이죠. 섬에 털을 잡은 사람들의 특별한 음식도 있습니다.
4: 야, 이게 메밀꽃인가 보네. 냉면 만들어가지고 드시고 계신 분. 여기 백령도의 명물인가 보네, 진짜. 식사 되나요, 지금?
7: 네.
4: 아, 네네네. 식사.
0: 섬 곳곳에선 냉면집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8: 안녕하십니까.
4: 여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메밀냉면?
8: 다 그냥 골고루 다 나가요.
4: 아,
8: 물냉도 나가고 반냉도 나가고 비빔도 네. 나가고.
4: 반냉은 뭐예요? 반냉은?
8: 반냉은 육수반, 양념반.
4: 아, 반냉입니다. 아, 물냉 먹어야 돼요? 아, 그럼
8: 다.
4: 따님이신 거예요?
8: 네.
4: 아, 그러시구나. 아니, 닮으셔가지고 물냉을 먹는 게.
9: 물냉 드셔요.
4: 물냉 가겠습니다.
0: 황해도 메밀냉면에서 피어난 백령도 냉면. 전쟁을 피해 황해도에서 피난을 온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리움을 냉면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4: 여기 냉면이 다른 데랑 다른 데는 뭐가 있어요?
9: 일단 고기 안 들어가고요. 동치미 육수 쓰고요.
4: 동치미 육수구나. 아. 네네.
9: 여기 액젓.
4: 액젓이요?
9: 네네. 까나리 액젓인데 백령도 분들은 여기에다 액젓을 넣어 드시거든요.
4: 잠깐만요.
9: 생각보다 안 비려요.
0: 백령도 냉면의 비밀은 조금의 잡어도 섞이지 않은 까나리 액젓. 한두 방울만 더해도 감칠맛이 살아나 냉면의 풍미가 깊어진답니다. 고향의 맛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백령도를 대표하는 별미가 됐다죠.
4: 와, 선생님, 여긴 메밀 직접 갈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죠? 그 껍질이 사각사각 씹히는 게 되게 맛있어요.
0: 첫 맛은 낯설었지만 자꾸만 손이 가나 봅니다.
4: 침이 나오게 하는 그 감칠맛이 뒤쪽에 딱 걸려있네요. 아, 액젓을 그려서 넣는구나. 까나리 액젓 넣는다. 무슨 벌칙인 줄 알아. 이유가 나 있구나.
6: 옛날에는 전미도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좀 이제 까나리 액젓으로
4: 예.
6: 이제 간을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자기 입에 좀 맞아야 되니까
4: 아,
6: 평양냉면 뭐 무슨 냉면 다 있는데 백령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 그 백령도식
4: 예.
6: 예, 그 식이에요. 예. 짬은 정도 담백하고
4: 아. 예.

0: 이게 뭐 달달한 맛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맛이 난다 할까?
1: 시량의 아픔이 빚어낸 쌉싸한 맛.
2: 이 감칠맛이 계속 땡기네요.
1: 서움의 깊은 맛을 마음으로 채우고 다시 백령도의 바다로 향합니다. 출항을 서두르는 배들로 포구의 활기가 감도는데요.
2: 지금 막 배출항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시는지. 선장님 뭐 잡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막 나가실 거예요? 저 좀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3: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2: 아 돌아가라고요? 돌아오고 태워주신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2: 아니, 뭐 막 준비하고 계시길래 네네. 뭐 잡으러 가신지 궁금해가지고. 아, 네.
4: 저 바다에 보물 찾고 털러 갑니다.
2: 보물 찾고요?
4: 네.
2: 바다에 무슨 보물 찾고
4: 가요? 온갖 보물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2: 아, 그래요? 네. 이쪽에
4: 어머, 네, 어머님이세요. 우리
2: 장모님이세요?
4: 네, 장모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4: 코치해 주시고.
2: 코치해 주시고.
4: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이제.
2: 아, 그렇구나. 네. 저 좀 궁금해서 그런데 타고 같이 가도 될까요? 네.
4: 가능합니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4: 이쪽으로 그냥.
2: 아, 네네.
1: 선뜻 곁을 내어주는 인심이 참 넉넉하죠? 네.
4: 조심하셔야 돼요.
2: 네네.
5: 호빈아, 아빠 배 타. 아빠 배.
4: 일로 와. 이쪽으로 타야지.
5: 아빠 배.
4: 일로 와.
5: 올라가.
4: 옳지. 그거 딱
2: 타. 야, 또 뭐가 다 아, 얘가 또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너 그래. 반갑다 그래.
5: 내 사람 말이야.
2: 호빈아. 가자.
1: 거칠기로 소문난 백령도 바다에선 2인 1조로 물질을 나선다는데요. 해녀 장모와 해남 사위는 환상의 짝꿍이랍니다.
6: 출항하신 어선들 조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32, 33 이렇게 할까요?
4: 국대 잡이하는 배들은 지금 너무 어장저기 NLN 한계선 가까이서 작업을 하니까 해경에서 그 위치 파악을 하려고 지금 위치 물어보는 것 같아요.
1: 휴전선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백령도는 NLL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접경의 바다 한복판 조업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주 해녀였던 호순 씨는 35살에 백령도로 원정 물질을 떠나온 뒤 이곳에 남았답니다. 전기 설비 기술자로 일하던 사위는 장모님 곁으로 와 바다를 배웠다죠. 스승과 제자로 함께 배를 탄 지 어느덧 17년. 사위는 백령도의 유일한 해남이 되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공기줄에 의지해 물질을 한다는데요. 장모와 사위를 잇는 생명줄은 믿음의 끈이기도 합니다.
2: 백령도에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5: 한 40년 전.
2: 40년 전에? 제주에서 안 하시고 백령도에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5: 물건이 많아.
2: 옛날만큼은 없고.
5: 옛날만큼은 없고.
2: 아, 그래요? 걱정 안 되세요?
5: 걱정은 맨날 오는 거예요.
2: 아, 매번 내려갈 때마다 걱정되시고.
1: 거센 너울 위로 올라오는 기포 방울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위치를 잃기 십상이라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답니다. 물속에서 마주한 백령도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창고. 손 닿는 곳마다 해상과 소라, 성게가 가득한데요. 접경의 바다가 숨겨둔 귀한 보물입니다. 포비가 먼저 알아챘군요. 물속에 있던 아빠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말이죠. 수확물도 제법 묵직해 보이는데요.
5: 와. 너무 밖으로 갔어.
2: 이렇게 잡았는데도 혼나요?
4: 한 마리 잡았어.
2: 아, 전복. 이야.

0: 이 지금 다시마 먹다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다시마채 뜯겨갖고 나왔어. 우와, 우와, 야, 우와, 야.
1: 즉석에서 먹는.
0: 맞습니다. 야. 자, 방금 전까지 바다 안에 있던 성게.
2: 한입 머금는 순간 진한 바다 향이 훅.
0: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1: 성게 먹을 줄은 안 했어.
0: 먹을 줄만 알아요. 아유, 이렇게 고생해서 잡아오셨는데 너무 맛있네, 너무.
2: 거칠고 험한 최전방의 바다. 때론 두려움을 안기기도 하지만 그 품에서 자란 생명만큼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상위는 횟집을 운영 중인데요.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은 그날그날 바로 손님상에 오른답니다. 양식이 없는 백령도에서는 대부분의 해산물이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
3: 이것도 뭐예요?
4: 자연산 송아지입니다. 사실 1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2: 깊은 바다에서 오랜 세월 자라 크기부터가 남다른데요.
4: 별다른 양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으로만 국물 우려내면 국물도 끝내주고.
2: 갓 손질한 자연산 회와 마 껍데기를 연 성게. 보라 성게는 초여름부터 알이 꽉 차올라서 여름 내내 단맛이 깊어진다죠. 백령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3: 뭐부터 먹어볼까요?
4: 일단 제일 손 가시는 것부터 한번 드셔보십시오.
3: 아무래도 이제 섭이.
4: 앞접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 아, 네. 근데 여기 거의 앞접시네요.
4: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센스.
3: 아, 그럼요, 네.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시는데. 자, 이렇게 집어서.
2: 탱탱하고 쫄깃한 육질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5: 와, 입안 전체 이런 느낌 깜짝.
3: 야, 통삽이 이런 맛이군요. 자, 그러면 또
4: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3: 그렇죠.
2: 씹을수록 감칠맛 도는 속살도 일품이지만 진가는 바로 요 국물.
3: 여튼 쫙쫙 내려가네. 와, 시원하다. 와.
2: 바다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이 아닐까요? 깊은 바다가 품어온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양입니다.
3: 우리도 밥술을 마시고 가야 됩니다.
6: 잘생기셨어요.
3: 잘생기셨다. 그 얘기 다시 한번
6: 할게요. 잘생기셨어요.
3: 나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먹어보니까 어때요?
6: 싱싱하죠. 맛있어요. 싱싱하죠. 성게.
7: 성게짱.
6: 성게가 최고였어요.
7: 성게.
6: 성게가 진짜 싱싱하고 살아있어요. 싱싱해요. 전복보다 더 맛있어요.
2: 경계의 바다는 차갑지만 그 품에 기댄 삶은 뜨겁습니다.
8: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0: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11: 와, 시원해.
10: 스텔라 냉떡볶이.
12: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멘스.
1: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G.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목 파주로 향합니다. 활기찬 도심에서 출발하는 특별한 여정.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한 달에 두 번 조금 특별한 열차로 변신한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개성으로 가는 마지막 역, 도라산역까지 달리는 열차가 6년여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답니다.
2: 자, 지금 줄 서신 분들은
3: 이쪽에, 뒷번호 이쪽에 있습니다.
1: 열차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뒤로하고 경계의 땅으로 달려갑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반도의 현실을 마주하는 길.
4: Yeah, I've heard about it in America, but it's it will be a cool experience actually.
1: 종착역이 아닌 출발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개성까지 기찻길로 17km. 한때는 수많은 사람이 개성공단을 오가던 육로. 하지만 지금은 모두 굳게 닫혔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녘 땅.
5: 북한 사람 찾아봐.
6: 인정아, 여와봐. 이대로 봐봐. 이대로 돼. 사람들 모여있어, 봐봐. 그치? 아. 그치? 모여있지?
7: 어.
6: 어.
8: 대가족이시네요. 네.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9: 그치? 저희 엄마, 아버지는 함경도에서 오셨고, 돌아가시 전까지 굉장히 통일을 원하셨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좀 생각나죠.
10: 서로 이렇게 보이는 데서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참, 좀 마음이 씁쓸하죠.
1: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강폭은 겨우 2km 남짓. 가장 가까운 곳은 불과 460m 거리. 눈앞에 두고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목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도에도 잘 드러나지 않은 마을이 있는데요.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이름마저 조금 특별해 보이는 곳.
8: 마을 이름이 왜 통일천인 거예요?
11: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그 1973년도에 80대 때를 그 마을을 만들어 갖고 통일천, 그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산 꼭대기에다가 다 집을 지은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더 잘 살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선전 마을.
1: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마을이 생겨난 데에는 분단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긴장은 여전히 일상 속에 남아있는데요.
11: 저기 저 기동동이 그 이제 북한 마을이에요. 요저 태극기 있는 데는 우리 대동동 마을이에요.
1: 북한 인공기와 우리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1: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이뤄지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마을이 조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1년에 두 번씩 사격 훈련도 오고 남자들은 여 상황이 좀 이상하면은 여 우리 마을 무기고가 있어갖고 총 오고 싶다 받아갖고 저 빵가에 가서 다 근무 쓰고.
1: 전쟁의 상처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일궈 황량했던 들녘에 풍요가 뿌리 내렸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마을. 그 세월을 지켜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12: 6.25 나는 날, 그때가 50년도 6월 25일인데 일요일이었다고. 기사사들이 양 못다리 이구 양 전부 쫙 일로 오는 거야. 이제 피난 오는 거지. 피난도 못 가고 우리 나이가 어리고 우리 어머니 여자들 다 있어가지고 여기 폭격도 하고 막 그냥 하고 그거 날짜는 내이전인데 여기 낙하산 부대가 내렸다고 니들 이 마정을 비행기 하늘이 까닥했던 거야. 미군 비행기들이 그냥 폭격하고 그냥 그리고 참 그냥 꼼짝 못하고 해놓고 근데 낙하산 부대가 여기 내린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이렇게 그냥 딱 전부 이제 밥 먹다 일어났는데 그때 한 발이 들어와서 안고 애 안고 있는데 한 발이 그냥 둘이 다 뜯어 그래서 죽었고 그때 내 동생이 둘이 죽었어.
1: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가슴 깊이 남았겠죠. 그 모진 세월을 딛고 상처 입은 땅에도 삶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파주의 젖줄 임진강. 북녘에서 시작해 서해로 흘러가는 강줄기에는 물길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접경의 강. 철책선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식 허가를 받은 어부뿐이랍니다.
12: 장어, 쏘가리, 빠가, 복. 뭐 별거 다 잡혀.
1: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철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강을 오간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임진강의 지인객 황복.
8: 오늘 얘는 뭐예요?
12: 강준치.
8: 강준치?
12: 그 썩어도 준치라는 게 그거예요.
8: 오, 나갔어.
1: 사람의 발길이 드문 만큼 임진강은 귀한 생명을 품었답니다.
12: 임진강은 한복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맛있고 이게 옛날부터 사람 도끼를 빼낸다는 거예요. 사람 내장이 되는 복을 빼낸다는 거 이게.
1: 한때는 말린 황복으로 곡놀이를 할 만큼 흔했다지만 지금은 귀한 대접 받는답니다. 풍요로운 보물 창고가 되어주지만 최전방 접경의 강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조업 구역 대부분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걸쳐 있다 보니 어부들은 군의 통제를 따라야만 한답니다. 조금 더 큰 배, 조금 더 빠른 배를 타고 싶어도 혹시 모를 월북을 막기 위해 배의 크기와 속도까지 엄격한 제약을 받는답니다.
12: 안 터느냐고!
0: 물이 쎄가지고! 못 턴다고! 쎄 타고 못 틀어!
12: 못 들으면, 못 들으면 나 배 담그러면 내 배 좀 봐. 내 배들 터져.
8: 진강에는 어부가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12: 여기 한 건 89명인가 얼마예요?
8: 89명?
12: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
1: 사람들 발길을 막아선 통제가 오히려 임진강의 청정한 자연과 어족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된 셈이죠.
12: 접장에는 연천이고 입장에는 파주거든요. 강은 반은 연천, 반은
8: 그럼 여기도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겠네요.
12: 아무나 미통설이나 못 들어와.
1: 사람에겐 금단의 땅이지만 자연은 그 경계를 허물며 흘러갑니다. 강을 따라 이어진 삶의 풍경. 갓 잡은 생선을 싣고 어부가 길을 재촉합니다.

0: 이게 진짜 복이에요?
1: 진짜 복, 복자 본 거예요. 복 줘야 되는 사람이 여기다 돈 말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다 주더라고.
0: 복 받으시라고?
2: 임진강에서 어부들이 잡은 고기는 인근 매운탕집으로 팔려나가기에 시중에 판매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3: 어서오세요.
1: 아, 그거 놔두고 저걸 때.
3: 네.
1: 그리고.
3: 무거워요.
1: 그거만.
3: 무거워요.
1: 이거
4: 많이 잡혔어요?
1: 네.
3: 고기 많이 잡혔나?
1: 아이고, 이게
0: 시간 나갔다. 아, 근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3: 우리 배가지고 고기 잡는 아저씨예요.
2: 임진강 어부였던 남편이 먼저 떠나고 대신 물고기를 잡아다 준 인연.
0: 그러면은 30년을 계속 같이 보신 거예요?
3: 네.
0: 네, 이거?
3: 네.
0: 가족 같으시겠어요?
3: 가족 같죠.
1: 고기를 그냥 30년을 잡아다 대줬는데 배는 이 집 빼고 아줌마는 내가 잡아다 줘 장사해서 좋고 나는 또 여기다 팔아도 좋고 그게 상고상조에 사는 거야.
3: 이거는 5월 한 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0: 아, 이 고거가요?
3: 네. 딱 5월 한 달밖에 안 나와요.
2: 살점이 워낙 쫀득해 흐려먹어도 좋고 탕으로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랍니다. 강이 내어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 귀한 생선들로 수조가 채워졌습니다.
3: 아저씨 새벽같이 나가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또 많이 잡아오세요. 가세요 아저씨.
2: 새벽부터 강을 누빈 어부는 내일도 만선의 기쁨 안고 돌아올 테죠. 낚시를 즐기던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끓여 먹다 식당까지 차리게 됐답니다.
5: 18년에 왔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0: 40년 가까이 됐네.
5: 38년? 그렇게 됐죠?
0: 따님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5: 딸 셋이에요.
0: 따님 세 분?
5: 네.
0: 어디 계세요?
5: 여기 둘째 있고 주방에 큰애랑 막내는 주방.
0: 오, 안녕하세요.
5: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막내.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힘에 부친다는 엄마를 위해서 도시로 떠났던 세 딸이 의기투합해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다시 뭉친 지 어느덧 9년.
0: 이건 그럼 매운탕 거리를 손질하시는 거예요?
5: 네, 맞아요. 손질 하나로 잡내 비린내가 없어져요. 처음에 이 잡을 때 소리 질렀어요. 불쌍하다고 엄마한테. 엄마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2: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나지 않는 비법은 바로 이 손질에 있답니다.
5: 이제 완벽해, 엄마? 완벽하게 잘해야 하잖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 이게 빨간사람도 이렇게 무지개 빛이 나요. 싱싱하죠?
2: 매운탕 맛의 비결은 특별할 게 없다죠. 국산 재료에 양념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맛을 내고 거기에 강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을 넣으면 끝. 싱싱함이 곧 맛의 비결이랍니다. 참귀를 넣은 잡어 매운탕.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참깨의 귀딱지 안에는 노란 장이 가득 차 있어 녹진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1: 다른 남도
3: 수제비도 다 익었기 때문에 수제비 먼저 드세요.
2: 임진강이 길러낸 맛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맛에 수십 년 단골들이 찾아오는 거겠죠.
4: 여기에서는 흙 냄새가 전혀 좀 안 나요. 근데 양념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그 좀 육수가 좀 특이한 진한 맛이 좀 있어서 그 맛에 항상 이끌려서 오고 있습니다.
2: 구수하고 깔끔한 맛에 자꾸 찾게 된답니다.
6: 바닷가라 살아서 맹물 고기를 좋아 안 하는데 맛 괜찮네.
7: 이거 직접 잡아서 하시는 거니까 믿을 만한.
2: 강이 흘러온 시간만큼 그 곁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깊어져 갑니다.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G.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책 안에 원시의 숲을 품은 양구로 향합니다.
8: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가봐야 되는데. 지뢰 있을까 말까.
2: 여전히 숲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
9: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금강제비꽃이야.
2: 60년 가까이 사람의 출입이 제한됐던 숲은 다양한 생명을 품었습니다.
10: 사람의 이제 손길이 아예 안 닿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원시림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2: 사람의 발길이 멈춘 시간만큼 자연은 원시의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DMG와 맞닿은 강원도 양구.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숲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8: 뭐 있을까?
10: 이건 DMG 쪽 탐사니까 볼 수 없었던 종 위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 DMG에 있는 식물들 촬영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해보려고 왔습니다.
10: 실제로 오기가 힘든 곳이다 보니까 와서 좀 탐사도 하고 식물 뭐 봐서 동정도 해보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2: 식물과 이끼를 사랑하는 비바리움 작가들인데요.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유리 안에 식물과 이끼로 하나의 작은 숲을 빚어내는 일을 한답니다.
9: 일단 여기가 그 민간이 통제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보호구역이에요. 모든 생물을 전부 일단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니는 그 안전문제들 있잖아요. 지뢰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저희가 서약서를 받습니다.
2: 신분 확인에 서약서까지 써야 들어갈 수 있는 숲.
0: 이렇게 이동선 안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셨나요?
10: 저는 이제 3년 정도 인제에서 금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GOP도 가봤고 그때는 이제 군복을 입고 왔으면 지금은 이제 진짜 식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9: 다시 전에 스트레치 잠깐 해주세요.
10: 네.
9: 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음은 무릎 치고 손뼉 치고 어깨 치고 사랑합니다.
10: 좋다.
9: 무릎 치고 손뼉 치고 어깨 치고 사랑합니다.
10: 사랑 사랑하자. 술 사랑하자. 좀
8: 사랑하자.
2: 안내원의 인솔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숲. 설렘과 긴장을 안고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9: 이렇게 지뢰지대 입장금 주시가 되어 있고 들어가신 다음에 네? 문을 걸겠습니다. 네. 이제 와. 못 나와요.
2: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숲. 2010년에야 비로소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원시의 자연을 간직한 숲은 대한민국 국가 숲길 1호로 지정되었답니다.
8: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런 데 가봐야 되나. 지뢰 있을까 말까.
2: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 숲 곳곳에는 여전히 미확인된 지뢰

0: 아니 이게 조금씩 담는다 담았는데
1: 이게 조금씩 담았는데도
2: 양이 가시수가 많아서
0: 그러니까요 뭐.
2: 어쩔 수 없어
0: 더 먹을 수 있겠지?
1: 더 먹어야죠
2: 여기 네. 시래기가 유명하고요 향이 틀려도 틀립니다
1: 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2: 네 맛있게 드세요
3: 밥을 더 풀 걸 그랬다 반찬이 엄청 많지
4: 편의시설 하나 없는 원시의 숲에선 마땅히 끼니를 해결할 것도 없는데요.
1: 자연의 맛. 너무 맛있다.
4: 탐방객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던 마음이 숲밥으로 이어졌답니다.
5: 계속 아까 중간중간 제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너무 환척스러워.
1: 귀엽지?
5: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6: 이거 맛있네.
2: 맛이 어땠어요?
7: 너무 맛있어. 네,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또 남겼다, 남겼다.
7: 이건 뼈.
1: 딱딱 뛰어 먹어.
4: 펀치볼 숲을 뒤로 하고 DMZ가 품은 또 하나의 원시 숲 두타연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고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죠.
0: 그러네. 이걸로 이제 GPS까지 되는 거고.
4: 과거 금강산으로 향하던 옛길을 따라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민통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금강산까지는 불과 30여 킬로미터 거리.
0: 여기는 완전히 또 다른 식생이나 이런 게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4: 나무가 같이. 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사람의 출입이 제한됐던 계곡. 금강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깊은 원시림을 만나 절경을 이룹니다. 이에부터 선녀가 목욕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아름다운 곳.
0: 이제 복 받는 거예요.
1: 금강산의
0: 기운을 받는 거예요.
1: 좋겠다. 부럽다.
4: 하루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비로소 문을 연 신비로운 계곡. 본격적인 두타연 탐사에 나서는데요.
1: 뭔가 큰 소리끼 같다.
0: 큰 소리끼.
1: 네, 큰 소리끼.
0: 저기 나와 있는 게 사기거든요. 꽃처럼 나와 있는 사계 모양으로 구분을 한다던가.
4: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에 희귀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야생의 숲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러난 자리에서 태초의 모습을 되찾은 자연.
1: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DMZ인데 아직 개방 안 된 것도 개방되어서 이런 자연들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더 좋지 않을까.
4: 분단이 남긴 상처 위에도 생명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Z.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철책 아래 마을 강원도 철원으로 향합니다.
8: 이 건물은 북한이 세운 북한의 노동 당사입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상은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4: 치열했던 총성은 멈추었지만 그날의 흔적은 세월도 쉽사리 지우지 못했나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철책을 지키고 지뢰밭이었던 땅에는 푸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 위에 삶을 일구고 희망을 피워낸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최전방 경계 초소 GOP.

0: 네, 차렷 수장에게 대하여 받들어 초!
1: 한결!
2: 폭음, 청취 같은 거 있으면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해주고.
3: 열었습니다.
4: 주황탄 15발 이상 맞습니다.
2: 주황탄 15발 이상
5: 맞습니다. 주황탄 15발 이상 맞습니다.
6: 저대고 약실하게
7: 주황탄 15발 이상 맞습니다.
8: 유동간 사격
9: 적발
10: 적발.
11: 장비 점검과 탄약 확인을 마친 장병들이 철책 경계 임무에 나섰습니다. 비무장지대 철책선 아래로 차가운 긴장감이 감돕니다. 험준한 산악을 오르내리며 북한군 동향과 이상 징후를 살피고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12: 한결!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결!
11: 남북을 가르는 철책 아래 대한민국을 지키는 삼엄한 경계는 칠흑 같은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굳게 닫힌 철책 아래 또 하나의 분단의 흔적을 마주합니다.
13: 이 건물은 북한이 세운 북한의 노동 당사입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 체제 강화와 주민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곳에서는 북한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도 받고 취조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암울했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물 주변을 살펴보면 6.25 전쟁 때 있었던 상흔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1: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 그 위에 사람들은 다시 삶을 일궜습니다.
13: 전쟁 당시 거의 폐허가 되었다시피 했던 이곳에 마을을 세우고 삶을 이어나갔던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11: 지뢰가 묻힌 황무지를 맨손으로 일궈낸 사람들. 민간인이 지뢰지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물답니다. 목숨을 건 개간 끝에 삶의 터전이 뿌리내렸습니다. 대마리는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
13: 오, 집들이 마치 이 종이를 접었다가 딱 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만 바뀌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11: 열을 맞춰 선 집들, 전략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3: 아무래도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려면 부동산에 여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14: 계세요?
13: 어? 잠겨 있는데요? 안에 안 계시나?
14: 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15: 아, 예.
14: 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15: 예.
14: 혹시 여기 부동산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15: 아유, 그 몇 년 됐어요.
14: 아, 정말요?
15: 정주영 회장이 속보고 북한에 갔을 때,
14: 네.
15: 그때 한창인데 땅 뭐 이게 붐이 일어날 줄 알고,
14: 네.
15: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 달라고 그래서 그때 줬던 거야. 뭐 어디 안 뜬 게 이제 손.
14: 아, 그래요? 저도 앉아도 괜찮을까요?
15: 이쪽으로 또.
14: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15: 여기 마을에 처음 오셨어요?
14: 처음 와봤습니다.
15: 아유, 큰돈 벌었네. 아, 돈 주고도 못 들어오는데.
14: 어머님은 여기 혹시 얼마나 사셨어요?
15: 여기 60년 넘었죠. 처음 입주했을 때서부터 왔으니까. 나이가 22살 노란 조그리 빨간 치마 입고 들어왔지.
14: 아...
15: 20살에 결혼해서,
14: 네.
15: 신랑이 14일 만에 군대 가가지고 월남 갔다가 65년도에 제대를 해서 왔어요. 2월 달인가.
14: 그럼 어머님은 이 지역의 1세대이신 거네요?
15: 1세대죠. 어이구, 어서오세요, 이장님. 멋진 일이셔.
14: 어, 안녕하세요.
15: 그럼.
14: 네네.
15: 이장님이 답변할 말을 내가 다 하고.
14: 아, 이장님.
16: 다 하시면 되지, 뭐. 아, 산증인인데, 뭐, 그게보다 더 훨씬 나시는지.
14: 그럼 이장님은 2세대.
15: 네?
16: 그렇죠. 2세대지, 2세대.
15: 아, 네. 아버지, 어머니는 같이.
16: 네, 아버지, 어머님. 같이 그때 입주 같이 한 거죠.
15: 아.

0: 처음에는 정부에서 한 3,000평씩, 3,000평씩 못되게 이렇게 그냥 나무도 많고 지뢰 미확인 지대지, 이 전방에가. 그러니까 지뢰 사고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났고 사람도 많이 죽었고.
1: 저도 죽을 뻔했잖아요.
0: 그럼 우리 정배도 그냥 땀으로 쳐서 나흘 만에 깨어서 계속 살은 거예요.
2: 그럼 제가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0: 가볼 만한 곳은 처책이 맥혀서 가죠.
2: 그래요?
0: 그럼
3: 여기 마을 회관에 네. 가면은 세모발자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우리 마을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걸 해놨으니까 기록. 박물관을 작게 만들어놨어요.
2: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장님이 네,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아, 너무 진짜 감정을 이입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찌들도 갔대요.
4: 지뢰밭을 일궈 세운 마을. 그 모진 개척의 세월을 견뎌온 삶의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5: 2007년도에 군인 전역하신 분들 150명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시켰어요. 68년도에 읍에서 경운기 15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 지뢰와 황무진 거를 개관한 거예요.
6: 지뢰를 밟아서 개관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이 폭풍 지뢰라는 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 밟아갖고 발목 절단 되신 분도 많아요.
5: 여기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요.
2: 네. 입주증이.
6: 그렇죠. 요런 게 보면은 네. 출입증이라고 해서 아... 여기다 딱 해갖고선 저 뭐 보안부대 뭐 이렇게 딱 써 있어가지고.
2: 아무나 들어올 수 없네.
6: 그렇죠. 오...
5: 저희 옛날 그 27년도에 집이 요런 식으로 돼 있던 거예요. 아. 응. 옛날에는 저렇게 진짜 허름한
2: 응? 나무 같은 걸로?
5: 네, 네 나무
2: 철조망으로.
5: 가시 이렇게 철조망으로다가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2: 그럼 이때는 그래도 좀 긴장감이 있었겠네요.
5: 아유, 엄청. 아, 네. 네. 이 당시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대북방송을 했고 네. 또 북쪽에서도 대남방송을 해가지고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고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았어요. 남북이 갈려있다는 거를 분단이 돼 있다는 거를 굉장히 느꼈는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든든한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네. 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아요.
4: 철책을 사이에 두고 살아온 세월. 군인은 경계를 지키는 존재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이웃이랍니다. 모내기 철을 맞아 장병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우러 대민 지원에 나선 건데요.
7: 두 명.
8: 네.
7: 한 사람 아팠다. 아니 그리고 촬영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8: 촬영.
7: 안녕하세요.
8: 여기.
7: 같이 갈 거야 지금?
8: 네. 너는 따라가. 네.
7: 지금 같이 가야 돼.
8: 네.
4: 논밭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어 주민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는 없답니다.
2: 아,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 여기 이제 민통 초소. 아. 여기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요런 출입증을 네. 여기다가 이제 내는 거지.
9: 현재 출입증입니다 이게.
10: 신분증 한 번만 주시겠어요?
2: 아 네.
4: 통제선 너머로 들어가려면 엄격한 신원 확인과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2: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민통선 안쪽인 거죠?
3: 그렇죠. 응. 이렇게 이제 검은 반케트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여기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그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2: 네.
3: 이렇게 돌을 캐내고 밭을 만들거나 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4: 김일성이 철원 평야를 빼앗기고 일주일 동안 밥을 굶으며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비옥한 땅이랍니다.
3: 찾아오려도 못 찾아.
11: 알아도 못 찾아오겠다.
3: 그쵸.
2: 뭐 말로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주소를 찍을 수도 없고.
3: 아 여기는 내비 찍으면 안 돼.
2: 그러니까요.
3: 네, 군산 지역이라.
2: 네.
4: 지도에도 없는 길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 드디어 도착한 모양입니다.
3: 아. 와.
7: 아니 와서 농사짓 또 어떤 놈이 알아? 유배지지.
1: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유 난 너 가르쳐줘도 못 올 것 같으니.
4: 평화로운 풍경 넘어 선명한 지뢰 경고 푯말. 철책 아래 감추어진 들녘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2: 선생님 혹시 남는 작업법은 없겠죠?
7: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2: 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아 장화.
7: 장화에다 뭐 바지, 몽대 바지.
2: 아 예쁜 걸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쁜데요? 오 몽대 바지도 이렇게. 좀 태가 나지 않나요? 일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7: 어울리는데? 네.
4: 오늘 일꾼이 꽤 많은데요. 기계화로 예전만큼 많은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나오진 않지만 대마리는 여전히 농사철이면 어김없이 군인들과 함께한답니다.
2: 장병분들이 네. 대민 지원 나와주시면 어쨌든 일손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7: 아, 무척 되죠. 옛날에 네. 철원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쳐요. 옛날서부터 다 대민지원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네.
4: 비무장지대까지 불과 2km 남짓. 군단의 최전선에도 평범한 삶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배민지원 나온 중에 최고 덩치가 좋은 것 같아요. 힘도 좋고 일도 잘하고.
1: 오,
0: 감사합니다. 성실한 것 같아요, 사람이. 최고의 병사 같아요. 오늘 온 사람들이.
2: 어느덧 반가운 새참 시간.
0: 이게 프로세, 이게 밥이에요.
1: 아, 이거요. 와. 오. 황금보자기. 역시 귀한 게 들어있다 보니까. 와.
0: 망자가 군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 그 반찬을.
1: 이 정성이 진짜 대단하신 것
0: 같아요. 아유, 저 군인들이 도와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2: 장병들의 입맛에 딱 맞춘 고소한 햄 반찬에 매콤하고 칼칼한 돼지 불고기.
0: 먹어봐.
1: 잘 먹겠습니다.
0: 이거 있잖아. 숟갈로 퍼서 갖다 먹으라고?
1: 네네.
2: 땀 흘린 뒤 먹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1: 짝지근하고 칼칼하고. 와.
0: 하루는 닭도리탕, 하루는 소불고기 돌아가면서 하는 건 날마다. 아까 메뉴를 바꿔서.
2: 손맛이 깃든 집밥이 그리웠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 그리움이 조금 가시겠지요.
3: 나와서 먹으면 항상 맛있습니다.
1: 약간 집밥이 그리울 때.
3: 예.
1: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어머니의 밥이 그리운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어머니의 밥을 먹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0: 네, 네.
1: 네. 남은 군 생활 건강하게 하시고요.
3: 고맙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0: 네. 네, 수고하세요.
1: 감사합니다.
2: 철책 아래 만난 평범한 하루. 누군가는 삶을 일구고 또 누군가는 그 곁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1: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숭고한 희생을 느낄 수 있는 백마고지 전적지인데요. 지금은 태극기 펄럭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아주 고요한 곳이지만 6.25 전쟁 당시 이곳은 가장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2: 열흘 동안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던 백마고지. 수많은 이들이 희생 끝에 지켜낸 땅입니다.
1: 앞쪽에 보이는 고지가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6.25 전쟁 당시 약 30만 발에 달하는 폭격이 떨어지면서 민둥산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백마의 형상과 같다라고 해서 백마고지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2: 전쟁이 남긴 상처 위에 굳건히 삶을 일구고 오늘을 지켜온 사람들. 그 이름 없는 헌신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이어가게 합니다.
4: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섬이 좋아요. 저는
5: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드린 공에 비해서.
6: 그치.
5: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4: 와, 공이야.
7: 기분 좋다. 왔다야.
8: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1: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1: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 18화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 18화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9: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9: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5: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6: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5: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6: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5: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기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과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책 속에 보물이 있는 거지? 어? 백지수표네? 아. 이돈 때문에 참 내가.

0: 자, 오늘은 파주에 왔습니다. 파주. 출판단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1: 맞아요. 네. 그곳에 이제 출판사 건물들이 있는데. 네네. 책보다 이런 쪽이 아닐까.
2: 조각상.
0: 조각상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늘 백만장자 분을 분이 혹시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강렬합니다. 안으로 한번 가보죠.
1: 네. 네.

0: 뷰가 네. 장난이 아니네요.
1: 아니 근데 이 공간이 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 공간인데
0: 그죠? 뭔가 낯익죠?
1: 여기가 아니 본 느낌인데
0: 어?
1: 여기 이 백만장자분이
0: 이분인 것 같아요.
1: 이분인 제가. 것 같아요. 이분이 이게 저 조각상이 바뀌어도 있고

0: 이 느낌이.
1: 반갑습니다, 장원 씨. 어?
2: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아, 예.
1: 그것도 그림 보러 오셨어요?
3: 아, 그림 보러 왔냐고요?
2: 우리 저 대표님 찾으러 왔습니다.
1: 아, 진짜, 네.
2: 예, 예, 예.
1: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2: 네, 네, 네. 네.
4: 아,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예, 오늘의 이제 백만장자 정식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 출판사 55년 동안에 많은 책을 출판한 안정만이고 또 그림도 한 30여 년 동안 많이 컬렉션을 한 그 안정만입니다. 오.
4: 안정만 회장님인가요, 대표님이?
5: 저 회장입니다, 회장.
4: 안정만 회장님. 네.
5: 55년 동안 책 만들고 그럼 그림을 30년 동안 모아온 책 부자이자 그림 부자입니다. 150억 정도. 6득점은 돼요. 문화예술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4: 여기가 이제 출판 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파주 출판 단지인데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뭐 하는 곳이죠?
5: 우리가 제1호 길리를 만들었습니다. 출판단지.
4: 예.
3: 근데 회장님 여기가 좀 낯이 익어서 저희가 어디서 봤더라 막 생각했거든요.
5: 여기는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4: 맞습니다.
5: 영화 촬영 장소입니다.
4: 맞습니다. 여기 더글로리.
5: 더글로리, 더글로리. 맞아요.
4: 저기 우리 이도연 배우님의 집이었죠, 여기가. 송혜교 씨가
5: 네.
4: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우와. 그 집이었네요.
5: 맞습니다.
4: 예.
5: 네, 네, 네.
4: 여기가 몇 평 정도 될까요?
5: 이게 한 600평 정도 됩니다.
4: 600평.
3: 네. 여기가 600평이에요?
5: 네, 네.
4: 네. 건축비도 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5: 조금은 들었죠.
4: 예. 조금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요 조각상
5: 네.
4: 어떤 시그니처인가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5: 아 이게 이제 이게 순정남인데 네. 그 저도 똑같은 순정남입니다. 왜냐하면 책과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4: 순정남
5: 같습니다.
4: 순정남. 네.
5: 순정남.
4: 예.
5: 그럼 그림 있는 전시로 다들 볼까요?
4: 아, 예, 예, 예. 이쪽에 보니까 이제 네. 그림들이
3: 네, 진짜 네. 많네요.
4: 엉상치 않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림들이?
5: 네, 네.
3: 그림마다 책이 보여요, 회장님.
5: 그렇죠.
3: 네.
5: 출판사를 하니까
3: 네.
5: 책을 그리는 작가를 각각이 있어요. 외국 작가도 국내 작가도 그러고.
4: 어우, 저는 이 아주 입체적으로.
5: 저기 패트릭 휘즈라고 미국 작가입니다.
4: 이런 그림 너무 멋집니다.
5: 네, 네.
3: 진짜 멋지죠.
5: 책으로 이렇게 해서
4: 예, 예.
5: 내놨죠.
4: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5: 글쎄. 뭐 좀 좋습니다.
4: 네.
3: 근데 확실히 딱 컨셉이 있어서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5: 아유, 고맙습니다.
4: 여기도 이것도 책으로
5: 만든 건데
4: 네.
5: 우리 장훈 씨 이 그림이
4: 네.
5: 누구의 사진인지 알고 기억나세요?

0: 둘, 셋, 넷, 다, 여기.
1: 이거 기억나? 우리.
2: 저는.
0: 아, 이거 BTS. 네.
1: 맞아.
0: 그죠?
2: 재밌네요.
1: 레이던스 작가, 1호 작가입니다.
0: 아하, 예.
1: 그래서 우리 일기에서 우리가 배출한 작가입니다. 작가 공방에 갔다가 아우 내가 안 됐더라고. 왜냐면 아주 작업실이 열악해요.
0: 예, 예.
1: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지어서 그 작가를 위해서 후원을 해갔다.
0: 예. 지금까지 후원한 작가님 몇 명이나?
1: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0: 200여 명. 예.
2: 와.
1: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진주라는 작가가 있어요.
0: 예.
1: 그분은 우리 1호 작가인데 카스 대학 지금 현재 교수로 와 있어요.
2: 아.

0: 아이고.
1: 안녕하세요.
0: 아유, 일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게 작품이 막, 그 사람 같아요. 막, 뭐가, 저, 고기로 막 싱싱한 고기가 막 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더운다가 더운데, 참 건강 많이 챙기시고,
1: 네.
0: 어? 어, 이제, 근데 젊었을 때 많이 그려놔야 돼. 네. 작가는 작품이 많아야 돼.
2: 아, 이번에 작가 공모전에 저희 선정한 작가 중에서 가장 신인 나이가 어린 작가님 두 명을 이제 이쪽 연예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0: 또 네.
2: 올해로 하신 거고, 이거는 자개.
3: 그분들이 신인 때 네. 이제 구매를 했던 그림은
0: 네.
3: 지금은 만약에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다면
0: 네.
3: 만약에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다면
0: 네, 네, 네.
3: 그림값이 굉장히 올랐겠죠.
0: 아 물론 이제 뭐 네. 전혀 안 올라가 볼 수가 없어요.
4: 네. 올라가죠. 아 올랐겠죠 많이.
0: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떡하네. 그러니까 오른 작가가 있죠.
3: 예.
0: 처음에 구매한 작품 가격보다도 10배 이상 오른 것도 있다. 그런데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림을 반드시 팔고 사고 하는 목적으로 그 그림을 구한 게 아니고 그림을 삼으로서 작가한테 도와주는 거고 그런 일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4: 근데 회장님 그러면 30년 동안 이제 그림 수집을 또 하셨으면 되게 유명한 좀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을 것 같은데
0: 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4: 그렇죠.
3: 여기가 수장고인가요?
0: 아, 맞습니다.
3: 아.
4: 비밀번호로.
3: 아, 확실히 여기 이제 좀 비싼 그런 그림들이 많으니까 조금 여기는 좀 주의를 해야죠.
4: 기대됩니다.
3: 기대가 됩니다.
4: 어, 오, 여기가 오, 오.
3: 됩니다. 어,
4: 오, 여기가. 오, 오.
3: 여기가 진짜 약간
4: 동물 창고다 여기.
3: 우리 드라마 보면
4: 네.
3: 어떤 대기업이나 정부 주요 부서나 이런 데 보면
4: 비밀의 방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
3: 여기에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막 보여주셔도 됩니까?
0: 아이 괜찮습니다. 특별한 분이니까 그런
4: 거 같아요. 여기가 다 그림인 거예요?
0: 그렇죠. 그 그림 다 있죠.

0: 저 장원식 한번 열어보시죠.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1: 나 이거 처음 열어봐요. 아, 이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2: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1: 이렇게 하면
0: 작품이 다 보이죠.
1: 아, 원래.

0: 대박이에요, 이 그림.
1: 여기. 아, 이거. 제가 그림은 네. 문외한인데.
2: 네. 유명한 작품입니다.
1: 제가 또 촉은 좋잖아요. 요걸 보고. 이게 혹시 바스키아?
2: 어, 맞아, 바스키아.
1: 그죠? 아, 이게 왜냐면 바스키아 그림에 요게 많이 나오거든요.
2: 거의 많이 하시네요.
1: 어, 이거는 근데 바스키아 그림이면 이거 엄청난 가격.
2: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 안 나셔도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최하 못해도 한
2: 뭐 뭐야
1: 100억 하지 않나요?
2: 예술피라는 것은 네. 그게 돈으로 값어치를 한 것이 아니고
1: 그렇긴 한데
2: 그게 밸류라는 게 다른 거니까
0: 네. 회장님 너무 재밌는데 다른 그림 또 보여주시면 안 돼요?
2: 네
0: 가볼까요?
2: 네
1: 아 이쪽에도 아 그림이
0: 와
1: 이건 뭐 워낙에 유명한 앤디 워홀
2: 예. 뭐 그림을 많이 하시네요
1: 아니 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0: 잘 알죠 유명한 거
1: 아 이것도
0: 와.
1: 여기도, 와, 대단한 그림들이.
2: 강훈 씨가 독서만 그 광이 아니고.
1: 네네.
2: 그림도 많이 하시네요.
1: 그냥.
2: 존경합니다.
1: 아닙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만 조금 합니다.
2: 진짜 아끼는 작품이.
1: 예, 예.
0: 이보다 네, 더한 게 네, 있나요?
2: 네, 안내드리겠습니다.
0: 가볼까요? 네.
1: 여기 막, 진짜 여기.
0: 와.
1: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여기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2: 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0: 와. 네.
1: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0: 어, 이거.
1: 우와.
2: 책은 약 한 70만 부가 들어와 있어요.
1: 쉽게 얘기하면은 물류센터네요.
2: 그래, 물류센터.
1: 예, 예, 예.

0: 그래서 네. 여기서 전국에 나갑니다.
1: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 봤어요.
2: 꼭대기까지 있네요.
1: 이야.
0: 9천 종류 철로 했으니까.
2: 9천 종이요?
1: 책 냄새가 이렇게 한꺼번에 책 냄새를 이렇게 맡은 적은 맞아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
2: 서점 같은 데 가면 네. 어렸을 때 많이 맡아봤던 냄새거든요.
0: 어, 장원 씨. 네. 한번 읽어보시죠. 아, 이 책들이 우리 대표적으로 우라책을 많이 내는 책입니다.
2: 읽어주세요. 이거 어떡해.
1: 이거 다 한 분인데. 네.
2: 이거 어떡해.
1: 제가. 네. 한국 정치론. 아, 요거. 아, 제가 한문을 조금 읽긴 읽는데.
2: 네. 저는 한글을 읽어야겠네요, 한글. 아니. 국제법 강의. 한글.
1: 공부도 많이 하신 우리 저, 어, 아나운서가.
2: 아니, 저 한글 세대죠.
1: 아나운서가 나보다도 저 한문을 모르면.
2: 회장님이 저보고 한글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1: 아, 나랑 뭐 그렇게까지 네. 차이 나도.
0: 참 옛날 나온 겁니다. 네.
1: 요거는 예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는 네, 가격이 어. 9,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은 좀 올랐겠죠.
0: 한 2만 5천 원.
1: 2만 5천 원.
2: 그러면 회장님 주로 법률 서적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우리가 주축이 법률 서적이죠. 요 책은 1년에 한 2만 5천 내지 3만 부씩 나가도
1: 됩니다. 3만 부씩.

0: 네.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에 다 추억이 있으신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그렇죠. 추억이죠. 지금 이런... 판검사 되는 분들 거의 아마 우리 회사 책까지 공부했을 거예요.
2: 1951년도부터 법률책을 출간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물권법, 민부통칙, 채권총각론 등등 법률책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가.

0: 아, 여기는 이건 뭐,
1: 아, 여기, 사전이
2: 사전하고 우와, 경제학서들입니다.
3: 와, 이 두꺼운 거 봐.
2: 여기 사전들이 그 당시에는 현재 잭 비트 제 역할을 했어요. 아~ 이걸 봐야만 다 알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사전이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 경제학 대사전 네, 언제 만들어진 책인가요?
2: 이게 1964년인가 그럴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3: 64년. 그러니까
4: 경제학대사전, 경영학대사전, 유교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0: 어우, 또 두께가.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사발면 위에 올리면 안 됩니다.
3: 아, 무너지죠, 사발면.
0: 사발면 무너져요.
3: 맞아.
0: 이거.
3: 예. 이건 안 돼요.
0: 지금 이 대사전 같은 경우에는 한 권에 얼마 정도 가격할까요?
2: 지금은요, 이게 한 18만 원 가는데.
0: 18만 원. 어,
2: 와. 그 당시 5천 원이에요, 5천 원. 아.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도 지금 18만 원 가치가 돼 있던
3: 책. 네.
2: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가졌기 때문에 관절 4번 집사 원래 사옥이 네, 생겨진 거예요.
4: 경제학 대사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엄청 나갔어요. 막 뺏어내 버렸다고. 거기서 돈을 벌으신 거예요. 아, 효자 노릇했지, 완전히.
0: 책 백만장자이자 그림 백만장자이신 우리 회장님은 과연 백지수표에 얼마나 쓰셨을지 백지수표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2: 제 백지수표입니다. 예.
0: 자, 110환 처음 보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2: 아, 이거는요, 1953년에 네네, 우리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네, 첫사랑이라는 책을 처음 출판했어요. 네. 그때 그 책값이 110환입니다. 아, 그 110환이 나를 그 책의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네, 동기가 됐습니다. 네. 네.
0: 선대 회장님께서 한국전쟁 중에 출판사를 차리셨다고요?
2: 아버님은 일제시대 전주사업 나오셨어요. 예. 그 교편 생활을 한 9년 하셨습니다. 그때 유교가 막 나가지고 다 부산으로 피나다 모였었대요. 교편선 하시다 보니까 아, 책의 중요성을 알고서
4: 아, 내가 여기서 학교 선생을 관두고 출판사를 해야겠다. 교편사를 하면서 받은 수입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출판을 맺은 거예요.

0: 어릴 때부터 아버님 덕분에 책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책을 네. 좋아하셨나요?
1: 뭐 좋아했다고 보다도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건강이 막 안 좋고 그러시니까 출판사에 나와서 편집 보고 다 일을 그렇게 했어요, 같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도. 네.
2: 대학 때 전공은 어떤?
1: 연대 상대 응용통계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학을 가서 선진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네. 그런 꿈도 있었는데 아버님 밑에서 호되게 훈련을 받았어요.

1972년도부터 일했어요. 책을 묶었어요. 참고해서 묶고 심부름하고 뭐 또 제작한 데 뛰어다니면서 탁 하고 막 그냥 여러 사람 뭐 면박도 주시고 너 이거 해와라. 저 양반 정말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할 정도로 그때만 해도

호되게 계획을 시켰어요, 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나와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죠. 참, 내가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 존경하고. 네. 첫사랑. 74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아버님이 네. 창업해서 네, 네. 그 10년 안에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귀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여기 되게 이게 아기자기한 책이 있네요. 아주
1: 또 귀여운 책들이.
2: 이게 최고 혼이라는 책입니다.
0: 네.
2: 이것도 책 나온 지가 1953년인가 뭐 나온 책인데. 장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1: 예, 예, 예.
2: 어? 여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어요.
1: 진짜 너무 이게 왜냐면 오래된 책이라서 혹시 찢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기 한자가 엄청 많아요.
0: 자, 상당히 많네요.
1: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물이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뭐 요런
2: 네.
1: 예. 맞습니다.
2: 네, 네, 네. 예. 아이고 좋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아마 문고판으로 이렇게 나왔나 봐요.
2: 네, 그렇죠.
1: 그죠?
2: 그때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
1: 예,
2: 나왔어요.
1: 예, 예. 네.
0: 되게 예뻐요, 이게, 책이.
1: 경사를 만드신 초대 대표님이 이게 쓰신
2: 편지입니다. 네.
1: 네.
2: 그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3: 세상의 더러움에 젖지 않는 소년 소녀 시절이야말로 그들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라 믿습니다.
4: 과연 소년 소녀를 위한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실로 소년 소녀를 위한 양서 출판이 멸종되다시피 한 이 불모지대에 본사는 감히 쟁기를 들고 나와 몇이랑의 밭을 일구어 보려는 조그마한 성의에서 코스모스 문고를 시작했습니다.
1: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쪽에 액자 걸려져 있는데 출판 보국.
2: 네, 네.
1: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네. 좋은 양서를 통해서
0: 네.
2: 정말 사회 한 곳에 밝아지게 하는 거고
1: 네.
2: 저는 죽을 때까지 또 내 자손 대대까지 출판하라고 할 적도입니다.
5: 예. 인재를 키우고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책임은 우리가 항상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만듭니다.

0: 저희 추가된 게 20권 중에 반도 안 된 거냐?
1: 몇 번이 나왔어?
0: 다들 중간합시다.
2: 서울대 교수님들 보면서.

0: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을 출판하셨을 텐데 가장 좀 자랑할 만한 책.
1: 헌법의 허영 교수라고 있어요. 네. 그분은 하빌리타천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경희대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도우실래? 책을 한번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니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계기가 돼서 오늘 한국 헌법론을 냈어요. 지금도 헌법의 바이블입니다. 예. 그리고 그 경제학원론.
0: 경제학원론.
1: 그 전 고시실 때는 1년에 5만 권에 나갔어요. 부전히 다녔어요. 난 뭐 요새도 새벽 4시 반 일어나지만 일찍 일어나서 훌륭한 교수님들 발굴해서 필자로 하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0: 출판사가 가장 잘 됐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1: 그때 한참 고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얘는 한 150억 정도 그리고 최근 한 100만 부 정도가 저희가 팔았어요. 그 좋은 창문만 내면 많이 나갈 테니까 화이라고 봐야죠. 예.
2: 기뻤죠. 내 자식이 탄생을 갔지. 그런 심정이었어요.

0: 회장님께서 파주에 출판 도시를 설계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라고
1: 그렇죠.
0: 들었어요.
1: 네, 네, 네. 그때 젊은 출판인데 나도 그 40대 있으니까 그러면서는 돈결이 비슷하게 한 겁니다. 영국의 헤이언 와이라는 책의 마을이 있어요. 네. 전부 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보러. 네.

0: 그래서 그 해외날 딱 보고 나서 우리들이, 야, 우리도 저게 국가사회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 출판도시라는 거. 그것이 문화적 컨셉이 대단하지 않냐. 네.
1: 여기가 총 몇 평인가요? 출판도시가?
0: 48만 평입니다.
1: 48만 평. 네. 야, 1980년대 파주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텐데. 네.
0: 파주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38전 바로 가까워 가지고 전쟁 터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허벌판이죠. 허벌판이 비가 오면 푹 빠져가지고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그런 아주 열악한 땅이었어요. 거기가 360개 출판사에 모여서 거의 한 66억 정도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35년 전이 생각하면 여기 뭐 아주 아무것도 없을 텐데 꼭 이게 잘 돼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이 출판단지를 건설해왔습니다.

0: 오늘날의 출판 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1: 들어오시죠.
0: 자, 우리 들어갑시다.
2: 아이고, 안녕.
0: 저 우리 손자예요, 손자.
2: 아, 예, 예.
3: 롱찬 친구가 있네요, 아주.
2: 아이고, 어이, 집에도, 아이고. 집에도 그림이 많네요.
3: 작품마다 다 그 작가 이름 옆에 그렇죠. 써붙여놓은 덱은 처음이에요.
0: 이건 왜냐면 그래야 손님이 볼 때, 아, 이거 누구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0: 거실에도 작품이 많은데요, 회장님?
1: 그렇죠.
2: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사모님이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정말 크시군요.
2: 사모님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우리 집사람은 그 참 출판단지, 제가 출판사에서 참 안대를 끌어왔잖아요.
2: 네네.
1: 힘과 용기를 거둬놓을 수 있는 네. 그런 분으로서 내가.
2: 아니, 우리 저 사모님께서 네. 직접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저는 항상 아니, 남편이 저 몰래 그림을 사 모아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던 아내 유연옥입니다.
2: 아니 근데 그림을 진짜 사모님 몰래 이렇게 다 사 모으신 거예요?
1: 몰래라기보다도 네. 이런 사람은 꼼꼼하거든요. 이게 다 재보고 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2: 네.
1: 답답하지 우리는 그냥 막. 딱 컨셉이 좋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0: 좋겠다. 그게 몰래 아니에요?
1: 네?
3: 아니, 그 제가 이렇게 할까 봐 그냥 몰래 몰래 하는 거죠, 뭐.
2: 우리 사모님한테 회장님은 어떤 남편이세요?

0: 이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자꾸 사는 남자. 책도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고, 그림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다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베풀어요. 그래갖고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아주 속이 꽉 찬 남자예요.
1: 아까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0: 저희 신우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혼이 다 알고 지내는 그건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신우하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셔갖고 자기 막내 동생 피아노 레슨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막내 시동생을 가르치게 됐죠.
1: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생분 친구이신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에?
2: 그래서 어깨너머로 봐서 아주 인상도 좋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3: 연이 오래되셨네요. 네네.
0: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달 있다 약혼하고 한 달 있다 결혼했어요.
3: 속전속결로.

0: 자, 우리 장훈 씨 노래 한번
1: 아니요. 근데 왜냐하면
0: 우리 아버지가
1: 네, 선생님
0: 고양이 몸을
1: 다 그게 다 못 나가요.
2: 편집돼 어차피.
0: 아, 못 나가도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자, 박수 한번
1: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거 뭐
0: 고양이 몸.
1: 고양이 몸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네.

0: 여기.
1: 여기가 안방인가요?
2: 아닙니다. 여기는 안방, 저쪽이 안방이고, 네. 이제 같이 있는 게 좀 그래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0: 아니, 아까 저기 피아노 치실 때는 두 분이 굉장히
2: 그렇죠.
0: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셨는데,
1: 뭘 그래요?
0: 방은 각방을.
3: 따로, 같이, 따로 같이. 네.
2: 이 방에 내가 쓰는 텔레비도 있고.
0: 아니, 근데 저기 죄송한데. 네. TV가 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2: 아니, 혼자, 좋아요. 아니죠. 좋습니다.
0: 네. 그림은 너무 이제 다 고가의 그림들이 많은데 요즘은 저 TV 그 사은품으로도 많이 주고 하거든요. 너무 좀 작, 이거 그리고 심지어 아, 우리 회장님 참 다른 데 돈 안 쓰시나 봐요. 네. 옛날 모델입니다. 귀가 뚱뚱해요.
2: 그렇죠.
0: 귀가.
1: 요즘 얇은데 회장님. 네.
3: 30년 됐어요.
4: 식사하세요.
2: 아이고 참.
4: 오늘은 김밥으로.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4: 아, 저 야채 맛있네.
2: 샐러드가 참 나한테는 좋아. 먹기 편하고, 좋고. 이거 뺐어.
4: 아니,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서 많이 모시고 와요.
5: 손님 몇 명까지?
4: 100명.
5: 이 집에서요?
4: 어. 아래층, 위층 해갖고 사람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묵묵히 다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2: 어. 여보, 고마워.
4: 아니, 왜 웃어? 웃으니까 너무 장난 같잖아. 고마워 하라고. 표정은. 어디 가세요? 운동해야지, 운동.
2: 운동 그쵸. 자.
4: 우리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넷.
2: 자, 반대로. 딱 옷 벗으면 근육이 나의 걸 막상 게 튼튼해. 내가.
0: 그야말로 파주 출판 도시의 선구자세요.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먼저 기획하시고.
2: 나는 거기서 이제 그. 쇼핑몰을 했죠. 그때 질적이 다들 완전히 말했는데 어디서 쇼핑몰이냐.
6: 그 출판사들이 들어오면 먹을 거리, 볼 거리, 입을 거리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내 겨울에 한 입에 걱정 들어왔을 거예요. 좋은 건축물 줘서 출판사들이 멋있는 건축물 들어와버리면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2: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앞서갔어요. 한 25년. 그래도 내가 골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한 7년 동안은 아주 혼내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6: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아, 번화가도 쇼핑몰이 안 되는 판인데, 허블판에 거기다 그 무슨 그 쇼핑몰 한다는 게 다 폭삭 망했으니까. 그때 그 힘들었지.
0: 아니, 지금도 그 쇼핑몰들이 있나요?
2: 있습니다.
1: 아, 있는데 있어요?
2: 왜 저게 안 됐냐면, 잘 해나갔다가, 코로나 갔어요, 코로나.
0: 예, 예.
2: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게 오냐면, 계약한 사람이 다 나가는 거예요.
0: 아.
2: 전부 다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돈 다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0: 네,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분양에도 팔고,
0: 네.
2: 정 안 될 때는 내 그림도 막 팔고,

0: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관이 없어지기 전에는 많이 팔렸지. 지금은 그때 한 10분밖에 안 돼요. 완전 적자를 봤어요, 우린.
1: 요즘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0: 아,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장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적자 좀 났어요.
1: 예. 예.
0: 그런 이제 전자책, 예.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전자책 판매도 이북으로.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쉽게 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네. 왔단 말이에요. AI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책으로 만든 것도 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는 않아요.
1: 우리 회장님은 언제까지 출판업을 하고 싶으세요?
0: 내가 살 때까지 네.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꼭 그 하도록 해야죠.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고 책이라는 건 돈 벌고 만드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많이 읽혀서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1: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보탬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자학재단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0: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그 아버지 유언대로 했지만은 하반기 더 먹어서 뭐하겠습니까? 이를테면은. 더 좋은 일, 사회 한 곳에 밝아지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학생을 우리가 한 1,000명 길렀어요.
1: 네.
0: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1% 모두를 위하는 마음. 1% 불안도 없도록 100% 든든한 금융이 된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 농협은행.
2: 더 피플 라이프.
3: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2: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프 사람을 연구합니다.
4: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5: 나는 돈이 많은 게 백만장자가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내가 참 공헌하고 잘하는 것이다. 그게 백만장자가 아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4: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6: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7: 오, 예원 씨, 강훈 씨.
6: 깜짝이야. 깜짝이야.
8: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방구 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4: 버신 돈을 네.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6: 근데 이렇게 예쁜 거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4: 둥지 같은 모양.
6: 그렇네요.
8: 맞습니다.
6: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9: 안 나가신 거 우리 촬영 끝날 거래요?
4: 총 많으신
6: 분. 여기 대박이에요.
4: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있고. 천장.
9: 우리 촬영 끝날 거래요?
4: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10: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1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15: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4: 네?
1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4: 와.
1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14: 어떻게?
1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9: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13: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모르고 어느 게가 어디서 새끼 났나 보다 했는데 하필 그게 저희 가게 안에서.
1: 옳지, 옳지, 잘 먹어.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휴...

0: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담 완료시 유니아 내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0: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삼다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5: 아, 더
6: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7: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8: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9: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10: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7: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11: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물고기 도똥. 망망대해에서 그 전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오! 왔다!
11: 낚싯줄 하나를 두고 펼쳐지는 대물 도똥과 인간의 치열한 사투.
13: 우와! 야,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11: 앞전 구투 끝에 마주한 도똥. 인간을 압도합니다.
14: 저도 이 배 바다 생활하면서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11: 그 전설의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는 법.
15: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억은 넘겠죠? 네. 이거 지금 아까면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거랑
16: 아유, 다 먹게 됐네. 밀가루가 될 정도로. 봐봐요. 가루가 됐잖아요, 가루가. 와. 가방을 이제 오래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17: 고감기 씹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11: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명품 가방 수선.
16: 이 수선이라는 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11: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16: 진짜 깔끔하게 실용성 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1: 노력과 정성이 쌓이는 시간. 쓰임을 다한 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세계를 만나봅니다.

0: 먹어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당신이 바라는 이브이 무엇인가요?
6: 전화지! 끝나지 않았어요!
5: 모든 삶에 어울리는 이브이가 있다. For every life, Tokyo EV.
7: 부산광역시 동이 트기도 전 항구가 소란스럽습니다.
8: 우와! 아이, 잠깐만.
7: 성인 3명이 달라붙어도 버거운 이것. 엄청난 괴물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8: 보십시오.
9: 우와, 얼마나 큰 거야.
7: 대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니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거대 물고기, 대체 정체가 뭘까요?
10: 전설의 고기 보통입니다.
11: 어제 저희도 나가서 잡았거든요.
9: 어제 나가서 잡으셨다고요?
11: 네. 1m 60에 85kg입니다.
10: 와, 웅장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봤습니다.
9: 이거 뭐예요, 선생님?
10: 도톤 비늘. 아, 일본에서 네. 도톤 비늘 갖고 기타 삐꾸를 만들면 최고 비싸답니다.
9: 아, 진짜로요?
10: 예.
7: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최대급 어종 중 하나인 도톰. 전설의 물고기답게 옮기는 것조차 보통 일이 아닙니다.
9: 이걸 이불이에요, 이불?
11: 네, 이불에 쌓았습니다.
9: 그 냉동기.
7: 크기 160cm에 무게는 85kg. 대물 중에 대물입니다. 도톰이 향한 곳은 국내 최대 어시장. 매일 전국에서 모인 각종 물고기들이 위판되는 곳이죠. 도톰은 대부분 경매로 팔리기에 이곳으로 온 건데요. 귀한 도톰, 혹시라도 선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11: 자리만 나눠 혼원을 먹기 때문에 네. 얼어도 안 되고 네. 딱 그 영하 1도로 해서 올라가면은 아.
7: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존재감.
12: 아, 진짜 크네.
9: 도톰이 자주 들어오나요?
12: 아니요, 저희도 거의 5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겁니다. 2020년에 한 번 들어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제가 15년도에 입사했는데 한 3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7: 전설의 물고기 등장 소식에 들썩이는 시장. 어느새 오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3: 아, 낚시로.
11: 네?
13: 낚시입니다.
11: 네, 낚시입니다.
13: 오, 우와. 자, 이거 가겠습니다. 자,
7: 한 해 잡히는 양이 손에 꼽히는 귀하신 몸.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과연 오늘의 낙찰가는?
11: 400만 원에 또 한 마리 또 나갔습니다. 뭐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7: 전설의 물고기 도톰. 과연 어떻게 잡는 걸까요?
14: 안녕하세요. 도톰잡이 10년차 선장. 저는 김광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톰은 1년에 20마리 내외로 나오는 고기로 제가 알고 있고 수심 보통 400에서 600m 사이에 서식하는 고기인데 항상 지금 시즌 되면은 산란을 위해서 조금 얕은 바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4명의 선원들과 같이 출항을 할 건데
15: 도톰도 저도 참 잡아본 중에 제일 멋진 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뭐 한 몇 마리 걸어봤는데 너무 힘이 좋고 기분도 좋고 올리는 그 순간에 참 짜릿하고
14: 중요한 건 오늘 한 마리 잡든다 안 잡든다.
15: 아,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14: 안 잡으면 바다 일이 내리서.
0: 야, 잠수를 했어. 그럼 잡겠습니다.
14: 좋은 조업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7: 출항전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2: 사장님, 비교 좀 주세요. 안에 고기 있는겨.
7: 입맛이 까다로워 웬만한 미끼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돗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돗돔이 좋아하는 미끼를 찾아냈습니다.
14: 아, 씨알 딱 좋은 사이즈로 된 붕장어거든요. 네. 이게 돗돔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입니다. 고등어도 무는데 저희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최고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끼우는지 하고 이런 게 보시면은 아, 이래서 붕장어 쓰는구나 하고 할 거예요.
7: 다음 날 새벽 2시가 되자 선원들이 하나 둘 항구에 도착합니다.
16: 네, 안녕하세요.
7: 출발 전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14: 많이 주십시오.

0: 잡기 어렵다 보니 기도는 필수라는군요.
1: 또 인사를 드려야.
2: 네.
1: 또요. 한 마리 안 주시겠습니까? 4월, 5월, 6월 조업을 하거든요. 아,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4번 도전해서 3번 성공했는데 둘째 날에 3마리,
2: 네.
1: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4마리. 그런데 어제부터 입질이 조금 약은데 오늘 한번, 오늘은 지금 어제보다는 기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좋은 기상 속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채비도 단단히 하는데요.
2: 뭘 단추해요?
3: 얼음.
2: 선대를 위해서 20kg? 아 20kg짜리 네. 아 6개 준비하시는 거예요?
3: 네.
0: 도톰이 워낙 크다 보니 신선도를 위해 준비하는 얼음 양도 상당합니다. 북서태평양 일부에서만 서식하는 도톰. 평소 수심 400m 이상 심해에 숨어 살다가 산란기인 4월에서 7월 잠시 연안으로 올라오는데요.
2: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일찍 출발하세요?
1: 지금 현재 저희가 도톰 잡는 거리가 2시간 반 이상 걸리고요.
2: 네.
1: 지금 위치가 대한해요. 거의 끝입니다. 끝.
0: 우리나라에선 남해와 동해 일부 해역에서 서식합니다.
2: 확률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1: 보통적으로 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0: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장비부터 남달라야 합니다.
4: 우리 도톰 낚시 때는 일반 낚시 때하고 틀려서 이게 사람이 후하고 이 정도로 간단합니다. 어지간한 낚시 때는 도톰 걸리면은 낚시 때가 다 부러지는데 이 낚시 때는 도톰하고 참치하고 잡기 위해서 이 낚싯대가 필요한 거예요.
2: 아, 안 부러지는 거예요?
4: 예. 아무리 큰 거 잡혀도 안 부러져요. 아, 이게 도톰 바늘입니다.
2: 아, 이게 도톰 바늘이에요?
0: 이 정도면 무기 아닌가요?
4: 이 손가락 길이보다 더 크니까 한 7cm, 8cm, 7, 8 정도 일반 물고기 잡는 바늘이고 요거는 도톰 바늘이라고 바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물어도.
0: 낚시 바늘만 큰 게 아닙니다. 낚싯줄도 차원이 다른데요. 200kg까지 버텨내 참치와 상어 잡을 때 쓰는 줄이죠. 낚싯대에도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 도톰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릴, 전동 릴입니다.
2: 전동 감아주는 거예요.
4: 예, 전동릴. 우리 일반 전동릴 갖고는 이 고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130kg 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동릴입니다.
2: 와, 그럼 힘이 엄청나겠네요.
4: 아, 예, 엄청납니다.
0: 2시간 30분을 내달려 조업 장소인 대한해협 끝에 도착했습니다.
1: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0: 낚싯대 준비를 마친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도톰이 즐겨 먹는 것은 오징어와 불볼락, 우럭같이 암초 주변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미끼로 선택한 것은 붕장어. 머리를 바늘로 꿰면 바다에서 오래 살아있어 입질 확률도 올라갑니다.
5: 요왕님! 한 마리 주십시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요왕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1: 예.
0: 곧 시작될 것 같았던 조업. 하지만 날이 밝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선장의 눈이 한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데요.
1: 밑에 여기가 돌이거든요.
2: 네.
1: 돌 위에 옷함에 보면은 도톰의 확률이 높아요.
2: 아, 저 노란색?
1: 네네. 여기가 있고.
0: 오랜 경험으로 찾아낸 도톰 서식지. 하지만 발견했다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기다림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죠.
1: 60m, 70m,
4: 130에서 140m 사이. 이제 땅에 딱 대이거든요. 대면은 우리가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바닥에서 띄우는 거예요.

0: 고기 입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1: 다른 분한테 운전 맡기고 직접 나오셨네요?
2: 원래 요 자리에서는 두 마리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제가 낚싯대 해놓고 하면서 했어요.
3: 갑자기 낚싯대에 포착된 이상징후. 선장의 선물림이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가워진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 건들이 들었어요.
1: 아, 건들이 계속 하신 거예요?
2: 이쁘게 이렇게 안 나던데.
3: 그 순간 아하, 이런, 이번에도 허탕인 모양입니다.
1: 방금 입질이었어요, 선생님?
2: 입질이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아웃질 안 하는데. 낙하게 턱 물어갖고 돼야 되는데. 아, 지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고기 톡톡 치고 건들기만.
1: 아, 그 미끼를.
2: 이게 맨날 나오는 고기 같으면, 뭐, 벌써 뭐, 저 때부터 돼가지고, 이거 안 하고 있겠죠.
3: 서둘러 미끼를 올려 확인해 보는데요.
2: 꼬리만 살짝 쳤는데.
3: 근처에 도톰이 있다는 증거. 선원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2: 동장어가 살아 있어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임이 좀 있어야 확 물어봅니다.
3: 하지만 5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이럴 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4: 아버지! 한 마리만 주세요!
3: 전설의 물고기 도톰. 명성대로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5: 왔다!
6: 왔다! 왔다!
2: 아이고, 나갔다, 이거는.
3: 뭐야? 손끝에서 놓친 대물. 아쉽고 분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1: 확 뛰었잖아요.
2: 아이고, 좀 잘 좀 갚아야 되는데, 잘못했네. 바늘 벗기진 거 아이가? 아이고, 터졌다, 바늘.
1: 바늘 터졌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7: 이 삼켜갖고, 이 줄이, 자들 입이 빼빠로 돼가 있거든요.
1: 네.
7: 그러니까 이게 썰어보면은 야돌도 끊겨버려요.
1: 그러니까 바늘 통째로 삼키면서 줄은 끊어진 거예요?
7: 네, 그렇죠, 그렇죠.
8: 아까울 정도가 아니죠.
1: 돈인데. 네.
2: 미치죠, 미치야. 한 400만 나오네.
1: 아이고.
2: 마음을 내가 비웠어. 지금 성질을 안 내지. 안 그러면 욕 해봐가지고 얻으면 죽는다, 자태. 그 줄이 지금 200호를 쓰는데 잘 안 끊어지거든요. 고기가 많이, 최고도 높고 힘도 엄청 좋네요.
3: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그 시간, 해 아래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 도톰. 미끼인 장어가 눈앞에 나타나자 폭삭 삼켜버립니다.
5: 왔다!
1: 왔다! 왔다!
5: 왔다! 빨리!
2: 버티죠! 버티죠!
1: 버텨! 버텨!
5: 버텨!
1: 버텨!
2: 버텨라.
3: 도톰이 지칠 때까지 완급 조절을 하며 버텨야 합니다.
2: 올려라, 바로 올려라.
1: 내만 딱 들고 있으면 된다. 버텨라.
3: 물속에서 황소처럼 힘을 쓰는 도톰.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어 선장도 달려들었습니다.
1: 와, 아따 이만 오늘 막 극한 지가 왔다고 오늘 힘 더 쓰네, 이놈의 새끼.
2: 됐습니다, 지금.
1: 와, 승치가 상당합니다, 이거.
3: 계속되는 힘.

0: 겨루기에도 지칠 듯 지치지 않는 도통. 어느새 20분이 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방심은 금물.
1: 바깥에 빼갖고 딱 손에 들고 있어라.
0: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1: 밑에 위에 잡으면 안 된다. 밑에. 다 왔다.
2: 다 왔다.
1: 자, 이제 올라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9m. 8m.
3: 됐어. 오! 보자.
0: 마침내 전설의 물고기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
3: 우와!
0: 갈고리가 빗나간 아찔한 상황.
1: 학사 찍어, 학사!
4: 빨리 걸어. 아가미에 넣어라.
0: 다행히 이번엔 제대로 걸렸습니다.
1: 와,
4: 크다. 줄이라.
1: 와, 크다.
0: 성인 남자의 육박하는 무게라 올리는 것조차 허겁습니다.
1: 내 잡아라.
0: 줄을 아가미에 넣어야 간신히 올릴 수 있죠.
2: 됐다. 가만히 있어. 자,
1: 올라온다.
0: 네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올렸습니다.
1: 야, 이쪽으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뜨거.
0: 이야, 진짜 대물이라 불릴만 하네요.
5: 좋겠습니다.
6: 왜, 그냥 죽겠어, 힘들었어. 사람이 그 정도 땡길 수 없는 힘이에요.
3: 아, 뭐, 이렇게, 쟤는 이제 땅바닥으로 다시.
6: 그냥 떠나... 우리가 밑에 뭐 걸린 것 식으로. 네. 아예 꼼짝도 안 하다시피.
0: 무게가 엄청나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3: 우와!
1: 조심해라, 저기 뒤에 뭐 있다.
0: 자.
3: 우와!
1: 이게 넣었답니다, 이게. 이게 또 놓칠 뻔했습니다.
3: 아, 왜요?
1: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3: 바늘! 네,
1: 큰일 날 뻔했어요.
3: 낚싯바늘이요?
1: 네.
0: 그래도 잡힌 걸 보면 오늘 용왕님이 크게 마음을 쓰신 모양입니다. 도톰이란 이름은 도처럼 우뚝 솟은 등 지느러미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안 좋을 땐 도처럼 바짝 세웁니다.
7: 거의 165?
0: 잡히기만 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도톰. 다 자라면 길이 2m, 무게는 28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3: 와, 진짜 크네요. 우와.
0: 얼마나 큰지 담당 PD와 비교해봤습니다. 머리 크기만 해도 사람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기쁨을 뒤로하고 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1: 피를 빼가지고 네. 저희는 저희가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네.
1: 선도 유지를 위해 가지고 피를 쫙 빼면 비린내도 안 나고 나중에
0: 전설의 물고기 도톰. 맛도 전설급으로 좋아 최고급 횟감으로 손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잡으면 비싼 가격에 팔려 어부들에게는 복권 당첨과 다름없죠.
8: 실감이 안 납니다. 와, 이런 고기가
1: 칼 안 챙긴다.
8: 있다는 게 네. 와, 정말 신기하고요.
3: 네.
8: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진짜 올라올 때 보니까 심장이
1: 흔들면 네.
8: 흔들하는데 굉장합니다, 굉장해.
1: 기분 좋아. 또 자, 일주일 고기 많이 들어가 있다. 오늘 또 몇 마리 더 잡아가자.
0: 기사를 몰아 다시 시작된 조업.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잠시 후 입질일까요?
1: 오건다 거기 누구나. 오건다.
3: 어?
1: 가라.
5: 아니 너무 빨리 갔다.
3: 아이고.
5: 너무 빨리 갔어.
3: 방송에서 낚시대 확 쉬신 거죠?
6: 예. 조금 네.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
0: 그런데 다시 휘어지는 낚싯대. 과연 도톰이 있는 걸까요?
5: 어?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오! 잘한다! 화이팅! 어, 됐! 딱, 딱, 딱! 너무, 너무, 너무 용쓰지 마라! 너무 용쓰면 안 된다! 너무 용쓰지 마라!
4: 어, 거기 다 먹었다.
0: 다시 시작된 사투.
6: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1: 그냥 발 똑바로 쳐라.
3: 똑바로 쳐라.
1: 똑바로 쳐라. 똑바로 안 쓰면 안 된다. 똑바로 쳐라. 똑바로 딱 쓰라. 힘 만들지. 힘 만들지. 그 아무것도 똑바로 딱 쓰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
8: 야,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1: 와, 한국 도톤마시 선장의 1인자 누굽니까?
8: 와, 우리 부산의 이강호 형님. 와, 대단합니다.
0: 계속되는 줄다리기. 이제 승부의 쐐기를 박을 때입니다.
3: 어이구, 크다, 아니다.
0: 마침내 두 번째 도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
9: 오, 씨알 좋아.
3: 씨알 좋아. 오! 야! 대박이다!
0: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녀석.
3: 하나, 둘, 셋! 으아!
0: 여러 명이 혼신의 힘으로 끌어올린 보람이 있습니다.
8: 제공했다.
3: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데요.
0: 낚시로 잡았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크기. 다시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3: 우와, 저게. 축하드립니다.
0: 오늘 운수 대동이네요.
3: 느낌이 어떠셨어요?
8: 우리 선장님하고 오늘 우리요 도톰 우리요 선생님하고 안 도와줬으면 아마 끌려갔을 정도로 힘이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와, 영왕님 감사합니다.
0: 바람이 거세집니다.
1: 오늘은 바다에서 눈원만큼만 받아가지고 자, 집으로 들어갑시다.
0: 희귀종이라 개체 보호를 위해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게 측정을 시작하는데요. 한 마리도 잡기 힘든 도둑을 두 마리나 잡다니 경사입니다. 무엇보다 선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다행이죠.
1: 안전하게 일단 갔다 온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시다시피 두 마리까지 나와줘가지고 기분은 좋았습니다.
0: 다음 날 선장이 선원들과 사투 끝에 잡은 도둑을 가지고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1: 우리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살 수가 있으니까.
0: 다금바리보다 맛있다는 도톰. 하지만 회맛 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갑옷같이 딱딱한 비늘을 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10: 비늘 벗기가 힘듭니다. 네. 이거를 껍질과 같이 먹으려면 요거 비늘을 쳐야 이제 도톰 껍질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0: 그래서 비늘을 제거하는 작업만 해체 작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도톰은 거의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데요.
10: 간으로 이거 생간으로 드시는데 고소합니다.
8: 아, 고소합니다. 네.
10: 일반 생선과 다르게 좀 이게 식감도 좀 탱글탱글합니다.
0: 모든 게 신기합니다.
1: 이게 사포처럼 꼬치꼬치 하거든요. 이거 고기를 올리면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게 꽉 물면 한 번씩 물 때가 있거든요. 네. 입을 닫으면 저는 이렇게 상처가.
3: 그게 물리상처라고요?
1: 네, 고기 올리다가.
0: 조선시대 자산 어보에 따르면 낚시에 걸리는 상어를 통째로 집어삼켰다는 기록이 있는 도톰. 머리가 이렇게 크다 보니 귀한 볼살도 남다릅니다. 본격적으로 몸통 해체에 들어가는 요리사. 크고 살이 많다 보니 비늘 벗기기부터 모든 부위 해체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0: 걸립니다.
1: 오늘 볼살, 네. 요거는 등살, 요거는 가마살, 요거는 중간 뱃살, 요거는 밑에 뱃살.
2: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3: 30명 정도는 안 드실까요?
1: 요게 지느러미 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귀한 보똠 지느러미. 어떤 맛일까요?
2: 맛있네. 이건 진짜 쫄깃쫄깃하다.
4: 직접 잡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아니, 우리가 어저께 잡아서 좀 얼음에, 그 우리가 창에 얼음에 좀 조금 숙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름도 착 올라오고 살도 탱글탱글하네.
0: 보통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심해에 사는 돛돔은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합니다. 그래서 흰살 생선임에도 기름진 것이 특징이죠.
5: 뱃살.
1: 입에도 살살 붙는데요.
5: 등살?
0: 참치나 소고기와 맛이 비슷하고 속살은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6: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더 나요.
0: 돛돔은 껍질도 먹는데요. 보기엔 이래도 가장 맛있는 부위로 손꼽힌다는군요.
7: 일단 비린내 자체가 아예 없고요. 많은 껍질을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경쟁을 할 만할 정도였던 그런 고기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드네.
0: 사투 끝에 올린 전설의 고기. 하지만 선장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아직까지 제가 요거를 살려서 와본 적은 없는데 혹시 뭐 이게 가능하다면 살려서 와가지고 필요한 뭐 연구하는 데 있으면 거기 한번 기증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곳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품 브랜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다 모여있는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매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문 수선 매장도 있죠.
8: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이 가방이 한 지가 벌써 반세기 걸러갔습니다. 명품 가방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200만 원에서 1000만 단위까지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0: 명품 가격이 껑충 오르면서 망가지거나 낡은 가방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9: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 억은 넘겠죠?
4: 여기 보고 있는 가방 가격이요?
9: 보통 4,500에서 뭐 비싼 거는 천 단위까지 있으니까. 요런 가방 이제 안감이 이렇게 녹았어요.
4: 아, 지저분하네요?
9: 예, 예.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녹아서 안감이 녹거나 삭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찢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안감 교체 많이 하시고요. 가죽 교체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4: 아, 낡았으니까요.
9: 예, 예, 맞아요.
0: 오늘의 첫 의뢰는 여행용 가방.
10: 이 캐리어 가방이 네. 이 코너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9: 아,
10: 예, 예. 이 교체를 지금 해야 돼요. 가죽 교체를. 아, 이렇게 다 뜯어져가지고 왔어요.
0: 무려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0: 네, 이렇게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니까.
11: 아이고야.
10: 아이고.
11: 아내가 더 심하네.
10: 네, 심란하죠?
11: 네. 네.
10: 여기가 가죽이 지금 워낙 낡아가지고 가죽이 좀 찢어졌다고.
11: 아, 가죽이 찢어졌다고?
10: 네. 물도 들어가고 했을 거라고요. 비도 맞고, 안에 있는 묵기둥에 녹도 쓸고 이렇게 많이 헤어졌어요.
0: 주인의 추억이 담긴 명품 가방이지만 당장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과연 수선이 가능할까요?
10: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 뜯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안쪽을.
0: 이런 가방의 경우 수선보다 복원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관건. 그래서 가죽도 꽤 깐깐하게 고릅니다.
10: 수십, 수백 가지 되죠.
4: 아, 가죽 종류면?
10: 그러면. 아주 비슷하죠?
0: 내 눈으로 고른 가죽. 수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0: 약 30만 원 정도.
4: 선생님이 하셨던 것 중에 네. 최고 수리 비용 나온 게 얼마예요?
10: 한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0: 진단해 보니 세월을 이기지 못한 원단의 일부가 본체와 떨어졌습니다. 본드로 꼼꼼히 칠해 떨어진 원단을 붙여줍니다.
1: 이건 보강 테이프라고?
2: 보강 테이프요?
1: 네.
0: 보강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확 늘어나는 가방 수명. 오래된 가방일수록 절대 빠질 수 없는 작업이죠.
2: 근데 본드로만 붙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본드로 붙여가지고 또 봉제를 해야죠.
0: 그런데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1: 이런 여행용 가방은 이렇게 철 왁구가 들어있어요.
2: 아, 어디요?
1: 전체적으로 철, 아, 철이 있잖아요. 철이 있잖아요.
2: 네.
1: 무너지지 말라고.
2: 오.
1: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2: 네.
1: 얘를 붙잡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이게.
0: 그래서 여행용 가방은 작업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겹겹이 떨어진 원단 위치를 오차 없이 맞추고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박아야 하는 작업. 50년 경력의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됐어.
2: 아, 됐어요?
1: 네. 그렇죠.
0: 이제 남은 건 벗겨진 가죽뿐. 가방 모서리는 사용하다 보면 가장 먼저 닳는 곳인데요.
1: 좀 약으로 좀, 좀 냄새 약으로
2: 네.
1: 좀 칠해줘야죠.
0: 네. 세심하게 칠해줍니다.
1: 염색약에 가깝죠.
2: 염색약?
1: 염색약,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벗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칠해주면 네. 오래 또 들고 다닐 수 있지. 제대로 됐나 이제. 뭐
2: 네, 검수 한번 하시죠.
1: 검수도 중요하니까.
2: 어떻게든 깜짝 같네요.
0: 버려질 운명이었던 여행용 가방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안팎이 수선된 걸 보니 앞으로 10년은 거뜬할 것 같네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 새 공항 되셨네. 네, 공항 되셨네. 네, 이거.
2: 가방 세 개나 먹히겠구나.
4: 네.
5: 아니, 이거 더 먹히죠, 가방을.
4: 오실 때마다 이렇게.
3: 진짜 마음에 들죠.
5: 네, 다 90년대 가방들이에요. 이렇게 편리한 가방들 네 발 바퀴 달린 거 많이 있는데
2: 네.
5: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옛날 우리 그러니까 90년도에
2: 네.
5: 외국을 나갈 때 그 느낌,
2: 네.
5: 그 낭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추억 같은 거.
0: 명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수선 장인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4: 오늘 작업하실 건데
1: 예.
4: 내용 보시고 뭐 전체 가죽 교체.
1: 한 이틀은 걸리겠는데요.
4: 아, 그래요?
1: 예, 예. 원단은 아니고,
2: 네.
1: 이 글씨 있는 부분이 원단은 아니고,
2: 네.
1: 이 보이는 노릇으로만, 얘네들만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0: PVC 원단을 제외한 어깨끈과 장식용 가죽이 교체 대상.
1: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쉬운 것 같아도.
2: 아, 저 아래도 다 있네요.
1: 예.
2: 그 가죽도 교체하는 거예요.
1: 마감 부분을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2: 아, 그 정도요?
1: 예, 듭니다.
6: 자, 그러면 작업을 가죽 교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시작은 봉제선 뜯기. 쉬워 보이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1: 이렇게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뜯어야죠.
7: 이거 하나 잘못 뜯었을 때는 이 상처 입을 때는 저희가 변상을 또 해야 돼요.
0: 특히 고가의 가방일수록 부담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손을 움직이는 장인. 50년간 쌓은 숙련된 기술로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1: 가죽 재단을 하러 가야죠.
2: 아, 재단을.
1: 네.
0: 가죽도 브랜드 가방별로 달라 그때그때 맞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1: 가죽입니다. 또 이태리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 카와이도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색상이 변한 거죠.
2: 아, 예. 원래 이 색깔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장인처럼 재단도 손으로 직접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 냉극기라는 그런 기계인데 이 가죽 테두리에
2: 네.
1: 그 라인을 살려주는 작업인데 그 엘사만의 특유의 이 라인을 만들어줘요.
0: 전문가가 아니고선 알아채기 힘든 디테일. 하지만

0: 이 선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방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 이번에는 뭔가를 꺼내는데 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1: 엘사에서 쓰는 전문 약물이에요, 약물. 측면에다가 그 유약이라고 들어보셨죠? 굴곡진도 다 메꿔주고 또 예뻐요, 칠해놓으면.
0: 유약은 가죽 단면을 메꿔주는 동시에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골고루 칠해지도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0: 수선 장인의 열정이 들어가서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명품 패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들이 만든 가죽을 깎기 시작하는 장인.
2: 왜 깎아내시는 거예요?
1: 장식을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0: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 보강.
1: 연결되는 부분들은 보강 테이프로 보강을 해줘요. 많이 탄탄하게. 웬만한 포크레인으로 끌고 안 끌어질 거예요, 이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2: 그래요?
1: 네.
2: 포크레인이 지나가도 안 끊기나요?
1: 포크레인이 끌고 가도 안 끊어질 거야, 아마 이게. 너무 과장됐나?
0: 다음 과정도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1: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내가지고 봉지하려고요.
0: 재봉틀로 땀수를 맞춰가며 가죽끈에 봉지합니다. 그런데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1: 빨리 가면 땀수가 일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0: 완성도와 관련된 일은 어느 것 하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1: 뭔가 좀 되어가죠?
3: 예. 이 가죽 자체는 너무 때를 잡아요.
1: 예.
3: 때가 잡아서
1: 작업 다 했는데 중간에 오물이 붙게 되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이렇게 씌워가지고
2: 대일한 색이네요.
1: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몸판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니까.
2: 합체네요, 합체.
1: 그렇죠.
0: 어느새 수선 마무리 단계. 가방 몸체부터 차례차례 맞춰갑니다. 양쪽 장식끈을 새로운 가죽으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으면 완성입니다.
1: 자크 왁스를 한번 발라드리겠습니다.
2: 오, 왁스요?
1: 네.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0: 어디 살펴볼까요? 가방 밑부분은 물론 변색되고 균열이 갔던 어깨끈까지 새 가방이 됐습니다.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명품 회사 대신 이곳에 수선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1: 본사 브랜드로 찾아가면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수리하는 게요?
1: 네, 예, 예.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리고.
0: 며칠 후.
4: 아, 어떠세요? 뭐 하시게?
5: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4: 아, 예.
5: 사이즈도 줄어요?
4: 예, 사이즈죠.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버스로도 내실 수 있고,
5: 네네.
4: 들 수도 있고.
5: 네네.
4: 60만 원. 60만
5: 원. 네네. 아무래도 조금 크다 보니까 좀 작게 해서 크로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로도 좀 메고 다니고 편하게 일상생활에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쓰던 거 그냥 더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서 네. 쓰고 싶어서.
6: 예, 알겠습니다. 네. 네. 3분은 일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0: 수선뿐만 아니라 유행 지난 가방을 리폼하려는 고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6: 가방의 첫째는 가방의 구조 상태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아, 가방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알고 이제 내가 이 수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 한 3점 정도는 해야
2: 이렇게 과감하게 해체할 수 있어요.
6: 대충 예.
0: 모든 명품을 속속들이 꿰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7: 네, 이렇게 이제 대를 다 했습니다.
0: 기존 가방의 원단을 살려 만들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나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6: 이렇게서 자르면 요 모양대로 이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똑같은 요 고객이 어렸던 모양이 나올 겁니다.
0: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단.

0: 40년 경력의 작업자도 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1: 이제 다 됐고 여차하면.
0: 다음 단계는 가방끈 만들기. 최대한 원래 가방의 원단과 부속을 살려 리폼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가방끈은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0: 인내와 정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작업의 과정. 손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1: 겨울철 되면 손이 많이 갈라지죠.
2: 아, 갈라진다고요? 여름엔 좀 난다 봐요. 그나마.
1: 그나마 이제 땀이 나니까.
0: 그럼에도 40년간 손을 멈추지 않는 작업자. 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바닥이 생겼네요.
1: 예.
0: 보면 볼수록 신기한 리폼의 세계. 가방 하나에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새 완성이 코앞입니다.
1: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2: 아, 앞뒤 양옆으로.
1: 예, 예.
0: 이제 마지막 단계. 가방끈의 브랜드 특징에 맞게 구멍을 내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1: 이게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 이제 긴 가방이 될 것 같아요.
0: 리폼 전과 비교해보니 환골탈태 수준. 이 정도면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4: 어서 오세요. 예.
5: 맞아요, 이거예요.
6: 이런 거 원했어요.
4: 네. 그 다음에, 스트랩 연결이 길게 돼서.
6: 이것도 같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4: 네.
6: 좋아요.
4: 길게.
6: 네. 길게. 아, 크로스로 해서.
4: 네, 네. 길게 내시는 정도예요. 자, 거울 보시고.
6: 네, 딱 좋아요.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용성도 더 있고, 매일매일 데일리 가방으로 쓸 수도 있고.
1: 제가 건강도 허락한 데까지. 네. 열심히 하는 거지.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제가 벌어서 노후도 좀 준비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0: 저는 가마가 제일
1: 맛있어요. 가마살
2: 부드러워서 진짜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3: 이어서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6: 어?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와.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3: 얼굴엔
2: 순하게.
3: 눈물엔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지난 5월 세나게 제작진 앞으로 간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구조 요청인데요.
6: 현재 나리가 철물점 구석을 은신처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5: 여긴 어디죠? 갇혀 있는 건가요? 위험해 보이는데. 당장 출동하시죠. 서둘러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도심의 한 주택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분 맞죠?
6: 아, 네, 맞아요.
7: 그런데 왜 이런 시간에 보자고 하셨어요?
6: 아, 이 시간에 와야 사람이 좀 없고 아기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이 시간에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5: 주인공이 놀랄까 봐 약속 장소를 멀리 잡으셨대요. 경계심이 많은 녀석인가 본데요.
6: 끝자락 기둥 쪽에다가 밥을 주고 있어요.
7: 아,
6: 네네. 네.
5: 여긴가 봐요?
7: 바꾸시네.
6: 네, 여기다가 이제,
7: 아, 그래요?
6: 네, 이거 수거하고 새거 다시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퍽퍽할 수 있으니까 물을 좀 섞어줬어요.
7: 이렇게 새벽마다 도시락 배달 오세요? 새벽 배송.
5: 가게 밖이 아니라 안쪽에 물과 사료를 챙겨주는 제보자.
7: 근데 이 안에 지금 우리 주인공이 있다고요?
6: 그렇죠.
5: 진짜 안에 있는 걸까요? 당장 들어가 볼 순 없고 답답하네요.
7: 부르면 올까요?
6: 조금 경계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약간 반신반의. 나리, 맘마 먹자. 오늘 확실히 뭔가 평소와 다름을 감지한 것 같아요. 나리, 맛있는 거 갖고 왔어. 나리야.
5: 날이 밝아오는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주인공.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길 텐데. 설마 안에 없는 건가? 이 녀석인가 본데요. 이리 나와봐. 요지부동 수상한 낌새를 감지했나 봐요. 제보자에게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6: 맘마, 맘마, 맘마 준비했어. 맘마 먹어.
5: 한참을 망설이다 행동 개시. 괜찮아, 얼른 나와봐.
6: 맘마, 괜찮아, 안 볼게.
5: 얼른 먹어. 나리가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먹다가도 조심스러운 나리. 어디 가려고? 이상하네.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들이 누구지? 야,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네요. 작은 소리에도 경계 모드 발동! 아유, 새 소리에도?
6: 잘했어.
7: 와, 저 새소리에도 저렇게 예민한 거예요?
5: 아유, 밥이라도 편하게 먹지. 벌써 다 먹었어.

0: 먹은 거야?
1: 나리 잘 가. 빠빠이.
2: 나쁜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었고 좀 힘들어 보였어요. 아이 자체가 좀 많이 지쳐 보였고 이렇게 그냥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냥 모습 자체가 그런 느낌이었죠.
3: 사실 나리는 동네에서 유명한 떠돌이 견이래요. 나리를 돌보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 있을 정도인데요. 어? 가족들이 있나 본데요?
4: 첫 발견 당시에는 나리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무가 같이 있었었대요. 1, 2년 전쯤 이제 산을 깎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사라지면서 뭔가 버려진 유기견들이 출몰하면서 거기 중에 이제 같이 발견이 되었다.
3: 나리야, 왜? 또 어딜 가려고? 어, 위험해. 얼른 들어가야지.
4: 나리야, 들어가 이제.
3: 사방에서 차들이 나올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데요. 아이고, 나리야.
5: 너무 위험한데.
4: 그니까요.
3: 몸도 무거운 것 같은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옳지, 옳지. 얼른 올라가자. 나리야, 어디 가니? 어, 어디 갔지?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어, 저기, 저기. 나리야, 거기서 뭐해? 아, 참, 왜 자꾸 따라와요? 눈치가 백단이네.
5: 없어요.
3: 그새 사라져버린 나리.
6: 이렇게 갔는데.
5: 너 차 사이로 이렇게 갔다. 그럼 여기서 감독님 보였을 텐데.
6: 어, 그러니까. 왜 안 보이는지 얘가 없었지?
3: 나리가 사라진 길을 중심으로 찾아다닌 끝에. 어, 저기 있다. 또 어딜 가는 거지? 어, 거긴 왜?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나리야, 뭐해? 그렇게 한참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 진짜 볼 일이 있었구나. 자세를 보니 하루 이틀 와본 게 아닌데요. 쾌변의 효과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아, 침입자가 있었네요. 내 밥 뺏어먹지 말고 저리 가라고. 가게 안으로 다시 사라진 나리. 가게 문이 닫혀있으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어, 혹시...
7: 어, 안녕하세요. 젊은 집 사장님이세요?
8: 네.
7: 아, 드디어 문이 열리는군요. 아, 저 이 안으로 들어간 나리라는 친구 만나러 왔거든요. 네, 강아지. 아까 잠깐 봤는데요. 네.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8: 하얀색.
7: 네네네네. 그 친구 좀 만나볼까 싶어서요.
8: 잠시만요.
7: 네. 아, 네네.
3: 건설 자재를 파는 철물점이라 매일 아침 7시 반에 문을 여신대요.
7: 나리는 철물점에서 키우는 개인가요?
9: 어, 아니요. 저희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
7: 아, 네. 그래요?
9: 그냥 무단침입. 네.
7: 아, 허가받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그렇죠. 친구예요? 네.
9: 아시다시피 철물점이라 빈 공간도 많고 어두운 것도 많아서 아마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7: 나리는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요?
10: 나리요?
7: 네.
10: 어, 아마도 이쪽으로 한번 와봐요.
3: 어,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10: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7: 여기요?
10: 네.
7: 원래 이 천막 뒤는 뭐예요? 무슨 용도예요?
10: 다 이제 저희 판매하는 건설 자재. 네.
7: 어? 오, 애들 뭐예요?
10: 나리 새끼들 같아요. 여기다가 아이들을 낳고 계속 가게 주변 서성인 것 같아요.
3: 너무 귀엽다. 애기들아, 엄마 어디 갔어?
7: 처음에 새끼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10: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주변에서 강아지 소리가 난다고 그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봤죠. 소리가 또 나기도 하고 해서

0: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겠다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깠더니만은 여섯 마리가, 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여섯 마리씩이나.
1: 제 집인 듯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요.
2: 나머지 세 마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0: 저도 모르겠어요. 숨을 때가 너무 많아서 아마 겁먹고서는, 네,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낮잠 자는 거야? 엄마도 거기 있나?
3: 어, 비상이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얼른 도망가야지.
1: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귀가 좋지. 어, 집도 있네요.
2: 이 집은 언제 주셨고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0: 아, 이 집은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너무 이제 안에서 어둡고 막 불안해 보여가지고 저희가 원래 가게에서 파는 거거든요.
2: 아, 이거 네. 여기도 파시는 거예요?
0: 판매하는 건데 저희 아버님한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사장님도 흔쾌히 승낙하셔가지고 이제 갖다 놨죠. 애들 위해서.
2: 보면 나리가 너무 현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새끼를 낳으면 계집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0: 아마 노리고서는 여기다 출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 철물점에 여섯 새끼들을 낳고 내 집 마련까지 한 나리.
4: 야.
1: 나리는 대체 언제, 어떻게 철물점으로 들어온 걸까요?
0: 5월 초쯤? 아마 어린이날 지나고서 그때 발견한 것 같아요.
2: 그러면 그때 이미 새끼들을 다 낳은 상태였어요?
0: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애기들이 있었으니까.
1: 4월 30일 영상 속 나리는 배가 이미 홀쭉하네요. 그렇다면 4월 30일 이전에 출산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2: 여섯 마리 새끼들 처음에 발견하고 나서 아, 얘들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0: 구청에 이제 보내게 되면은 애들이 입양이 안 되면, 주인을 못 찾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안락사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도 되고, 네. 제일 큰 걱정은 어미개죠. 네. 어미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기들을 또 보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까지 고민이에요.
1: 세상 제일 귀여운 견생 1개월 차.
0: 마음 같아서는 다 키우고 싶죠. 애들 다 데리고 키우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한 마리 정도는 저희가 데리고 키울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3: 절 데려가시는 건 어때요? 저 귀엽죠?
5: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거미랑 같이 살았네.
6: 사실 뭐 이런 환경이 먼지가 많고 뭐 이런 것 들이 좀 있기는 한데 우선 다른 개나 침입자로부터 좀 안전해 보이기는 하고, 그러면 전염병이나 이런 쪽으로부터서도 좀 아주 위험한 공간은 아니어 보인다.
7: 철물점이 되게 진짜 좋아 보여요. 애들 내가 개라도 여기서 낳고 싶겠다. 커튼 같은 것도 있고,
6: 우리가 산실을 만들어줄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위에 다 가려주고 어둡게 해주고 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보여요. 애들 입장에서는 뭐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을 찾는 거니까.
1: 철물점에서 몰래 새끼를 낳고 혼자 돌보느라 산후조리도 못했을 텐데 나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곳곳에 숨을 곳이 많은 철물점. 좁고 위험한 틈이 많아 섣불리 나서면 나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 나리의 동선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경계심 많은 나리의 눈을 피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제작진.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됐지만 4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는 나리. 새끼들이 배고플 텐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2: 음식이 다 돼가는데 안 나타나네요.
0: 그럼요.
2: 대주모 있었어요?
0: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2: 아, 처음이에요?
0: 네. 때 되면 와서 몰래 밥 주고 젖 먹이고 가고 그랬거든요.
2: 보통 몇 시 때 오전에는 애들 젖 먹이러

0: 아침 한 9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와서 이제 몰래 점 먹이고 가는 거를 몇번 보긴 했고.
1: 사장님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새끼들 젖 먹이고 잠깐 쉬는 모습이래요.
0: 이제 눈에 띄면은 도망가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저도 몰래 이제.
2: 몰래 뭐 딴게 찍으신 거예요?
0: 네.
1: 이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새끼들만 있네요.
3: 엄마가 아니네. 우리 엄마 어딨어요?
4: 어떻게 해, 배고파서.
0: 엄마 어디 갔어?
3: 배고프고 너무 무서워요. 엄마, 빨리 오세요.
1: 6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나리. 나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을 안고 찾아 나선 제작진. 나리야, 나리야, 어디 있는 거니?
2: 요만한 백구, 하얀 강아지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5: 백구?
2: 네.
5: 주인 없는 강아지? 가끔 나타나요.
2: 골목길에서 보신 적은 없어요?
5: 골목길은 본 적이
2: 보신 적 없어요?
5: 없어요.
2: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5: 네네.
2: 혹시 말씀 여쭈려고요. 하얀 강아지, 백구, 지나가면 보셨어요?
5: 날이 알죠.
2: 어떻게 이름까지 아시죠?
5: 유명한 아이잖아요, 걔가.
2: 왜 유명해요?
5: 그 모성애도 강한 것 같고, 걔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굉장히 순해요.
2: 그럼 주로.
5: 동석이 이렇게 서,
2: 네.
5: 이렇게 이불 사장님 때 있는 데서
2: 네.
5: 이렇게 중간길이 있어요.
2: 아, 저쪽으로.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공원이 있어요. 이쪽 뒤에.
2: 네네.
5: 공원으로 그쪽에 많이 가요.
2: 아, 그래요?
5: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1: 나리가 자주 목격됐다는 공원. 철물점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아, 제발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없어요?
2: 없어.
1: 제보자는 알고 있을까요?
6: 보이나? 이쪽 통로에서 이제 도망갈 자세를 취하고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저쪽에 덤프트럭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어요. 이런 덤프트럭 밑에도 애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눈에 안 띄는데 위주로.
1: 아유,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할 텐데. 여기도 없고,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건 무슨 소리죠?
7: 얘들아, 이모 왔어. 얘들아, 꽃물주.
2: 누구신데 이렇게 꼬무리들을 애타게 부르세요?
7: 아, 저는 나리와 꽃물주 밥자리 챙겨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3: 엄마 올 거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2: 근데 지금 저희가 오고 7시 이후부터 오전 내 사실은 젖을 안 먹여서.
1: 누군가 나리를 목격하진
6: 혹시
1: 않았을까?
6: 동네
1: 나리를
6: 다니시는
1: 돌보는 지역 커뮤니티에도 도움을 청해보는데요.
7: 마음 맞는 분들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 모임을 개설하게 됐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아이들 지금 밥이랑 물, 그다음에 후원까지도 이어주고 계세요.
3: 엄마, 배고파.
1: 아유, 허기라도 달래줘야겠어요.
7: 옳지.
1: 아유, 잘 먹네.
7: 옳지.
1: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7: 옳지, 잘 먹어.
1: 나리가 독박 육아에 지친 건 아닐까요? 그래도 밥은 먹으러 올 텐데 어딜 헤매고 있는 건지. 나리야, 네밥 새들이 다 먹는다. 얼른 돌아와. 아유, 기특해라. 잘 놀고 있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저녁때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 혹시 제작진 때문에 못 오는 걸까? 기다리다 철수하는 제작진. 날이 맞죠? 아유,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니? 얘들아, 엄마 왔다.
3: 엄마 왔어요? 진짜 나도 갈래. 같이 가. 엄마 왜 이제 왔어요? 배고팠단 말이에요.
1: 밤이 돼서야 엄마 젖을 먹는 육남매. 한창 성장기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0: 이제 다 먹었지? 엄마 간다. 아유, 그만 따라와. 나리야, 너 설마 또 나가려고? 아이고, 나리야. 새끼들 지키려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 졸였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6시가 되자 어? 설마 또 나가려고? 아유, 어디 가는데 나리야? 나리야, 위험해. 너 왜 자꾸 차도로 나가니? 아, 그만 좀 따라와요. 반대로 가야겠다.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나리.
1: 나리야!
0: 좀 더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나리. 제작진을 의식한 듯 숨을 곳을 찾는 것 같은데요. 어라? 또 사라졌네? 아니, 숨을 곳이 없는데. 나리가 맞나요? 아, 나리 맞네요. 야, 또 어디 가? 더 이상 나리를 자극할 수 없는 상황. 작전회의 끝에 역할을 분담한 제작진. 두 팀으로 나누어 나리의 동선을 파악해보는데요. 매일 이렇게 철물점 밖으로 나가면 구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 나리야! 어디 갔다 왔어?
2: 휴, 아무도 없구만.
3: 지금 나리가 온 것 같은데요?
4: 아, 지금 철물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3: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5: 야호, 엄마 왔다! 왜 이제 와요? 배고팠단 말이에요.
0: 아유, 기특해라. 이틀 연속 점심을 건너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그때 철물점에 도착한 제작진. 인기척 소리가 들렸는지 바로 숨어버리는 나리. 나리와 새끼들을 구조하려면 나리가 숨는 곳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요. 어휴, 틈이 좁아 보이는데 정말 여기로 들어간 걸까요? 나리야, 많이 놀랐어? 아유, 또 어디 가는 거야? 설마 밖으로 통하는 개구멍이 있는 걸까요?
1: 뭐 여기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에 공간이 있네.
0: 어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나리 괜찮겠죠?
1: 건물 구석구석이네.
0: 발빠르게 다시 시작된 나리 찾기. 혹시 예전 박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기대했는데 나리는 보이질 않네요.
6: 이 나무 데크 위에다가 밥이랑 그 다음에 물 간식을 놔둬주면 쪼로로로 와가지고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저기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자주 봤었어요.
1: 등산로가 있는 거예요?
6: 등산로는 없고 나무나리 가족들이 다닐 수 있게 본인들이 길을 터놓은 것 같아요. 사람은 다니기는 좀 위험해요.
1: 나리가 이쪽에 있는 걸 최근에 보신 건데요?
6: 최근에 본 거는 이틀 전날 저녁에도 여기서 만났었어요.
1: 나리 혼자서요?
6: 네, 나리 혼자서요.
1: 이틀 전이면 새끼들은 철물점에 있고?
6: 네, 맞아요.
1: 지금처럼 나리가 철물점에 돌아오지 않으면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6: 네네.
1: 그래서 사실은 나리가 다니는 동선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0: 모임 회원들의 목격담과 추적을 통해 파악한 나리의 동선. 쉽지 않은 구조가 예상되지만 나리와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가 시급합니다.
7: 출산 후에 자궁 충동증이나 이런 것도 더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완전 도심이 아니라 또 숲을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진드기 매개성 질환이나 아니면 저 심장 사상충 항상 걱정하는 이런 질환들도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보통 이제 한 3주 좀 넘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좀 걸어다니고 한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잘 걸어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안 잡힐 수도 있고요. 어딘가 나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만약에 구조를 해서 새끼와 나리가 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목영과 작견이 2개월까지 같이 있는 거를 추천하는데 저는 그래도

0: 만약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구조를 하는 것과 그걸 신경 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구조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밤늦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날이. 새끼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지는 상황. 지금은 이렇게 숨어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좀 더 크면 밖으로 나가버릴 텐데. 엄마처럼 거리를 떠돌게 되는 건 시간 문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린의 은신처로 달려온 설쌤. 먼저 철물점의 구조부터 파악하는데요.
2: 긴 것 같은데.
1: 나리야, 어디 있니?
2: 어? 여기 있구나. 벌써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감각적으로 우리보다 워낙 뛰어나서 구조는 변수가 많으니까 저렇게 착해 보여도 또 잡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3: 사장님이 출근을 하셔야 문을 열거든요.
2: 네. 기다려야 되는 건가?
1: 저 안에 있으면 금방 구조할 수 있겠죠?
2: 뭔가 이렇게 숨을 장소들이 많은 곳은 애들이 그쪽으로 숨어버리니까 나오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1: 나리야, 오늘은 나가지 말고 거기 있어줘. 알았지?
2: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4: 아, 예, 맞습니다.
2: 아, 네. 저 강아지 때문에.
4: 아.
2: 오늘 구조하러 왔는데. 저기다 지금 새끼도 놓고.
4: 맞아요.
2: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4: 지금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2: 3주에서 한 달? 네네. 그냥 얘 허락도 안 받고 지가 들어와가지고.
4: 뭐 그렇죠. 무단침입인데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2: 한 3주에서 한 달이면 새끼들도 꽤 컸겠는데?
4: 이제 걸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 그쵸?
4: 네.
2: 네, 딱 제가 이렇게 밖에서도 보니까 새끼 낳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기는 해요.
4: 너무 좋죠. 공간도 네. 많고.
1: 조심조심. 나리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숨었어요.
2: 출근하셔서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요?
4: 출근할 땐 거의 안 보여요.
2: 거의 안 보여요? 네,
4: 소리를 듣고 아마 경계를 해서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2: 저런 데로 숨어버리는 거죠?
4: 네.
2: 하,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
4: 이쪽에.
2: 저쪽에?
4: 네, 여기 공간이.
2: 아, 저기인데 꼬리
4: 보인다. 이쪽에 있거든요.
2: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4: 예.
2: 그럼 조심해야겠네. 우선 너무 자극하면 안 되겠다. 저 뒷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1: 외부로 통하는 개구멍. 설쌤이 보기에도 위험할까요?
2: 여기 막아야 되겠어. 여기 막고 문 다 막고.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얘가 도망갔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냐에 따라 달라요. 도망갔을 때 본능적으로 완전 밑으로 막 또 파고 들어가면 여기 숨을 공간이 너무 많아서 계속 숨바꼭질만 할 거야.
1: 나리가 있을 때 빨리 구조해야 할 텐데요.
2: 빨리 해보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 작전부터 철저히 짜야겠죠. 문제는 철물점에 숨을 곳이 너무 많다는 것. 좁은 틈 사이로 파고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요.
5: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또 도와주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2: 네. 아, 약간 근데
5: 네.
2: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네. 한번 같이 보고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5: 아, 네네.
2: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오기가 진짜
5: 여기도
2: 어려워.
5: 여기도 그럼 빠져나올 게가 너무 많아요.
2: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만 막으면 될 것 같아요. 뭐
1: 케이블 타이 역시 이 개구멍이 문제네요. 혹시 모를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해야죠. 작전 회의 끝. 이제부턴 속도가 생명.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 앞마당에 포획 틀부터 설치하는데요. 나리가 겁먹지 않게 넓고 튼튼하게 세우는 게 포인트. 그리고 출입문 틈새도 막아줍니다. 나리가 흥분해서 뛰쳐나갈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리를 유혹할 특식까지 준비 완료.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제일 안쪽에 두고 입구엔 사료를 뿌려줍니다. 잠금장치 테스트를 끝으로 최종 점검까지 완료!
6: 나리를 되게 오랫동안 봐주고 계셨다고.
7: 밥자리 그다음에 안식처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지 벌써 이제 횟수로는 2년 차 정도.
6: 2년?
7: 네.
6: 2년 동안 봐주신 거예요?
7: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돌봐주고 계셨던 것들입니다.
6: 대단하지.
8: 이제 그 철물점에 이제 그 아이가 그 은식처로 삼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모임장님 통해서 전에 듣고 이제 발빠르게 이제 아이들이 크기 전에
6: 입양도 보내고 해야 네, 되니까
8: 그래서 제보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6: 2년 동안 돌봐주셨는데도 가까이 다가가면 좀 거리를 두는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다 빠져서 네. 멀리서 지켜보면서 들어오면 네, 원격으로 좀 포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나리만 나타나면 되는데요. 아, 제발 나와주라.
9: 펜스. 근데 2년 동안 밖에 있었던 애들은 산전수련 다 겪어가지고.
10: 그러게 2년 동안 어떻게 잘 버티고 있었네. 다 차도고 이런데.
9: 보니까 저기 있을 때도 그냥 앞에 나와 있더라.
10: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 사는 애처럼 바닥에 딱 엎드려 있더라.
1: 한 시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나리. 낯선 인기척에 수상한 느낌을 감지한 걸까요? 어? 이때 나리가 나왔어요.
10: 나왔어.
11: 아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다들 갔나?
1: 그래, 앞마당으로 가는 거야. 어? 이건 뭐지? 수상한데?
9: 밑에다 좀 뿌려놨거든요. 저 앞쪽에도. 이거 보지 마.
11: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자,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9: 아, 천장 보지 마.
10: 그래, 저 천장을 진짜 다 보네.
9: 다 봐요.
10: 다 의심하네, 저 천장을.
9: 애들이 위에 뭐가 있으면.
10: 뭔가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
1: 들어갈 듯 말 듯 애를 태우는 나리. 어, 야, 나리야, 어디 가?
9: 야, 걔들이 꼭 한 바퀴 돌아. 내가 원래 밥 먹던 곳에서 보는 거야.
1: 이리 와. 맛있는 거 여기 있어.
10: 다시 가라. 그래. 그래, 그래도 맛있는 거 있어.
1: 전날 저녁부터 사료량을 줄여서 배가 많이 고플 나리. 옳지, 잘한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휴, 잘했어, 나리야.
10: 아, 제발.
9: 위로 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0: 위로?
9: 내가 뭔가 이렇게 박치기만 않았으면 좋겠어.
1: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밥그릇 근처까지는 들어와야 하는데요.
9: 여기까지 왔어.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갈게요.
1: 아이고, 나리야, 진정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나리가 많이 놀랐나 봐요.
7: 나리야, 우리 가까이에서 너무 오랜만에 봐.
1: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위당했으니 놀랄만도 하죠. 이제 좀 진정됐나 본데요. 나리야, 괜찮지?
6: 완전 순둥이네.
1: 오랜 시간 거리를 떠돌았던 나리. 아픈 곳은 없는지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아유, 시작부터 난관이네요.
12: 틈이 조금 있거든?
1: 캔넬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지부동. 새끼들 때문일까요? 아니, 나리야, 새끼들도 같이 갈 거야.
7: 옳지.
12: 들어가자.
1: 1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캔넬로 들어간 나리.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침착하네요.
6: 네, 우리 나리 잘 구조했으니까.
7: 너무 좋아요.
6: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꼬물이들 줍줍을 해야 돼요.
7: 맞아요.
6: 네. 이 친구들도 같이 가서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입양처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또 잘 숨는 애들은 막 끝까지 숨는데 한번 이제 이 아이들도 구조를 한번 해보시죠.
7: 네.
6: 아, 이거 구조라고 하기 뭔가 이거 되게 연극

0: 연극 보는 것 같은데 요 밑에 있어요?
1: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0: 어, 네네. 한번 보죠.
1: 짜잔. 와.
2: 안녕.
0: 너네 스스로 나오나 보자. 한 마리 줍줘.
3: 엄마한테 가자.
0: 엄마가 물듯이.
4: 오줌 쌌어, 오줌 쌌어.
0: 엄마가 물듯이.
3: 어쩜 이렇게 순둥순둥 얌전하니?
2: 아, 이뻐라.
5: 아, 진짜 예쁘다.
0: 딸들은 지금
6: 안에 숨어버렸어.
0: 응, 숨어버렸어. 한 마리 더 나왔어요.
4: 네, 이쪽으로 주세요.
6: 일로.
7: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6: 아, 그대 했나?
4: 어, 무서워.
0: 한 마리 나왔죠?
2: 네.
0: 얘 또 도망간다. 저 안쪽으로 더 도망간다. 지금 엉덩이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3: 마지막 흰둥이까지 새끼들 구조도 완료.
8: 아유, 이 성깔 이거 봐봐. 또 물려고 있는 새끼 그냥. 어? 이 조그만 새끼 막 물려고. 어?
4: 똥 싼다.
8: 잡는 순간도 무슨 막 이러고 물려고 있는 새끼 이거. 어? 봐봐.
4: 여기 나오다 들어.
8: 막 이렇게 막 코 막 이러고.
4: 엉덩이 어? 똥에 걸려있어요. 어? 밭 나오다가 들어갔어.
8: 오줌도 싸고.
0: 싸. 똥 싸.
8: 어? 얘 나한테 째려보는 거 봐.
2: 미워요, 미워.
8: 어?
2: 미워.
8: 째려보는 거 봐.
4: 아, 엄마가 잘 키워.
0: 아니, 얘, 나를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애들 중에 진짜 극도로 싫어한다고. 아저씨. 뭐 고기가 막 지금 넘어가. 한 달인데 애들이 이렇게 큰 거 배가. 그리고 이게 소외된 애가 없어.
6: 그러니까요.
0: 젖을 엄청 잘 먹인 것 같아.
6: 진짜 잘 먹였어, 젖을.
9: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사장님이 대단하신 게 애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 키우는데 내쫓지도 않으시고 거기다 더 대단한 건 한 아이를 입양하시기로 해서.
10: 네.
2: 와.
10: 맞아요.
9: 이 친구죠?
10: 이하입니다.
9: 아, 진짜 너무.
2: 아,
9: 우리 이름도 벌써 지으셨던데?
10: 이름은 네, 정했는데
9: 네.
10: 초코라고.
2: 아. 네.
9: 이유 단계니까
10: 예.
9: 우리가 사료로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10: 네.
9: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물 섞어가지고.
10: 물 섞어서?
9: 네. 아니면 초유 같은 거 파니까 그걸로 조금씩 섞어서 줘도 돼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두 달 정도부터는 이제 거의 그냥 건사료 먹어도 되고 뭐 아주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 키워놔서.
10: 아유,
9: 네.
10: 다행이죠.
9: 네.
3: 나리와 새끼들 모두 구조 완료. 정말 다행이다, 얘들아. 고생 많았어. 이제 병원으로 출발할 시간.
0: 너네는 가면서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구나.
3: 나린의 가족의 건강은 어떨까요? 새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철물점을 벗어나는 건데요. 어휴, 다들 침착하네요.
11: 조심해서 잘 가겠습니다. 네.
3: 드디어 병원으로 출발.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2: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애들이 많아요.
14: 자, 몸무게 한번 보자. 2.13 여자아이.
12: 2.47 2.1
3: 여섯 마리 모두 2kg 이상. 발육 상태부터 남다른데요. 문제는 전염병이죠. 강아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없어야 할 텐데요. 어휴, 초코는 얌전하네.
15: 잘했다.
3: 엄마 나리도 병원 검사는 처음. 어휴, 나리야 놀랐어?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검진의 첫 단계, 체혈은 무난하게 통과. 어쩜 이렇게 의젓하니? 잘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출산 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과 심장 사상충이 걱정인데요. 우리 나리 괜찮겠죠? 검사받느라 힘들었을 텐데 바로 새끼들부터 챙기는 나리. 어휴, 기특해라.
4: 발견되자마자 계속 바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시 외부 기생충이나 감염병 위험도가 큰지랑 그다음에 연달아 출산을 두 번이나 겪고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고 또 떠돌이 생활을 연달아서 이어갔었어요.
13: 기생충적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는 네, 다 음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12: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13: 쉽지가 않은데.
4: 사상충 이런 것도 없어요?
13: 맞아요.
12: 사상충이랑 진드기 매개성 질병 하나도 없어요. 지금.
13: 혈액 수치상에서도 뭐 영양적으로는 특이적인 건 없었어요. 그냥 다. 네.
5: 우리 집 강아지보다 혈액 검사 결과가 깨끗할 것 같은데.
4: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13: 영양적으로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0: 좋으신 것 같습니다.
1: 다행이에요.
0: 결과는 매우 네. 좋았어서. 네. 그래서 뭐 혈액 수치도 괜찮고 가끔 네 뼈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셨나 봐요. 위 내.
2: 이거 주워 먹었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위 내 약간 이제 그런 뼈 음영의 간식을 먹은 듯한 그런 흔적이 있다 외에는. 네, 엑스레이 상에서도 뭐 특징적인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2: 이거 어디서 뭐 많이 먹고 왔는데?
0: 초음파상에서 그렇죠. 좀 뭔가 네. 일이 있을까 봐였는데
2: 걔들은 뭐 이제 부인과보다는 산과
1: 네.
2: 네, 우리가 이제 산과 쪽으로 계속 출산을 이어가다 보니까
1: 맞아요.
2: 또 출산 이후에 자궁충동증이나 막 이런 쪽도 걱정할 수 있고
0: 다 복합적으로
3: 담낭도 깨끗하고
0: 네, 맞아요. 담낭 내 찌꺼기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네. 다 깨끗하고 간, 뭐 위, 네, 뭐 십이지장이나 장들 다 괜찮았어요. 아기들 이제 검사도 기생충이라든가 이러한 검사 등도 네, 다
1: 네.
0: 그쵸. 이제 사람 네, 이런 키트 검사처럼 한 줄이면 네,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 전염병 검사 결과 6남매 모두 음성.
2: 철물점 깨끗하네. 관리 잘된 철물점이네.
0: 네. 아마 잘 챙겨주셔서 또 이렇게 면역력도 잘 좋게 표현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2: 초유에서 나온 모체 이행항체가 버텨주는 건데 밥을 잘 챙겨주시니까 엄마가 밥을 잘 먹고 애들을 잘 먹이고.
0: 애기 좀 더 네, 입양되고 또 나리도 좀 네, 추스러워지면은 네, 그때 중성화하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원장님.
0: 네. 네.
4: 아이들 걱정에 마음 졸인 제보자와 엄마 나리의 표정이 밝네요.
6: 나리도 너무 건강하다는 그런 그 진료 결과가 나와서 아, 너무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 그런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인데요. 안락사 없는 수도권 내 보호소는 빈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어쩜 좋을까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9: 병원 가자.
10: 이미 병원 가자.
11: 병원 가자.
12: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4: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엄마 나리와 새끼 두 마리를 함께 품어줄 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행복이 최우선인 보호소인데요.
13: 어서 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5: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봐주시기로 하셔가지고.
14: 우리 아가들이에요.
5: 네.
14: 우와. 너무 귀엽잖아. 진짜 애기 너무 이쁘다.
5: 너무 이쁘죠?
14: 안녕. 어머, 세상에.
5: 엄마도 착해요. 병원에서도 착하다고 완전 칭찬받았어요.
14: 아가, 안녕. 잘 부탁해.
5: 오면서 걱정한 게 있었거든요.
14: 어떤 걸?
5: 보호소가 아이들이 좀 있기에 내가 마음이 좀 꺼림칙하면 어떡하나 하고 왔는데 이것마저도 아, 너무 좋습니다.
14: 감사해요.
5: 이 실내 운동장도 있고 실외에도 인조잔디지만 운동장
14: 네네네네네.
5: 있고.
14: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 뒤면 이제 제가 산책은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시켜줄 거고 그다음에 아가는 아가대로 두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육아하는데.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직접 산책 다 데려다닐 거예요.
5: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14: 저희는 32아이의 엄마이고 예쁜 집으로 32아이가 있습니다.
5: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식구가 늘어나는 거네요?
14: 35.
5: 네, 35이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지금 조금 찢어져야 되잖아요.
14: 아, 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생이별을 시켜놓는 게 맞는가 그냥 여섯 아이를 보듬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5: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잘 생각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어차피 두 달 때부터는 어미랑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14: 맞아요,
5: 되는 아이고
14: 맞아요.
5: 아이들이 네네. 그동안 나리가 워낙 잘 먹여서 크기나 이런 것도 잘 큰 편이고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 나리와 새끼들을 위해 미리 방을 꾸며두셨대요. 그런데
5: 못 가겠어 무서워?
15: 네, 으르렁거려야 되는데 안 해요.
4: 다행히 나리도 방이 마음에 드나 봐요.
14: 여기 있어 아가.

0: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 결과물 만들어서 애들이 행복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1: 애들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보이거든요. 너무 얌전하고 그리고 오늘 치료도 잘 받았고 너무 이쁘거든요.
2: 크고 작고 차이는 없습니다. 귀한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주세요.
1: 우리 아이들 이쁘게 행복하게 잘 키워주실 분들은 저희 새나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3: 나리와 하얀 털이 매력인 새끼 두 마리가 평생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 댁으로 입양된 초코. 구조 당일부터 실내 생활을 시작했고요.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대요. 그리고 엄마랑 헤어진 새끼 세 마리는 제작진 집에서 임시 보호를 했는데요. 엄마 품을 떠나서도 씩씩하게 잘 지냈답니다. 아유, 예뻐라. 그리고 8일 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났습니다. 바람이랑 찹쌀이는 아름다운 섬, 인천 장봉도에 털을 잡았고요. 까만 털이 매력인 까미는 경기도 광주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얀 털이 매력인 하늘과 구름이. 엄마 나리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4: 알지, 알지. 잘했어.
3: 견생 2막을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얘들아,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

0: 나오지 말라니까네. 어?
1: 커피 좀 있어요.
2: 대답은 시끄럽지.
3: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카톡은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사고 쳤네.
4: 사고 쳤다. 큰 사고 쳤다.
3: 다섯 마리인데
5: 세 마리가 아니고
3: 어, 얘 보니까 둥이 새끼가 맞나?
6: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7: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0: 100세까지 보자.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이어서 특집 디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혁신하기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Esto pues lo seguimos manteniendo aquí. Vale, ya vamos. Así que bueno, pues eso.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2: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3: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맥심. 한국인의 소울 커피 맥심 모카 골드.
4: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5: 마음껏 추가하게 나의 모든 삶에 자유라는 토핑을 Play Free Domino's.
6: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번.
7: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8: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전기차도 내연차도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9: 별처럼 많은 모두의 금융을 위해 신한 슈퍼금융 시대를 열다. 내 손 안에 금융우주 다 있게 될 거예요. 신한 슈퍼솔.
1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11: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2: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13: 이렇게 많아?
12: 오리지널로 시작해 공간이 부족한 당신에 맞춰 초소형
14: 미니.
12: 얼음을 달고 사는 일상에 맞춰 얼음 양을 49% 늘린 오 스탠다드. 여럿이 즐기고 싶은 피로에 맞춰 국내 최대 얼음 양
15: 맥스.
12: 얼음을 오래 즐기는 취향에 맞춰 단단한 얼음 RO.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추다 보니
13: 어느새 이만큼이나.
12: 코웨이 얼음 정수기 라인업.
16: 당신의 생각이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바다로 뛰어보낸 열정을 기억합니다. 우주로 쏘아올린 꿈을 기억합니다.
17: 저마다의 꿈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코리아 한국산업은행.

0: 1% 가장 힘이 되는 마음. 1%도 아낌없는 응원으로 100% 힘을 보탠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 농협은행.
1: 전주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 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2: 축구와 같이 하실 분 저한테 2만 원씩 보내주세요.
3: 장내리님께 2만 원 보내줘.
4: 말로 이체를 해.
5: 강진우에게 2만 원 싸줘.
4: 부장님까지.
6: 우리 강아지한테 3만 원 보내줘.
4: 강아지한테까지 보내? 다들 뭘 쓰는 거야?
7: 저기 웰컴.
4: 웰컴?
7: 웰컴 저축은행이요.
8: 이제부터 조회까지 말로 하는 AI 금융비서.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7: 말이죠?
4: 네.
8: 웰컴 투 AI. 웰컴 저축은행.
4: 진짜 강아지한테 보냈어요?
6: 손자.

0: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1: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0: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1: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2: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얼즈.
3: 오늘 보고 선수 입장.
4: 멘탈 대장.
5: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팟캉.
3: 가지고 한번 해보자.
5: 지금 나를 재생 팟캉.

America's dream.

0: Sorry.
1: Don't you dare, Harry. Penaway.

0: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먹어보면 알 거야. 파파존스가 왜 이름까지 걸고 만들었는지. 슈퍼 파파스. 완벽한 밸런스에 풍성한 토핑 클래스.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Gareth Southgate coming forward now.

Thank you.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

0: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인류가 주로 사용했던 소재를 기준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눈 것처럼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는 곧 소재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소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인류가 겪는 모든 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시대를 연 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소재인지 함께 보실까요? 이 소재의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보시죠.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는 많은 양의 계산을 정확히 해내는 도구로 원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도 배의 항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거든요. 그 결과 주판, 계산자 같은 단순한 기구들부터 파스칼이 고안해낸

톱니바퀴식 기계까지 다양한 기계식 계산기가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45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로 잘 알려진 ENIAC입니다. 발명 시기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기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사람이 두꺼운 숫자표 책을 뒤지고 계산자를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7시간이나 걸려 풀어낸 탄도를 단 3초 만에 계산해냈기 때문에 총알보다 빠른 계산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나 ENIAC의 진공관수는 17,000개가 넘어서 당시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서가를 두 개쯤 포개놓은 크기였습니다. ENIAC은 유리병 안에 구리선을 넣어 만든 진공관 스위치를 사용하는데요. 요즘 컴퓨터처럼 0과 1만을 사용해서 이진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9까지의 숫자의 진공관을 대응시키고 나타내려는 숫자에 해당하는 진공관에 전류가 흐르게 하여 십진법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복잡한 계산일수록 진공관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하마처럼 전력을 잡아먹어 애니악이 한번 가동하면 필라델피아 시내의 가로등이 희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진공관이 시도 때도 없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진공관을 교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애니악에서 오늘날 컴퓨터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소재와의 만남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반도체입니다. 이것은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라는 것이고요. 제가 약 20년 전에 연구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잘안 통하는 부도체의 중간 정도로 어정쩡하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반도체를 반도체 부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미의 반도체는요. 전기나 빛 또는 온도 등의 자극에 의해 도체처럼 될 수도 있고 부도체처럼 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반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중간 위치에 서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없었을 때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인공적인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도체와 부도체를 복잡하게 조합해야 했기 때문에 부피와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애니악에 사용된 진공관이 유리병에 구리선을 넣어 만들어졌던 것처럼요. 하지만 반도체는 스스로 스위치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로도 얼마든지 성능이 좋은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로 만든 새로운 스위치가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1948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존 바딘, 워터 브레튼, 윌리엄 쇼클리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당시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의 220분의 1에 불과한 크기로 진공관을 대체하고 소형화를 가능하게 해서 상업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대중화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물질로 저마늄을 썼거든요. 이 저마늄은 매장량도 현저히 적은 데다가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도 조금씩 전류가 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마치 다른 성능은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잘안 듣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쇼클리는 반도체 물질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늄을 실리콘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실리콘은 모래에서 추출할 수 있기에 매장량도 풍부하고 전류가 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래를 녹여 실리콘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당시 기술로는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쇼클리는 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1955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이주하여 쇼클리 연구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가 시작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연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문제는 쇼클리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완벽주의자여서 조금만 거슬리면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고 하루에도 기분이 몇 차례나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합니다.
결국 쇼클리 연구소에 있는 최고 수준의 엔진

그녀들은 탈출을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1957년에 쇼클리 연구소를 뛰쳐나와 새로운 회사,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차리죠. 이들을 8인의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로버트 노이스는 1959년 실리콘을 사용해 우리가 흔히 칩이라 부르는 집적 회로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렇게 프랜지스터의 시대에서 다시 한층 수준 높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시대, 즉 칩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8인의 배신자들은 현대 비즈니스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함께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세웠던 이들은 이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연쇄적으로 세웠는데요. 인텔, 모토롤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의 역사가 시작했죠. 실리콘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IT 혁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실리콘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진공관을 덕지덕지 연결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씩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겠죠. IT 혁명은 물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혁명도 한참 늦어졌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실리콘 시대 또는 구석기가 아닌 규석기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인류사에서 실리콘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리콘의 한계가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리콘 시대가 시작된 후부터 반도체는 점점 크기를 작게 만들면서 집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적도가 높아지고 공정도 미세해지자 실리콘 반도체의 성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집적 회로의 핵심 소자인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 원자 몇 개만으로 트랜지스터를 구성해야 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원자 몇 개로만 구성된 트랜지스터는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역시 소재에 있습니다. 저마늄에서 실리콘으로 반도체 물질을 대체해 칩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소재로 새로운 반도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소재 중 하나는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은 원자 개수만으로도 트랜지스터 구성이 가능하고 게다가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성이 100배 이상 높아서 실리콘보다 훨씬 더 빠른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다만 여태까지 그래핀은 전류 제어가 어려워서 반도체 소재로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앞서 반도체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 흐르지 않는 상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이라 설명해 드렸었죠. 이렇게 전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핀은 이런 전기적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유의미한 성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 IT 산업의 역사는 반도체 소자의 진화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진화는 소재가 이끌어왔죠. 지금 우리는 또 한번 진화의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어떤 반도체 소재가 나타나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기술 혁명의 순간에는 항상 소재가 있었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완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일상 속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 뭘까요? 오늘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인구론이라는 책을 낸 영국의 경제학자 메서스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팽창하지만 식량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였죠. 실제로 19세기 유럽에서는 식량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식량 생산량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1898년 영국 과학 아카데미의 윌리엄 크룩스 신임 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이대로 가면 1930년대쯤 인류는 대규모 기아 사태를 맞이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메서스와 크룩스의 예언은 역사상 가장 크게 빗나간 예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지성이 식량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인구 증가를 추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점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예언의 덫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신소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화학비료입니다. 1802년 독일의 탐험가 훔볼트는 페루 지역을 탐험하면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잉카 사람들이 새똥 무더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있는 새들의 군락지에는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여기에 들어가 새를 잡으면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잉카 사람들은 새똥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긴 걸까요? 사실 이것은 구아노라고 하는 새들의 배설물이 토양이나 바위의 광물질과 반응하여 화석화된 천연 비료였습니다. 페루는 척박한 지형에다 변덕스러운 기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구아노 덕분에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게 재배되었던 것이죠. 훔볼트가 이를 자국에 소개하자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구아노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섬나라로서 무역을 쥐고 흔들었던 영국과 달리 내륙국가나 마찬가지였던 독일은 해군력이 약해서 구아노를 손쉽게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1913년 결국 독일의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가 철계통의 촉매를 사용하고 고온과 고압이라는 인위적 환경을 제공해 반응을 촉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다량의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었죠. 암모니아는 질산과 반응하면 질산암모늄으로, 황산과 반응하면 황산암모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비료의 원료가 되죠. 이 암모니아 합성법은 하버 보슈 공정이라 이름 붙여지며 순식간에 전 유럽에 퍼집니다. 덕분에 유럽은 식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하버에게 공기에서 빵을 만드는 사나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그의 합성법은 20세기의 연금술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에는 항상 독이 든 성배가 따르기 마련일까요? 이 암모니아 합성법은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신음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1927년 조선의 항구도시 흥남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질소 비료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선의 공업화를 촉진한다는 명목이었지만요. 사실 이 뒤에는 무시무시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비료 공장이었을까요? 유사시의 비료 공장은 바로 화약 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간혹 퇴비더미나 비료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2013년에는

미국 텍사스주 비료 공장의 질산 암모늄 저장소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적이 있고, 2020년 8월 레바논에서는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해 6,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었습니다. 농업에서 식물에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비료로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은 일반 공기 중에서는 안정합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에 노출되거나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해서 폭약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료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계기가 되어 N4라고 하는 산업용 폭약이 개발됐는데요. 이 이름은 직역하면 질산 암모늄에 연료용 기름을 섞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화약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인류는 신소재를 발견 또는 개발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 신소재들은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위험한 살상 무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최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소재가 있는데요. 야누스의 얼굴처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합니다. 바로 메타 물질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영화 해리포터 잘 아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 해리는 투명 망토를 입고 재밌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누구든 한 번쯤 꿈꿔왔을 이 투명 망토. 메타 물질로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를 만들려면 빛을 완벽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물체와 빛이 만나 반응해야 합니다. 빛이 물체를 만나 반사되면 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물체의 색깔이나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투명체를 만들려면 빛이 물체에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것을 막고 물체를 고스란히 통과하여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마치 시냇물이 바위를 휘돌아 지나가는 것처럼 빛을 물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흘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 눈에는 그저 물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실 가능한 투명 망토를 만들고자 자유자재로 빛을 굴절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렇게 아직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도록 인위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이 바로 메타 물질입니다. 메타는 히라버로 범위나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뜻이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2차원 투명 망토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투명 망토가 평면에서 입체로 발전했습니다. 2013년 싱가포르 연구팀은 개발한 투명 망토로 금붕어와 고양이를 숨기기도 했죠. 2020년대에 들어서는 빛의 속도를 조절하는 메타 렌즈를 발명해서 완전 투명화 기술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이런 메타 물질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사용할 경우 후방 카메라 없이도 후진할 수 있고요. 수술 도구와 의료기기를 투명화하면 시야가 가려지는 일 없이 환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타물질이 개발되어 인류가 투명화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면 우리는 한번더 엄청난 진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화가 한편으로는 또다시 뼈아픈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가 완벽한 메타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국방 분야입니다.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투명 비행기와 투명 잠수정을 만들거나 메타물질로 주요 군사시설을 숨길 수도 있겠죠. 나의 모습을 숨길 수 있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무력화되어 사회위기가 고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과학기술에는 야누스의 얼굴처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합니다. 소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 때문에 신기술의 발전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부작용과 악용살이 전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류가 이렇게 낸 신소재의 발명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모든 소재는 양날의 검,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0: 땀과 모험의 땅. 야.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0: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 속옷을 입지 않는다.
1: 예? 아니, 그러면?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3: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4: 나의 보디가드 공룡도 강릉도 똑같고.
1: 얼씨구?
4: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5: 진짜?
4: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6: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4: 왜 울어?
1: 얘기 들으니까. 우리 놀이터파네.
7: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재도약이라는 경영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0: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저 푸른 바다가 나를 부른다. 서해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 이곳이 가진 매력은 차고 넘칩니다.
1: 시원하고 애들하고 노니까 좋죠. 넓고.
2: 진짜 서울, 제가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체험. 보령으로 오세요.
3: 하나, 둘, 셋.
0: 즐기기 딱 좋아 살아 숨쉬는 갯벌. 거기에 맛있는 경험은 덤인데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싹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4: 바삭바삭한 게 맛있어요. 뱃살도 많이 들고.
0: 보령 앞바다가 내어준 귀한 제철 보물들. 다른 곳에서 맛보기 힘든 특별한 메뉴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했다고요?
1: 저기 나타났다! 공격하라!
0: 보령의 아름다운 바다를 제대로 즐기는 특별한 방법까지 천천히 알아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매년 열리는 머드 축제로 더 유명한 곳, 대천 해수욕장은 서해안

0: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수욕장으로 백사장 길이만 3.5km에 달할 정도라죠. 너른 백사장의 부드러운 모래, 그야말로 가족 나들이 장소는 딱. 대천 해수욕장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라 더 사랑받고 있죠.
1: 딱이야, 여기 봐봐. 딱이 봐봐. 아이. 안녕, 안녕, 안녕. 드디어 파도 온다, 파도 온다. 파도 온다, 파도 온다.
2: 아주 신나고요. 아주 해피해피해요.
3: 왜 해피해피했어요?
2: 여기서 바닷가 못 들어가지만 그냥 바람이 시원하고 머리도 이렇게 싹 그냥 멋있게 되고 그냥 모래놀이도 할 수 있어서요.
3: 머리 어떻게 한번 멋있게 해봐요.
2: 싹.
3: 아, 그렇게 바람으로 날아가요?
2: 네.
4: 아, 좋지요. 마음도 편안하고 집에서 일만 하다가니 나오고 마음이 편하지.
5: 아무래도 먹을 것도 많고 대천에 뭐 조개구이 이런 것도 먹기도 좋아서 왔습니다.
0: 평균 수심 1.5m로 비교적 야트막하고 경사가 완만해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는 대천 해수욕장. 2022년 8월 기준 연간 방문객 수가 무려 1,200만 명에 이를 정도라고요. 해수욕을 즐기기엔 이른 이맘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갯벌 체험. 필요한 도구도 빌릴 수 있고 조개 잡는 법도 알려준다네요.
6: 조개 잡으러 왔어요.
7: 몇 마리 잡을 거예요?
6: 수백 마리.
8: 우연히 이쪽 찾다가 조개 체험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왔습니다.
9: 빨리 요거 여기 초미 다섯 개. 감귤에는 빨간 깃발, 깃발만 따라가시고 지금은 시작된 게니까요. 안전님 들어가시면 같이 따라 들어가세요.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 보면 바닷물 탱크세요. 물 탱크에서 장화 홈리 한 번씩 닦으시고요. 바지락은 바닷물로 깨끗이 본인 신발은 본인 차에 보관하시고요. 신발이 크거나 작거나 제대로 꽂아 주시고 장갑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
10: 1등은 3만원. 제일
8: 2등
10: 많이
8: 2만원, 3등 만원. 상금 걸려 있어요. 가족 대회예요.
11: 그 아버님이 예상하시기에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8: 저요! 뭐, 사람도 벌써 가고 있어.
10: 안 돼, 우리.
8: 아니야, 우리 오늘 잘할 수 있어. 시간 충분해.

0: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안선을 따라 연결된 이곳 갯벌 체험장은 실제 어민들이 조개를 채취하는 곳으로 조개가 지천입니다. 갯벌을 10cm 정도 파면 조개가 보인다는디.
1: 하나, 둘, 셋. 자, 보이죠?
0: 야, 진짜 여기가 노다지구먼요, 노다지.
2: 나머지는 바지락이고 하얀색 조개가 동죽인데 그 조개 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2일 동안 담가둬야 돼요. 하얀색 조개는 그냥 놔두고 가시던가 하세요. 자, 바지락은 4시간 정도만 담가두면 해감이 됩니다.
3: 이걸로 딱 쿡쿡 파? 조개 찾아? 이쪽에서? 어.
4: 아직도 결혼해서 여기로.
5: 아, 신혼여행 보령으로?
6: 신혼여행 보령 좋다. 신혼여행 보령으로 아니야.
4: 신혼여행도 보령. 애기 돌잔치도 그걸 안에서.
7: 내가 이 방송에 나가고 있다면.
6: 신혼여행 보령으로.
4: 신혼여행을 보령으로 오겠습니다.

평소 해보기 힘든 즐거운 경험을 나누며 꽉 채운 하루. 자연은 가장 좋은 배움터이자 놀이터입니다.

0: 오징어 많이 잡았지? 여기 엄청 많이 잡혀요.
1: 야, 일단 우리 이거 제일 적게 잡은 사람 한 워드 바르게 할까? 얼굴에?
2: 좋아요.
3: 야, 너는 뭘 잡은 거냐?
4: 와, 이거 바르면 진짜 한 10년은 젊어지겠네. 뭐야?
1: 천연 워드.
2: 와, 부드럽다. 와, 저...
1: 고양아, 이거 바르고 젊어져라.
5: 잘생겨져라.
3: 와, 보령 모드 미쳤다.
2: 잘생겨져라.
4: 아이고.
3: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1: 진짜 생각보다 이게 까슬까슬하지 않고.
3: 좋은데요?
1: 진짜 서울, 제가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체험. 보령으로 오세요.
6: 갯벌이 가장 넓게 드러난 시간. 좀 독특한 탈컷을 몰고 등장한 주민이 있습니다.
3: 이게 이름이 뭐예요?
7: 돈바이. 돈바이 데려온 거인데.
6: 그러고 보니 논에서 봤던 그 콤바인이 맞긴 한데, 아니, 이 마을에도 맥가이버가 있는 모양. 이게 갯벌에선 승용차이자 짐차라고요? 매일 콤바인을 타고 갯벌로 출근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모인 곳보다 좀 먼 바다까지 나가기 위해서라고요?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작업 중입니다.
8: 주민들.
9: 주민들.
8: 네.
9: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8: 네.
6: 여기선 채취권을 가진 주민들만 작업할 수 있는데요. 서해에서 나는 대부분의 조개가 이맘때 산란초를 맞는다네요. 즉, 조개살도 통통하고 맛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이죠.
10: 동주.
9: 동주?
10: 칼국수도 들어가고 조개 부위도 들어가고 다양해.
9: 여기 보령 갯벌은 어때요?
10: 그렇지. 모여만 됐고. 예. 공장 없을 때. 그리고 달천 해수욕장이 유명하잖아, 옛날부터.
9: 예.
10: 물이 좋아서.
9: 예.
10: 모래도 좋고.
11: 그렇지. 이러기 생기니까.
9: 아.
11: 안 좋아. 이러기 없으면. 이렇게 돈 버리게 놓고 얼마나 아저씨가 한 15만 원
9: 하루에?
11: 응.
6: 바지런하게 움직이면 넉넉하게 내어주는 그야말로 인심 좋은 보령 앞바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어민들에겐 이만한 보물 창고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다 얼마일까요? 하하, 오늘 수학도 제법 짭짤하겠습니다요.

0: 환창이 일하고 배고플 시간. 그 싱싱한 조개를 눈으로 실컷 보기만 했으니 이젠 맛을 좀 봐야겠죠? 이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바지락입니다.
1: 바닷물로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담궈놨다가 그렇게 해서 깨끗이 닦아서, 그렇지 않으면 지끄러워서 못 먹어.
0: 한국 사람들이 조개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바지락이죠. 해감을 말끔하게 마친 바지락을 넉넉히 넣고 육수가 팍 우러나게 끓입니다. 여기에 쫄깃하게 뽑은 칼국수면 투하. 그리고 각종 채소 넣고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바지락 잔뜩 넣어 시원한 맛이 일품인 칼국수 완성. 하나만 먹기 서운한 분들을 위해서 곁들인 메뉴, 바지락 채소전입니다.
1: 빨리 시켜줘요, 그거.

0: 다 했습니다.
1: 고령 앞바다에서 캔 바지락을 까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확실히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2: 갓 잡아온 싱싱한 조개살도 왕창 넣어주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정성도 듬뿍 담는 것이 포인트. 기름 넉넉히 두른 달군 팬 위로 차르르르르르르. 아이고, 고소한 냄새가 그냥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앞뒤로 노릇노릇 따끈하게 구워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지락 채소전 완성입니다.
0: 이야, 맛있겠다. 오, 맛있겠어요.
3: 출출할 때는 이게 칼국수가 최고죠. 예.
4: 맛있게 드십시오.
3: 아, 예, 아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2: 바다향 가득한 푸짐한 칼국수. 고령에서 만난 별미 중 별미인데요. 참 흔한 음식이지만 바닷가에선 또 이만한 게 없네요.
3: 시원하다.
5: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와요. 이 맛에 매혹돼서 매력에.
3: 탱글탱글한 싱싱한 조개 맛하고 겉절이하고 어울리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2: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침개는 또 이렇게 쭉쭉 찢어 먹어야 제맛. 아유, 이거 고구마만 있으니까 고문이 따로 없네요. 어떤 맛인지 당장 말해줘요. 진짜 그렇구나 만난기요?
6: 어서오세요.
5: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니 야채도 많이 들어서 맛이 좋아요.
7: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조개살도 많이 들고 아주 이렇게 비오는 날 전 먹은 게 맛있네요.

0: 여름을 재촉하는 단비가 시원하게 산야를 적십니다. 초록이 빛을 더하는 계절. 산과 바다를 두루 즐기기 딱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보령에서 섬으로 여행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곳 오천면. 이곳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가 한 곳 있는데요.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곳이랍니다.
1: 걸어.
2: 걸어?
1: 앞으로 걸어봐.
3: 아, 너무 멋있다.
0: 이곳의 이름은 충청 수영성. 그 중심엔 영보정이란 정자가 있는데요.
4: 옛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를 지냈어요. 삼도수군 하면은 경상수군, 전라수군, 충청수군입니다. 바로 이곳은 충청수군의 본영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바깥의 바다에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알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수간만의 차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면 대단한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오천에 있는 보령에 있는 충청수영성이다.
0: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엔 보령 방조제가 놓여 있는데요. 요트가 다니는 길목이라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령 사람들에겐 예전부터 나들이 장소였던 곳, 이젠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됐습니다.
5: 아, 풍경도 되게 탁 트이고 넓고 좋고, 자연환경 나무도 되게 이쁘게 심어져 있고,

0: 하루도 오늘 엄청 이뻐가지고 탁 트이고 넓고 보기 좋네요.
1: 강과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접경 지역이어서 우선 그때 외국가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아 장군이 섰을 때, 아 적의 공격이나 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눈에 보인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제가 외쳤거든요. 어. 적이다, 적이 나타났다. 공격하라. 한번 제가 장군처럼 외쳐봤습니다.
2: 어떻게 했다고요?
1: 적이 나타났다. 공격하라.
3: 어렸을 때 너무 예뻤 바다가 예뻤던 기억도 있고 요 앞에서 그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왔습니다.
4: 어허라, 예전부터 이 근처에 맛집이 많았다는 말씀. 대체 뭘 파는 곳인고 하니 키조개 가게들이 곳곳에 눈에 띄네요. 이게 다 근처에서 갓 잡아온 키조개랍니다.
5: 자연산인 거예요?
6: 네, 자연산인 거는.
5: 어떻게 잡아요?
6: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40m, 50m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야 잡아요. 그냥 얕은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4: 전국에서 알아주는 키조개 주산지인 보령 오천항. 키조개는 6월 초까지가 제철이라 요즘 한참 바쁘다네요. 보령 앞바다에선 전국에서 유통되는 국산 키조개의 약 70%가 잡힌답니다. 키조개는 사실 덩치에 비해 먹는 부위가 좀 귀하죠.
6: 모르지다 이렇게 치는 거 칼 들어가라고.
4: 이렇게 커다란 껍데기 속에 든 살 대부분은 못 먹는 부위라 일일이 손질해 버린다네요.
6: 관자.
5: 고기 관자.
6: 예예예. 예, 예.
5: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관자가?
6: 그렇지요, 이거 가지죠.
5: 관자가?
6: 예, 이거 가지.
4: 캬,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키조개 관자. 보령에선 이 관자를 이용한 이색 요리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7: 다른 데는 흔치는 않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5: 어떻게 드셔요?
8: 두루치기. 두루치기. 키조개 두루치기. 왜? 키조개 두루치기 하면 그 양념, 신선한 그 채소에. 옛날에 그 두루치기 하면 돼지고기였었죠. 그런데 그것을 음용해서 키조개를 넣었고 두루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4: 생전 처음 듣는 키조개 두루치기. 그 맛이 궁금해서 무작정 따라가 봤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만원.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손님도 늘었다고요. 캬, 일단 색감부터 합격. 이거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입니다.
9: 키조개하고 하여튼 자주 들어옵니다, 얘기를. 아,
5: 예. 막 땡겨요?
9: 예, 예. 예,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자주 하여튼 꼭 하여튼 찾게 돼요, 키조개를.
4: 색다른 요리, 키조개 두루치기. 그 재료는 사실 평범합니다. 일단 싱싱한 각종 채소 말끔하게 다듬어 준비하는데요.
10: 여기에 육수도 다른 육수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키조개와 이 야채에서 나오는 그 육수 가지고 이렇게 비빌 거예요. 두루 그래서 아마 맛도 맛이지만 영양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 키조개는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하고 채소 위에 넉넉히 올리면 준비 끝. 이제 여기에 주인장 손맛 듬뿍 들어간 양념장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10: 이 양념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집에 그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이라고 배, 사과, 뭐 양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맵지도 않고.
4: 양념이 사사삭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키조개의 육수와 채소가 나와 어우러지는 환상의 조합.

0: 보시려고 먼 길 마다않고 달려온 손님들. 묵은 스트레스까지 싹 날아가는 개운한 맛이라네요.
1: 일단 오천에 명물이기도 하고 부드러워서 많이 먹죠.
2: 부드러워서?
1: 네.
2: 식감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좋습니다.
3: 맛 좋죠. 부드러워요.
4: 부드럽고? 네.
5: 양념으로 하고 야채하고 뜨갖고 먹으면 아주 환상적입니다.
0: 싱그러운 계절이 선물한 특별한 맛도 즐기고 드넓은 자연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보령. 특히 이 아름다운 바다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0: 받아도 체질 보충 특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열원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하!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체질 보충 특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열원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8: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9: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10: 그치.
9: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이게.
11: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12: 경제야.
13: 아, 따야, 너 고개 한 발 잡고 이제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14: 오, 정말 잘한다.

0: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1: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2: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봄의 막바지 산자락은 싱그럽게 물들고 보령은 속속들이 새로운 멋을 덧입습니다.
1: 이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향이 냄새가 나네요.
0: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한가득.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찾는 보령의 명소가 있다고요.
1: 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보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2: 오케이, 보령!
1: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버는 특별한 경험까지 보령의 여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3: 무궁화꽃은 여름꽃으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피는 꽃인데
0: 눈으로 한번 사진으로 또 한번 담고 싶은 보령의 아름다운 풍경. 오래도록 마음속 예쁜 한 컷으로 남을 보령을 지금 만나봅니다.
4: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네, 흐르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다 좋았습니다.

0: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남포면. 오늘은 이곳에 있는 고혹적인 전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개 돌리는 곳마다 매력 넘치는 보령. 특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2022년에만 무려 2,200만 명이 보령을 여행지로 선택했는데요. 그 중심엔 이 바다, 가슴 뻥 뚫리게 참 좋은 바다가 있습니다.
1: 여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조개 잡는 추억도 있었고 맛집도 너무 많이 있어서
2: 바다도 맑고 낚시꾼 분들도 많으시고 물고기도 싱싱하고 너무 맛있죠.
3: 최고예요?
2: 네.
0: 요즘 보령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사진. 보령은 사진 맛집으로도 인기입니다. 특히 SNS를 즐기는 MZ세대들에게 보령은 사계절 다채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죠. 대천 해수욕장에서 육로로 연결된 작은 섬. 남포 방조제를 건너면 닿는 죽도입니다. 죽도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섬이라 죽도로 불리게 됐는데요. 지금은 섬 전체가 아기자기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4: 예쁘다.
5: 배경이 이뻐요? 땀이 이뻐요?
4: 딸이 이쁘죠?
6: 좋아요.
7: 좋아요. 좋아요.
8: 아, 포즈가 딱 우리 엄마 천연떡 시절 포즈를 잡으시네.
7: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좋잖아요.
5: 꽃은 여기 있는데.
0: 한국식 전통 정원을 테마로 꾸며진 죽도. 이 작은 섬이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사랑받는 곳이죠. 이 정원 어디서든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섬 전체를 도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해서 산책 코스로도 즐기기 충분합니다.
9: 도시 살다가 바다를 한 가해로 돌아다니니까 그게 마음이 확 트인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10: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흐르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다 좋았습니다.
0: 특히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매력. 1993년부터 가꾸기 시작한 정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건 이곳을 소유하고 있던 한 작가의 고집 덕분이었답니다.
11: 원래 펜션 단지가 들어서기로 했던 거를 갖다가 펜션 단지가 들어서면은 여기 해송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살리자 해갖고 펜션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0: 죽도가 품은 천혜의 비경을 보존하기 위해 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선택. 특히 2km에 달하는 회랑을 따라 걸으면 섬을 일주할 수 있답니다. 섬 곳곳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그 매력을 더하는데요. 특히 여러 종교의 상징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11: 여기도 자연 친화적이지만 종교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옮겨놓은 의미는 모든 종교도 하나의 뭐 공통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0: 죽도를 걷다 보면 아주 특별한 멋을 만날 수 있답니다. 한우, 일곱 채가 모여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원래 계단식 받쳐둔 곳에 한두 채씩 집을 안친 특이한 모습. 이곳에 있는 한옥은 모두 어딘가에서 실제 사람이 이용하던 고택인데요.
11: 보건한옥은 그곳에 있던 한옥들을 옮겨갖고 다시 여기에다가 보건

0: 한우는 한옥이죠.
1: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처럼 뭐 한옥들 뭐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후세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다가 다 옮겨놓은 겁니다.
2: 보존을 위해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미 철거됐었을 옛 가옥. 서해의 작은 섬이 한옥의 안식처가 된 셈이네요. 모든 한옥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죽도를 찾아올 이유일 것입니다.
3: 오랜만에 왔더니 예. 너무 이 바다가 좋고 경치가 너무 멋있어. 아주 살맛나 보니까. 이사 왔으면 좋겠어.
4: 그 전에 죽도라는 데는 알았는데 여기 사원이라는 데는 처음 예 와봤거든요. 뒤늦게 온 걸 좀 후회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2: 죽도는 특히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예쁜 석양을 담으러 시간을 맞춰 출사를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아름다운 섬 죽도를 즐기려면 때를 잘 맞춰야 한다네요. 7, 8월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문을 닫는다니 기억해 두세요. 남포 면에서 찾은 사진 명소 또 한 곳. 그런데 새로 생긴 관광 명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 이 터널에 답이 있는 거로군요. 지난 2021년에 개통된 보령 해저 터널. 개통식 날엔 상사진을 이뤘을 만큼 사람들 관심이 높았는데요. 충남 보령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며 안면도까지 닿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무려 6.9km나 되는 긴 터널 안엔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해 바다 풍경을 형상화했다네요. 터널을 빠져나오면 닿는 섬 원산도. 원산도는 멧돼지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 원산도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해저 터널이 생기기 전엔 섬 안에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곳. 그만큼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원산도의 최고봉인 오로봉에는 조선시대에 설치된 봉수대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작은 섬. 터널이 생기며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셈이네요.
5: 선생님 저는 좀 뭐예요. 섬 사람들 배 안 타고 댕기고 가고 싶은 데로 왔다 갔다 하고 밤이라도 가고 새벽이라도 가고 버스가 들어오고
6: 뭐 터널이 있어가지고 연입도 있고 그렇게 이제 관광객들 그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뭐 여기 주민들 겁나 불편해서 차가 나가지 못했어. 꽉 막혀가지고 처음에는
7: 저도 괜히 만들었나 이거지.
8: 저 다시 막아버릴까요 저 그냥?
6: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주말에는 많이 와요. 그런데 원산도라 이 섬 자체가 내 우리 내가 산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아, 이제 어딜 가든지 해고 올릴 때 지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좀 참 정말 좋고.
9: 원산도는 일단 바닷가라 해수욕장이 좋고요. 유명한 카페도 많고요. 그리고 뭐 시끄럽지도 않고.
2: 해저 터널 개통 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산도를 내려다볼

0: 수 있는 곳에 카페가 생긴 건데요. 이곳 역시 사진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 아, 게다가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좀 특이한 디저트가 있답니다.
1: 모양은 원래 알고 있던 거고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다.
0: 원산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귀여운 디저트들. 이건 봉수대 모양으로 만든 빵이라는데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2: 노을 맛집인데 하늘, 땅, 바다를 표현한 에이드입니다.
0: 음료 역시 독특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눈길이 먼저 가는 메뉴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이 음료는 세 가지 맛, 세 가지 색의 시럽을 넣어 만든 에이드로 원산도 앞바다에서 만나는 노을을 표현한 거라는데요. 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입도 즐겁고 눈은 더 즐거운 시간. 원산도에서 찾은 특별한 재미죠.
3: 휴가 안에서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왔고요.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고요. 또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촬영도 많이 하시고요. 네, 가족분들이랑 이제 즐기다 가십니다.
0: 카페 근처는 원산도 1등 사진 포인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저마다 인생 사진을 남겨보는데요.
4: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 사진 찍기가 좋아요.
6: 사진 잘 나와요.
5: 네, 잘 나와요.
7: 뭐 있어요?
8: 엄마, 이렇게
7: 웃어줘. 하나, 둘, 셋. 생각보다 해저 터널도 길고, 네, 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다시 다음에 오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더라고요.
9: 하나, 둘, 셋,
10: 고려!
0: 보령에서 만든 잊지 못할 추억이 사진 속에 콕 박혀 있습니다.

0: 사진 하면 보령에서 여길 빼놓을 수 없다죠. 바로 여전히 하루 한두 번 열차가 지나가는 작은 역입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청소역.
1: 이게 청소역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나무가 자꾸 크면서 건물을 가리네. 간이역이 많이 요즘은 좀 사라지고 없는데 이 장항선에서 유일하게 간이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 청소역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청소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사진으로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었습니다. 예, 청소역의 자랑거리가 이 택시 운전사 영화 촬영을 한 곳이라서.
0: 간역 곳곳엔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귀여운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오래된 택시. 그래서 영화 배경으로도 이곳이 자주 나왔다고요?
1: 저 기념을 한번 찍어줘요. 여기 앉을게. 남자 학생들이 아주 잘생겼네.
2: 이뻐.
1: 고모님 거기 한번 서보세요. 내가 한번 찍게. 아, 멋집니다. 멋져. 네? 이 청소역이라 와니까 뭐지? 딱 어디 가서 보겠어요? 옛날에 이런 가정집에서 이런 차를 갖고 있었으면은 완전 갑부 예?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사진은 뒷전 어느새 추억 속에 잠깁니다.
1: 야, 이거

0: 청소역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웅천읍. 이곳까지 걸음을 옮긴 이유는 딱 하나.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 때문인데요. 보령에서 명성이 자자한 독특한 중식. 이름부터 특이하답니다.
1: 이 집이 보령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라주면이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2: 약간 비주얼로 말하자면 짜장보다는 묽고 짬뽕보다는 걸쭉해요. 그래서 약간 볶음면 같은 타입인데 그렇다 같이 볶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양념 위에 덮밥식으로 올려지는 그런 고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곁들여서 면하고 먹는 게 라주면이에요.
0: 라조면은 주 재료가 해물인 면 요리. 각종 채소에 해물을 넣고 기름에 달달 볶다가 고춧가루로 매운맛도 팍팍. 중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불맛도 화끈하게 입혀주는데요. 여기까지는 짬뽕과 좀 비슷한 것 같죠? 여기에 전분 가루를 푼 물에 넣고 졸이면 라조면 소스 완성된다 해 이거. 이 독특한 맛에 매료돼 보령을 찾는 손님도 많다는데요. 좀 빨간 짜장 소스 같기도 졸인 짬뽕 같기도 한 독특한 모습. 들어는 보셨는가요? 보령의 라조면입니다. 하하, 근데 그나저나 군침이 도네요.
1: 와,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0: 기대에 한껏 부푼 작가님들 슥슥 일단 비벼보시는데요. 그 모습만 봐도 맛이 진작이 갑니다.
3: 엄마가 있는 해물 짜장만 하고 완전 튀긴데 일단 칼칼하니 맛있어.
4: 왜냐,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1: 우리 보령은 자연 경관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요. 이렇게 맛있는 맛집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운 한 끼였습니다. 자, 오늘 사진 나들이의 마지막 장소. 봄꽃과 여름꽃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예술공원입니다. 이곳은 18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종합예술공원인데요.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공원 곳곳에 7개의 연못과 폭포,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죠.
1: 예술공원에 봄 사진을 좀 찍으려고. 요새 열녹이 아주 이쁘잖아요. 오전에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비가 그쳐주고 오히려 빗긋은 후라서 그러나 색깔이 더 자연 연록색이 너무 더 푸르고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0: 지금이 딱 제철인 데이지가 만개한 정원. 거기에 다양한 계절 꽃과 허브까지 두루 만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1: 이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 향이 냄새가 나네요.
5: 그냥 개천이었었거든요.
1: 맞아요. 네.
5: 이 집, 논 이런 거 그냥 개천.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1: 이쪽 이 호수에 반향이 좋으니까요. 반향을 한번 찍자고요.
0: 내 고향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0: 마음까지 꾹꾹 담아 이 참 좋은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1: 고령은요,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 바다, 항구, 뭐 댐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고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2: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시기도 하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담아가시고 이 지역이 정말 자랑스럽죠. 태어났다는 자체가.
1: 우리 학생들 어디서 왔어요?
3: 황산.
1: 황산?
3: 황산. 환경훈련소.
1: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4: 하주.
1: 예? 하주서요? 아이고, 그렇게 멀리 오셨어요?
4: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광지가 하도 몇십 년, 한 40년을 가다 보니까 갈 만한 장소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제가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오게 됐어요.
1: 아, 저희는 여기 지역의 사진 작가들이에요. 저희들이 기념으로 이게 촬영 한번 해드릴까요?
0: 보령에서 후한 인심까지 만났으니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시겠죠.
1: 자, 제가 찍겠습니다.
5: 오케이!
1: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0: 알록달록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고장 보령.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보령에서 내 인생의 풍경 하나씩 만드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땀과 몸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강원도의 어느 바닷가 마을. 평소 우애 좋기로 소문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올해 10살인 동생 준범이와 5살 터울의 형 준영인데요.
1: 나랑 기술 줬어. 봐, 이렇게 온다든지.
2: 저희 동생은 엄청 까불인데 농구 잘, 운동 잘하고 소중한 제 동생입니다.
3: 아, 저희 형은 체육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기 때문에 제일 멋있는 형아예요.
4: 멋있는 형이에요?
3: 네! 어, 박스네. 좋아?
2: 야, 공 안에다가 넣어. 어, 그럼 가자, 가자.
3: Let's go! 좋죠?
0: 한참을 뛰어놀던 형제가 갑자기 길가에 놓인 폐지를 챙기는데요.
2: 어, 오케이, 가자.
3: 합체!
2: 가자, 가자.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야지.
3: 아, 이거 가족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2: 다녀왔습니다.
5: 뭐하러 가져와?
2: 아, 아닙니다.
5: 가져오지 마.
2: 네.
6: 우리 애기들한테는 고마운 게 말 잘 듣고 어디 나가서 일을 저지지 안 하고 그냥 착하고 하니까는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고맙고요.
5: 아, 준서 저는 고맙고 할아버지가 이래 갔다 올치게 와서 소란들어 주는 게 그게 제일 좋아 나는.
0: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의 따뜻한 온기로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어린 시절은 마음껏 뛰어놀고 또 꿈을 키워가야 하는 시간인데요. 하지만 오늘 만나볼 형제는 또래보다 조금 일찍 현실의 무게를 느낀 친구들입니다. 준영이와 준범이는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오가는 길마다 폐지를 주워오는 착한 손주들인데요. 이 가족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공공근로를 위해 동네 청소에 나선 할머니. 이른의 나이가 되면서 허리와 다리, 성한 곳이 없지만 손주들에게 간식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6: 여기는 관광지라서요. 쓰레기가 엄청나요.
4: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6: 한 달에 월급이 29만 원이요. 먹고 살자 하니까 해야죠. 안 먹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0원 한 장이라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이 육체적으로 이게 몸이 다 안 좋잖아요. 뼈가 아프고 신경통이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좀 힘이 든다 그런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4: 할머님 이제 뭐 하세요?
6: 예, 이제 갔다 왔으니까 잠시 쉬고 이제 물도 먹고 그래가지고 또 박수 주스러 가야죠.
4: 아, 박스에 또 주스러 가세요?
6: 그럼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 하도 울어갖고요. 저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0: 바다에서 험한 뱃일을 해온 할아버지. 평생 남편을 걱정해온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추락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6: 언제 정말 우리 애기 아빠 사고 날 지게가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죠.
5: 나한테 와서 고생만 하고 그렇게 마음이 제일 아픈 거야. 남편은 안면에 제가 알아서 마음이 제일 아픈 거야. 남의 사람 들고 와가지고 고생했겠니? 그게 내 제일 억울한 거야. 내가 돈 벌 적에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돈 없고 이러니까 정말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야.
7: 가다가 또 얻어가려고 그랬지.
0: 하지만 아프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시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내 준범이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요.
4: 무엇을 먹고 싶어요?
3: 갈비 아니면 떡볶이.
0: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가족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도 쉴 수가

0: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준범이도 할아버지 옆에서 불평 하나 없이 폐지 정리하는 걸 돕는데요.
1: 준범이 안 힘들어?
2: 네! 와, 와, 진짜 빡시다.
1: 준범이 할아버지 도와드리니까 어때요, 기분이?
2: 기분 좋아요!
1: 좋아요?
2: 네!
1: 준범이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린다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3: 좋죠, 거기. 말동무도 되고.
0: 시장 상인들이 내놓은 폐지를 주울 수 있어 늘 고맙다는 할아버지. 그 마음을 보답하고자 주변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문제인데요.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2: 어디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3: 그래.
2: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병원을 갔대. 병갯다리. 그 전에. 그 병원비가 뭐 왔다 갔다 차비하고 뭐 지름대값 떼고 뭐 하면 하루에 5만 원씩. 약값이 2만 5천 원, 안 먹어도 5만 원이에요.
0: 고단한 삶의 무게는 오늘도 할아버지 어깨 위에 쌓여갑니다.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할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는 첫째 준영이. 요리 솜씨도 수준급이랍니다.
4: 지금 김치 볶음밥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1: 아, 김치 볶음밥 잘해요?
4: 네.
5: 어머나, 세상에. 또 이래저래 하시나?
4: 아니요.
5: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할머니가 얼마든지 해줄 건데. 암만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도 이런 거나 다 해서 준다. 해놓을까 맛있겠지만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4: 아니에요. 응? 가서 수전아.
1: 준범이 수저 잘 넣었네?
2: 아, 예, 이거 제 당당이에요, 수저 당당.
1: 아, 수저 당당이야?
2: 네!
4: 아, 비켜. 됐다. 다 만들었다.
2: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
5: 그래.
2: 할머니가 밥 다 했어요.
5: 아이고, 착해라.
2: 수저는 제가 다 했어요.
5: 아이고, 수저도 넣었어요?
2: 네.
4: 할머니도 드세요.
5: 아이고, 고맙네.
2: 야, 진짜 맛있다. 정말 잘 만들었다.
6: 먼저보다 더 맛있네.
5: 아이고, 이뻐서 할머니가 뽀뽀 좀 해준다.
0: 겉으론 밝아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문득 느껴지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엄마 완빗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오가며 방문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 보니 형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7: 아버지가 헤어져가지고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나만큼 못하니까 부모가 있어야지 그래도 할아버지 그늘 밑에서는 안 돼.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은.
8: 홍준범 거기 전달하면 돼.
2: 그럼 나 올라갈래.
8: 올라간다고?
2: 응.
8: 여기 걸고, 그 나머지 공간 없으면 뒤에다 걸면 돼.
2: 아, 형아, 천천히 걸어.
0: 부모의 빈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 다행히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8: 야, 너 신발 없어? 왼발로 오면 어떡해. 다 써. 다음부터 신발 신고 와.
2: 신발 신고 올게, 다음부터.
8: 되겠어?
2: 됐죠. 됐네.

0: 마지막
1: 마지막 끝.
0: 됐다.
2: 그런데 형제의 일상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열악한 주거 환경인데요.
3: 준범아.
4: 네?
3: 저희 어디예요?
4: 화장실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샤워실도 밖에 있어요.
3: 아, 그래?
4: 네. 샤워실, 화장실, 화장실.
3: 아, 그렇구나.
2: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진 월세집.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집안까지 파고들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게다가 난방도 안 되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린 형제가 지내기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5: 이 샌드위치 집이래 놓으니까 겨울에 살아보니까 감당을 못해 추워가지고. 그리 난로 큰 거 그걸 해니까 또 전기세가 감당을 못하는 거. 그리 이 장판 이 사는 잔디마다 전기 장판을 다 깔아야 돼.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3: 보일러가 없어요?
5: 보일러 없어요.
6: 어, 냉장고는 없이 김치 냉장고만 하나 가지고 있어. 이제는 그 김치 냉장고도 고장이 나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요.
5: 어, 무릎 밑에 열로. 열로 열에 바르면 돼. 양쪽 무릎에.
2: 춥고 더운 집에서 지내다 보니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준영이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늘 걱정인데요.
7: 됐습니다.
5: 어이, 고마워.
7: 네. 할아버지 보면은 좀 아픈 게 좀 안타깝고 건강하셨으면은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 어느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준영이. 동생 준범이도 매일 살뜰히 챙기는데요.
7: 동생이 깔끔해야 학교 갈 때도 기분 좋을 거고 친구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3: 아, 그래서 동생께 챙겨주는 거예요?
7: 네. 너. 그래. 팔도 놓고, 그래. 됐어.
4: 수, 체력, 수학, 응. 과학.
8: 다이너마이트!
7: 과학?
8: 응.
7: 오케이, 알았어.
8: 과학, 다이너마이트. 수학이 박수.
7: 자, 다 챙겼다.
8: 다녀오겠습니다!
9: 네, 또 오세요.
8: 네.
9: 잘하고 와.
8: 새끼 조심하고!
4: 네!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제는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최근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요. 할아버지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1: 아침에 주무시고 나서 처음 발을 뗄 때도 아프시네요.
2: 곧 사도로 넘어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3: 저 무릎에 수술 안 할 정도는 안 됩니까?
2: 안 할 때까지 최대한 버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수술적인 방법밖에 치료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해야죠.
3: 해야 되네요.
2: 이게 이분이 이제 관절염이 진행 중이시고,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제 일하시는 건 물론이고, 거동하기도 많이 불편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동하기가 힘드셔서, 그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물론 이제 뭐, 일상생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다 어려움이 있죠.
0: 오랜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수술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가족의 형편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인데요.

0: 막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폐지도 이제 못 좋고 이래 되니까 걱정이네 지금 이게. 다음 그거라도 몇 번 일을 못하는 게좀 좋은데 수술비가 제일 걱정이죠. 뭐 다른 게뭐 있어요?
1: 할아버지 좀만 더 버텨주시면은 수술비 제가 돈을 벌어서 좀더 보태고 싶어요.
2: 어른 되면?
1: 네.
3: 아직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이. 할아버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준영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2: 어디 가는 길이에요?
1: 할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지역 아동센터 가고 있어요.
2: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1: 악기 하러 가고 있습니다.
2: 악기?
1: 네.
2: 무슨 악기요?
1: 저 트럼펫 하고 있어요.
3: 가족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를 꿈꾸는 준영이. 주변의 도움 덕분에 음악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준영이에게 음악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1: 이제 중간중간에 높은 음이 나오는데 그걸 소리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제가 못 가본 음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아, 이거를 해냈다 하는 기쁨이 있어요.
3: 하지만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많았다는데요. 그럴 땐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다는 준영이. 그 긍정적인 마음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준영이는 악기를 잘하고 성실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요.
5: 악기 연습도 맨날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6: 한동안에는 레슨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레슨을 받지 못하고 혼자 독학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3: 언젠가 멋진 음악가가 되어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는 준영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입니다.
2: 근데 왜 집에서는 연습 안 하고 여기서만 해요?
1: 집이 조립식 건물이어가지고 불면은 그 조립식 건물 벽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신고가 들어올 것 같아요.
2: 아, 이웃집에 다 들려서요?
1: 네.
7: 다녀왔습니다.
3: 하루의 마무리는 동생 준범이의 숙제를 봐주는
1: 일. 여기 보고 여기 비슷하게 먼저 봐. 여기 보고 적는 거야? 응. 여기랑 똑같거든. 교재 문제집은 필요해요.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살 돈이 별로 없어요. 공책이나 이런 거를 가끔씩 못 살 때도 있어요.
3: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지만 참아야 한다는 걸 일찍 배운 아이들. 어린 형제의 고민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형제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두 아이가 바라보는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라는데요.
1: 제 꿈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트럼펫 악기도 제가 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8: 저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일찍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3: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는 준영이와 준범이. 형제가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0: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첫째 준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특한 마음과 함께 어린 나이에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추락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할아버지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물리치료에만 의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족이 지내는 낡은 집은 난방이 안 되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엄마가 타지역을 돌며 화장품 판매 일을 하고 할머니는 청소일,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마련한 수입만으로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따뜻한 형편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에서는 희소병 레녹스 가스토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 서준이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엄마 레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서준이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서준이는 꼬리뼈 수술을 무사히 받고 여전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엄마 레영 씨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 후원해 주신 나눔 공채공공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서준이랑 진짜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 진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후회 없이 잘 살아야겠다. 서준이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0: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준영이와 준범이가 바라는 소원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 엄마가 조금 더 자주 집에 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요. 어른들에게도 버거운 현실을 견디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준영이가 음악가의 꿈을 이어가고 또 막내 준범이의 환한 웃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춘향아, 할아버지가 좋아할 적에는 학교가 떨 적에 네가 인사하고 이러는 게 제일 좋더라. 거기 할아버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고맙고 준범아 너는 할아버지가 저 갔다 올 적에 뛰어와서 할아버지 손잡아 주는 게 제일 좋더라.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고마워 사랑해.
1: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비실비실한 마누라 의지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 그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3: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드린 공에 비해서.
4: 그치.
3: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4: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0: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1: 형제야. 아, 따야, 요 고개 한 마리 잡으니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2: 정말 좋다.
3: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한다면 지금 뭐예요?
1: 아, 제가 서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서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만 내고 있습니다. 더더더. 우!
0: 지금 서핑할 수 있는데.
1: 서핑을 할 수 있다고요?
0: 그럼요.
1: 저도요.
0: 그럼요. 이거 치워봐요.
1: 아, 이거 치워볼까요? 알겠습니다.

0: 선생님, 선생님.
1: 네?
0: 저도 플로우보드 타고 싶어요. 플로우보드 가르쳐주세요.
1: 타고 싶어요?
0: 네!
1: 오케이.
0: 우와!
1: 이 플로우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엎드려서 타는 바디보드, 서서 타는 스탠딩보드. 일단 바디보드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배꼽을 보드 끝에 맞춰서 엎드려주세요. 오른쪽 가고 싶으면
0: 네.
1: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 팔꿈치를 눌러주면서 기울여주면 돼요. 위로 가고 싶을 때는 들어 올려주세요. 보드를 내려주면 내려와요. 이렇게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 돼요. 자, 이제 서서 타는 스탠딩보드를 배워볼까요? 왼발부터 보드 가운데 올라오세요.
0: 네.
1: 그다음 오른발 올라오세요. 정면을 보고 가볍게 무릎을 낮춰서 중심을 잡아주면 돼요. 뒤쪽으로 갈 때는 뒤꿈치를 살짝 구부려주면 그렇죠, 잘했어요. 선생님 쪽으로 오려면은 몸을 살짝 웅크려주고 자, 이러면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뒤로 살짝만 기울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보드가 살짝 들리죠? 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려면 살짝 보드를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타러 갈까요?

0: 생각하지 못해요?
1: 아니 나도 잘 살고 싶은데 평가하는 거라 그래.

0: 보드는 서서 타는 보드와 엎드려서 타는 보드가 왜 모양이 다를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로우보드! 다른 말로 실내 서핑이라고도 하지. 플로우보드는 물에 잘 뜨는 판을 타고 앞에서 밀려나오는 인공파도의 물줄기를 거스르면서 타는 레저 스포츠야. 플로우보드는 엎드리거나 앉아서 타는 바디보드, 그리고 서서 타는 스탠딩보드 두 종류인데 둘 다 부력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
0: 부력? 커다란 배도 물에서 뜨게 하느니 그 부력 말이야?
1: 그래, 탁구공처럼 무게가 가벼워서 부력을 잘 받는 것도 있고, 같은 무게의 똑같은 물질이라도 물에 닿는 면적을 크게 해주면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알지?
0: 잘 알지!
1: 바로 그 부력을 잘 받는 물질로 만들어진 게 플로우보드야. 그런데 비교해보면 스탠딩 보드보다 바디보드가 더 두껍고 넓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넓고 두꺼운 바디보드는 스탠딩 보드보다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거기다가 누워서 타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낮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지. 반대로 좁고 얇은 스탠딩 보드는 부력은 덜 받지만 서서 타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다양한 동작으로 탈 수 있어. 하지만 서서 탈 때는 몸의 무게중심이 높이 있어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 잘 넘어지게 되는 거야.
0: 아하! 앉아서 타는 눈썰매는 타기 쉽고 서서 타는 스노우보드는 타기 어려운 것처럼!
1: 맞아! 앉아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정적이고, 서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타기 어렵거든. 하지만 플로우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잘만 옮기면 위로 아래로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야.
0: 아하! 이제 플로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부력과 무게중심. 이 둘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곰키 19개 주세요. 곰곰곰곰곰 나는 곰키 키키키키키 나는 곰키.
1: 곰키와 쿠키 만난 곰키.
2: 곰곰곰곰곰 나는 곰키 키키키키키 나는 곰키.
1: 곰키도 놀란 그 말. 곰키가 좋아하는 곰키.
3: 우리 곰키 우주 테스트 봤네. 맞아.
1: 그러게. 곰키라는 과제가 다 나오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적이야. 아 맞다. 곰키 오늘도 행사장 갔잖아.
3: 어? 행사장? 무슨 행사를 하는데?
1: 그게 곰키 과자 출시 기념으로 곰키 과자 10개가 된 선물 세트를 무료로 준대.
3: 정말? 우와 멋지다.
0: 예, 맛있게 드세요. 예.
3: 아, 감사합니다.
0: 네네. 다음 손님. 자자 곰키 쿠키가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요.
1: 고마워요.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곰키 과자 10개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1: 아, 전 이거 말고 곰키 19개 주세요.
0: 네? 19개요?
1: 네! 우리 반 친구들 나눠주려고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19명이거든요.
0: 그럼 내가 직접 19개를 세야겠군. 자, 그래. 10이 넘는 수세계.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곰께 하자. 자, 그럼 제가 19개를 세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12. 토토끼께 왜?

0: 성기,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
1: 사람 엄청 많지? 바쁘겠다. 그치, 그치?
2: 아이, 그래. 사람 엄청 많고 나는 엄청 엄청 바빠. 그러니까 끊어! 죄송합니다. 아, 몇 가지 세웠더라.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열하나. 오, 진짜. 바쁜데 왜 그래, 왜?
0: 아, 방금 전에 말하지 않은 게 있어서.
1: 그 곰키 10개 세트 있잖아. 우리 것 좀 챙겨올 수 있어?
2: 알았어, 알았어. 챙겨올게.
3: 저기요. 곰키 19개 언제 주실 거예요?
2: 그러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다시... 몇 가지 세웠더라.
4: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5: 곰키가 19을 못 세나 봐.
4: 뭐? 19을 못 센다고?
5: 웬일이야? 진짜요?
4: 세상에, 무슨 일이야?
2: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셀 수 있습니다. 저...
3: 토토끼끼, 너희 때문에 19가지 세는 거 헷갈리잖아.
0: 우리 때문에 19가지 세는 게 헷갈린다고?
1: 저런, 미안해, 곰끼. 대신 10이 넘어가는 수를 더 쉽고 정확하게 세는 방법 우리가 알려줄게. 바로바로
6: 10개 먼저 묶어서 세기.
1: 자, 사탕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묶고
0: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1: 열,
0: 셋,
1: 열셋,
0: 13.
1: 어때? 10을 먼저 묶고 나머지를 따로 세니까 훨씬 쉽고 정확하지?
0: 그럼 이번엔 자동차가 몇 대인지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대를 묶고
1: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열.
1: 일곱.
0: 열 일곱.
1: 17. 자, 이렇게 10을 먼저 묶은 후
0: 나머지를 세어봐, 곰끼.
1: 응?
2: 아하! 고마워, 토토 깨깨! 자, 네. 자, 열 개를 먼저 묶으려면, 열 개 세트! 입에 열 개가 묶여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아홉, 십구, 예스!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
1: 야호! 고마워요, 곰키 요원!
2: 보았나, 이 요원들? 이렇게 10이 넘는 수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6: 나!

0: 탱탱 물려둘게. 탱탱탱탱
1: 탱탱탱탱
0: 내게 더 탱탱탱탱 모두 몇 개
1: 모두 몇 개
2: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0: 어떠한 소리든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1: 맞아. 요원들, 지금부터 두 가지 소리를 차례로 들려줄 거야.
2: 잘 듣고 다 합해서 소리가 몇 번 나는지 세어봐. 준비, 시작! 요원들, 모두 잘 들었어?
1: 다 합해서 소리가 몇 번 났을까?
0: 오, 우리 생각이 좀 같은데?

0: 모두 11!
1: 11번!
2: 예헤! 맞췄다! 우후!
1: 모두 잘했어! 그럼 두 번째 문제!
0: 이번에도 잘 들어봐! 시작!

0: 몇 번인지 소리 질러! 우후!
1: 좋았어! 그럼 정답 확인!

0: 모두 12.
1: 12번.
2: 예! 참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맞췄다고. 역시 우리 친구들은 천재야. 하지만 이 최고 요원 굶기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구만. 차하하.
1: 그럼 이번엔 굶기를 위한 문제를 내볼게.
0: 잘 듣고 몇 번인지 맞춰봐.
2: 오, 좋았어. 난 준비됐다고.
0: 자, 몇 번일까?
2: 한 번만 다시 들려줘.
0: 좋아. 우리 요원들도 다시 잘 들어봐.
1: 시작.
0: 자, 굶기 요원.
1: 정답은?
2: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방법을 알려줄게. 자, 바로.
0: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3: 공기
4: 우에마
3: 내가 바로 공기
4: 우에마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5: 내 공기 1, 2, 3, 4, 5, 6, 7, 8, 9, 10
4: 오케이
5: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0: 나.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사라쟁이 사마귀 부치.
1: 무시무시한 사마귀다!
2: 와! 사마귀다!
1: 놀래.

0: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친데 이번엔 또 누굴 속여볼까?
1: 어? 사마귀 너 다른 곤충들을 괴롭힌다며? 친구들이 괴롭히지 마.
2: 내가 괴롭힌 거 아니라니까.
3: 사마귀 이 녀석, 네가 내 아기를 괴롭혔지?
2: 몇 번을 말해? 나 아니야. 내가 안 괴롭혔다고.
4: 엄마, 아까 괴롭힌 건 이 사마귀가 아니야.
2: 뭐?
4: 그 사마귀는 훨씬 더 작았어, 엄마.
3: 아가, 혹시 다른 곤충을 헷갈린 게 아니니?
4: 아니야, 분명 자기가 사마귀라고 했는데.
5: 그럼 누구지? 그럼 우리 그 곤충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자.
2: 나도 같이 가. 날 악당으로 만든 녀석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저 녀석이 범인인가? 야!
5: 우리도 빨리 가보자.
2: 나는 사마귀다. 야! 너무 무섭지?
6: 왜 저래?
2: 진짜 사마귀잖아!
7: 친구들을 괴롭힌 게 너만.

0: 사마귀가 아닌 것 같은데.
1: 맞는데?
2: 엄마, 저 사마귀가 절 괴롭혔어요.
3: 감히 우리 아기를 괴롭히다니. 거기서!
4: 엄마 안했소야, 이제 진정해.
5: 맞아,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
0: 어디 또 도망가냐고?
4: 앞에 강이 있어. 이대로면 사마귀들이 위험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6: 출동.
7: 물파 변신.
4: 엑스 슈퍼 갈고리.

0: 소모, 어, 불도저! 미키, 그냥 투구 발사!
1: 내가 유인할게! 물고기야, 나 잡아봐라!
2: 뭐야, 저건!
3: 자, 빨리 올라와!
4: 고마워, 사막이야.

0: 슈퍼 갈고리 발사!
1: 구해줘서 고마워.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츠야.
2: 사마귀가 아니라고?
0: 내가 한번 스캔해볼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서로 다른 종이야. 사마귀는 사마귀류고 사마귀 부츠는 풀잠자리류의 곤충이래. 사마귀는 앞다리가 땅에 닿지만 사마귀 부츠는 안 닿지.
3: 그러네. 자세히 보니 날개의 형태도 달라.
4: 진짜 사마귀가 아니었구나. 신기하다.
5: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왜 사마귀인 척한 거야? 너 때문에 소문이 났잖아.
1: 미안해 사마귀야. 사실 난 약한데 멋진 널 따라하면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3: 하지만 남을 괴롭히면 안 돼.
0: 맞아. 아까 사마귀가 널 구해준 것처럼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강한 거야.
1: 아, 이제 다신 안 그럴게.
5: 내가 멋져서 그랬다고.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 친구 할까?
1: 좋아.
5: 나는야 사마귀 사마사마

0: 전기요.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1: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

0: 용기야. 얘들아, 얘들아, 뭐야 봐. 다음 주가 드디어 소풍이야.
1: 우와, 재밌나.
0: 이번엔 어디로 갈까?
2: 난 놀이공원이 좋은데.
0: 나도.
3: 난 우주과학관.
4: 우주과학관?
3: 응, 우주과학관 가서 달도 보고 북극성도 보고, 아, 우주선이랑 외계인도 보고.
0: 아휴, 하늘이는 요즘 우주에 푹 빠졌어. 집에서도 맨날 우주 얘기만 해.
3: 나중에는 우주로 소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별 보러.
0: 별 보러.
3: 여기도 별이 있네.
5: 그러네.
6: 얘들아. 나 어때?
7: 와.
8: 댕구야, 응? 왜 수영복을 입고 있어?
6: 우리 다음 주에 소풍 가잖아. 댕동생이 그러시는데 이번 소풍은
3: 수영장이래!
4: 수영장!
0: 우와, 신난다. 난 엄청 큰 튜브 타고 놀래.
8: 난 공놀이 해야지.

0: 얘들아, 얘들아. 어? 탱구가 개 헤엄 알려줄게.
1: 난 수영은 무서운데 내가 세진이 형처럼 수영을 할 수 있을까? 난 세진이 형 같은 로봇 다리도 없는데 휠체어는 물에 못 들어가잖아. 아휴. 수영복 입으면 모두가 내 다리를 볼 텐데 내 다리는 너무 흐물흐물해. 사람들이 내 다리 보고 흐물흐물 오징어 다리 같다고 놀리면 어떡해?
2: 재밌다.
1: 나만 수영을 못해서 친구들이 다 먼저 가버리면?
2: 잘한다.
1: 얘들아,

0: 역시 수영은 못하겠어. 너무 무섭고 겁이 나. 안 돼. 여긴 대체 어디야? 하늘이가 겁이 많이 났구나.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거야. 하늘아! 계속 겁내기만 하면 나는 마음 동굴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러다 물속에 잠겨서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1: 신난다 말이야. 이렇게 팔을 종어봐. 이렇게.
2: 다들 신났네. 별아, 재밌어?
3: 아빠.
2: 어뿌?
3: 어뿌.
1: 어뿌. 어뿌. 어뿌. 어뿌.
0: 나도 같이 놀고 싶다. 부럽다.
2: 하늘아. 물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0: 네? 저는 감기에 걸려서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전 그냥 여기서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아요.
2: 아이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1: 물 받아! 야, 시원해! 물 받아!
0: 심심해. 와!
1: 시간다!
0: 나도 발만 담가볼까?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 내 다리를 보면 다들 놀릴 거야.
1: 오, 부도 부도. 올라 올라.
4: 하늘이가 왜 저러지?
5: 하늘아, 거기서 뭐해?
0: 난 수영 못하는 거 아니고 감기 걸려서 물에 안 들어가는 거야.
5: 심심하겠다. 이게 뭐야?
0: 어? 아.
5: 우와, 이거 우리잖아. 여기 배도 있네. 하늘아, 이 배 그림 진짜 멋있다.
0: 그래? 응.
5: 나도 이제 나랑 배 그리고 놀래.
0: 그래, 좋아.
5: 같이 그리자.
0: 바로 저기가 마음 동굴인데. 파도가 너무 세서 못 가겠어. 저게 뭐지?
6: 얘들아, 뭐해? 나도 같이 놀자.
5: 좋아해. 이거 봐라. 하늘이가 그린 거야.
6: 어디?
5: 이거 봐.
6: 우와, 멋지다. 나도 이제 너희랑 같이 놀래.
0: 어, 좋아요. 수영 더 안 해도 돼?
6: 어? 아, 그게 있잖아. 사실은 나 물에 들어가는 게 조금 겁나. 어릴 때 바다에 빠진 적이 있거든.
0: 어머. 뭐? 어, 근데 어떻게 물에 들어갔어?
6: 나도 처음에는 그냥 겁나고 무섭기만 했는데 친구들 손잡고 천천히 한 발씩 담가 보니까 용기가 났어.
0: 그래? 천천히 한 발씩?
6: 응, 다 같이 들어가니까 꽉 용기가 나더라고.
0: 그랬구나. 좋아, 너는 용기를 냈구나.
6: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공놀이 하자.
5: 재밌다. 나 저쪽으로 가 있을게.
6: 그래, 던진다, 받아.
0: 어?
5: 잘한다.
6: 그럼 나도.
0: 드디어 마음 동굴로 돌아왔어. 우리 여기서 겁나는 마음을 없애줄 보석을 찾아보자.
5: 응, 좋아. 근데 하늘이 마음 동굴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는걸?
6: 얘들아.
5: 무슨 소리 안 들려?
0: 나도 들었어. 저기 뭐가 반짝여.
6: 얘들아, 난 좋아 마음에서 왔어. 이게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자, 하늘 반짝아, 받아.
5: 고마워.
6: 하늘아, 받아. 우와, 역시 하늘이는 농구 선수야.
7: 마리아, 받아.
5: 내게? 놓쳤다.
0: 어떡해.
7: 하늘아, 이제 너도 들어와.
8: 그래. 뿌뿌, 갱구가 개헤어 말려줄게.
0: 나는... 그게...
9: 하리야, 이번에 소풍 가면 혼자만 신나게 수영하지 말고

0: 하늘이도 같이 놀아. 알았지?
1: 네, 알겠어요, 엄마.
0: 응, 그래, 그래.
1: 하늘아, 물속에 들어오면 있잖아. 몸이 막 둥둥 떠. 아, 꼭 우주처럼.
2: 어? 우주?
1: 응.
2: 그게 맞아. 난 지금 우주.

0: 우주인이 될 수 있다고?
1: 자, 하늘 비행사 우주선 탑승이요.
2: 그래, 난 나중에 꼭 우주인이 될 거니까.
0: 비는 멈췄는데 아직도 하늘이 어두워.
2: 뭔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해.
0: 저게 뭐지?
3: 얘들아, 난 하리의 마음에서 왔어. 이제 안심해. 와,
0: 하리 반짝아, 네가 타고 있는 거 그게 뭐야?
3: 이건 하늘이의 꿈이야. 꿈이 있으면 겁나는 마음이 작아지거든. 꿈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어.
2: 겁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어.
4: 잘됐다.
2: 저 딩동쌤, 저 물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5: 좋았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3: 네.
5: 짜잔. 자. 우와, 잘생겼다.
3: 와. 아빠. 우와.
4: 멋지다.
6: 그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첫 발을 뗄 수 있었죠. 그리고 저에겐 더 큰 꿈이 생겼어요.
7: 하늘 박사님, 여기 좀 봐주세요. 이쪽도요.
8: 여기도 봐주세요. 하늘 박사님, 세계 최초로 휠체어를 타고 우주여행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6: 중요한 건 용기죠. 무서워도 일단 시작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누구에게든 도와달라고 말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요. 저를 보고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7: 네, 우주에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6: 우주요? 꼭 바다에 떠 있는 기분이죠.
8: 아, 그렇군요.
6: 네, 감사합니다.
8: 신기하네요.
7: 아, 네. 여기 예쁘게 보라트.
6: 네, 보라트는 조금.
8: 재치가 있으시네요.
6: 아,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토이트론에서 실바니안 우편함이 있는 초콜릿 토끼 2층 집을 드립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부족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따라랑 스마트 패드 터치.

0: 노래는 즐거워.
1: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즐겁게

0: 선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오, 그만!
0: 뚝뚝.

0: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어?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시옷 아 하 지금 아 다 시시하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3: 대왕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2: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4: 아이야!
3: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진짜 재밌겠다.
4: 재미없거든요. 어?
5: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4: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3: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4: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해.
3: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6: 노래?
3: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7: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8: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9: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8: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3: 어?
10: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3: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4: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5: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4: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5: 그래.
4: 자음, 모음, 변신! 여긴 어디지?
11: 글쎄.
4: 우와!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
3: 나라? 꽃나라, 음표나라? 무슨 나라지?
12: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어?
13: 노래는 나라?
12: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5: 무슨 노래일까?

0: 나는 알지.
1: 정말?
0: 잘 들어. 노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2: 땡! 아,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0: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아, 아,
3: 아!
0: 아,
3: 아, 아, 아 못 들어주겠군.
4: 예비야. 어? 어?
5: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걸.
6: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들어간 동요? 아, 도대체 어떤 노래지?
7: 글쎄요. 어?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요.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고 귀나리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네?
6: 오?
7: 그러네.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8: 아하. 나리, 나리, 개나리.
9: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6: 오.
7: 즐겁게. 천주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3: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10: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지읒, 으, 리을, 즐,
6: 기역, 어, 비읍, 겁,
11: 지긋, 아, 다,
10: 즐겁다.
3: 노래는
10: 즐겁다.
7: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8: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3: 좋아.

0: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1: 좋아.
0: 뿅망치! 대극복! 합체! 아와? 이가 맞나? 에? 치어!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 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1: 노래!
0: 노래!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2: 네모가 대굴대굴
3: 블록탕 완성! 와!
4: 쓰러질 것 같다.
3: 괜찮아. 네모 블록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 쓰러져.
4: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사위 놀이 하자.
3: 좋아.
4: 오다! 1, 2, 3, 4, 5! 미음이야!
3: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4: 그러네. 미,
3: 음! 이번엔,
4: 야! 오, 또 오다!
3: 1, 2, 3, 4, 5! 오다, 오!
4: 이음이랑 오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5: 천지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6: 난 이게 좋겠군.
5: 어?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6: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5: 너무해.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6: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5: 오?
6: 그거 재밌겠는걸?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 오, 이응, 종, 기어, 으, 리을, 글, 동글동글.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하늘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사위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모모마!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5: 뭐?
6: 자마 모모마, 무슨 일이야?
4: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6: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4: 어?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7: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6: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8: 네모난 미음이 이응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1: 네모?
6: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오오, 굴러간다. 오오오,
8: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7: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2: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서두르자.
2: 자음,
1: 모음,
2: 변신!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네, 네 아이야.
2: 어? 저기 니엠니엠이 있어요. 아, 저건 나무야.
3: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2: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은 못 찾겠어.
4: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야.

0: 천지?
1: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2: 장아 모험아, 어서 피해!
3: 네!
1: 어서 막자!

0: 흉망치로 지진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강력 회오리!
2: 어디로 갔지?
3: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네모를 어디서 찾지? 아,
4: 글쎄요. 어?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5: 응?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3: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6: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히읗, 아, 비읍, 합! 치읒, 이, 치!
5: 비긋, 아, 다!
3: 합시다! 세모 두 개를 합치다! 우와, 네모가 됐어!
2: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7: 대단하구나 아이야.
5: 어서 글자를 찾자.
8: 돌아와 하늘을.
3: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2: 좋아.
0: 용망치 태극봉 합체.
2: 어와? 니가 맞나? 에!
3: 오는 내가 쓸게. 헛! 지옷! 뿅망치로 오!
5: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이윤이 애를 만나? 네! 이음이 오를 만나 모! 네, 모!
9: 파괴된 한글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지사위도 네모,
0: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이렇게 놓으면
2: 블록 탑 완성! 와!
3: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아이고.
0: 할아버지!
3: 아, 어떡하지. 자, 음아, 모음아.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성을 쌓아볼까?
2: 와, 좋아요!
3: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0: 네모.
3: 네모. 네모.
0: 네모.
3: 짠, 짠. 다음에 동그라미.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네모!
3: 네모!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니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인어공주
1: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색이 변해. 와, 꼬리색도 핑크. 인어공주 미니.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인어공주
2: 미니. 옥스포드 탕.
3: 어,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6: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7: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야무!
8: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9: 친구들 안녕. 오늘은 번개별 우주 탐험대가 어떤 별을 모험하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 탐험대.

0: 얘들아 얘들아, 이 램프들 중에 요술 램프가 있대. 얼른 얼른 찾아보자.
1: 어, 그런데 뭐가 요술 램프인지 어떻게 알아요?
0: 오호, 램프를 비벼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면 그게 바로 요술 램프지.
2: 아하, 그럼 어서 찾아봐요.
1: 그래, 그래. 찾아봐요.
0: 좋아.
1: 어디 있을까?
0: 보자 보자.
1: 이건가?
0: 비벼 비벼. 에? 이건 아니네.
1: 어, 이건 응?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어, 아니잖아.
2: 그럼 이쪽은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차라라. 아니네.
1: 어? 이건가? 비비고 비비고. 어? 우와, 램프에서 빛이 나요.
3: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1: 지혜

0: 어떤 소원이 좋을까? 아! 생각났다! 첫 번째 소원은 바로
1: 뭘까?
0: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
2: 우와! 나 배고팠는데!
3: 역시 누리야.
4: 맛있는 음식이라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주문을 외워주면 그 소원은 더 잘 이루어질 겁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주문을 외워줄 수 있나요? 좋아요. 자, 그럼 내가 뾰롱뾰롱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뿅뿅뿅 하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지니 지니 소원이 이루어지니 맛있는 음식은 나와라 뾰롱뾰롱 뿅뿅뿅. 맛있는 음식 대령이 와.
2: 맛있겠다.
3: 잠깐, 내가 좋아하는 뼈다귀도 있어.
2: 빨리 먹자.
5: 우리가 한 말도

0: 없나 봐.
1: 아, 어떡하지? 일단 숨어. 어.
2: 주인님, 두 번째 소원도 말씀하시지요.
3: 두 번째 소원은 벌써 정했죠. 꿈속에서도 바라던 소원이거든요.
2: 그건 바로
3: 번개맨. 번개맨처럼 번개망토를 갖고 싶어요.
4: 와, 번개망토! 우와!
2: 쉬운 소원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그 소원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준비됐나요? 좋아요. 지니 지니에 이루어지니에 번개망토는 루리에게 뾰롱뾰롱 뿅뿅뿅. 한 번 더 뾰롱뾰롱 뿅뿅뿅.
1: 세상에.
3: 와, 진짜 번개망토가 생겼어.

0: 번개 파워도?
1: 어!
0: 한번 해볼게.
1: 그래, 그래.
0: 번개.
1: 근데 조금 약하다.
2: 아이, 처음이라 그렇지. 대단해, 루리.
1: 어, 대단해.
0: 나 진짜 번개맨이 됐나 봐.
1: 와, 번개망토 좋겠다. 루리야, 나 한번 만져봐도 돼?
0: 아, 그럼, 그럼. 만져봐.
3: 나도.
4: 신기하다. 아니, 내 꿈만 있으면 번개맨도 될 수 있는 거야?
0: 그러니까! 안 되겠어. 우리가 가서 몰래 가지고 오자.
2: 신기해. 번개맨도 신기해.
5: 야, 누리야. 드디어 꿈을 이루다니. 너 진짜 축하해.
1: 완전 축하해.
0: 축하해, 누리야.
1: 와, 진짜 축하해. 세 번째 소원 남았잖아.
0: 맞아. 세 번째 소원은 뭐하지?
1: 뭐하지?

0: 말은 알쏭 달쏭 퀴즈.
1: 아빠! 아빠 요술램프 요술램프가 사라졌어요.
0: 아니 요술램프가 어쩌다가 사라진 거야? 가만 아빠가 찾아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봐.
1: 네.
0: 자보자. 야,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오 찾아보자 찾아보자.
1: 어디
0: 이쪽으로 와봐라 이쪽으로.
1: 저기요. 아차 아차 차.
0: 하하 세상에나 아차 아차 차가 가져갔구나.
1: 이럴 수가.
0: 그런데 친구들 지금 아차 아차 차가 상자 세 개에다 요술램프를 넣을 거예요.

0: 어느 상자에 넣었는지 꼭 기억해야 돼요.
1: 자,
0: 과연
1: 어디다 네, 넣을 거지?
0: 어느 상자에 넣을까? 자, 이제
1: 가옵니다.
0: 섞을 거예요.
1: 어?
0: 자,
1: 똑바로 보고 있어야지.
0: 자, 이제 섞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느 상자, 그렇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
1: 헷갈린다, 몇 번이더라?
0: 아, 우리 뚝딱이 어렵구나. 자, 우리 친구들 1, 2, 3번 상자 어느 상자에 요술램프가 들어가 있을까요?
1: 과연?
0: 와, 1번 한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정답은?
1: 2번이었어! 저 거기 서라!
0: 아, 네. 뚝딱아! 아유, 요술램프 꼭 찾아라!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발송!

0: 자, 그럼 이제 어서 진이를 불러내볼까?
1: 그럴까? 자,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비비고 비비면
2: 부인님, 부르셨습니까?
0: 불렀지.
2: 아, 주인이 바뀐, 바뀐 주인님.
1: 우리가 비볐으니까 이제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 맞지?
2: 그럼요.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럼 우리의 소원은? 아,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0: 그럴까? 좋아, 좋아.
1: 좋아, 좋아.
0: 저기 친구들, 어떻게 그 번개맨을 방귀쟁이로 만들어보는 거 어때?
2: 방귀쟁이?
1: 안 돼? 아, 그러면 번개맨을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할까? 그것도 안 돼?
0: 근데 그건 좀 심했다, 심했어.
1: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예쁜 옷?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번개맨을 없애는 게 좋겠어.
0: 아, 맞다.
1: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2: 진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아, 나 진짜 바쁜데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빨리 말아야지.
3: 내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어.
4: 저기 있어.
3: 저기 있어.
4: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요술 램프.
3: 아, 차, 차, 차.
5: 요술 램프 내놔.
3: 그래.
0: 어떻게 어떻게?
1: 아, 진이 아주 강력한 괴물을 보내줘.
0: 그래.
2: 괴물. 강력한 괴물은 나와라. 뾰롱 뾰롱 뿅 뿅 뿅.
5: 괴물은 사라져! 번개 파워! 얘들아! 왜 이러지?
1: 쟤 뭐하니?
0: 아니, 왜 자기네 편한테 쏴?
5: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번개 이게 왜 이러지? 번개 파워!
6: 상대 주제.

0: 와, 괴물은 사라져라! 번개! 램프는 내게로! 예! 호와!
1: 아, 저기 본 김에 진짜 마지막으로 딱 소원 하나만 찾아볼 건 안녕히 계세요!
2: 차차차차 도망갔다!
0: 자, 이제 이 램프는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좋겠지?
3: 우리가 갖다 놓을게요!
4: 어? 같이 가요!
2: 같이 가요!
0: 루리, 괜찮니?
5: 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다들 위험에 빠졌어요. 전 번개망토만 있으면 번개맨이 될 줄 알았는데.
0: 나도 어릴 적엔 루리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
5: 정말요?
0: 그럼. 나도 어릴 적엔

친구들!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잘 알았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더 제조 함께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0: 물도 있고 우주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1: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1: 야, 그걸 어떻게 알아?
3: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4: 영혼 좀 담아줄래? 와,
5: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6: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7: 아닐 수도 있어.
8: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9: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0: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1: 의자가 동글동글해.
12: 이거 신기한데?
13: 뭐지? 여기 앉으면
14: 야, 나
15: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문양의 변신. 다녀올게. 응.

0: 배치가 저기 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1: 다녀오겠습니다.
2: 그래, 조심하고.
1: 네.
3: 윤호야!
1: 어?
4: 안녕, 미아도 있네.
3: 안녕. 이따 공원에 갈 건데 같이 갈래?
4: 공원?
3: 자전거 타고 가자.
4: 좋아.
3: 재밌겠다.
0: 저에는
3: 삐요삐요
4: 미아다.
3: 안녕하세요.
5: 안녕.
0: 모냥이 녀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3: 빨리 잡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저쪽으로 가봐.
0: 응. 얼레리요!
3: 꼴레리요!
0: 아라리요! 다들 상당하군. 만만한 애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
6: 만만한 애? 누구?
0: 미야.
6: 개실력도 장난 아니야.
0: 그래봤자 꼬맹이야.
6: 그나저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묶어둘 거냐?
0: 또다시 반항하면 그때.
6: 알아요. 약속할게요. 약속.
0: 좋아.
6: 살았다. 그나저나 미아가 날 알아봐서 접근하기도 힘든데.
0: 인간으로 변신하면 되잖아.
6: 응? 변신?
0: 미아처럼.
6: 미아처럼? 안 해봤는데. 니들이요? 우와, 괜찮은데?
0: 이건 선물이야.
6: 뭐냥? 이렇게 차는 거 맞냥? 응? 뭐냥?
0: 마법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미아 정도는 상대할 수 있겠지.
6: 좋았어. 그럼 다녀올게요.
0: 다시 변신해야지.
6: 아, 릴리리요. 역시 몰라보네. 갑시다.
7: 두목 찾았어?
8: 안 보이는데.